0: 것들을 마법으로 그냥
1: 안 돼, 준이. 유치원 놀이할 땐 마법 절대 금지인 거 잊었어?
0: 그럼 어떡해.
1: 뭐라도 써서 어떻게든 닦아봐야지.
0: 간신히 끝났네.
2: 따따이.
0: 봉이 배고프구나? 하긴 벌써 점심시간도 지났는걸.
3: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4: 로블리 선생님, 더 푹 쉬셔야죠. 예? 벌써 성문 근처까지 오셨어요.
5: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0: 로블리가 곧 도착할게! 벌써 성공했어!
1: 로블리가?
0: 슈퍼 청소팀이 필요해!

0: 책 읽기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청소라니.
1: 예쁜 모습이네요. 그렇죠, 로블리.
0: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한가득 준비했는 거리요. 자, 여기 선물.
2: 감사합니다.
0: 이게 뭐지요?

윙, 윙, 윙, 윙.

0: 왜요? 무슨 일이에요?
1: 로블리, 저희 병 걸렸나 봐요.
0: 붉은 반점에 이어튼 붓기까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모기에 물린 거랍니다.
2: 모기?
0: 여러분, 모기를 본 적이 없지요? 잠깐. 분명 모기 같은 애충은 멜리나님께서 비밀의 숲에 봉인해 두셨는데.

0: 놓쳤네요. 그렇다면 비밀의 숲에서 모기들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인데.
1: 저기 로블링? 그, 너무 가려워요.
2: 간질간질 모기 자국.
1: 으아, 가려워.
3: 얼룩덜렁 모기 자국.
1: 얼굴이 이게 뭐야.
0: 바로 모기 입에서 나오는
4: 침 때문이야.

0: 짐 퍼즐러.
1: 여러분 절대 긁으면 안 된답니다. 긁으면 더 가려워져요.
2: 그럼 어떡해요?
1: 보건실에서 약을 찾아볼게요.
0: 너무너무 가렵다고.
3: 있다.
0: 안 긁을게. 때릴 필요까진 없잖아, 핑핑.
3: 잡았다, 핑. 목이다, 핑.
0: 이렇게 작은 녀석이 나를 물었어?
3: 엄청 작아.
4: 옆에서 날아다녀도 정말 모르겠어.
3: 나 보인다, 핑.
0: 우와, 정말?
3: 하나, 둘,
5: 열 마리?
3: 온다, 핑.

여기도 모기가 있어. 저기!

0: 염을 없애주는 야들놈.
1: 얘들아, 약을 잡아!
2: 잘했어, 핑핑.
3: 모기로부터 우릴 지켜줄 거야.
4: 일단 약부터 바르자.
2: 이제 괜찮은 거겠지?
5: 어? 아니다, 핀! 모기가 돌아오려 한다, 핀!
3: 보호막이 금방 터질 것 같아.
0: 어때요? 괜찮나요?
3: 가려운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보호막이 사라지면 다시 물리고 말 텐데.
4: 로블리!
6: 로블리에게 모기가 다가가지 않네요.
0: 저는 모기가 빨아먹을 피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으니까요.
4: 냄새? 혹시 땀 냄새 때문인가?
6: 냄새?

0: 달려든다는 말이야?
1: 어? 그렇다면?
2: 뭔가요?
3: 로블리, 부탁이 있는데요.
2: 아, 뭐, 부탁이요? 몹시 불쾌하군요. 모기들아, 이리 오.
3: 지금이야, 슈리.
2: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3: 분명 도서관에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슈리, 베리, 모기
4: 잡힌. 봉이야,
3: 우리 어서 도서관으로 가야 해.
5: 얘들아, 너희들 조금만 버텨줘.
0: 좀 찾아냈어?
3: 큰일이네. 나도 별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
5: 찾았다! 여기 모기에 대한 책이 있어.
3: 어떻게 해야 해?
6: 아직 거기까진 못 읽었네.
5: 알파가 당했다, 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0: 일단 도망치면서 생각하자고.
5: 응?
3: 기발한데?
5: 기란누는 나다, 핏!
0: 도니, 너는 책에서 방법을 찾아!
5: 알았어! 책에 나온 방법대로 모기 기피제를 만들어야 해!
3: 어떻게?
5: 우선, 보건실로 가!
3: 보건실이다, 핏!
6: 소독용 알콜. 알콜.
5: 찾았다! 얘들아, 이제!
7: 미안. 우린 이제 지쳤어.
5: 얘들아!
3: 넌 빨리 가서 기피제를 만들어.
5: 응? 얼른 가서 기피제를 완성해서 올게!
0: 너희 너무한 거

0: 가요.
1: 좋았어. 이제 토니 말대로 분무기에 소독용 알코올과 계피를 섞으면 모두 완성.
2: 마법 장난감들은 아직인가?

0: 늦지 않았답니다. 로블리, 여러분이 만들어준 모기 기피제의 효력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걸 뿌려놓으니까 모기들이 전혀 다가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 반격할 시간입니다.
1: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호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로 영상 만드는 법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컷, 컷들을 이어붙이는 것에 그쳤다면 오늘은 그걸 가지고 좀 더 긴 스토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현광민 PD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와!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좀 어떤 것들일까요?
2: 아, 오늘은 1분짜리 쇼폼을 한번 만들어보죠.
1: 오, 쇼폼. 요즘 또 쇼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2: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잖아요.
1: 네.
2: 오늘은 초등학생의 일기를 한번 재미있는 쇼폼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1: 좋습니다.
2: 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써볼게요.
1: 네.
2: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고 했다.
1: 네.
2: 마트에서 두부를 샀다.
1: 네.
2: 오다가 넘어졌다.
1: 아, 실화인가요?
2: 비밀입니다.
1: 아, 예.
2: 네, 두부는 부서졌지만 나는 안 다쳤다.
1: 아하.
2: 엄마는 두부 걱정을 먼저 했다. 나도 좀.

0: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1: 정말 솔직한 감정이 담겨있는. 그렇지만 두 분은 자연 회복이 안 되지만 우리는 자연 회복이 되거든요.
0: 그럼요.
1: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이 좀 옳은 걱정일 수 있다.
0: 그리고 나는 안 다쳤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 보면 다치진 않았으니까.
1: 다행이네요.
0: 네네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 네, 약간 막막한데요.
0: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콘티라는 거예요.
1: 아, 콘티.
0: 네, 콘티가 뭐냐면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막 너무 많잖아요, 해야 할 게.
1: 네네.
0: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1: 설계도, 설계도. 설계도.
0: 네, 영상 설계도, 설명서. 그래서 설명서를 먼저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면 되는데요. 제미나이를 일단 우선 키고요.
1: 네.
0: 그리고 요 일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이 일기로 영상 콘티를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인물이 나오면 또 조금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주인공을 고슴도치로 한번
1: 해볼게요. 좋습니다. 귀여울 것 같은데요.
0: 네, 주인공은 고슴도치로 바꾸고 네, 일기 한 줄에 한 컷씩 지금 여섯 줄이니까 총 여섯 컷으로 구성을 해줘. 그리고 대사가 또 길면 우리가 또 힘드니까 대사는 짧게 만들어줘. 장면 번호, 화면 모습, 대사로 이루어진 표로 만들어줘.
1: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네요. 콘티를 만들 때는.
0: 네,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조금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콘티 만들 때는 약간 이렇게 공을 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콘티가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 장바구니를 든 고슴도치가 집을 나서는 모습. 오케이. 두부 사올게. 마트에서 커다란 두부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 맛있겠다. 길을 걷다 돌뿌리에 걸려 공중으로 붕 뜬 모습.
0: 아이고.
1: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0: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엄마 고슴도치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는 모습.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
1: 나도 아픈데.
0: 네, 요 이제 여섯 컷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영상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하나 만들고 또 동영상 하나 만들고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1: 네네.
0: 한 번에 이미지 여섯 개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섯 개를 또 한 번에 다 동영상으로 바꾸고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1: 좋습니다.
0: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플로우 3에 들어가서 이미지로 설정을 해주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네. 고슴도치가 한국의 아파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또 고슴도치니까 꼭 네 발로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뒤에 두 발로 서 있다고 또 추가로 써줄게요.
1: 그래야 좀 더 리얼하겠네요.
0: 네. 네네. 그리고 저는 약간 실제 고슴도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뒤에 어떤 느낌으로는 굳이 적지 않을게요.
1: 네.
0: 적지 않으면 실사로 나오니까요.
1: 좋습니다. 꿀팁이군요.
0: 네. 프롬프트를 적는 게 콘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콘티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설계도이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됩니다.
1: 아, 저 설계도는 참고만 하고 우리
0: 네네.
1: 스타일대로 좀 맞춰서 하면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자, 네,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1: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0: 두 번째 그림으로.
1: 두 번째 게 좀 더 리얼한 것 같습니다.
0: 네. 요 고슴도치가 그대로 마트에서 두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요 이미지에서 수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고슴도치 슈퍼마켓에서 두부를 들고 기뻐한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1: 순두부.
0: 너무 귀엽네요.
1: 네.
0: 딱 기뻐하는 얼굴까지 좋습니다.
1: 귀여워.
0: 자, 그러면 세 번째 커트가 뭐죠? 한번 콘티를 다시 볼까요?
1: 돌뿌리에 걸려 공중에 붕 떠야 돼요.
0: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지 투 비디오잖아요.
1: 네네.
0: 이미지의 첫 장면인데 첫 장면부터 넘어져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은 이따 동영상 만들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고슴도치 두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 신난 표정. 네, 두부를 잘 샀으니까. 네, 그 다음 컷은 이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이제 요 컷으로 할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이제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1: 네.
0: 여기서 또 기술이 하나 들어갑니다.
1: 어허.
0: 바로 기술의 이름은 클로즈업입니다.
1: 클로즈업.
0: 네, 가까이서 보듯이 아니면 이제 크게 확대해서 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전에 만든 화면들을 보면 화면 사이즈가 다 비슷해요. 네네. 풍경이 있고 고슴도치가 있고 풀샷. 풍경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풀샷이에요. 네. 근데 이제 풀샷만 나오면 조금
1: 재미가 우리가 없죠.
0: 맞아요. 고를 때 이런 기교가 한 번씩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1: 와 여러분들 이거 너무 꿀팁입니다.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앵글 구도를 좀 우리가 지시해 볼 수 있다는 거.
0: 클로즈업의 기능이 또 강조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1: 네.
0: 우리가 넘어져서 두부가 으깨졌으니까 으깨진 두부를 한번 클로즈업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으깨져 있다. 추가로 클로즈업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 돼. 아니 두부가 너무 껍데기까지 엄마가 좀 슬퍼하실 만한데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이제 다음 컷. 엄마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전 컷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부서져 있고 엄마랑 아기 고슴도치가 같이 있는 모습. 엄마 고슴도치, 어린이 고슴도치 땅에 떨어진 으깨진 두부를 보고 서 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근데 죄송한데 애가 너무 작아졌는데 갑자기? 제가 저 두부를 어떻게 들고 왔죠?
0: AI적 허용이라고.
1: 아, AI적 허용.
0: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또 두부만 보니까 어린이 고슴도치 친구가 좀 화가 날 거잖아요.
1: 속상할 거죠.
0: 속상하고. 네. 이 친구의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1: 좋습니다.
0: 왼쪽 어린이 고슴도치 얼굴 클로즈업이라고 쓰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1: 와, 근데 제가 고슴도치가 아니라 그런지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시무룩한 건지 좀 기쁜 건지 화가 난 건지
0: 요 애매한 표정인데 요 네. 표정은 저희가 동영상 만들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요게 시작 그림이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6커트를 다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창을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고요. 이미지 2 비디오 방식이니까 프레임을 선택해 주고 한 컵당 그림을 6초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네, 드래그를 해서 우리 저번 시간과 다르게 대사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프롬프트에 두부를 사올게 라고 말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1: 대사까지.
0: 네네.
1: 그럼 얘가 대사도 치나요?
0: 네. 두부 사올게.
1: 아, 뮤지컬 영화였군요.
0: 아, 근데 우리가 또 뮤지컬로 하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앞에와 뒤에 음악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음악은 없다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두부 사올게.
0: 아, 좋아요, 좋아.
1: 오, 귀여워, 귀여워.
0: 2번부터 6번 컷도 똑같이
1: 네. 네,
0: 드래그를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1: 네.

0: 네, 여섯 개의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제 무료 편집 툴로 이 여섯 개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영상을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 네, 좋아요.
2: 두부 사올게. 맛있겠다.
3: 아이고, 두부가 으깨져서 어떻다냐.
4: 나도 아픈데.
1: 우리가 이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한 영상인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네. 아, 다행이네요.
1: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만약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0: 요즘은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꼭 보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0: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이거 싫어.

자교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싸늘하다. 공포 영화의 주인공 등장? 영락없는 맹수의 모습인데요. 강렬하게 포효하는 이 녀석의 정체? 어라? 귀여움의 대명사 웰시 코기인데요. 깜찍함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진실.
6: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자기가 완전히 여기서 왕이 된 거예요.
7: 내 걸 건들지 마라.
5: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폭군의 기세에 가족들은 안절부절인데요.
8: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얘가 으르릉 하면은요, 막 철렁해요.
9: 또 물리게 될까봐 이미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5: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4년간의 전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내기 출동합니다. 평화로웠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황급히 대전으로 달려왔는데요. 아, 오늘따라 더 긴장되네요.
10: 안녕하세요.
11: 네.
10: 네, EBS 새나게에서 왔습니다.
11: 네, 들어오세요.
5: 드디어 주인공을 만날 시간. 어휴, 깜짝이야. 아, 집에서 입마개를 하고 있네요. 제작진을 위한 배려일까요? 수문장처럼 집 앞을 막고 있는 녀석. 저기, 우리 들어가서 얘기 나누면 안 될까? 이웃들한테 혼나겠다.
12: 안녕하세요.
5: 샴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대요. 제작진과의 만남이 여전히 불편한 샴푸. 이럴 땐 무기가 있잖아요.
10: 샴푸 간식 좋아해요?
6: 네, 간식 먹을 거는 그냥 최고예요, 그냥.
10: 간식.
5: 어,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경계를 풀지 않는데요. 오히려 더 무서워졌어요. 급기야 보호자한테 화풀이하는 샴푸.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샴푸야, 그만.

0: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다른 사람은 안 물어요. 근데 저한테 물었는데. 아이씨.
1: 벌써 20분째 대치 중.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아유, 이러다 날 새겠어요. 터져버린 시한폭탄처럼 속수무책. 입마개가 없었으면 생각만해도 아찔한데요.
2: 이거 먹어, 먹어, 여기 있다.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에 손님이 오는 건 꿈도 못 꾼대요.
2: 그럼 지금 샴푸는 이렇게 입마개하고 목줄 한 채로 생활하는 거예요?
3: 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착용을 했던 거예요.
1: 무려 23시간 동안 입마개를 착용한대요.
0: 띄우라, 이리 와. 띄우리, 이리 와.
2: 이 친구 누구예요?
4: 아, 디오리라고요? 자, 우리 디오리 이쁘죠?
3: 얘도 파양되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5: 어머, 깜찍이 디오라, 반가워.
4: 디오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0: 카메라가 너무 뭐냐? 엎드려. 엎드려. 할까 말까 하지 말고.
4: 여기, 앉아. 엎드려. 디오라, 여기 먹어.
3: 얘는 겨우 이거 하고요. 샴푸 네가 해봐.
0: 샴푸 앉아.
6: 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0: 엎드려. 빵야.
6: 으아.
0: 빵야.
6: 으아.
0: 빵야.
3: 옳지.
0: 엎드려.
1: 기다려. 멈출 줄 모르는 기다려. 샴푸의 개인기 공연. 눈치 보는 거야, 샴푸야? 어우, 귀여워라.
0: 먹어.
1: 손님 맞이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
0: 빵야! 빵야!
1: 뭐죠? 슬슬 또 시작되나요?
4: 차렷! 차렷! 제대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손! 손 줘야지. 손! 이쪽도 손! 손!
3: 또 승질내네. 또 승질내네.
1: 어, 샴푸야. 그러면 안 되지. 결국 또 분을 참지 못하고 엄마 보호자한테 달려드는데요. 아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죠? 시동이 걸리면 끝장을 보고 만다는 샴푸.
4: 엎드려. 엎드려.
1: 샴푸의 반응을 보니 입마개를 엎드려. 풀어주는 게 쉽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3: 저는 안 물릴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신감을 느끼긴 했는데 얘한테 그래서 공포나 이제 불안감이 생긴 것 같아요.
1: 한바탕 소동 후 또다시 짓는 샴푸.
7: 그만 짖어, 엄마. 나도 네 주인이야.
4: 왜 짖어? 왜? 왜? 왜? 왜? 왜 짖어? 왜 짖어? 아빠인데.
7: 나도 네 주인이야.
1: 야, 아빠와 사이가 서먹서먹한가 봐요.
7: 큰 관심은 아니고 주방 들어갈 때 좀 관심 갖고요. 그리고 뭐 와이프 방이나 딸 방에 들어갈 때 굉장히 경계를 해요.
1: 친해지기 작전. 역시 간식인데요. 그런데 어우, 어, 뭐야 뭐야. 어, 깜짝 놀랐어요.
7: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1: 엄마에 이어 아빠한테까지 공격성을 숨기지 않는 샴푸. 흥분도가 높아졌는데요.
4: 엎드려.
1: 어, 이거 피 아니에요? 설마 물리셨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샴푸야, 그만해.
7: 나도 아파. 아니, 이렇게 안 이렇게 야박하게. 엎드려. 이렇게 안 돼.
1: 아, 이래서 목줄도 하고 있는 거구나. 다행히 진정이 됐나 봐요.
7: 샴푸 같으냐?
3: 전 괜찮아?
7: 응. 그냥 나는 찌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입마개 맨살에는 기막 이게 스크래치가 나요.
3: 어, 왜 그러니 정말?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빠한테도 그러네. 봐봐.
1: 전쟁 같은 집안 어쩌면 좋죠?
8: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 집에.

0: 이 집은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스트레스 시그널이 많이 보이고 뇌에서 대뇌 쪽이랑 변연계의 그런 컨트롤 자체가 아주 잘 안 되고 있어요.
1: 이럴 줄은 몰랐는데 오랜만에 당황스럽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제가 잘 못한 건지.
2: 샴푸는 괜찮아요? 많이 아팠겠다. 입마개 때문에 코에도 늘 상처가 가득. 안쓰럽고 걱정되시겠어요.
3: 그건 또 뭐예요?
4: 이거 하고 나면 그나마 조금 이 상처가 덜 덧나서 그래서 번갈아서 해주고 있어요.
2: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입마개를 수소문하셨대요.
5: 빼볼게요.
3: 아, 입마개를 풀어요? 놀자네요?
5: 자.
2: 드디어 샴푸의 민낯이 공개되는 순간. 어머, 우리 샴푸 잘생겼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상처가 정말 심한데요. 얌전한가 싶다가도 바로 시작되는 샴푸의 경고.
5: 괜찮아.
1: 민낯이 부끄러워?
5: 어. 이상해? 왜? 괜찮지? 편하지?
1: 하얀 걸로 바꿔 채우자.
4: 이 상태에서 뭘 주면 그냥 바로 물을 것 같아. 지금 눈빛도 경계하는 눈빛이라.
5: 괜찮아, 괜찮아.
2: 불특정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보호자는 항상 샴푸한테 미안하대요. 왜 샴푸와 문제가 생긴 걸까요?
4: 샴푸는 그러니까 이전에 키우던 아이가 시추가 있었는데 그 시추 이름도 샴푸였어요. 네, 2018년 9월 13일에 폐암으로 하늘나라 갔거든요.
2: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샴푸 1호가 떠난 뒤 용기를 내서 샴푸 2호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1: 뭐 안 떨고 되게 씩씩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한테 되게 친근하게 잘 다가왔고 굉장히 귀엽다고 봐야 되나요?
2: 천진난만한 성격으로 가족에게 웃음을 주었던 샴푸. 행복했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 21년 4월 30일 그때 정도에 생일 파티를 해주자 막 준비하고 그러려고 했던 참에 이제 입질 처음 시작됐고
1: 저 손 이런 게 이게 다 물린 거고 여기 다리 이렇게 막 보면 이 끌킨 거 다 이렇게 물린 거거든요.
2: 어휴, 더 큰 문제는 온 가족이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1: 경고성 입질이 아니라 묶어서 이렇게 뭐 비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죠.
4: 안 되겠다 이거는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아빠랑 희정이랑 저랑 같이 찾아갔었던 거죠.
2: 입질을 고치기 위해 찾은 훈련소.
0: 이거는 이거 학대예요. 효과도 없고 트라우마에 훨씬 약한 게 걔예요. 맥락을 모르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가족들은 이유 없이 나를 패대기 치는 사람이에요.
4: 저희 처음 갔을 때 막 내동댕이 치고 막 이런 모습들 보고 저희 좀 많이 놀랐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물림 사고도 안 나고 하니까 이제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3: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배웠어요?
4: 근데 그때는 초크 체인 그거
1: 네,
4: 막
1: 초크 체인이었어요. 훈련사분이
2: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던 샴푸.
1: 이제 가자 그러다가 여기가 으르릉 으르릉 하잖아요. 그러면 줄을 팍 쳐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안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당겨갖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당기는 게 아니라 짧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컨트롤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3: 좀 나아졌나요?
1: 그 다음부터 입마개를 못 풀었죠. 오히려.
4: 되게 우선 막 으르렁대면서 공격성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1: 거기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교정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2: 벌써 4년이 지났대요.
6: 나왔어. 화이팅! 화이팅!
3: 지금 누구세요?
4: 아, 저희 언니예요. 샴푸랑 비오리가 제일 좋아해요.
6: 샴푸야, 일로 와.
2: 어쩐지 샴푸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6: 이렇게 안으면 우르렁 하는데 요즘 안 하네. 응? 우르렁을 안 해. 맨날 우르렁 하는데.

0: 먹을 때 본인이 마음껏 막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1: 공격의 이유가 식탐 때문일까요?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한번 이모에게 돌진. 힘이 어찌나 센지 끄떡도 안 하는데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샴푸가 화나는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쩌면 좋죠?
2: 엎드려.
0: 샴푸. 괜찮아?
3: 이렇게 물지는 옛날처럼 못 물지. 그냥 스친 거지.
0: 샴푸.
1: 샴푸야, 그만,
0: 진정해.
1: 그만. 이모도 깜짝 놀라셨겠다. 괜찮으세요?
3: 못 살아요. 음악이 안 하고 못 살아요.
4: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얘가 으르릉 하면은요, 철렁해요. 다리도 크게 물리고, 지금 이쪽 팔 크게 물리고, 이게 이제 동맥을 피해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지만 않으면 엄청 귀엽고 예쁜 짓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으니까 키워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5: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1: 가족들에게 아픈 손가락이 된 샴푸. 다시 행복했던 나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0: 샴푸 이제 산책 가자.
6: 잠시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산책 갈 때는 입막을 풀고 가거든요.
6: 상상이 안 가는데.
0: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진짜 샴푸 맞나?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1: 하루에 딱한 시간 입마개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짜잔! 산책 나가는 건 아닌지 기분이 좋아 보이죠? 샴푸의 산책을 위해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자, 샴푸야, 가볼까? 선두에 나선 샴푸. 답답했던 입마개가 없으니 얼마나 개운할까요? 뭐라고, 샴푸야? 정답이라고?
7: 아유, 산책 잘하네. 왜 밖에서만 대체할까요? 나쁜 일은 다 집에서만 일어났잖아요. 집이라는 게 평화롭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1: 여기서 잠깐! 샴푸에게 특이한 버릇이 있다네요.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알던 샴푸 맞는 거죠?
8: 강아지 처음 있는데요? EBS에서 세상이 바뀌네요.
0: 누나가 마음에 드나 봐요.
9: 고마워, 진짜.
10: 샴푸 같은 경우는 지금 산책하는 시간 이 시간만 빼놓고 입마개를 하고 있어요.
9: 어떡해,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있구나. 있지? 저렇게 순해 보이는 친구가 상상도 못했어.
11: 저기 아저씨 온다. 아저씨, 그냥 가지 말고 저 예뻐해 주세요.
12: 보통 직업이 아닌 것 같은데.
0: 사람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한테 되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13: 이 차를 제가 봤다. 이렇게.
1: 또 누굴 봤나 본데요? 평소에 자주 보던 누나 친구래요. 아는 사이라 더 반가워하는 것 같죠?
14: 오랜만이네. 산책 나왔어? 샴푸야, 기분 좋아?
13: 기분은 네가 더 좋은 것 같아.
0: 바지가 다 젖었어.
13: 큰일 났다, 큰일
0: 흥분했어.
13: 났다.
0: 어떡해. 샴푸 좋아.
1: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천사견의 모습.
10: 산책하고 나면은 분위기도 조금 집에 들어갔을 때.
0: 네, 더 순화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하고 들어가고 나면 자기도 이제 더 편하게, 릴렉스하게 더 있고, 그런 공격성이 더 누그러진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9: 어머, 솔직히.
1: 말 그대로 샴푸의 이중 생활이네요. 입마개 생활하는 샴푸를 보면 어때요?
14: 집에서는 입마개를 하고 있어서 기분도 잘 모르겠고, 무서울 때도 살짝 있는데, 밖에서 보면 늘 웃으면서 저한테 안겨줘서 잘 재밌게 놀고

0: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다음에 또 보자.
2: 가.
3: 가. 어?
4: 누나, 다음에 또 봐요.
1: 간다. 내가 먼저 가야지.
5: 자, 가자, 이젠 가자. 집으로 돌아갈 가자. 시간.
1: 가자.
5: 샴푸만큼 엄마도 신이 난 모습.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 더 행복한 샴푸를 위해 전원주택 생활을 고민 중이시래요. 과연 샴푸를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분 좋게 산책을 마치고
1: 괜찮아 샴푸야. 엄마가 시원하게 해줄게. 좀만. 아니야.
4: 발톱 깎기 싫다고요. 싫어.
6: 아니 아빠 일어나라니까.
5: 엄마 혼자선 어림도 없대요.
6: 아니 아빠 이렇게 안 하라고.
7: 빗질이든 목욕이든 귀 닦기든 이빨 닦기든 얘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들어줘요. 거기서 파국이 생겨요.
5: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아빠.
1: 자기 깎을 수 있어. 내가 안 할게요. 얘 허리 불편하다.
2: 아, 내가 해부책에서 못 들어.
5: 결국 선수 교체. 그렇죠. 엉덩이를 받쳐줘야죠. 시선 돌리기는 잘하실 수 있죠?
1: 잘했다. 아, 무서워. 죽을 것 같다. 됐어.
5: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6: 아야. 아야. 아야.
8: 엄마랑 못할 것 같아.
5: 아이고, 발톱 깎기 실패.
2: 사실 뭐 말만 보고자 반간자였죠. 어떻게 보면.
1: 아빠가 맨날 훈육하고 악역은 다 도맡아서 했거든요.
2: 입출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된 거죠. 야, 또 그러나 또.
5: 충전기 선을 본 샴푸가 예민해진 건데요. 훈련소에 다녀온 뒤로 전선만 보면 흥분을 한대요.
1: 샴푸 하지 마, 앉아.
5: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7: 지금 다 동공 확장돼가지고 제정신을 잃은 상태. 교감신경이 엄청 흥분했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지금. 그냥 무조건 서열로 접근하면서 애 혼내고 때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잘못된 전문가와 그걸 따라한 보호자의 잘못이에요.
5: 목줄 트라우마였을까요? 샴푸가 입마개를 착용한 지도 어느덧 4년. 나름대로 적응을 해왔지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점도 있다는데요.
2: 물 빨리 갖고 간다.
5: 입마개 때문에 자주 목이 마르대요.
1: 물 먹자. 목마르지?
5: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샴푸. 아, 지켜볼 때마다 안쓰러우시대요. 먹을 때도 입마개를 차고 먹습니다. 식탐 때문에 밥 먹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대요. 어? 그런데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 두고 짖기 바쁜 샴푸. 엄마를 부른 걸까요? 간식 앞에서 얌전한 게 수상한데.
9: 지금 왜 짖은 거예요?
1: 아, 이게 제대로 잘 놔달라고요. 이게 이쪽 위로 좀 올려줘야지 먹기가 편하거든요.
5: 놀 때도 장난감을 무는 게 쉽지 않은 모습. 이럴 때면 입마개를 풀어야 하나 고민이 된대요.
9: 이렇게 잘 물다가도
1: 갑자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릉 하고. 사실 저 얘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도 했어요. 산책을 가면서 막 어떤 때는 얘 놓고 가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고민을 할 때도 있었어요. 막 근데 우리 집에 온 생명인데 어떻게 막 고민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얘를 어떻게 하나 막. 근데 너무 많이 다치고 이러니까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우는 개를 누가 키우겠어요. 진짜 못할 짓이죠. 이렇게 어떻게.

0: 살아요. 마스크를 쓰고.
1: 입막에 없는 샴푸의 견생 가능할까요? 그날 저녁 가족이 식사를 마쳤는데요. 갑자기 엄마 보호자를 막아서는 샴푸. 또 순식간에 야수로 돌변합니다. 갑작스런 샴푸의 반응에 엄마도 당황. 샴푸야, 누나 방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 이게 뭐예요? 샴푸가 그랬다고요? 모든 문틀을 다 긁어놓은 모습, 이유가 뭘까요?
2: 지금 왜 그런 거예요?
0: 희정이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래요.
1: 방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다고요? 급기야 제작진까지 모두 접근 불가.
3: 지금 딸에 대한 소유 공격성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딸이 가장 나한테 중요한 보호자고 다른 가족들은 어느 정도 적이에요, 적.
1: 사실 샴푸의 어렸을 적 주 보호자는 누나였는데요. 친구처럼 지내며 언제나 샴푸의 편이 되어주었대요.
4: 근데 막 처음에 물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막 엄청 혼을 내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0: 그때 아빠 말은 매운맛을 보여서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얘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했던 게.
1: 원래는 함께 잤지만 침대에서 입질 사고가 벌어진 후 분리수면을 하게 되었다는 샴푸. 오늘따라 샴푸가 더 외로워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5: 빨리 달라고 지금 그러나봐. 네.
1: 어김없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양보 없는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샴푸를 위해 훈련을 가르치고 싶으시대요.
0: 앉아. 안 준다? 안 준다?
1: 하지만 샴푸의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SNS에서 나온 방법을 다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0: 앉아. 엎드려. 엎드려.
1: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샴푸의 공격성.
0: 샴푸 하우스. 하우스. 샴푸. 하우스. 들어가.
1: 밥은 먹고 싶고 캔넬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하우스. 안절부절 못하는 샴푸. 함께 살려면 규칙이 필요할 텐데 어렵네요.
0: 나오지 마. 들어가. 나오지 마. 들어가. 그래도 안 줘.
6: 안 준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엎드려. 엄마한테 공격하는 개를 누가 줘? 어? 들어가. 하우스.
1: 한참 뒤에야 캔넬로 들어간 샴푸. 기다려. 지켜보는 보호자 기다려. 마음도 안쓰럽다는데요.
0: 얘가 주인인 거죠. 저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1: 이제 흥분이 가라앉았나 봐요.
0: 알지.
1: 기다리고 기다리던 밥을 맛있게 먹는 샴푸. 샴푸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0: 누구보다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케어하는데 왜 나한테 이럴까 되게 야속하고 믿고 막 그런 서운할 때가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저 이거 안 하고 얘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 안 아프게. 그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저는.
5: 갑자기 입질하는 거 하고 얘가 갑자기 귀여우고 순응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이유. 하고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1: 샴푸의 입마개 벗기 프로젝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결의를 다지고 달려온 설쌤. 잘 부탁드립니다.
7: 네.
8: 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8: 역시 웰시코기라. 울림통이 아주 크군요.
7: 안녕하세요.
8: 너구나. 들어갈까요?
7: 네. 네.
8: 가자. 들어가자. 벌써 입마개랑 딱 줄을 다 착용하고 있네.
7: 네네.
8: 네. 생각했던 것과

0: 많이 다른데? 어?
1: 근데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 응? 사람을 너무 좋아해? 눈빛도 그냥, 어?
2: 어? 어 세상에, 설쌤을 정말 좋아하네요.
3: 놀아달라고.
1: 맞아요.
3: 예.
1: 놀아달라고요.
3: 예.
1: 그랬어. 어?
4: 미치겠다.
1: 불편하지, 이거 하고 다니는 거. 어?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내가 환대 받아본 것도 또 오랜만인데? 보호자님들은 많이 물리셨는데.
3: 네.
1: 디올이 물린 적 있어요?
3: 안 물었어요.
1: 그쵸?
3: 둘이 사이 너무 좋아요.
1: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고요. 얘가 그냥 미친 개고, 네. 미친 공격성 있는 개라면,
3: 네.
1: 그냥 다 물어뜯지. 가족들은 물고,
3: 네.
1: 개는 안 물고,
3: 네.
1: 또 외부인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확하게 뭔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원인을 찾지 않으면, 문제는 지금처럼 산으로 갑니다.
2: 자, 이제 차근차근 원인을 파악해볼까요? 일상 속 샴푸의 모습을 통해 민감성과 좌절 경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신중하게 답변하는 보호자. 먼저 민감성 평가는 어떨까요?
1: 제가 많은 아이들을 이거 채점을 해봤는데 최고 점수 나올 것 같은데.
3: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1: 맞아요. 제가 괜히 검사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 테스트는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는 테스트예요. 높으면 4.9 초과예요.
3: 네.
1: 근데 6.43이 나왔어요.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샴푸는 엄청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이 점수가 높게 나온 애들은 절대로 체벌적으로 하지 말아라. 나빠지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센서리 프로세싱 센스티비티, 감각 처리 민감증이라고 해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 보호자가 잘못 키웠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기질적인 면이 강해요.
5: 그러면 이게는 이제 고쳐봐도 평생 막 이렇게 맘대로 만지고 같이 자고 이럴 수 없어요?
1: 그런 거는 저는 추천 안 해요. 근데 약 먹으면서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자고 이런 거는 디올이랑 하세요. 얘는 그렇게 태어난 애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타협해야 돼요.
3: 약을 먹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상태가?
1: 덜 예민해져요. 이런 감각을 조금은 둔감화시켜줘야지 얘도 인간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더 편하고 보호자도 편할 거예요.
2: 다음은 좌절 경향성에 대한 평가. 왜 그렇게 심각해요, 설쌤?
1: 뭐 이거 더 채점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엄청 높게 나와요. 우리가 많이 화내는 이유 중 이유의 대부분이 좌절입니다. 기대좌절도 엄청 높아요.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안 나오면 화내요. 그래서 간식 줄 때 빨리 안 던져주고 손에 잡고 있으면 그리고 손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을 거예요.
2: 이대로 입마개를 벗을 수 없는 걸까요?
1: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은 서로 조금만 소통이 되고 서로의 신뢰관계도 형성이 돼야 돼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보호자님들도 얘가 안 물 거라는 신뢰가 생겨야 되고 얘도 보호자님들이 나를 그렇게 혼내지 않을 거란 신뢰가 생겨야 돼요. 이 두 개가 맞아졌을 때 입마개를 벗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저희 그렇게 잘 사는 친구들 많아요.
2: 설쌤의 응원에 힘입어 솔루션을 진행해 볼까요? 샴푸야, 준비됐지? 우리 잘해보자.
6: 샴푸? 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2: 어휴, 읽어보세요, 설쌤.
1: 가만히 계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원래 잘하던 거 앉아나 엎드려 같은 거 단호하게 딱 한 번만.
6: 엎드려!
1: 소리 안 질러도 돼요.
2: 한 번 화나면 말릴 수 없는 샴푸.
1: 지금은 완전 신뢰관계가 완전히 헝클어졌어요. 사춘기 때 사춘기 세게 겪는 아이들의 아이들과 부모같이 돼 있어요.
2: 이번엔 저항도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겁이 나는지 뒤로 물러서지만 짖는 걸 멈추지 않는 샴푸. 딱 보기에도 고집이 세 보이죠? 그 순간.
1: 네. 지금 딱 누구한테 도망가냐면

0: 그러면 따님한테 도망가거든요. 얘가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크게 혼났어. 완전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한테 뭐만 하려고 하면 행동이 완전히 변해요.
1: 설쌤에 대한 경계심도 올라간 상황. 얼른 흥분도를 낮춰야겠어요.
2: 냄새 맡았어. 신났다. 오, 맛있겠다. 냠냠냠냠 맛있겠다.
3: 그런 것도 최대한 줄여야 돼요.
2: 네, 알겠습니다.
3: 얘한테는 깔끔하게 소통해야 돼요. 최대한 깔끔하게 소통 대화.
2: 이제까지 너무 심하게 대했다, 내가.
3: 그러면 얘는 민감한 아이라서 정보에 과잉이 생길 거예요.
4: 봐봐.
5: 앉아.
4: 오, 좋아.
5: 기다려. 기다려.
6: 빨리 주세요. 맛있는 냄새 나요.
5: 기다려. 옳지.
3: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게 필요해요. 네. 우리 보호자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샴푸랑 보호자님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이런 게 돼야 돼요.
1: 약도 잘 먹는 샴푸, 약 먹는 건 걱정 없겠어요.
0: 지금 눈빛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항상 흥분하거나 막 좌절하거나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뇌가 본능적인 게 막 끌어오를 때가 문제인 거예요.
2: 네.
1: 약을 먹은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0: 약을 먹어서 조금 흥분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기는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손으로 주는 연습이 되면 진짜 좋긴 해요. 앉아. 기다려. 반응을 한번 볼게요. 옳지. 이 정도 느낌으로 갈 거예요. 생각하는 머리를 이용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를 시키고 손으로 줘볼 거예요. 샴푸, 일로 와봐. 앉아. 기다려.
1: 오, 평소보다 얌전하네요.
0: 옳지. 지금 약간 으르렁 하려다가 참았어요.
1: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황.
0: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우선은 감정을 바꿔야지만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으르렁거리고 이러는 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하는 행동, 얘가 싫어했던 행동과 좋은 결과가 이어지게만 도와주면 돼요.
1: 이번에는 엄마 보호자 차례.
5: 기다려. 기다려.
3: 네. 좋아, 좋아.
5: 기다려.
3: 네.
5: 옳지.
0: 좋아요. 네. 지금 되게 좋았고요. 지금 되게 미세하지만 저는 샴푸 행동이 되게 좋았어요. 자기가 뒤로 가요.
2: 네. 그러니까 알아서 뒤로 가네.
1: 정말이네. 스스로 거리 두기를 하는 거야?
0: 자기가 네. 뒤로 가고 있어요.
2: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예전 같았으면 지금 바로 튀어왔습니다.
5: 기다려.
3: 네, 좋아요.
5: 기다려. 옳지.
0: 아, 저 괜찮아. 좋았어요. 얘 조금씩 참는 게 보여요. 그냥 이거를 이제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그냥 길게 안 해도 돼요. 하루 5분, 뭐 3분, 5분 이렇게만 해도 돼요.
2: 그냥 꾸준히 해요.
0: 네네. 그리고 포인트가 그거예요. 으르렁거린다고 준다고 해서 더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1: 오, 시작이 좋은데요.
0: 지금 보호자랑 보호자가 있는 영역에 대한 소유 공격성을 좀 보이는 모습도 영상에 있었거든요.
2: 네.
0: 따님한테 가장 강했던 것 같으니까
2: 네.
0: 따님이 한번 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 샴푸. 누나 바라기가 따로 없습니다.
2: 제가 들어가 볼게요.
6: 어, 안 돼! 엄마는 못 들어가!
0: 이런 반응이에요?
2: 네.
0: 평소에도?
1: 방법이 있을까요, 설쌤?
0: 간식 좀 있으시죠?
2: 네.
0: 간식도 한 번만 줘보시겠어요?
6: 어? 간식이라고? 하우스로 가자!
0: 쟤 이거 잘 가르쳤는데요?
2: 네, 그냥 들어가요, 알아서.
0: 간식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2: 네.
0: 이거 기본 교육을 잘 해놨는데 이걸 안 써먹으시네. 좋은 걸 잘 가르쳐놓고. 이걸 이제 문제 행동이나 실생활에 응용만 하면 돼요. 기다려 하고요. 조금씩 뒷걸음질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줄 거예요. 잘 먹었으면 다시 기다려 하고 점점점점 따님 방으로 갈 겁니다. 네 단계를 거쳐서 할 건데 직접 따님 문까지 열었다가 돌아오세요.
2: 기다려요.
0: 네.

0: 캔넬 바로 앞인 1단계부터 조금씩 시야에서 멀어지기 시작. 최종 4단계에선 문소리까지 들어볼 건데요.
1: 기다려.
0: 최대한 샴푸를 자극하지 않는 게 포인트. 맞죠, 설쌤?
2: 얘가 공격성을 보일 일, 싸울 일들을 안 만들어서 길게 끌으면 얘도 마음이 편해지고 신뢰감이 형성이 돼.
3: 신경전 버릴 필요가 없게.
2: 없어요. 에이. 그리고 얘는 공격성을 안 보이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내 뇌에서 그게 사라질 때까지.
3: 근데 똑같이 동물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2: 맞아요. 에이. 난 사람인데 에이. 개처럼 싸운 거예요.
3: 네, 맞아요. 기다려.
0: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
2: 기다려 하고 이제는 한 번에 가보세요. 네.
3: 기다려.
2: 네, 한 번에 가보세요. 따님한테 문 열고 따님 방 들어가 보셔도 돼요.
0: 마침내 4단계까지 훈련 완료. 네, 오우, 샴푸야, 너 제법이다.
2: 옳지 하고 칭찬하세요.
3: 옳지.
2: 네.
0: 샴푸 참 잘했어요.
2: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을 수학하듯이 응용해서 맞춰나가야 돼요.
3: 아, 네.
2: 충분히 잘할 것 같습니다.
3: 아, 예, 알아듣겠어요. 네. 앉아.
0: 훈련 우등생 샴푸를 위해 심화학습을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입마개도 풀어볼 겁니다. 짜잔. 샴푸도 깜짝 놀랐구나.
2: 자, 이번엔 뭐로 할 거냐면 하우스 안 시키고 예. 우리 저랑 같이 가볼 거예요. 갔는데 따라오잖아요.
3: 네.
2: 그러면 거기서 기다려 시키고 들어가 볼 거예요. 내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따라올 거예요.
4: 어, 엄마 어디 갔어요? 나도 갈래.
2: 자, 여기서 앉아 기다려 시키자.
1: 앉아 기다려.
2: 네, 그리고 이렇게 딱 기다려 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기다려 계속 시키고.
1: 기다려.
2: 네, 좋아요.
0: 흥분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샴푸.
2: 옳지, 이거예요. 지금 목소리도 엄청 좋아요. 네. 나오세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은 뒷걸음질 쳐서 가죠.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다닐 수도 있어요.
0: 반복은 필수. 다시 한번 해볼까요?
2: 여기서 기다려 시키세요.
1: 기다려.
0: 흔들림 없는 자세의 샴푸. 간식 먹는 포인트를 벌써 아는 것 같아요.
2: 나오셔서 옳지.
1: 옳지.
2: 네, 이거예요. 이거 얘한테 이게 재밌는 놀이가 되고 계속 보상이 돼야 돼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1: 하우스.
2: 내 생각에는 이거 약 먹고 이렇게 해서 이거 손으로 주는 것만 꾸준히 연습시키면은 입마개 전혀 안 해도 되겠는데?
0: 훈련 태도도 너무 좋았던 샴푸.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볼까요? 설쌤과 함께하는 산책 시간. 어때요? 산책 잘하죠?
2: 야, 산책은 뭐 거의 100점이네. 그리고 냄새는 충분히 맡겨주셔도 됩니다.
3: 네.
2: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냄새를 맡았을 때 스트레스가 풀려요.
3: 네. 근데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는데 괜찮을까요?
2: 괜찮아요. 저는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토 안 하면 풀도 먹으라고 해요. 진짜 위험한 것만 아니면 저는 얘한테 맡겨라. 그리고 자꾸 안 돼 하고 뺏으려고 하면 그게 소유 공격성을 더 높이는 일이에요.
0: 오, 산책만큼은 샴푸를 믿어야겠네요.
2: 저는 줄 조금 더 길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3: 저 길게 하다가 그 뭐 2m 이내 그거.
2: 네, 이거 지금 2m보다 짧을 거예요.
3: 네.
2: 근데 워낙 잘하는 아이니까 저는 네. 추천하는
3: 더 길게
2: 거는.
3: 길게 해도 될까요?
2: 네.
3: 네.
2: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세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샴푸, 샴푸. 옳지.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좀 앞으로 가면 줄 조금씩 길게 하면서 따라가주고 이럴 때 얘 냄새 맡거나 그러면 내가 속도 쫓아가서 줄 이렇게 잡아주고. 아유 잘해, 아유 잘해. 야, 산책은 우리 집 강아지보다 잘한대.
0: 잠깐의 산책으로 광합성도 받고 엔돌핀도 돌고 일석이조. 산책 후에 마시는 우유 한 잔이 그렇게 맛있다네요. 정말?
2: 처음에 그 오해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 자체가 좀 잘못됐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샴푸가 트레이닝하는 걸 보니까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약 먹으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교육들 꾸준히 하면 6개월 이내에 입마개 벗고 사는 샴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0: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아침에 그랬거든요. 네. 기대를 많이 했다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참부한테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하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 가슴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진짜 소중히 잘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네. 우리 정말 감사해요.
1: 따님은?
2: 그냥 샴푸가 그냥 미친 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쌤이 이렇게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시고 샴푸랑 잘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1: 네. 꾸준히 계속 잘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0: 네. 네. 진짜 꾸준히 할게요. 네,
1: 화이팅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3: 솔루션 후 종종 입마개를 벗고 있다는 샴푸네. 흥분도와 공격성도 많이 가라앉았대요.
4: 그렇지. 기다려.
3: 아직 완벽한 모습은 아니기에 엄마와 샴푸의 맹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어휴, 우리 샴푸 멋지다. 이미 누나방은 엄마한테 양보한 지 오래. 이 어려운 걸 샴푸가 해내네요. 스킨십은 샴푸가 원할 때만 해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샴푸야, 영원히 입마개를 벗을 수 있도록 더더더더더 노력해보자. 알았지?

0: 안 돼! 이리 줘! 야! 너 왜? 뭔데? 아.
1: 밥은 깨기, 인형 물어뜯기, 신발 장화 다 물어뜯기, 말 안 듣는 직원이죠.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3: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전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2: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3: 내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던데 하대.
14: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거예요.
15: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16: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0: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0: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참외철이 돌아왔다. 제철 재료를 활용한 상큼 짭조름한 장아찌 레시피. 후식으로만 즐겼던 달콤한 여름 과일 참외의 재발견. 아삭아삭해서 오독오독으로 변신하는 참외 장아찌 무침부터 참외 장아찌를 활용해 더욱 인기 있는 냉국, 빠르게 만들어 맛있게 즐기는 여름 별미 참외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 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체육부의 단짝 광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중님입니다. 네. 네.
3: 선생님, 네. 이 여름철에 달콤한 참외를 정말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후식 정도이지 이 짭조름한 장아찌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어울릴까 싶은데 이 참외 장아찌 무침 네. 재료를 살펴볼까요?
4: 네, 아마 참외 장아찌는 예. 이렇게 담아보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이 참외가 이렇게 단맛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장아찌 담아놓으면 아삭해서 그 이제 여름이면은 정말 밥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장아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외 장아찌는 참외하고 네. 그다음에 식초, 네. 소금, 그다음에 올리고당만 예. 있으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침 양념으로는 보통 뭐 고춧가루, 고추장, 파마늘, 깨소금, 식초 예. 이렇게 해서 무치면 되고 예. 또 냉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식초 더만 더 넣어서 예. 이제 물에 해서 시원하게 냉국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원래 장아찌는 밥에 물 말아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참외 장아찌는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입맛 떠드는 참외 장아찌 무침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 아주 제철 참외가 네. 아주 그냥 한 바구니 있어요.
4: 그러니까 참외가 이거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3: 네, 맞아요.
4: 작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작은 것만 또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담아서 팔더라고요.
3: 맞아요.
4: 그래서 한 7개인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네. 제가 이걸 두 봉을 샀어요. 네. 이제 구람을 달아보니까 한 2.3kg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큰 거보다는 작은 걸로 하는 게 더 아작아작거리고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으시면 네. 작은 걸로 해서.
3: 자, 근데 확실히 네. 참외가 제철이니까 네. 이렇게 구매하셔서 장아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3: 근데 선생님, 껍질째 쓰시나요, 오늘?
4: 네, 오늘 껍질째 쓸 거예요. 왜냐면 네. 껍질째 사용을 해야. 네. 이렇게 그 냉국을 만들어도 노란 빛깔이 있고 예. 그리고 껍질 속에 영양이 많다라고 했죠.
3: 맞아요.
4: 근데 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왜 과일 같은 거 이제 그 씻을 때 네. 여기에 저는 베이킹 소다 넣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소금도 좀 넣으시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뭐 5분, 10분 정도 예. 이렇게 담가 두셨다가 이제 그럼 깨끗하게 씻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껍질까지 쓰는 거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3: 오늘 요리뿐만 아니라.
4: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네. 자. 이거 잠깐 담그고 그거 예. 미리 쓸어놓은 걸로 할게요. 자,
3: 저희가 이렇게 미리 네. 베이킹소다에서 깨끗이 세척을 해둔 네. 참외가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4: 네. 그러면은 이거 썰으실 때는 네. 끝부분 이렇게 자르시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반을 이렇게 잘라요.
3: 네. 이 정도 다음에, 크기일 때는 반.
4: 예. 예. 그래서 여기 씨를 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3: 씨가 아깝긴 하지만.
4: 근데요, 이거 버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3: 바로 먹죠. 제 입속으로 맞아요. 쏙 들어가죠,
4: 네.
3: 선생님.
4: 씨만 이렇게 털으셔서 예.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3: 꿀이에요,
4: 오늘 참외가
3: 꿀.
4: 15개 되는데 예. 요거를 계속 하셨다가 씨 빼셔서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요새 참외가 정말 달거든요.
3: 그렇죠. 이 씨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 누구의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4: 이렇게 해서 지금 참외를 예.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3: 뭐 장아찌에는 이 씨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4: 그렇죠? 네, 이렇게.

0: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깨끗하게 준비됐고요. 이게 한 몇 개 분량이죠, 선생님?
0: 이게 한 14-15개.
1: 15개 정도. 이제
0: 구람으로는 한 2.3kg 네. 두 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네. 손질을 했는데요. 네. 이제 한번 좀 절여야 될 텐데.
0: 이제 담을 통을 주시면. 예. 네. 이제 장아찌를 만들려면 들어가는 재료가.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네. 올리고당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소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식초 하고. 그리고 소금이에요. 천일염. 네. 그러면 우선 여기에 이렇게 깔으세요.
1: 선생님께서 왜 이 정도 크기의 참외를 좀 구입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0: 작은 게 더 좀 좋더라고요.
1: 네. 손질하기도 편하고.
0: 네.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예. 네. 스푼으로 예. 네. 여기에 소금 이렇게 뿌리세요.
1: 네, 이게 뭐 절이는 과정이니까
0: 네.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1: 이것도 이거는 다 절임 재료예요.
0: 네, 절임 재료예요. 올리고당이에요.
1: 예.
0: 네. 이런 우리 장아찌 같은 거 할 때
1: 예.
0: 이제 올리고당 넣으면 네. 이제 더 빨리 잘 절어지잖아요.
1: 아, 맞아요,
0: 수분이
1: 맞아요.
0: 빠지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지금 소금하고
1: 예.
0: 그다음에 이렇게 올리고당하고 넣었어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소주도 약간 뿌려주시고. 예.
1: 소주랑 네. 식초도 들어가요.
0: 식초도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오.
0: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켜켜루 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요, 이 참외 장아찌 한 번도 담아보지 않았지요,
1: 당연히. 예.
0: 근데 이제 참외루는 장아찌를 잘 안 담지요.
1: 그죠.
0: 과일로만 드시는데.
1: 아주 어색하죠.
0: 네, 이 장아찌로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다 장아찌를 담는데
1: 네.
0: 이 장아찌도 이렇게 담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담아보는데요.
1: 예.
0: 예전에는 그 물회라 그래서
1: 예?
0: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이게 조금 넓적하고 푸른 빛깔 나는 참외과에 속하는 물회 또는 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술찌검이 있죠. 그거에 넣어서 그 만든 장아찌가
1: 예.
0: 그 일본말로 나라스케라고 하는 거.
1: 예.
0: 그 장아찌는 우리가 예전부터 담아서 먹어왔지요. 근데 이 참외로는 장아찌를 안 담으셨었거든요. 근데
1: 예?
0: 요즘에는 이제 참외 있으니까 이걸로
1: 예.
0: 장아찌를 담아보니까 깨끗하고 그리고 아삭거리고 좋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1: 맞아요.
0: 오늘 추천해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1: 예.
0: 다시 또 이제 첫겨로 반복합니다. 네, 소금
1: 예.
0: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올리고당
1: 네.
0: 넣어주시고요.
1: 물론 선생님
0: 네.
1: 이 장아찌는 짭조름한 맛으로도 먹지만
0: 네.
1: 이 참외는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달콤, 새콤,
1: 예.
0: 짭짤해요. 이게.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여기에 소주도
1: 네.
0: 식초도 이렇게 좀 넣어서
1: 이렇게 네. 해서
0: 그다음에 참외 또 넣어주시고요.
1: 네. 이렇게 선생님
0: 네.
1: 얼마 정도 두면은 잘 절여질까요?
0: 이거를요 지금 보면은
1: 예.
0: 이게 안 절여져서 볼륨이 많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두면
1: 예.
0: 이게 조금 이제 절여져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머지 지금 소금도
1: 네. 네.
0: 좀 덜 뿌려졌으니까 더 좀 넣어서. 뿌리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올리고당도 이렇게 다 넣습니다. 분량대로.
1: 분량대로 켜켜이.
0: 네.
1: 이렇게 다 넣은 상태에서.
0: 네. 네. 잘 들어갔어요.
1: 예. 이렇게 장아찌 만들어 두면 왜 든든하잖아요.
0: 네.
1: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0: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주.
1: 네.
0: 식초도.
1: 깨끗이 네. 씻어서.
0: 네.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한 이렇게 누름독으로
1: 네.
0: 좀 이렇게 눌러서
1: 예.
0: 예. 한 이렇게 무거운 걸로 눌러 놓으시면 좋아요.
1: 그쵸.
0: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두면은
1: 예.
0: 그래도 조금 이제 절어지어서
1: 예.
0: 조금 이제
1: 수분이, 나오나요?
0: 수분이 좀 나오면서
1: 예.
0: 조금 볼륨이 줄어들지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작은 통으로 옮기시면 돼요.
1: 자, 그래서 한번
0: 네.
1: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난 거죠?
0: 아, 이거는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1: 예.
0: 이거를 조금 숨이 죽으면
1: 예.
0: 조그만 작은 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틀 정도 상온에서 둔 거예요.
1: 오.
0: 상온에서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폭 절어지고 이렇게 물이 생겨져요.
1: 예.
0: 이렇게 이틀 지난 다음에 랩 씌우고
1: 네.
0: 이거 해서 여기다가 날짜 쓰시고 해서
1: 네.
0: 이거를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두시면
1: 네.
0: 저는 저기 준비해서 갖고 온 게 한 달 된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1: 한 달이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냉장 보관해서 한 달 동안 보관해 줬던
0: 네.

0: 저희가 이제 먹고 싶었던 네. 참외 장아찌예요. 네.
1: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됐지요?
0: 그러게요.
1: 이거는 이틀 된 거고요.
0: 네.
1: 지금
0: 확실히
1: 보이시죠?
0: 달라요.
1: 확실히 다르죠?
0: 네. 네.
1: 자, 요거는
0: 비교해 볼까요? 네.
1: 이틀 된 거.
0: 예. 네. 네.
1: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훨씬 더 색깔도 진해졌어요.
0: 그러게요.
1: 네. 이거는 한 달 됐어요.
0: 그리고 더 향긋해요. 다른 장아찌랑 네. 달리 향긋한 향이 강한데.
1: 네. 이 빛깔도 예쁘잖아요. 장아찌 치고는.
0: 예.
1: 이렇게 해서 좀 무거운 걸로 이렇게 좀 눌러 놓으셔서
0: 네.
1: 보관하셔서 이걸 꺼내서
0: 네.
1: 무침으로도 드시고 냉국으로도 드시면 여름에 아주 귀한 네. 밥반찬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네. 너무나 먹음직스러우면 참외 장아찌가 완성이 됐고요.
1: 네.
0: 그럼 우리는 참외 장아찌를 가지고 맛있는 네. 무침을 또 만들어 봐야겠죠.
1: 네. 요거는 지금 한 5개 분량인데요.
0: 예.
1: 미리 4개는 썰어놨습니다.
0: 예. 네,
1: 그러면
0: 먹을 때마다 이렇게 썰면 되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네, 이거를 네, 꺼내셔서 예. 한번 씻으신 다음에
0: 네.
1: 왜냐면 끈적끈적거리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요거를 반 자르셔서 이렇게 해서 네, 한 3mm 정도 두께로
0: 예.
1: 이렇게 써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짭짤하겠지요?
0: 그렇죠.
1: 또 달콤도 하겠지요?
0: 네.
1: 장아찌니까 그래야 또 우리가 보존할 수 있으니까.
0: 근데 또 네. 무침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서
0: 예.
1: 이제 이거는 보셔서 좀 짭짤하면 조금 더 물에 좀 이렇게 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으면
0: 네.
1: 이거를 먹어보면 좀 짭짤하거든요.
0: 저도 한번 먹을까요?
1: 짜요. 조금만 네. 드셔보세요. 짭짤하죠.
0: 근데 선생님 네. 확실히 달큰한 맛 나고
1: 네.
0: 식감이 너무 식감도 좋아요.
1: 있고, 예. 새콤 달콤
0: 맞아요.
1: 짠맛 이 세 가지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0: 야.
1: 이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0: 예?
1: 헹구세요.
0: 선생님
1: 네.
0: 이렇게 더울 때 입맛 없을 때
1: 그러니까요.
0: 먹으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장아찌 같지 않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빛깔도 그렇고 노릇노름한 게
0: 뭔가 네. 향긋한 피클 네.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예. 피클 같은 맛
0: 예?
1: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물기를 네. 근데 이게 꼭 짜야 더 아작아작한 맛이
0: 있죠. 그렇죠. 아작아작 오독오독한
1: 네.
0: 맛.
1: 네. 제 힘보다는
0: 예.
1: 광희 씨가 짜주면 훨씬 더 맛있게 아닥아닥 짜질 것 같으니까
0: 예.
1: 오늘 침 좀 써보세요.
0: 네. 네.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운동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네.
0: 자
1: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꼭 짜주세요.
0: 이 참외가 으스러질까 봐 걱정이 되네요. 네. 선생님.
1: 아, 그 정도로 또
0: 정말
1: 또 힘 네. 하시면 안 되고요. 물기만 꼭 짜주세요.
0: 야!
1: 네, 꼭 짜주세요. 네. 우리 또 어머님들은 저도 그렇고요. 너무 이렇게 막 짜니까
0: 네.
1: 팔에 물이 녹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0: 그쵸.
1: 그러니까 아드님이나 누구 있으면 좀 짜달라고 하세요.
0: 든든하죠?
1: 됐어요. 네.
0: 자,
1: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0: 자, 한번 네. 펼쳐볼게요.
1: 네. 볼에 넣겠습니다. 네.
0: 이야.
1: 아, 맛있겠네요.
0: 그러게요. 네. 확실히 껍질까지 있으니까 더 예뻐요.
1: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깨끗하게 씻어서
0: 네.
1: 하시라 그랬고요.
0: 이제 네, 함께 곁들이.
1: 여기에 이제 실파
0: 네.
1: 송송 썰어서 나중에 이제 넣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양념만 만들어서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니까
0: 네.
1: 이 장아찌만 만들어 놓으면 무치는 거는 금방이지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0: 큰 숙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그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그 올리고당, 소금,
0: 예.
1: 그다음에 식초, 소주만 넣어서
0: 예.
1: 이렇게 절여놓은 거니까.
0: 저희 엄마가 이 장아찌는 네. 김치만큼 든든하다고.
1: 그럼요, 장아찌 있으면.
0: 예.
1: 네. 그래서 네, 준비가 됐고요.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0: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0: 자, 양념 한번 네. 만들어볼게요.
1: 네. 일단 고추장이 들어가고요.
0: 네.
1: 네.
0: 이미 기본 간이 돼 있기 때문에.
1: 네. 고추장에
0: 네.
1: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좀 들어가고요.
0: 들어가고
1: 네. 다진 마늘
0: 네.
1: 네. 그다음에 다진 파
0: 네.
1: 네. 그다음에 깨소금 네. 그리고 식초.
0: 식초.
1: 네.
0: 무침에 또 식초 들어가야죠.
1: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0: 네.
1: 요거 넣어서 이제 무침은 되니까
0: 네.
1: 장갑 하나만 주시겠어요?
0: 그래요.
1: 그냥 깨끗하게
0: 네.
1: 묻히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깨소금, 참기름, 파마늘 이런 것만 넣어서 그러면 이 빛깔 그대로지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취향에 따라 하셔도
1: 맞아요.
0: 됩니다.
1: 깨끗하게 묻히셔도 되고
0: 네.
1: 여기서 고춧가루, 고추장만 빼고
0: 네.
1: 하시면 되지요. 여기에 이제 넣어서
0: 네.
1: 드릴게요.
0: 아, 진짜 장아찌 그래도 나름 많이 먹어봤는데
1: 네.
0: 이 참외 장아찌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1: 네. 아마 네. 이 참외 장아찌 자체

0: 제가
1: 네.
0: 늘 우리가 담가서 드시던 그런 음식이 아니어서
1: 예?
0: 이제 새로울 거예요.
1: 맞아요. 자, 한번 또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이 무침은 손으로 이렇게 바락바락 할 때가 되게 먹음직스러운
0: 네.
1: 거예요.
0: 그래야 또 이게 맛있잖아요, 음식의 예. 고루. 네.
1: 금세 또 물이 이렇게 드네요.
0: 네.
1: 이야, 또 빨간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0: 네.
1: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네.
1: 그냥 이게 흰 밥이랑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0: 네. 이렇게 이제 품게 좀 넣으시고.
1: 네.
0: 네. 실파도 좀 넣으시고.
1: 네.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새콤달콤, 짭짤한 게 땡기거든요.
0: 네.
1: 매콤하고. 저 오늘 옷도 약간
0: 네.
1: 이 장아찌 무침과 좀 어울리지 않나요, 색깔이?
0: 네.
1: 예.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네. 금세 또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선생님.
0: 네. 이제 무침하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빨갛게 무치는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1: 예.
0: 그냥 깨끗하게 묻히셔도
1: 예.
0: 좋을 것 같아요.
1: 기호에 따라.
0: 네, 기호에 따라서.
1: 금세 만들어 바로 묻혔습니다. 예.
0: 됐습니다.
1: 자, 금세 묻혀 바로 먹을 수 있는 참외 장아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참외 장아찌 무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베이킹소다, 소금을 섞은 물에 참외를 세척해주세요. 참외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해줍니다. 이때 참외는 껍질째 사용하면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참외를 넣은 뒤 소금, 올리고당, 소주, 식초를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누름도를 얹어 30분 절인 뒤 이틀 동안 실온에 숙성하고 김치냉장고에 일주일 숙성해줍니다. 숙성한 참외 장아찌는 한입 크기로 썰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실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깨소금,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참외 장아찌에 양념을 넣어 버무리다가 통깨, 실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통깨, 실파를 올리면 참외 장아찌 무침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참외를 청량한 향기라고도 하는데요.
0: 네.
1: 여름철 내내 즐길 수 있는 참외 냉국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우선 이제 참외 장아찌를 담가놨잖아요.
1: 네.
0: 여기에 홍고추, 청양고추만 있으면 되고요.
1: 네.
0: 또 냉국의 재료로는 생수에 저는 새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입에 식초를
1: 네.
0: 준비를 했습니다.
1: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입맛도 저절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짭조름한 참외 장아찌로 냉국이 진가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이 참외 장아찌 만들어두니까
0: 네.
1: 너무 든든해요.
0: 그렇죠.
1: 여러
0: 네.
1: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0: 네, 맞아요. 우리 무침은 이제 했으니까
1: 네.
0: 이제 그 냉국, 여름엔 또 시원하게 냉국 드시면 좋잖아요.
1: 그렇죠.
0: 써는 거는 똑같이 썰어서
1: 예.
0: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이제 물기 꼭 짜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강희 씨가. 네. 그다음에 이제 얼음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0: 여기 이제 참외만 해도 되는 이제 빛깔로
1: 예.
0: 이거를 좀 곁들이려고 하니까
1: 네.
0: 네. 우선 씨는 좀 냉국에 씨가 안 들어가는 게 좀 깔끔하잖아요.
1: 깔끔하죠.
0: 그래서 이제 씨를 좀 제거를 하고
1: 저희가 월요일에도 냉국을 했지만
0: 네.
1: 이 냉국은 여름에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 그래서 이 냉국이 있으면 특별히 더운 그런 뜨거운 국이 필요 없더라고요.
1: 불 앞에 안 가도 되고.
0: 네네.
1: 예.
0: 그래서 그냥 국물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거고 뭐 이렇게 아주 무거운 탕같이 밥 말아 잡수시는 게 아닌 경우에는
1: 예?
0: 그냥 이렇게 시원한 냉국으로
1: 맞아요.
0: 예, 국 대신하셔도 돼요. 특히 여름철 더울 때는.
1: 네. 그래서 이 냉국이 정말 또 먹고 싶었는데
0: 네.
1: 이 참외로,
0: 네.
1: 참외 장아찌도.
0: 참외 장아찌로
1: 예. 네. 만들 수
0: 씹히는
1: 있어서.
0: 맛이 있으니까.
1: 네. 네.
0: 그러면은 여기에
1: 예.
0: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곱게 이렇게 채 썰으시면 돼요.
1: 네.
0: 네, 이렇게.
1: 청홍고추는 늘 들어가면 색감도 잡아주고
0: 네네,
1: 맛도
0: 맞아요.
1: 잡아주고요.
0: 있으시면, 네.

0: 네. 냉국 국물은 네. 예, 물은 지금 두 컵 분량의 물입니다. 네. 네, 두 컵 분량의 물에 생수입니다. 네. 여기에 다진 마늘 좀 들어가고요.
1: 네.
0: 네, 다진 마늘.
1: 이 냉국 국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0: 네,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국간장.
1: 아, 국간장.
0: 네. 이제 국간장 안 쓰시는 분은 예. 진간장, 예. 양조간장으로 색깔 약간 내고 소금간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네. 국간장 들어가서 좀 더 구수할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여기에 식초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깨가 들어가는데 깨는 나중에 넣을게요. 아, 예, 그다음에 이거 다 넣으시면 돼요.
1: 어, 진짜 간단하네요, 선생님.
0: 간단하죠. 냉국은 진짜 간단하죠. 오. 국물에 새콤달콤 간만 맞추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1: 만들었던 네, 참외 장아찌
0: 참외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청양고추, 홍고추 들어갔지요. 네.
1: 세상에 이런 요리가
0: 그다음에 여기에
1: 3분 요리 아닌가요?
0: 네. 네. 깨, 통깨 들어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1: 자, 얼음 동동 띄워서
0: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우시면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1: 네. 네.
0: 요거 딱 이제 2인분 양이니까
1: 네.
0: 네. 이렇게
1: 자, 완성 그릇 한번 담아 볼까요?
0: 네.
1: 완성 그릇에 아니
0: 참 예뻐요. 그죠? 색깔이.
1: 얼마나 시원할까요? 네. 국물 시원하고
0: 네.
1: 참외장아찌 씹었을 때 짭조름하고 네. 달콤하면서
0: 네, 맞아요.
1: 입맛도 네. 크고요.
0: 이렇게 해서
1: 이야, 보기만 해도 네. 시원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한 참외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2: 참외 냉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홍고추, 청양고추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송송 썰어줍니다. 여기서 청양고추 대신 풋고추를 사용해도 좋아요. 생수에 다진 마늘, 국간장, 2배 식초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참외 장아찌,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 얼음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참외 냉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후식주까지 완벽한 코스 요리를 자랑하는 닭다리 녹두 삼계탕부터 삼계탕과 찰떡궁합인 새콤매콤 상추 겉절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승금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승금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6: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6: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7: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8: way you left me.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No hope, no love, no glory. 사진 찍는 평범한 40대가 여행하는 법.

0: 파키스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의 연속.
1: 우와 진짜 멋있다.
2: 이렇게 파키스탄을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을 이렇게 안 느낄 수 있어요.
3: 안 더워요? No hot? Hot, yeah.
4: You speak English?
3: No?
4: 그래.
3: 자, 1, 2, 8.
0: 사진 한 장으로 인연을 만들고 친구가 됩니다.
3: You happy? I'm happy too.
5: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면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여행길에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그게 여행의 참맛이죠. 파키스탄 오제 마을에서의 생존 캠핑.
2: 여기가 오늘 제 집입니다.
3: Good night.
0: 오지 마을 아이들과 보낸 멋진 하루. 파키스탄의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어쩐지 낯설다고요? 막상 가면 또 가고 싶은 나라가 파키스탄. 여정은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파키스탄은 K2와 난가파르밭, 세계적인 등반 코스로 유명한데요. 오늘의 여정은 K2의 관문 스카루드로 향합니다. 스카루드, 산악인이라면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이름.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산맥의 교차점에 자리 잡은 스카루드는 해발 3000m 이상의 설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K2 등반의 관문이죠. 여름을 맞은 스카루드는 등반가들과 여행자들로 활기를 띕니다. 제가 10번 넘게 파키스탄을 여행 올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죠. 바이크는 스카루드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 저기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Excuse me, can I rent bike? 왜냐면 이게 그 상처나고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혹시 또 잘못돼 있을까? 근데 이 오토바이보다 이게 완전 새 거네. 볼까? How much if I rent?
6: 5,000.
3: How many hours?
6: One day.
3: Yeah. Okay. Okay. What about helmet?
6: You don't need.
3: I don't need helmet. Yeah. Everybody not use helmet. Yeah, yeah, so it's no problem.
6: No problem.
3: 오케이, 오케이.
0: 오늘은 바이크를 타고 스카루드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3: 슬로리.
0: 스카루드에서 바이크는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원하게 출발해 봅니다.

산악 등반에 관해서는 없는 게 없는 스카루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카루두의 구석구석을 바이크로 즐겨볼게요. 이왕 났으니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나가봅니다. 신나게 한번 달려볼게요.

어슬렁 어슬렁 여유로운 여행을 좋아하지만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것도 즐겁네요. 그런데 신기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마을 수로를 따라 카펫 행렬이 펼쳐지는데요. 한참을 달려도 끝없이 이어지는 카펫 행렬. 여기가 스카르두의 빨래터인가 봅니다. 크기도 다양한 형형색색의 카펫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마치 거대한 작품처럼 장관입니다.

0: 파키스탄 친구 집에 초대받으면 항상 깔려있던 카펫. 온 마을의 카펫이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카펫 문화는 유서 깊은데요. 아름다운 무늬로 장식 효과도 큰데다 추위까지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오늘은 주말, 빨래하는 날로 정해진 걸까요? 궁금할 땐 일단 멈춰야죠.
1: 여기 완전 빨래터네, 대형 빨래터.
0: 여기는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 수로인데요. 대형 빨래터로 변신했습니다. 수로의 물은 빙하가 녹아 흘러오는 거라는데요. 물에 젖은 카펫은 남자 둘이 들기도 무거워 보입니다. 물살이 세서 자연 세탁기가 따로 없죠.
1: 너무 이색적인 풍경이 있어서 아마 한 100명 정도 지금 아낙네들이 나와서 빨래하고 카펫 빨고 막 이래가지고 좀 봐야 되겠어요. 와. 와, 이 정도 카펫이면 엄청 큰 건데.
0: 카펫 빨래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바닥에 앉아 식사하고 대화하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서 카펫이 가족 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날 잡아 빨래하는 날, 좀처럼 외출하지 않는 아낙네들도 밖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많은 여성을 보는 것도 파키스탄에서는 특이한 풍경이죠. 아이들에겐 빨래터가 신나는 놀이터인 모양이네요.
1: 그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뭔가 소풍온 느낌이 들고 막 좀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 죠. 와, 몇 명이에요 도대체? 와, 카펫가 떠내려가겠는데?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카펫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물을 먹으니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0: 자연스럽게 빨래 행렬에 동참해봅니다.
1: 지금 카메라가 오니까 카펫을 버렸어.
0: 수로 상류의 물살이 워낙 세서 단단히 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빨래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1: 워치 카펫. It's big. Yeah, big and heavy. 거의 그물을 걷어올리듯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을 먹어가지고.
0: 세찬 물살을 잘 이용하는 게 관건. 이 물살이면 100년 묵은 먼지도 쉽게 내려갈 것 같죠? 젖은 카펫은 물 먹은 솜이불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카펫 빠는 날은 집안 남자들이 총 동원되나 봅니다. 오.
1: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웨이브를 줬어. 헤비, 헤비. 와. 아, 너무 무거워요. 저 한 2, 3m 되는 카펫가 한 80kg, 100kg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감당이 안 되어서. 1 month, 1 time? How many times can we open? 2 times. 1 month, 2 times. Weekend. 날씨가 좋고, 요 시간 앞으로 한 3, 4시간 햇빛이 제일 좋은 시간이니까, 요때 지금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묵은 빨래를 합니다. 여기 해발 2200m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말라요. 원식 댓글, 아, 발로. 우나라하고 똑같네요. 야, 발로 저희도 저렇게 밟아서 하잖아요. 아.
2: 피플. 암조 to border area.
1: Border area.
2: 아. Indian border area.
1: India border area.
2: Yes. 아. My business is here in Skardu.
1: 아.
2: So I live here.
1: 아.
2: I'm not basically Skardu.
1: 아, 오케이.
0: 남자들이 카펫을 빨아 헹구고 나면 볕 좋은 곳을 찾아 넣는 것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빨래터에 있다 보면 누구네 집에 어떤 카펫이 있는지 흔히 알게 될 것 같죠. 처음엔 단순히 빨래터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마을의 중요한 수로라고 합니다. 이 풍부한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지금 저 위에 사파라 호수라고 굉장히 거의 바다와 같은 사이즈의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이 내려와서 여기 한번 저장을 거쳐서 지금 분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스카루의 모든 집으로 지금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다 분리돼서 가는 가장 중요한 이게 센터입니다.
0: 이 전통적인 수로 시스템은 카나트라고 하는데요. 저장소에 모인 물을 생활 용수와 식수 등 용도에 따라 분리돼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 수로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카루드는 빙하와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로로 이용하는 지혜 덕분에 우리 귀한 파키스탄에서도 물 걱정 안 하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0: 다시 바이크로 신나게 달려봅니다. 빨래터에서 힘을 좀 썼더니 배가 출출해집니다. 스카로드의 숨은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둠칫 둠칫.
2: 예?
1: 예스. 댐 둠칫 둠칫. 오케이?
2: 오케이.
1: 오케이, 써. 우리의 둠칫 플레이스입니다. 둠칫이 여기 현지 말로 닭의 엉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닭똥집, 닭 모래집은 아니고 위에 이제 기름진 그 부분인데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난에 이렇게 싸서 요거트에 찍어 먹으면은 간식으로는 거의 최고입니다.
3: 둠칫 스페셜 호세니 티카 센터 길랩턴 풀 지오.
0: 둠칫은 정식 식사라기보다 간단히 먹는 간식인데요. 현지어로는 닭 엉덩이라는 뜻이에요. 지방이 많은 부위를 양념해서 구운 음식이죠.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참 열심히 굽죠. 맛있는 냄새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1: 둠치 둠치. 연기.
0: 둠치는 현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기 간식. 한 꼬치에 한국 돈으로 500원. 저렴하면서도 맛도 좋거든요. 스카로드에 오면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현지의 맛 꼭 한번 드셔보세요.
1: 난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꼬치 앞부분을 딱 잡아요. 그래서 쭉 뽑아서 여기 보면 빨간색 양념하고 기름이 많은 부위라서 굉장히 기름이 많고 고소한 풍미가 나는데 이 기름을 한번 빵이 흡수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매콤하게 양념이 돼 있어서 좀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땡큐 스파이시.
0: 소스에 찍어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되는데요. 요거트에 고수를 섞은 소스랍니다.
1: 빵을 싸서 고소하고 요거트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소로 해서 향을 더 올려주면서 아무래도 빵하고 같이 먹으면서 좀 더 소화 잘 되게 하게끔. 그 주로 파키스탄 가면은 고기류를 많이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요거트 같이 나옵니다. 한 세네 번 씹으면 고기가 입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둠치도 맛있게 먹었으니 다시 달려볼까요?

0: 스카르듀에는 아직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을 가로질러 카트파나 다리를 건너면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신비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풍경이죠.
1: 너무 신기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들도 자라고 그 뒤에 또 차가운 사막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저렇게 높은 설산이 있고 자연환경이 정말 파키스탄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0: 차가운 사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발 2200m가 넘는 산악지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막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바로 저 바위산 위에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 하나. 세계적인 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난 곳이죠.

0: 마수라기 한 3,500m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초입인데 3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벌써 해발 2,900m입니다. 와, 그러면 도대체 이 경사가 얼마나 되길래 지금 3시간을 올라가야 되는지. 수고하셨고. 요얼 투어 가이?
1: 야.
0: Where is 마수라?
1: 아, 오케이.
0: 예? 야,
1: 야. 3시간.
0: 3시간? But you going to sleep? 이게 항상 그 파키스탄 원래 이제 전통 옷을 입고 슬리퍼를 입고 올라간 이 가이드의 폼비입니다. 땡큐.
2: 등반객은 반드시 현지인 가이드와 동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고산 증세와 혹시 모를 위험에 대처할 수 있죠. 마루수루 바위의 절경을 보기 위해 고된 산행이 시작됩니다.
0: 산행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숨이 입까지 찹니다. 지금 해발 한 3,0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2: 급경사 때문에 한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이리 힘들게 가는지 후회가 몰려듭니다.
0: 아니, 도대체 얼마나 풍경이 예쁘다고. 사람은 지금 거의 80도, 90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
2: 산이 주는 신비한 힘일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위로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0: 와, 드디어 저 바위가 봅니다. 그 유명한 마수르락. 아, 느낌이구나.
2: 3시간의 산행 끝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마루수루 바위는 해발 고도 3,500m에 위치한 바위로 한 관광객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됐죠. 도전과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바위, 스카르두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시야를 꽉 채우는 압도적 풍광에 가슴이 뻥 뚫립니다. 장엄한 카라코럼 산맥과 도도히 흐르는 인더스강이 빚어내는 풍광. 누구라도 이런 결정적인 장면 앞에 서면

0: 말보다 셔터를 누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요.
1: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친구랑 같이 오면 친구가 찍어주는 거지만 3시간 올라와서 이렇게 사진 한 장 남기는 맛이라도 있어야죠.
0: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는 시간. 마르스루 바이의 짜릿한 추억을 남겨봅니다. 다음 날 아침 길 떠날 준비를 합니다.
2: This big box is a 수룽고.
0: 차 한가득 짐을 챙겨놓고요. 오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스카르드에 오면 가족처럼 챙겨주는 친구들. 침낭에 마실 물까지 챙겼죠.
3: 이런 차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좀 낭떠러지 길이기 때문에 일반 차가 갈 수 없고 사륜구동에 굉장히 큰 엔진을 가진 이런 차들을 이용해서만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면 그 이상의 값어치 있는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파키스탄에서 마지막 여정이자 가장 기다렸던 그곳. 벌써 도착은 아니고요. 길 떠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닭을 넉넉히 사야 합니다.
4: 한 마리 얼마가 아니고 이것도 지금 무게로 해가지고
0: 닭 6.2kg에 우리 돈으로 대략 8,400원. 가성비 좋은 거래죠. 친구에게 줄 선물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기도 합니다. 넉넉하게 닭도 구입했으니 여행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카르드를 출발해 오늘 목적지까지 달려갑니다. 오지마을 수룽고까지 5시간. 그런데 가는 길이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황량한 평지의 도로가 끝나면 바위 절벽에 난 길을 달려야 합니다. 이 아슬아슬한 길이 유일한 통행로죠. 벌써 10년 동안 수없이 오갔던 길인데도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0: 운전도 쉽지 않은 상황. 아, 설상가상 비까지 내리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아예 길이 막혀버리는 오지. 베테랑 운전기사만이 갈 수 있는 험로 중의 험로죠. 잔뜩 긴장한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바깥 풍경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1: 정말 위험해. 지금 옆에 있는 산이 비가 오면은 이제 산세태가 일어나. 정말 수십 번 왔지만 올라갈 때마다 너무 조금 긴장되고 그냥 종교를 떠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정말 가기 힘든 고된 길입니다.

5시간 내내 손에 땀을 쥔 채 달리는데요. 이번에는 계곡이 나타납니다. 작아도 방심할 수 없죠.

산에 짙게 드리워지는 비구름에 걱정도 커지지만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0: 해발 3000m, 이 깊은 계곡에는 10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그중 수릉고는 40가구 500명이 사는 꽤 큰 마을입니다. 바로 이곳에 13년간 인연을 이어온 그리운 나의 친구들이 살고 있죠. 텐트에서 야영을 할 예정입니다. K2 트레킹을 할 때는 가이드와 운전기사, 요리사까지 팀을 꾸려야만 이곳에 올 수 있는데요. 여행자 1인당 하루 $100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1: The onion and tomato fried.
0: 주방용 텐트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1: 요 음식들이 생각보다 파키스탄 음식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재료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김치 생각이 덜 나는 것 같아요.
0: 오늘 식사를 맡은 요리사는 내 친구 유섭입니다.
1: 네 멤버.
2: 아. This is my yam.
3: This is a
1: Do you remember which site? The camping site. Yeah.
2: Jola.
0: 유습은 한때 히말라야를 누비던 베테랑 코트였는데요. 저와의 인연도 산에서 시작됐죠. 13년 전 라톡원 원정대에서 친구가 됐습니다.
1: 이때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게 발 다친 친구한테 자기의 신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 이 마을에 오고 나서 알게 된 게 이 유습도 아이 5명의 아버지였고 자기가 신발 벗어준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야.
3: 나이도 좀 늙어 보이는 것 같고 나지 않은 건 아직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게 음식을 해준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유습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양념이 끓고 있네요. 위험한 설산에서 다친 동료를 위해 신발을 벗어주던 유습의 선한 마음. 지금도 그 마음으로 저를 위해 요리를 하겠죠? 향신료까지 듬뿍 뿌리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1: 이렇게 보면 그냥 딱 닭볶음탕. 유습, good smell. 네.
3: 이게 들어가면 좀 더 부러운 느낌이에요.
0: 한국 여행자들의 입맛을 잘 맞추는 요리사로 꽤 인정받는 친구입니다. 드디어 치킨 카라이가 완성됐습니다.
1: 이건 치킨 카라이라고 치킨 커리를 좀 더 맵게 해서 약간 생강하고 고추를 좀 이렇게 슬라이드로 썰어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매콤해서 김치 생각이 안 나는.
0: 얇은 로띠에 닭고기와 커리를 싸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1: 이 토마토에 되게 새콤한 맛하고 그 양파의 구운 맛이 같이 풍미가 확 올라요.
0: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친구의 손맛이 더 반갑습니다.
1: 이 커리의 중독성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가면 진짜 생각이 나요.
0: 오지 마을의 밤은 빨리 찾아옵니다. 숙박시설이 따로 없는 곳이라 텐트를 쳤죠.
1: 해가 지니까 너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 집입니다.
0: 내 친구 유습의 집으로 가지 않는 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에 빈방도 없는 형편인 걸 잘 알거든요.
1: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낼 오늘 저만의 집입니다. 아주 아늑하고 좋네요. Good night!
0: 험난한 여정에 지친 하루, 설산의 별밤 아래 단잠을 잤습니다.

새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물이 귀한 오지 마을이라 아침 일찍부터 식수를 뜨러 개울로 오는데요. 동네 아낙네들의 중요한 하루 일과죠. 집에 수도가 없어서 설거지도 개울에서 하고요. 세수도 여기서 해결하죠. 고양이 세수를 하는 모습이 귀엽죠? 아침 7시 30분 동네 아이들의 등굣길. 어린 누나가 더 어린 동생을 챙깁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15분만 걸으면 학교에 도착하죠. 수롱고 마을에는 13년 전 세워진 이 학교가 유일한 학교인데요. 책걸상을 갖춘 것도 2년 전 일이죠. 여기는 고학년 교실. 여기는 저학년 교실. 전교생이 63명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총출동한 이유는 차 한가득 싣고 온 학용품을 나눠주기 위해서죠. 아이들이 걸어주는 꽃목걸이에는 먼 곳에서 돌아온 가족과 친구를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은 파키스탄의 전통입니다. 저는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새 학용품을 선물하는데요. 가져오는 게 힘들어도 이 표정들을 보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수배 마을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학교가 없는 걸 알게 됐고 작은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63명의 어린 친구들이 생겼죠. 가난해도 순박한 미소.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 파키스탄 여행이 제 삶을 바꿨죠. 좋은 인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겼습니다. 차를 타고 40분 달리면 주변 마을 중 가장 열악한 지역이 나오죠. 몬드롱 마을은 20가구 2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 없고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죠. 파키스탄은 문맹률이 59%

0: 40%가 넘을 정도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데요. 시골일수록 더 열악하죠. 10살 아립의 등교 준비는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누나와 여동생이 있지만 이 집 유일한 학생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장남만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립은 열심히 공부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죠.
1: 내가
0: 그 옛날 우리네 장남들과 비슷한 처지죠.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워 보이네요. 저도 오랜만에 등교길에 나서 봅니다.
2: 비가 오는데도 애들 공부한다고 저렇게 얼망졸망 손잡고 이렇게 학교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손잡았다가 경고했다가 저 어린 시절 저렇게 걸어가면서 친구들하고 나눴던 게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도 어린 시절 생각이 나네요.
0: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제가 혼자 걷기도 외롭고요. 손을 꼭 잡고 가는 아이들을 보니 말 걸어보고 싶어지네요.
2: 엽살 발리꾸. 어? 학교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껴안고 있네. 아, 다 똘똘하게 생겼어. 머리 스타일이, 멋있는데. 어? 가자. 너희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가고 있네.
0: 파키스탄에서 친구를 만들고 싶을 땐 이렇게 해보세요.
2: 남 뭐예요, 남?
3: 남 야신.
2: 남 야신. 남 야신. 너는 뭐야, 남? 이크발. 아, 야신, 이크발. 너는 남 뭐야?
3: 사입.
2: 사입. 사입. 이크발, 야신, 사입. 남 뭐야, 남?
3: 멜딘.
2: 숱이 많아. 남 뭐야, 남?
3: 아립.
0: 파키스탄에서는 서로 이름을 알려주면 친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도착합니다. 몬드롱 오즈마을의 유일한 학교로 2년 전에 문을 열었죠. 이 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겐 더했죠. 전교생이 다 등교한 시각, 이제 수업이 시작되나 했는데요. 이런 지각생이 있네요. 근데 아주 여유만만해 보이죠? 이 학생의 이름은 메헤디. 학교에서 집이 가장 멀어서 매일 30분씩 걸어온다고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각은 할지라도 결석은 없죠. 다행히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실로 입장. 메헤디는 저학년 반인데요. 모두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죠. 파키스탄은 주로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교육계가 많지 않은 여자아이들도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학교의 자랑입니다.

0: 선생님은 단 두 명. 수업은 저학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우르두어 수업 시간. 파키스탄은 지역어가 많아서 공용어인 우르두어는 꼭 따로 배워야 합니다. 비록 낡은 교재를 서로 돌려보며 공부하지만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 예쁘죠? 선생님도 이 지역 출신으로 대학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러 고향으로 돌아왔죠.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죠. 거기엔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누나는 어린 동생을 서둘러서 챙기죠. 사실 아직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서 급한 용무가 생기면 집에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도 수업은 진지하게 계속됩니다. 한 선생님이 1, 2, 3학년을 모두 담당하는데요. 힘들 법도 하지만 이 오지마을 학교를 선택한 보람은 크다고 합니다. 수룽고에 이어서 몬드롱 학교를 후원한 지 2년째. 제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여행으로 맺은 인연이 시킨 일인 것 같습니다.
1: 제일 저학년 애들인데 공부하는 모습이 꼭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트 하나 깔려있고 선생님도 없는데 저 어린 눈망울이 반짝반짝한 호기심을 보는 모습 때문에 제가 사실 학교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박봉에도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를 지켜주는 선생님도 고맙고요. 책상도 학용품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즐겁게 배우는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면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배워갑니다. 낡은 카펫 한 장만 깔려있는 바닥교실. 언젠가 이 교실에 책상과 의자를 놔주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요. 설산을 바라보며 파키스탄 여행을 돌아봅니다. 볼수록 아름답고 올수록 정이 드는 파키스탄. 그리워지면 또 와야겠습니다.

0: 샤워한 다음에 지금 귀 청소하고 있다고.
1: 와, 새들도 엄청 많아요.
0: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길이 진짜 시골길이라 이뻐요.
2: 우와, 진짜 멋있다.
3: 하나, 둘, 스마일, 스마일, 해피. 어, 맞네, 잤나요? It's you? 반갑습니다. 아, it's...
4: 방문 상담할 도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7: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7: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0: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1: 여기가 섬이에요.
0: 오, 김치구시오. 잘 그려요.
2: 에서 옵션.
3: 돈을 갖고 와야지.
4: 누가 생기신 분 사람. 감사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평가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등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개편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이거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잖아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1: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3: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객관식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주어진 답을 고르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만들어가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교위는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문항 도입 여부를 중장기 의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 오지선다에서는 남이 써놓은 정답을 고르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서술형 교육이고요. 그 수능에서부터 논서술형 그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3: 다만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해야 합니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국립대 학생의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려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는 예산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이달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면 교육부는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최근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0: 폄훼하는 응원 구호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안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참석자들은 이 혐오 표현 방지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특히 이런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1: 지난 6월 29일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제구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상대로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스타벅스는 과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표현입니다. 이런 혐오와 차별의 표현은 이미 학교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겪어봤고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학교 내 혐오 표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SNS에서 혐오 표현을 자주 접해 거부감이 적은 데다가 혐오 표현을 주고받으며 친구 사이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고 있어 혐오 표현은 더 일상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에 어울릴 수 있고 우리와 같은 집단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1: 학교 안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단순히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소수자나 취약계층 등 혐오 표현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반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혐오 표현의 확산 통로인 SNS 등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 나와 다른 존재들,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를 계속 넓혀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권 교육, 그리고 평화 교육, 또 성평등 교육이나 포괄적 성교육,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교사들이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관련 교육을 피하지 않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 가르쳤다는 이유로 제기된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특정 기관 차원에서 응대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시고 교사에게 용기 같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교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정확한 예방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학교 내 혐오 표현 실태를 매 학기 조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차별금지법 등 혐오와 차별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혐오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일반 학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5: 내년부터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최소 5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학교가 대상입니다. 특수교사 배치와 시설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내년부터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 학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6: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의 3% 정도뿐이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공립에도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지만 특히 사립에 더 많은 설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오는 2028학년도부터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추가 수요조사도 실시해 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급을 처음 설치하는 학교엔 최대 1억 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을 늘리기 위해선 교사와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0년 사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37% 늘어난 12만여 명이지만 특수교사는 배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7: 법에서 정한 배치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특수교사는 약 1,700명 이상 부족합니다. 특히 지난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0: 통합교육 협력을 위해서 통합교육 교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교사를 충원할 재원 재정 대책은 아직 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1: 올해 서울 유초중고 2천여 곳 가운데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992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학급 감축이라는 강제 조항이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2: 네, 이상으로 8월 6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 멋들어진 대숲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선산이래요. 야, 부럽다.
6: 그게 계속 귀에 맴돌았었어요. 아, 우리 장손 이제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도와줄게 라고 했던 그날의 그 말씀이 하는 내내도 귀에 계속 은은하게 맴도는 것 같아요.
5: 선산에다 집을 지으신 거예요?
7: 얼굴도 못 뵌 시할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런 후사를 다 누리네 싶은 생각에 진짜 끝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엄마야, 여기는 또 어느 집안 선산이래요?
8: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0: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조상님께서 이 터를 주셔서 지금은 뭐 약주 한 잔 못 드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이분들이 편히
1: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손자가 눈물로 지은 집이랍니다.
2: 많은 현대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집을 짓거든요. 그 오늘 건축주 분께서는 참 더 대단한 거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집보다 먼저 조상님들의 터를 잡았다라는 거죠.
1: 오늘은 조상들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사연으로 집 지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으로 먼저 갑니다. 소장님, 조상덕 보고 지은 집 찾으러 가는 길이시죠? 와우, 바다만 넘실대나 했더니 논도 넘실대는구나.
2: 아, 오늘 논산에 아주 논밭이 아주 푸르르고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힌트 뭐죠?
3: 선산에 진 양철 오두막을 찾으신대요.
2: 선산에 양철 오두막이요? 그럼 뭐 현대판 심효사리? 뭐 이런 건가요?
1: 요즘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으려나요? 어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해. 하여튼 선산에 지은 집이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가보자고요. 어? 저기 양철 집 같은데?
2: 어? 아, 이 집이네. 아, 이 양철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카페 같은데?
1: 그러게요. 카페는 저리 가라. 감성도 꽤 잘 지어놓으셨네.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아, 먼 길 오셨죠?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2: 부자까지 벗으시고.
5: 반갑습니다.
2: 근데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카페같이.
4: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2: 아니, 근데 거기다가 이게 선산에 지은.
5: 아, 예. 저희 선산이었었고요. 6년 전에 이제 다 저희 집안 모두를 다 이장을 해서.
2: 아, 빈터에다가 그러면은 네네, 이게 맞습니다. 집을 지으신 거군요.
5: 아, 네, 맞습니다.
2: 와.
6: 안녕하세요. 버려진 선산에 집 지어달라고 조른 아내 서민숙입니다.
7: 그런 아내에게 1년 동안 제사를 15번 선물한 남자 김선희입니다.
6: 저희 어머니 좀 무뚝뚝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해주는 거 엄마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어르신들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갑자기 울고까지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1: 1년에 15번이면은 돌아서면 제사, 또 돌아서면 제사란 이야기인데 고생했다고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산이구먼요.
7: 어렸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선산을 물받았다고 하면 되게 부유하게 자란 줄 아시는데 저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먼저 이렇게 여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결리셨는지 이제 우리 장손 제대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돌봐주면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기를 이렇게 많이 혼자 돌아다녔었거든요.
6: 진짜 사람도 잘 지나다닐 수 없는 빽빽한 대나무였거든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대나무 숲도 아니고 이건 무슨 방치된 대나무 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몇 발자국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햇살이 쫙 대나무를 비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그냥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여기 괜찮다.
1: 그런데 그토록 감성 돋던 대나무가 집 짓는 데는 최고의 적이더래요. 뿌리가 집 아래를 파고들거든요. 포목하는데 좀 먹었겠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5: 몇 년 전에 부도 맞고 막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여기를 가끔씩 왔었어요. 제 마음 좀 저 다스릴 겸 왔을 때 주변을 계속 돌아봤었는데 나무들을 계속 기억해냈었거든요.
6: 근데 너무 신기하게 네? 저희 남편이 그

0: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요 라인대로 잘라주세요 한그 그림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빼곡한 대나무가 있을 때
1: 네.
0: 스케치를 했었던 게 있어요.
1: 그래요?
0: 근데 그대로 나왔어요.
2: 진짜 이 그림이 먼저라고요? 이 산을 토목한 게 먼저가 아니고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조상님들이 돌봐주는 집인가요? 선산에 지은 양철 오두막집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 봅시다. 우선 외장은 골강판인데 내부는 다 합판으로 두르셨네. 안만 보면은 영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집. 아우, 이쁘긴 이쁘다. 거기다 창은 뭐 이렇게 많아요? 오, 모양은 다 달라요. 더 놀라운 건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는 사실.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1: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예,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재수 좋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서울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도도 한두번 맞고 그 힘든 시기가 좀 사실 있었습니다. 좀 제가 힘들 때 힘들고 다시 그 기운을 내서 시작할 때 같이 함께했던 컨테이너거든요.
2: 낡은 컨테이너 같아도 건설업 하는 선희 씨가 부도 맞고 맨주먹으로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 준 동지래요. 그러면 못 버리죠. 아무녀. 그 의리의 컨테이너가 요래 바뀌었답니다. 아, 뭔 요술을 부리셨나.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요.
1: 아니, 저도 뭐 이런 현장 사무실 많이 쓰고 뭐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치수보다 조금 더 넓고 높아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2: 뭐야, 천장을 그냥 뚫으신 거예요? 아, 각관을 세워서 높이시겠다. 그러면 바닥은 또왜 뚫으셨을까?
3: 기존의 천정고가 너무 낮고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그 단점이 특히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부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그 넣고 밑에서 또 하부에 80mm짜리 또 단열재를 넣어서 그래서 단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2: 덕분에 단열장장은 세상 하나뿐인 양철 오두막이 탄생했대요. 그런데 단열에 그렇게 목숨을 거신 분이 굳이 나무 창호를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난 그것이 가장 미스터리네. 말좀 해줘 보세요.
0: 근데 목창호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갔는데 다 미송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다 미송인데 너무 예쁜 나무가 딱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나무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홍성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전 저걸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두 배요? 그러시는 거예요.
3: 공장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홍성은 이제 중국산 홍성이었고요. 그래서 문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보러 이제 북미산 홍성을 구해 오면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아마 못 구할 것이다.
2: 아느라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전국 팔도 홍성 찾아 산만리. 결국 선희 씨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답니다.
1: 거의 저도 처음 본것 같은데 이게 틀어짐이 덜한가 보죠?
3: 아, 네네. 이게 틀어짐이 더하고 향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붉은빛이 약간 더 돌거든요. 은은하게.
1: 오. 야, 잘 열린다. 야, 그러니까 이 홍성 목창호로 감성을 지키고, 야, 이 폴딩 도어로 열을 지키고. 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2: 머리 잘 쓰셨네. 안은 감성 돋는 오두막이고, 밖은 사방이 자연. 근데 절대 안 춥고 안 덥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집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면은 탐이 좀 나는데요? 그나저나 난이창 말고도 눈이 가는 창이 많던데, 미닫이 창에 베이 윈도우 창에 픽스 창까지 창천시장이 따로

0: 따로 없어요. 특히 저 수직창은 대수만은 제대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창이래요.
1: 아니 근데 저거 이렇게 수평으로 봐도 예뻤을 것 같은데.
2: 아니요, 대나무가 네.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직창으로 보면 네. 대나무 위에 풀만 보여서 이게 대나무 같지 않고 근데 대나무가 딱 보이게 수직창으로 길게 같이 보고 싶었어요.
0: 그러네, 수평창이었으면 대나무가 동강 잘릴 판, 수직창이었으니 길고 곧게 뻗은 저 고고한 사태를 직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다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베이 윈도우 창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미리 창 부분만 덧붙여 외부로 돌출을 시켜놨구나. 덕분에 이런 독특한 외관이 탄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 손바닥만한데 뜯어볼수록 매력있네.
1: 오, 와, 풍경 좋다.
2: 좋죠.
1: 어?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돌식탁 설마 자연석인가요?
2: 자연석이죠. 저희 대나무 네? 뿌리까지 팔 때 저런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0: 돌 놓을 자리까지 미리 계산한 아내 덕분에 선희 씨가 많이 바쁘셨네. 그래도 보람 있네요. 완벽한 캠핑 감성의 야외 다이닝룸을 얻었으니.
1: 그렇게 머릿속으로 페어링이 탁탁 되던가요?
2: 네네. 네?
1: 얘는 쟤, 쟤는 쟤?
2: 네.
1: 이야, 그래요?
3: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친구 네. 오더.
1: 아, 오더. 네,
3: 네. 지시가 힘들었습니다.
1: 아, 지시로 인해서 돌도 옮기셔야 되고요. 네.
2: 아들, 이리 와.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 둘째 아들 김기범입니다.
5: 이렇게 순정적인 아빠 이해되세요?
4: 저희 아버지도 뭐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일하시면서 좀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생명의 은인처럼 또 아버지를 잘 케어해 주시고
2: 35세 한 번, 38살에 한 번 그리고 이제 52살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뇌염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팔다리가 다 묶여서 침대에 팔다리가 다 묶인 상태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남편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6: 선이야, 너 이름 뭐야? 이름. 이름 뭐냐고. 그럼 내 이름은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선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4: 의식은 거의 없고 이제 못 알아보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제 어머니 성함을 얘기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이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나라고도 불리는데 미나한테 가야 된다고 기다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0: 가정이 세 번이나 죽다 살아났으니 오죽했을까요?
7: 좀 긴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실 아픈 사람은 기억은 없는데 그 아팠던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0: 치사율 30%. 잠든 듯 쓰러졌을 때 발견 못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래요. 그때마다 선희 씨 살려낸 거는 아내였죠.
7: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 단어만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8: 야,
4: 아빠,
8: 야 이거 맛있게 들었네?
2: 먹어보지도 맛있게 않고 맛있다고? 자기는 어때? 자기 산미 싫어하잖아. 난 너무 맛있는데.
0: 두 분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0: 근데 이 풍경에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다. 아, 앞에 산 너무 예쁘네.
1: 너무 좋다.
0: 진짜.
1: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2: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은 알지요. 이 공기가, 이 하늘이, 이 숲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이요.
3: 아,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나를 생각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친구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어찌 보면 와이프가 계획하고 제가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2: 꼭 은혜를 갖고 싶었던 남편의 선물 같은 집. 두 분 다 고생 많았어요. 이 집 눈빛은 이유가 있었네.
4: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5: 아, 그러셔야 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4: 아, 그러니까요.
5: 와.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누가 봐도 이거는 남성 감성은 아니거든요.
1: 네. 거의 다 제 취향이죠.
5: 그죠? 네. 와, 그래서, 아니, 정말, 특히나 이 외장재가, 그렇게 또 많이 쓰는 외장재는 아니어서.
1: 원래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거 좋아해서, 얘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약간 녹이 나고, 때도 묻어나고, 이런 느낌을 빨리 받길 원해요.
2: 감성의 여왕에겐 그런 큰 그림이 있으셨구만.
5: 결국 감성은 감성 같지만, 시간을 살려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닐까.
1: 그치, 맞는 것 같아요.
5: 지금도 남편의 시간을 사주신 거잖아요.
6: 그렇죠.
1: 그렇죠, 진짜. 어쩌면 지금 없었을 수도 있는.
4: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죠. 네.
2: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을 간직한 양철 로드막집 탐구 계속해 봅시다.
6: 아까부터 야, 요 참 마루가 뭐 인상적이던데요.
2: 이거 혹시 그 옛날 학교 바닥에 썼던 폐교 마루 아닌가요?
6: 와, 아니 그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 폐교 마루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1: 네네.
3: 그래서 오더가 왔던 장소가 포천이었어요.
6: 포천.
3: 네, 그래서 또
6: 논산에서 포천까지
3: 화물차 몰고 가서 싣고 갖고 와서 시공하게 됐어요.
6: 생고생.
3: 아,
6: 하셔야죠.
3: 에, 암만요. 에, 해야죠. 에.
6: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3: 그럼요.
2: 어디서. 사포질하고 흰 거 골라내고 모양 맞추고 바닥부터 벽까지 온통 나무로 두르느라 선희 씨가 고생 좀 했답니다.
1: 완전 마음에 들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요.
6: 아, 아까 제가 이 부엌 창문 보느라 부엌을 눈길을 못 줬었나 봐요. 야, 이거 한감성 하는데, 여기도?
2: 주방은 유럽 시골집 감성인데요. 나무로 직접 짜신 거예요? 그 무겁다는 세라믹 독이 맞죠? 이거는 곡면 타일이고요. 부엌이야말로 감성 끝판왕이네요.
1: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 세라믹 개수대를 쓰는 게 개수대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일반 싱크대 하는 걸로 자재로 올리면 무너지고 오래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는 금속이고 금속이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또 이제 그 목수 팀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카바를 또 원목으로 다 카바를 해주셨어요.
6: 설마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1: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타일이잖아요.
6: 네.
1: 근데 제가 이 브릭 색깔이랑 민트랑 크림 색깔이 이제 요즘 유행 컬러이기도 하고 제가 의류 제형업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또 폐교마루랑 어우러지는 색깔을 찾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색깔을 선택을 했고 가게에서 이제 손님 없을 때 짬짬이 가게 테라스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짜맞춰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보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2: 그러나 디자인은 시작에 불과했대요. 직접 타일 시공에도 동참을 했거든요. 덕분에 현관이 따로 없는 집에 비가 오면 신발 신고 드나들어도 되는 타일 바닥이 탄생을 했답니다. 민숙 씨를 누가 말려요. 근데 이것도 진짜 이쁘긴 이쁘다.
6: 그 농촌

0: 수리용 쉼터?
1: 네.
0: 그 허가를 신청하신 건가요?
2: 아, 네, 신청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농막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었고, 지금은 이제 체리용 쉼터로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0: 근데 이제 농막은 이제 정화조가 옛날 되네 마네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그냥 확실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화조도 되고 부엌도 되고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3: 촬영 후 체류형 쉼터 허가가 나서요. 이제 집안에 화장실까지 들여놓을 참이랍니다. 그런데 양철로 오두막 옆 캬라반은 정체가 뭐죠? 바퀴가 달린 거 보니까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것 같은데 산속에 오두막까지 지어놓고 캐러반으로 또 전국을 누비실 참이에요?
0: 오.
4: 네, 저희 남편 쓰러지고 나서
0: 네?
4: 캠핑을 다니는데 제가 텐트 생활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캐러반을 사자고 해서 캐러반을 사게 된.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동식 침실이죠.
3: 그런데 저기 저 대숲 안에 있는 저건 또 정체가 뭐예요?
0: 야, 여긴 거의 등산로를 만드셨는데요?
4: 근력이 키워지죠.
0: 예, 네, 야, 근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4: 맞아요. 요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0: 와, 대박. 야, 무슨 뭐 무릉도원 같은데요, 여기? 카라반이 턱하니 있네.
4: 올라오니까 또 시원하시죠?
0: 오, 훨씬 시원한데요?
4: 저희도 일하다가 힘들면 잠깐 올라와서 쉬고 했어요.
3: 양철 오두막 지을 때쓴 이동식 캐러반이래요.
0: 좀 오래된 것 같긴 하네요.
4: 한번
0: 열리긴
4: 보시겠어요?
0: 해요.
4: 네.
0: 오.
4: 직접 칠하고
0: 네.
4: 남편이랑 같이 바닥 사포하고 해서 해놨는데 괜찮으세요?
0: 그냥 온전한 방인데요?
4: 그죠?
3: 임시 쉼터의 이 넘치는 감성은 또 뭔가요?
0: 아니, 이렇게 가파른데, 이거 어떻게 카라반을 위로 올리신 거죠?
2: 포크레인에다가,
0: 매달았어요.
2: 네,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0: 네?
2: 네, 그리고선 끌고 올라왔습니다.
4: 집 밑에서 막 기도했어요. 막 밑에 카라반이 막 흔들흔들흔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3: 고생고생해서 골고는 왔는데, 갈 길이 구만리. 살랑살랑 저 매력적인 뒤태를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절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들리시나요?
2: 대나무 잎이 막 이렇게 눈꽃처럼 날리는 그런 광경하고 그 새소리,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구나.
3: 어머나,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0: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1: 이렇게 멋진 곳에서
2: 이렇게
1: 할아버지 덕분에 26번째 생일을 여기서 할 수 있고.
3: 그러니까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할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서.
4: 진짜 조상도 보고 지은 집 맞네요.
5: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건물이 아예 없어도 집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탄 흔적들이 남은 문화재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를 때 뭐 황룡사지라든가 뭐 정림사지라든가 이 지라는 게 땅지자가 아니고 사실 터지자예요. 오늘 건축주는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 대한 그 기억들이 더 되살아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이란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 외에도 기억과 추억, 터, 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의미를 좀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선희 씨를 살린 건 민숙 씨지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둘을 품은 거는 할아버지의 선산. 이보다 고마운 집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충청부터 청주로 갑니다. 여기는 이발소 아닌가요? 조상 돋본 집이랑 이발소가 뭔 상관이래요? 야, 그나저나 노포인가 봐요. 저게 언제쯤 물건이야? 엄마야, 소장님. 조상 돋본 집 안 자꾸 한가롭게 면도나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6: 아, 조금 따올 수도 있어요.
7: 그러네요.
6: 예. 스킨이라.
7: 아니, 근데 선생님, 혹시 이 동네에 진주유 씨 대종손?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아세요?
6: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진주유 씨 대종손입니다.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아, 선생님이요?
6: 예.
7: 아니, 그러면 손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대종손님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4: 아, 오늘 탐구할 집이 대종손님 댁이구나.
6: 사랑하는 우리 당신이 저렇게 마중 나와서 계시네요.
7: 아유, 안녕하세요, 며느님.
8: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7: 그러니까 우리 제 어머님께서 대종손 며느님이신 거죠?
6: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조상님 덕에 집을 짓고 사는 진주유 씨 27대 대종손 유만형입니다.
8: 대종손 며느리로 1년 12달 제사를 모셔온 권영애입니다. 1년에 12번은 제사로 방 안에서 모시던 제사가 4대까지 모셔야 되니까 8번. 그리고 구정, 추석, 그러면 10번. 그리고 이제 우때 조상님들은 다 그냥 산식 때 또 한 번 더 지내고, 시제 때는 이제 그 4대 이상 그 우때 조상님들 제사를 모시는 거죠.
9: 엄청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6: 예,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4: 300년터의 지푸라기 흙집을 수도 없이 고쳐 쌓은 게 반백년.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을 허무는 대신 덧대감에 버텨왔던 거죠.
6: 원래 이제 불 때는 집이었어요. 원래 고래가 있는 집인데 그 고래를 안 메우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 미장을 하고서 했더니 이 쥐가 밑에도 다니고 천장에도 다니고 그래. 밤에는 천장에서 우당탕탕 거리고.
8: 방짱이라고 모기장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옛날에 그걸 갖다 쳐놓고 이제 여름에 문을 열고 자잖아. 그러면 뭐가 여기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돌아다니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네가 그런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7: 거기에 1년에 12번 제사?
8: 네, 그래요. 명절까지 끼어서요.
7: 야,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대단하시네요.
6: 우리 부인이 이제 없는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7: 아이고, 벌써 눈물이 나시려고 그런다. 아이고, 어떡해.
8: 집 짓기 전에요, 조상님들 먼저 이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이장을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집을 짓은 거죠.
7: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집 터를 제대로 잡기 전에 조상님들 터를 잡았다. 이 말씀 맞나요?
4: 산 사람 집 짓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집을 먼저 챙긴 셈이네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내려다보는 명당 자리에 짓게 된 집 탐구 시작해봅시다.
7: 오, 현관 엄청 넓은데요? 이게 뭐야? 야,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복도네요?
2: 네, 복도예요.
7: 어, 근데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2: 오른쪽부터 보자.
7: 네. 아, 오른쪽부터 먼저 봐요?
2: 네.
7: 어, 왼쪽도 밝은데? 이야, 복도 길다.
2: 복도가 좀 길어요.
7: 아, 진짜 길다. 마치 옛날 정말 뭐 퇴마루 같은데요?
2: 애들이 마라톤도 해요, 여기서.
4: 이 정도 길이면 집에서도 만보 찍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7: 오, 이제 방이 나오네.
2: 네네네.
7: 이 방 혹시?
2: 아, 네.
7: 누구 방이에요?
2: 손녀딸.
7: 아, 손녀방. 네. 와, 넓고 좋은데요? 오, 그럼 이 방은요?
2: 손자방이에요.
7: 아, 이 방은 손자?
2: 네네.
4: 아, 손자, 손녀랑 같이 사시는구나. 대종손집답다. 그런데 퇴마루 닮은 꼴인 긴 복도를 지나면 본 적 없는 공간이 나온답니다.
7: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게 퇴마루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실내화를 시킨 거죠.
6: 또 기른 것만큼 또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재미가 있네.
7: 어, 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네. 전이 공간이구나.
4: 이렇게 길면 숨 돌릴 공간 필요하죠. 방이 세 개의 작은 거실까지. 그럼 저 끝방이 두 분 주무시는 방인가요? 어머야, 놀래라. 이분 누구셔?
7: 어, 안녕하세요. 어?
2: 우리 아들이에요.
7: 아, 아드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
2: 청주서 사는 걸 네. 일로 데리고 왔어요. 옆에다 두고 살려고.
7: 아이고야, 그래요?
2: 네,
6: 같이 야, 함께 살고 있습니다.
7: 너무 부럽다.
6: 전 가족이.
10: 안녕하세요.
6: 여기 앞에 오는 우리 큰딸이고요. 뒤에는 우리 아들, 같이 사는 우리 아들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오른쪽에서 살고 있는 아들 유승복입니다.
10: 저는 집 설계비를 대고 집 짓기 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조율한 딸 유하나입니다. 집 허물 때 이렇게 울먹울먹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추억하고 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추억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울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냥 했어요. 그렇게.
6: 할아버지 뒤에로 쫄랑쫄랑 쫓아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주 잡수러 가면 꼭 구멍가게까지 고와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어? 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 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겨. 또 이제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나는. 왜냐면 할아버지는 쌀밥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밥을 다 안 잡숫고 남겨놔. 그러고 손자를 주려고.
4: 할아버지가 만영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은 집이래요. 추억이 만리장성. 그러니 옛집 부수던 날 마음이 서운하지.
6: 뭐 집 부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포크라인이 탁 찍는데, 야, 이거 뭐지, 무슨 현지 개벽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어째 이렇게 엄청 안 좋더라고. 딱 포크라인으로 그냥 이제 탁 찍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응? 그래서 얼른 내가 나갔지.
4: 소년이 청년이 되고 두 아이 아버지가 된 집. 만영씨 인생을 기억하는 집인데 눈물이 나죠. 왜 안 나? 아무녀, 이거. 근사하게 고쳐 살면 안 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평생 불편한 집에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아이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는 일. 결국 그리운 옛집 허물고 새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거죠. 조상들이 남겨준 300년 터가 남아있으니 그걸로 된 거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관 한편 참 넓다.
7: 어, 아까 현관 들어올 때도 좀 느꼈는데 이 보통 이 평백향이 확 나더라고요.
2: 네, 네. 아, 현관은 제가 이제 옛날 집에서는 있지도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게 이 신발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른 집에 가보면. 근데 친구가 이거 하면 괜찮아. 물만 흠뻑흠뻑 뿌려주면 향기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 그리고 이거는 또 그런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7: 아,
11: 옛날에 어머니 때문에
2: 네, 옛날 집이었을 때 이제 신발 벗는 데가 문 밖이었어요.
7: 그렇죠. 대돌 위에 다 신발 올리고.
2: 비가 맞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집인데 여름에 생각도 않고 그냥 신발 속에다 발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따끔해가지고 보니까 네? 그 지네가 발을 물어서 네? 엄마하고 신발을 벗어내밀었는데 보니까 엄청 커요. 까맣고. 그거 엄청 독하더라고. 그 이제 119가 왔어. 그 저 구급차가 그 앰뷸런스인가 그게 왔는데 무슨 중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 뭐 열도 재고 뭐 막 체크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래. 아니 지낸데 뭘 요란하게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지낸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4: 경혜 씨는 물기로 먹고 불 떼서 살던 대중선 집으로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비 들이치지 않는 곳에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었대요. 이거
2: 지금은 뭐 대궐이지 대궐.
4: 대정순 며느님은 매일 분무기를 들고 대골집 현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신답니다. 추억이 아롱아롱 비안 들치는 현관이라 서운해서 무

0: 물 뿌려주시나? 그나저나 좋기는 좋으신가 봐. 얼굴이 피셨어.
1: 분무기로는 손목 아프고 팔 아파서 못하고 높은 데 같은데 호수로다가 연결해가지고 뿌립니다, 수돗물.
2: 호수로 여기를 뿌린다고 그러니?
1: 네. 호수로 뿌리면 물이 천장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나아요. 향이 더 짙게 나는 것 같아요.
3: 와, 거실이 진짜 환하네요, 밝고.
0: 아까 전이 공간이라고 했던 작은 거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크기네요.
3: 제대로 된 거실이네요.
4: 네네.
3: 아, 여기 가족들이 다 모이고.
4: 네.
3: 예, 옛날 이제 우리 한옥으로 치면 약간 대청마루 같은 곳이긴 한데,
4: 그렇죠.
3: 제사도 지내고.
4: 네.
3: 예.
4: 저 시집 오기 전에는 이 제사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사형제이고, 막 거기에 또 딸린 자기들이 많아갖고, 제사를 지내려면 막 밖에서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좁다 보니까, 예.
3: 좁아서.
4: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실을 좀 넓게 해라, 하자 했는데, 지금도 이게 넓지는 않아요, 저희가.
0: 제사 한번 지내라 치면은 마당까지 한가득 일가 친척들이 모여들던 대종소지. 와, 성편 담은 그릇이 대체 몇 개야?
5: 와서 보면은 국그릇하고 막 밥그릇이 한 16개씩 올라가 있고 세트로 좀 이렇게 뒤돌아서면 또 제사 지내시고 막 음식 차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4: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가시면서, 아이고, 우리 욕받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면 할아버지들이고, 이제. 그걸로 그냥 이제 또 좋아요, 행복하고.
3: 오, 부엌하고 식당이 거실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틀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좀 엇갈려 있네요.
4: 약간 엇갈려 있어요.
3: 예.
0: 이 엇갈린 모양엔 대종선 며느리의 말 못할 애환이 담겨 있답니다.
4: 아니,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이렇게 어른들은 이 뒤에 거실에 앉아 계시고 막 이게 이제 뭐 술도 드시고 막 하시는데
3: 부엌
4: 이렇게 부엌에서 막 뒷모습을 다
3: 다 봐야
4: 보이면서 막 일을
3: 되니까.
4: 하고 하는 게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3: 아,
4: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3: 좀
4: 띄워달라고.
3: 엇갈리게 해달라고. 아,
0: 진짜 엇갈린 거 맞네요. 고생했으니 응당 보답을 받으셔야 옳지. 아며.
3: 그리고 부엌은 또 보니까, 야, 요새는 또
4: 예,
3: 상부장이라고 하죠, 찬장? 상부장을 없애는 추세긴 한데, 예, 근데 이 정도로 수납이 다 되던가요?
4: 쓸 때, 내가 사용을 할때 보니까 맨 아래 칸만 쓰게 되더라고요. 아,
3: 아.
4: 상부장 차라리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내비둬라.
0: 이제 1년에 4번으로 줄인 제사. 덕분에 상부장 없이도 버틸 만하답니다.
3: 그럼 이방은 뭐죠?
4: 저희 침실.
3: 아, 부부 침실. 오. 와, 편백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4: 네.
3: 이야, 향이 너무 좋다. 와. 야, 요새 이렇게 부부가 한방 쓰는 부부 거의 없거든요.
4: 네. 제 친구가 이걸 하면서 도배를 뭘로 할래? 그러길래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야, 편백으로 하자. 피로회복에도 좋고, 좋대요. 이게 자면서 숙면에도 좋고요.
3: 그렇죠.
4: 네, 그래서
3: 맞아요.
4: 그게 좋다 그래서. 근데 저는 차지 못해요.
0: 이렇게 좋게 해놓고 왜못 자요? 아, 만영 씨 때문이구나. 영희 씨는 TV를 꺼야 자고, 만영 씨는 켜야 자고, 이게 바로 동상이몽. 영희 씨가 조용히 TV를 끄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6: 아유, 어째 또, 금방 또 TV를 껐어요, 어째. 아이고, 이걸 왜 자꾸 그래, 또. 아, 우리는 TV 끄면 잠이 안 와요.
4: 아이씨, 나 여기서 앉아. 나갈 거야.
0: 한 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된 이유죠. 그런데 옛날 집사할 때는 아예 딴 집에서 잠들던 시절도 있었대요.
4: 집이 너무 우리 집이 옛날 집이고 막 낙후되고 막 집에 뭐 벌레들 막 천지고 막 이래서 아우 난 싫다고 한번 나도 저기 아파트

0: 좀 살아본다고 내가 이제 그 빌라를 내가 계약을 하고 샀어요. 이 아저씨는 안 와요, 거기를. 잘안 와. 마루에인가 거기 의자 밑에 뱀이 있대. 그래서 뱀 있으면 뱀을 잡든지 내쫓으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아 와서 빨리 이거 좀 해결하래요. 내가
1: 엄청 커. 양쪽 귀퉁이에 이렇게 감고 있는데. 아이고.
2: 방귀를 왜 이렇게 못 잡으세요?
1: 아니 저기 누르고 있었어 내가 어디까지 선우미로다가 누르 하도 누르고 이렇게 힘이 빠져 팔에 이걸 그걸 놓치면 이제 어떻게 해? 방 저런 데로 들어가 못 찾아. 아 이제 우리 후배님이 이걸 할 적에 그래도 이왕 친 거, 무궁화 5개짜리 호텔급에 가서 해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3: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뭐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4: 뭐가 없을까나? 침대는 있고 저쪽은 화장실? 어? 아니 옷방이네요. 아 안방 화장실이 없다.
0: 안방 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는 사이고 좀뭐 흉업을 없는 사이라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저기 화장실을 밖에다 차라리 두 개를 둬라. 그렇게 한 거예요.
4: 방 밖에 화장실을 두고 양반은 양반이시네.
0: 그게 애들이 이제 엄마 그러면 나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귀찮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죽는 거지 뭐.
1: 서로가 좀 건강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세요?
1: 우리 부인한테 해드리지.
0: 그냥
3: 반잡화법인가요?
0: 그런가 봐요. 원래 저희는 원래 그래요. 원래.
1: 우리는 손을 잘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3: 한번 오늘 잡아보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0: 네, 아니에요.
3: 아, 안 잡아요?
0: 네, 아니 싫어요. 나
1: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 얼마나 사는 거지?
0: 알았어요. 저리 가, 저리 가.
3: 의리로 사는 거죠?
1: 그래 이거.
0: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아요. 네. 생각 같아서는 딱안 살고 싶고.
3: 부부 클리닉 하시죠?
0: 알았습니다. 몰라요. 이거 찍으면서 또 크리닉이 됐는지.
4: 두 분 어깨도 거셨으니 화해하신 거 맞죠? 그럼 사이좋게 마지막 공간 담그하러 갑시다. 에? 여기는 산소 아니에요? 22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님들을 집 짓기 전에 한 곳에 모으셨대요.
3: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이게 누군가는 또 집을 짓고 싶어 했을 욕심을 냈을 수도 있는 땅인데
0: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3: 지붕이요?
0: 네.
3: 어?
4: 조상님들 놓으신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 비싼 스페인 기와가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사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이 집이 앞에서 보면 영락없이 평지붕 집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기와 지붕집. 조상님들 보라고 올린 지붕 맞네.
1: 잘했다고 했겠지, 뭐, 조상님이. 손자야, 잘 졌다.
0: 다 남들은 다 여기 앞에 보고는 모르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지붕이 너무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지붕이 엄청 이쁘잖아.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보라고 했네비지 뭐 내가 그래.
4: 마냥신 하루 두번 빠지지 않고 조상님들께 안부 인사드리러 오신답니다.
1: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4: 정성은 정성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후손이 어디 있으려. 이제 세월을 속일 수 없는 나이. 그래도 조상님 위하는 마음만은 나이가 들지 않으시네. 만영 씨, 대단하십니다.
3: 우린 집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을 하죠. 아, 어떤 집? 뭐, 예쁜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지만 그 집은요, 아마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온걸 수도 있어요. 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리 순수 국어의 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터를 잘 지킨 집. 오늘 건축 쪽에서 이 조상님들을 너무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얻은 게또 하나 있어요. 아마 조상님들이 그거 만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0: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
2: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4: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16: 어? 앞에 뭐야?
17: 불 난 것 같은데?
16: 그럼 어떡해?
15: 후방 차량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켜 갓길이나 비상주차대에 주차합니다.
16: 빨리 내리자.
17: 잠시만.
15: 차량을 주차했다면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합니다.
16: 어디로 가?
17: 따라와.
15: 피난 유도등을 확인하고 갓길 보행자 통로 등을 통해 화재 연기에 반대 방향

0: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1: 앞이 안 보여.
0: 터널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피난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편 터널로 대피합니다.
1: 뭐해? 기다려봐.
0: 터널 내 비상벨을 눌러 긴급 상황을 알리고 긴급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합니다.
1: 네, 119죠? 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 아니, 위급 상황에서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이지.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칠갑산 맑은 물을 가두어 만든 천장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이 지역을 상징하는 거대한 조형물.
4: 주변을 보시면은 이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네, 저 뒤에는 거대한 고추가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고추의 고장, 충청남도 청양에 와 있습니다.
3: 걷는데 이골이 난 이민호 씨는 순례길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습니다.
4: 처음 순례를 시작한 게 1박 2일 정도 혼자 도보 순례길을 걸으면서 순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회복되고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3: 그저 거기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한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길,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서부 내륙권에 새 길이 놓였습니다. 현재 평택 부여 구간이 개통돼 있는데요. 서울에서 청양까지 1시간 반이면 갈수 있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의외로 맛집부터 찾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4: 오늘 순례를 앞두고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배를 좀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식당에 왔습니다. 벌써 겉에서만 봐도 오래된 노포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3: 대기석까지 갖춰놓으셨네요.
5: 안녕하세요. 네.
4: 이쪽으로 앉으면 될까요?
5: 네, 그래요. 앉으세요.
4: 네, 감사합니다.
5: 이사 뭐 드릴까요? 여기 된장찌개 두 가지 합니다. 순두부찌개로.
4: 네, 알겠습니다.
6: 이거는 뭐예요?
7: 뭐요? 순두부 양념장. 이게
8: 작년 1년 넘어 숙성된 거예요. 숙성시켜서 먹어야 돼요.
3: 한국의 매운맛 하면 떠오르는 청양고추. 이 집을 찾는 손님 열의 아홉은 빨간 순두부찌개를 드신답니다.
5: 안에 계란 들어있습니다.
4: 안에 계란.
5: 계란 안 재우시면 간이 좀 셀 수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4: 감사합니다. 네.
3: 허름한 동네 식당이지만 직접 기르고 가꾸는 재료만큼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가 않다는데요.
9: 네, 먹었을 때 조금 더 깔끔하면서 뭔가 톡 쏘는 맛이 있어갖고 이거 왜 맛집인지 알것 같아요.
3: 맛의 원천 여기 계시네요.
9: 오늘 안 더우세요?
10: 아니 안 힘들어요.
5: 사장님 방에 몇 개였죠?
10: 91년도에 왔어요. 우리 아들 중학교 때니까 지금 47이니까 오래 됐고요.
3: 아드님이셨군요.
11: 찾아오세요.
12: 아, 여기 현지 맛집이에요. 이제 외부에도 소문이 많이 났고 그래서 한가하게 붐비잖아요. 그래도 우리 저기 점심시간마다 자주 오고 있어요.
13: 이거 먹으러 30분 정도 달려와서 먹어요.
3: 엄마가 차려준 것처럼 건강한 빨간 맛.
9: 네.
3: 덕분에 길 떠날 힘을 얻었습니다. 첫 행선지는 다락골. 청양은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기 화성면은 산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논밭이 즐비한 이곳에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4: 네, 이곳은 한국의 두 번째 신부이신 최영업 신부님의 생가터가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부터는 차량에 진입을 하지 못하니까 순례하듯이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천주교의 성지 다락골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하나는 1849년 김대건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제가 된 최양업 신부가 태어난 곳입니다.
4: 지팡이와 집신이 좀 보이는데요.
6: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십니다.
4: 1년에 약 7천리 정도를 걸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12년 정도를 사목활동을 하셨습니다.
3: 두 번째 존재는 여간에선 기억되기 어렵죠. 그런데 최양업 신부는 좀 특별했습니다.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하루에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데 김대건 신부 순교 이후 조선인 사제라고는 천지사방에 오직 한 명, 자신뿐이었으니까요. 그분의 생애와 걸어온 길은 한국 천주교사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11: 안녕하십니까. 마리아 수녀입니다.
4: 네, 이민호 베드로입니다. 네,
11: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최양업 신부님께서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최방태 신부님과 함께 그 신학교 유학을 갔다고 들었어요.
11: 사제가 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마카오로 공부를 하러 가신 거죠.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두 분만 와서 유학을 하시게 된 겁니다.
3: 조선 후기 마카오 유학도 어려웠겠지만 돌아오는 길은 더 험난했습니다. 겨우 돌아와서도 고난을 자처했는데요.
11: 한 달에 한 3일 정도 주무시고 건강이 악화하실 때도 악화되시고 그래서 힘드시니까 과로로 쓰러지시게 되는 거죠.
3: 인간적 두려움을 신부님은 어찌 극복하셨을까요? 200여 년이 흐른 지금 천주교 성지 다락골을 찾는 이들은 연간 2만여 명에 이릅니다. 오전 11시 다락골 성당에서 미사가 열리면 전국에서 모인 순례객들은 자신을 죽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며 그 의미를 곱씹습니다.
14: 평소에도 좀 흐트러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성지에 이렇게 오다 보면 좀 더 마음이 좀 이렇게 진중해지고 좀 더 이렇게 성인들의 그런 어떤 신심에 존경심이 생기고 신자로서 좀 이렇게 많은 이게 신앙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인근에서 다락골처럼 성지로 불리는 곳이 여럿입니다.
4: 사실 여기는 원래 교우촌이었습니다. 교우촌이었고 굉장히 이 주변에 많은 성지들이 있어요. 홍주 순교 성지라고 돼 있는데 홍주가 지금 홍성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신자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그쪽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방치되어 있는데 27km를 신자들이 수습을 해서 산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3: 시신 수습도 못하게 할 정도였다니 당시 박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수녀님과 그때 그 길을 걸어 시신이 수습된 곳을 찾았습니다.
15: 우리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네. 아, 그 밤에 근데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총을 힘을 주셔야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있어요.
1: 네.
2: 무명 순교자들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3: 행여 남들 눈에 띄일까 봐 어두운 밤을 틈타야 했답니다. 27km의 산길을 지신까지 이고지고 왔다니 돌이켜볼수록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1: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묻히게 된 또 이유가 있을까요?
2: 이제 밖에 막 일어나고 긴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묻는 거죠. 그냥 줄을 세워서 그냥 쭉. 그래서 이제 줄무덤이라고 하고 이 안에 뭐 한 분이 계신지 사실은 두 분이 계신지 그것도 확실히.
3: 이름도 없이 묻혔지만 남아야 할 것은 어떻게든 남겨지는 모양이죠.
2: 우리 형제님 오늘 좋은 시간 되셨죠?
1: 어우, 네. 수재일 덕분에 네. 정말 잘 순례하고 가요.
2: 안녕히 가세요.
4: 네, 가겠습니다.
2: 네.
3: 조선 후기를 포함해 경랑의 시기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느끼며 발길을 돌립니다. 한껏 고향됐던 마음을 조금은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푸른 논길. 그런데 좀 다른 색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 보니까 지금 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3: 꽃의 향과 색에 홀린 건 순례객 이민호 씨뿐만이 아니었네요.

0: 이 꽃밭을 갖고 온 분을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꽃이 상당히 많네요.
2: 꽃이 한 1,300평 재배하고 있어요.
1: 꽃들도 어디도 쓰시는 곳인가요?
2: 이 꽃은요, 차도 만들고 이 메리골드거든요. 네. 메리골드로 음료도 만들고.
0: 바라만 봐도 좋은 꽃이 몸에도 좋다는군요.
2: 메리골드 있잖아요.
1: 네.
2: 이렇게 그럼 똑 쓰지나요? 예, 좀 낫죠. 예, 예. 네. 딸 때 이 소리가 되게 경쾌하다고.
1: 네.
0: 생화에서 차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2: 아까 따온 메리골드를 가지고 식초물에 넣고서 2분 정도 담갔다가 헹궜어요.
1: 네.
2: 수분을 완전히 말려준 상태에서 메리골드를 닦아줄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1: 네.
0: 꽃으로 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어언 15년.
2: 꽃을 만나면서 이거는 저한테 힐링인 거예요. 이 순간이 꽃을 만지고 차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저는 행복해요.
0: 찻잎이나 꽃잎을 뜨거운 열로 익히는 과정을 덮는다고 하죠.
2: 8시간 잠재우기 하고
1: 네.
2: 고온 덮음을 마무리한 이제 차가 된 거예요.
1: 지금 멀리 있었어도 아까랑은 향이 다르게
2: 완전 농축.
1: 네, 맞아요.
0: 꽃 좋아하는 사람 치고 모난 사람이 없다고 했던가요? 카페에서 만나는 손님들 덕에 이 공간이 한결도 좋아지셨답니다.
1: 혹시 이게 다 따라서 하신 분들이겠죠?
0: 한쪽 벽을 가득 메운 꽃차.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꽃부자시네요. 여름 음료 한 잔을 청해보았습니다.
2: 펜지로 만든 펜지 에이지. 펜지를 침출차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레몬즙을 넣는 거예요.
0: 화려하기 그지없는 자연의 색. 눈이 즐거운 만큼 입과 코도 만족스러울까요?
1: 마시는 것만 봐도 이 꽃의 향이 느껴지고요. 정말 이 자연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0: 요란스럽지 않아도 가치가 느껴지는 자연스러움. 꽃차에서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종교적 공간을 돌아보며 비우고 채우고 성찰하는 여정. 송지 해용길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 천주교 신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1: 아무래도 이게 순례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가다 보면 이 공통분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길을 걸으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오늘은

0: 안신사라는 절에 한번 와봤습니다.
1: 벽을 허무니 걸음도 가볍습니다. 먼저 반겨준 건 묵직한 타종 소리.

0: 안심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1: 네. 종교가 다른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낙성식을 치른 지 이제 14년, 안심사는 새로 지은 절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1: 네, 스님 보니까 제일 특이한 게 한글로 써 있는 것 같아요.
2: 네, 우리말로. 부처님 경전도 우리말로 다 해석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다 우리말로.
0: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쓰여 있으니 무심코 지나쳤던 주련과 현판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 안심사에서 중앙탑을 조성하다 겪은 신비로운 현상, 주지 스님이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2: 거기에는 부처님 제자분들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이 사리를 미얀마에서 모셔왔거든요. 국화를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탑을 하면은 모시면은 거기다 속에다 모셔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국화가 17화로 사리가 그냥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건 놀라운 일이죠.
0: 상식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한 세상. 그중 으뜸은 나 자신이겠지요.
1: 저는 평소에는 평온함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렸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마음을 다잡는 게 좋을까요?
2: 모든 걸 다 소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소유하지 말고 그냥 평안 그 자체로 살아야 돼.
0: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마음까지 포함해 소유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어 봅니다. 스님이 수행삼아 다니는 산책 포행이 생각의 다리를 놔줬습니다.
1: 위에서 내려다는 보는 풍경이 또 색다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2: 꽃이 폈을 때, 등불을 켰을 때 제일 아름다웠죠. 부처님 오신 날 등불 켰을 때.
0: 1년 중 언제 와도 좋은 사찰. 그러니 지금 바로 여기가 극락임을 알겠습니다.
2: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야 되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0: 스님 고맙습니다. 잘 쉬었다 갑니다.
3: 파이팅! 파이팅! 토마토! 토마토!
4: 같이 뛰니까 덜 힘든 것 같아요. 안 쉬게 되고.
5: 아, 많아. 가자.
6: 아, 가자.
7: 아기한테도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 자연이. 가장 큰 행복이고 힐링이죠.
8: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0: 됩니다.
1: 이게
2: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4: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좋은 조건,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기회인 줄 알았던 일자리, 벗어날 수 없었던 함정이었습니다. 계약대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랐습니다. 계약과 다른 일, 미뤄지는 임금, 불법 브로커, 약속과 달랐습니다.
1: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감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운수명이었습니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860-9095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네, 갱년기는 하나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때에는 갱년기의 어떤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됩니다. 처음에는 이 갱년기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증상이 나오면 여러 병원을 순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갱년기의 대표 증상인 불면, 관절염, 가슴 두근거림, 열감, 땀, 우울감 등등이 나타나면 각각의 이유로 여러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갱년기는 특정한 증상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한 번에 찾아오게 됩니다. 환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몸 전체가 그냥 고장난 기분. 그래서 종합적인 증상으로 발현되는 갱년기를 인정하고 갱년기 맞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집에서도 이런 증상들을 체크해 보시고 갱년기 가능성이 높으신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갱년기 자가진단법은 쿠퍼만 교수에 의해서 구안된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점수들을 체크해서 보시게 되면 가중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데요. 15에서 20점 정도이면은 경미한 갱년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 내지 35점 정도가 나오면 중등도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점 이상이 나오신다면 심한 갱년기 상태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0점 이상이 된다면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갱년기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갱년기 장애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신체적인 문제와 사회심리적인 문제의 결합으로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내분비 결핍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한 뭐 열과 땀이라든지 뭐 다양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 완충작용을 하는 이 부신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또 증상들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노화와 어떤 질환에 따라서도 증상들이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따라서 신체적인 노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되죠. 그리고 내분비 요인에 따라서 어떤 노화가 또 진행되면서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가 어떤 갱년기의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증상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갱년기의 특징상 이 배우자의 어떤 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들매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뭐 심지어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서 갱년기 증상이 가속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녀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갱년기 주부들이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에서 이 아이들의 어떤 수험이나 뭐 자립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엄마의 문제가 되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갱년기 나이가 되면 본인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들이 다 노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 등이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뭐 간병을 해야 된다거나 돌봐야 된다거나 하는 일로 본인의 증상이 감추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갱년기 증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인간관계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기가 힘들어지고요. 책임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갱년기 증상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화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남편과 이런 자식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굉장히 이제 외로운 상태로 이제 변하는 거죠. 이런 극복해야 될 정신적인 문제들을 또 많이 가지게 되고요. 주변에서 보면 또 친한 사람들이나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어떤 질병이나 뭐 죽음 같은 것들이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갱년기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서 증상들로 발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갱년기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증상의 많은 부분은 상열감이나 땀, 한기 드는 것과 같이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것과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뭐 소화력장애, 기억력장애 이런 많은 증상들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전을 살펴보면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분비되지만 이 분비 명령을 내리는 곳은 뇌의 간 내에 있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축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상하부는 다양한 내분비 및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체온 조절, 수분 대사 조절, 식욕 조절, 성욕 조절, 또 수면이나 각성 주기를 조절하고 있고요. 정서와 행동 조절에 관해도 관여하고 있어서 감정에 따라서 혈압이 오르거나 심박동의 변화, 얼굴 변화 등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뇌와 난소는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를 조절을 하게 되고 여성의 몸은 난포 자극 호르몬, 항체 형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의 네 가지 호르몬들이 주기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었다가를 하면서 월경 주기를 만들어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 하부에서 자율신경 조절에 영향을 미쳐서 생리 불순을 유발하거나 무월경이나 생리전 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폐경기가 되면 거꾸로 난소의 노화가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난소의 노화로 인해 호르몬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뇌에 전달되면서 시상하부의 호르몬 조절 및 자율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폐경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 몸은 호르몬이 없는 상태에, 여성 호르몬이 없는 상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완충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호르몬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갱년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갱년기를 이해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건강의 상태는 수승화강이 잘 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승화강이라는 것은 신장의 진액은 올라가고 심장의 열은 내려간다는 말로 이 수승화강이 잘 되면 음양균형이 이루어지고 몸의 생리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연계에서 예를 들어보면 강물이 있을 때 위에서 태양이 비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태양은 심열, 심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강물은 신장의 진액, 신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물이 넉넉하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도 이 햇볕을 흡수해서 주변에 따뜻한 기온이 순환이 되면서 이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겠죠. 이는 면역력이 안정화되어서 저항력 또한 강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물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라면 태양이 계속 비춰진다면 이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면서 땅 속에서 지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열의 정도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 정도의 이글이글 타는 열이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나무는 당연히 말라 죽고 말겠죠. 이런 상태가 면역 저하, 저항력 저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신수 고갈의 상태가 되므로 이 심장의 열을 흡수해서 내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심장의 열이 위로 떠서 뇌의 자율신경 기능에 실조를 일으키고 면역 저하, 저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기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강약이 다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한가득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이렇게 깔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이미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뭐 강체질, 약체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천적인 요인 외에 몸을 자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비위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한의학에서 비위의 기능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소화 흡수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탯줄이 끊어지고 나면 이 비위의 기능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비해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하고 질병에 쉽게 걸렸던 분들은 갱년기가 되기 전에 이 비위의 기능부터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생활 습관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일정한 잠을 무조건 확보하시는 것이 진액 손상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음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평소와 같은 수면 환경에서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평소와 달리 허리나 관절이 뻣뻣함을 느낀다거나 생리 불규칙이 심해지고 생리 전후에 몸이 극심하게 피로하고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꼭 전문가를 찾으셔서 몸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취약한 장부 기능을 조절해서 오장육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갱년기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전신의 엔진 역할을 하는 심장의 파워를 올려서 뇌와

말초순환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동차도 오래 타면 엔진의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잘 돌봐야 할 것이 심장의 기능입니다. 폐경 후기가 되면 모든 여성은 심혈관계 위험군, 퇴행성 골관절 위험군이 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자, 갱년기 시기에는 심기능과 골기능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갱년기 증상이 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취업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관련된 법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고령자에 대해서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법에서 19조에서는 정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통 정년을 60세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겠죠. 또 관련 판례로 대법원에서 2019년도에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이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만 60세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다들 더 일을 오래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는 만 65세까지가 육체 노동의 가동 연한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경험칙상 맞다는 판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법과 판례가 55세부터 65세 정도 사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준과는 다르게 현실은 조금 냉혹합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빌미로 여러 가지 사기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녀의 취업을 믿기로 하는 사기 사례입니다. 대기업의 요직에 있으니 돈을 주면 내가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실제 그 대기업에 재직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죄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내가 그 대기업에 속해 있으니 돈을 주면은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애초에 그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 직원이 맞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시켜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배임증제죄, 배임수재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이건 노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지하철에서는 노령분들께 그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노인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택배 한 건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그 노인분이 오롯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알선 업체와 어느 정도 일정 비율 분배를 하게 됩니다. 해당 업체에서 이제 처음 일하러 온 노인분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아, 이 택배가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너무 복잡하지 않겠냐. 애초에 우리에게 선금을 주라. 매출이 발생하는 건 전부 가져가시고 선금만 우리에게 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 있죠. 왜냐면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선금에서 제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선금을 뭐 작게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크게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업체에서 아예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잠적을 하진 않지만 일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성공적으로 처벌을 시킬 수 있겠지만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측에서 실제로 우리는 일을 주려고 했는데 일이 안 들어와서 주지 못했다라고 항변을

흡연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일견 또 맞는 말이 되고, 그거는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고 업체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범죄,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답답해질 수 있겠죠. 또 다음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단계 판매업인 건 처음에 숨기고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드러낸 채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경계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숨기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등급이 오르면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든지 이런 식의 현혹되는 말들을 해서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초로 물품을 구매할 비용을 지급을 하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개당 5,000원짜리 물품을 2만 원이라고 부풀려서 받는다든지, 뭐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 물품을 사서 주변에게 팔려고 하면은 사실상 장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장사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품을 건넸을 때 지인이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슈퍼 가면은 5,000원이면 살수 있는데 이걸 2만 원에 판다고요?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외로운 그런 정서적 고립 상황을 이용해서 조금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쉽게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첫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쌓인 어떤 신뢰 관계, 이를 이용해서 민간 자격증인 생활건강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소개를 하고, 이건 이제 교육 세 번만 들으면 딸수 있다. 그리고 이걸 따고 나면 6개월간 매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시니어 노인 인턴십 자리도 얻을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3,500명에 가까운 분들이 피해자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6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기에 의해서 사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 해당하는지 여부는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형법 조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기망을 했다라는 그 기망 행위, 그리고 그 기망을 통해서 발생한 속은 자의 처분 행위, 그리고 기망을 한 사기꾼의 고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논점이 되는데요. 특히나 기망 행위나 아니면 처분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죠. 하지만 사기꾼의 고의라는 요건은 내심의 의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겉에 드러나는 어떠한 명백한 물증은 없고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만 유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을 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임 수증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례 중에서 내가 아들을 취업시켜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 이런 사례가 있었죠. 비록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배임 수증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법인에 종속이 돼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전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취업을 시켜줄 테니 나에게 돈을 주라, 이러한 내용이 바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제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이러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 또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 알선을 빙자해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사람과 금품을 공여한 사람 양쪽이 다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 이 또한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 사기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사기든지 금전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전을 특정 명목으로 지급했다라는 계약서 등의 서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대화랑 아니면 통화를 녹음을 하는 등

등의 방법으로 녹취본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유효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사기 고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사기죄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상대방이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민사소송 또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실제로 금전을 회복하는, 피해를 회복하는 그 집행은 조금 난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명의를 계좌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본인의 명의였는데 이 사람이 돈을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어디로 빼돌려서 자력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시킬 수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은 승소할 수 있겠지만 실제 피해 회복 또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좋은 제안이 왔을 때 쉽게 혹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인입니다. 오늘은 흔하게 알러지로 오해하기 쉬운 접촉피부염의 검사와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접할 때 이제 본인이 알러지가 생겼다고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환자분들의 병력 청취를 해 봤을 때 그리고 피부 병변 양상을 봤을 때 이런 알러지보다는 접촉 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속으로 된 장신구를 오래 착용하고 증상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염색을 하고 증상이 생겼다거나 향이 강한 아니면 이제 보존제가 좀 많이 섞여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나서 피부 병변이 생기고 그 물건들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다시 또 증상이 또 바로 호전돼서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상황이 됐을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접촉 피부염을 좀 더 의심을 하고 접촉 피부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접촉 피부염의 대표적인 검사법으로는 피부 처포 검사, 패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피부 처포 검사 방법은 흔하게 우리가 접촉 피부염을 흔하게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 항원 25가지를 굉장히 소량으로 희석을 해서 실제 몸에 등에다 붙이고 나서 48시간이 지나고 2일째가 됐을 때 한번 확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증상 반응이 좀 애매하게 의심이 될 때는 96시간, 그러니까 4일째까지 항원 반응을 확인을 해서 판독을 하게 됩니다. 증상은 음성인 경우는 뭐 붙인 부분에 아무런 피부 병변이 일어나지 않고 반응이 없는데 양성인 경우에는 이 양성 강도에 따라서 가벼운 두드러기 양상의 펜진이나 구진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되고 이 아예 표피가 벗겨지는 정도로 강하게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처포 검사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아무리 우리가 소량으로 희석을 하지만 이제 몸에 등에 직접적으로 붙여서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성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냥 간단하게 물집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 증상 자체가 우리가 붙이고 48시간, 길게는 96시간까지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양성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검사를 중단하고 그 병변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처포 검사는 개인 의원보다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레지던트 시절에 이제 처포 검사를 진행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검사 반응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48시간이 되기 전에 중단을 하고 이후에 그 항생제 치료도 하면서 그 병변 치료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해당 항원에 대해서는 아주 소량 우리가 희석을 해서 했는데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노출이 됐을 때는 아주 크게 접촉 피부염의 증상을 겪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해당 항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피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랑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이제 혼돈을 하시게 되는데 앞서 1강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알러지 접촉 피부염과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이제 그 원인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뭐 두피에 염색약이면 염색약으로 인한 두피 증상이면 두피, 뭐 손에 자극이 있으면 손, 이렇게 이 병변이 해당 부위에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 병변 노출 시간이랑 강도에 따라서 병변의 양상은 간단하게 그냥 붉은 굳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펭진도 심해지고 두드러기 양상도 생길 수 있고, 물집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이제 우리가 뭐 특정 알레르기 항원에 노출이 됐을 때 그 해당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같이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알러지 접촉 피부염의 가장 큰 차이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원인이 되는 물질의 노출이 중단됐을 때 이 증상이 지속되지 않고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 알러지 접촉 피부염은 원인의 노출이 중단이 되더라도 이 증상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가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러지 접촉 피부염과 자극성 접촉 피부염의 정확한 감별을 위해서는 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의사가 그 병력 청취를 해보고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경우 이 접촉 피부염과 알러지 접촉 피부염에 대해서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접촉 피부염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촉 피부염의 치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원인 물질을 피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 원인 물질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원인 물질에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다음과 같이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 피부염에 대해서는 적절한 마스크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타입의 마스크가 출시되었는데, 본인 얼굴형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특정 부위에 압력이 너무 많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을 2시간에 한 번씩은 15분씩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 안에 거즈 두 겹을 넣어서 입과 호흡에서 나오는 습기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얼굴을 세안할 때 아주 미지근한 미온수를 이용해서 무향의 약산성의 세정제를 같이 사용해서 아주 부드럽게 세안을 해줘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뜨거운 물, 에탄올 같은 자극성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손에 생기는 손습진 역시 적절한 회피와 위험 인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이 손습진 병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때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을 씻을 때도 역시 얼굴 세안할 때랑 똑같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 손을 말릴 때도 문지르지 않고 가볍게 두드려서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손을 씻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손 세정제는 이제 피부 정상 pH와 유사한 약산성 또는 중성 손 세정제가 좋고, 계면활성제, 보존제, 향을 포함한 손 세정제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보습제 성분이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일 때도 손 세정제보다는 알코올 손 소독제가 지질 손상이나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지저분하지만 않으면 손 소독제 사용을 권장드리고,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 동시 사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 손 소독제 역시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나 보존제나 향이 없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보습제 성분도 포함된 손 소독제가 좋겠습니다. 이 보습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습제를 바를 때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끝까지 균일하게 충분하게 발라줘야 합니다. 보습제 사용 후에는 충분히 흡수되도록 1에서 3분 정도는 기다리고 손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손을 씻을 때마다 또는

것이고, 이 기름기가 많은 보습제는 장갑의 고무 성분을 약하게 만듦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손을 씻을 때 물에 20분 정도 담가서 손을 촉촉하게 하고, 물기를 닦아내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게또 팁이 될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보습제를 많이 충분히 바르세요라고 하면, 그럼 보습제를 얼마나 많이 바르나요? 라고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우리가 보습제를 바를 때 단위 기준을 손가락 한마디가 one fingertip unit, 그러니까 1FTU라고 합니다. 양손에 바를 때 기준은 본인 손가락 기준으로 두 마디, 그러니까 2FTU를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접촉 피부염이 발생 시에 이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촉한 부위가 붉어지고 붓고 가려워지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마다 20분씩 이제 3겹에서 4겹의 거즈에 차가운 물 또는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물찜질을 하고 난 후에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심하게 붓거나 물집이 생겨서 벗겨지는 피부에는 생리식염수 물찜질 후에 드레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부에는 2차 감염을 막아야 되니까 국소항생제를 쓰게 되고, 주변 정상 피부에는 보습제를 바르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피부과 내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소 스테로이드 또는 국소 면역 조절제 연고를 바르게 되고, 경구 항생제나 경구 항스타민제를 사용하게 되고,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 스테로이드를 이제 경구 또는 주사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병변이 아주 심해서 2차 감염이나 다른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로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초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나 증상이 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일 때는 피부 보습이나 진정 관리도 같이 중요하겠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내 옛날에 허든 솜씨가 있던데 허든.
3: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4: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5: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보안은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또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1: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2: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0: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카이스트 뇌인지 과학과 김한모라고
0: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0: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면 뇌가 나와요. 네.

0: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1: 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0: 근데 갑자기.
2: 어, 진짜요?
3: 색깔이?
2: 몰랐어요, 이것도.
1: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3: 내가요?
1: 네.
3: 편집을 한다고요?
1: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2: 많이 움직여요?
3: 오,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진짜?
1: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0: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4: 안 보여요. 사라졌어.
0: 깜빡깜빡거려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이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go.
1: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2: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이상지질혈증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인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고지혈증 치료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환자분들이 흠칫 하고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이 알려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효과가 있는 약물이 개발된 지가 50년도 지금 안 된 거죠. 그래서 대중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생학교를 통해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게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대학이 일찍부터 고지혈증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제가 내과 전공의를 하던 90년대 중후반에 제가 경험했던 그 심근경색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지혈증이 없어요. 없는데 심근경색이 생겼었단 말이죠.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실 고지혈증 청정 국가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로 참고했던 자료조차도 2007년부터 자료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고지혈증의 청정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어느덧 20세 이상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었고요. 고중성 지방혈증과 저 HDL 콜레스테롤까지 포함을 한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는 2016년도서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을 보면 전 국민의 거의 절반인 48%가 되었습니다. 이게 생활습관의 변화 때문일까요? 이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이 좀 심해지고요. 고지방질의 식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지질혈증을 만드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잘 조절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고중성지방혈증 또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요. 2020년도에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성인 중에 37%는 자기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인지 모르고 있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 중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55%로 그 전에 만성성인병인 당뇨나 고혈압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85% 정도로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에 비해서는 치료만 잘하면 조절이 비교적 잘 되는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병이 생긴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만성질환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대표적인 것이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의 87% 정도에서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라면 정기적으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통해서 내 지질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고혈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요. 고혈압 환자의 72.1%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체질량 지수가 25kg 퍼 제곱미터 이상의 비만이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020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약 2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이런 이상지질혈증을 가진 환자들의 식생활을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야채 섭취가 부족하고요.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조절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딱 보이죠. 약물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야채 섭취를 늘리고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면서 절주를 하고 금연을 하면서 비만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 이상의 연령, 그 다음 관상동맥 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 이게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남자는 55세 미만, 여자는 65세 미만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했었는지,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 그 다음 흡연 환자, 그리고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다섯 가지가 굉장히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HDL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위험인자 중에 하나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인자가 하나가 있는데 HDL이 높으면 얘가 얘를 상쇄시켜서 위험인자가 없어지는 그런 꼴인데요. 이 위험인자의 개수와 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 목표로 삼아야 되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변합니다. 자, 드디어 외울 것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은 자기 상황의 경우 하나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뭐, 물론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네.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건강한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을 160 미만으로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위험인자 중 두 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130 미만으로. 당뇨병이 일단 있다. 그러면 아무리 건강해도 100 미만으로.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경동맥 질환, 말초 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 류나 그 10년 이상 당뇨병으로 앓고 있거나 그보다 적게 당뇨병을 앓고 있어도 당뇨 합병증이 있거나 혹은 당뇨의 합병증이 없어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인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때는 70 미만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협심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이렇다면 55 미만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해야만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지질 혈증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나의 초음 콜레스테롤, 그다음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요 수치는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도 여기에 따르기 때문에 요런 수치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LDL 수치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식사요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 식사의 구성은 앞서서 소개해드린 고혈압 당뇨 식단하고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다만 뭐 술을 줄여라 보다는 금주, 아예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게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운동요법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보다는 좀 더 고강도로 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만 이 운동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당뇨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 식이요법 이거하고 이제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하고는 다르게 이상지질혈증이 불리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환자가 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불리해요. 꼭 여기서 피를 뽑아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최근에 뭐 손끝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나 할수 있는 거고 자기가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앞으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이런 수준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가면 콜레스테롤도 뭐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조절이 안 된다고 해도 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환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절이 잘 되는지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지질 수치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평소에 조절이 잘 되는데 정기 검사에서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평소하고 같은 생활 습관을 했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면 바로 약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먼저 다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약물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뇨제나 스테로이드, 항부정맥약, 면역억제제 이런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증후군이나 임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도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긴 한데요. 다른 종류의 약물을 복용을 할 때에는 꼭 의사한테 이상지질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혈압 약도 마찬가지고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의 혈중 농도를 높게 만들거든요. 즉, 스타틴이 효과를 세게 만듭니다. 근데 스타틴의 근육통이 스타틴의 용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근육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간 기능 이상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쩌다 한 잔이야 괜찮지만,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은 자주 마시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예, 중성지방을 올리는 약물은 더 많아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 많이들 드시잖아요. 또 피부 질환이나 알러지 때문에 복용하는 스테로이드, 또 일부 혈압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성지방을 올리기도 합니다. 중성지방은 고탄수화물 식사나 음주에도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고중성지방혈증 환자다라고 말을 하면 일단 금주하시고 밀가루 음식도 조금 멀리 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 조절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물에 비해서 효과가 좀 약해요.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식이요법을 반드시 잘 하셔야지 이게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제인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나왔던 약은 꼭 저녁 식사 직후에 드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오랫동안 드셨던 분은 저녁 식후에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약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을 복용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빼먹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을 택해서 빠지지 않고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이나 당뇨약하고 같이 복용을 하셔도 되는 거죠. 오늘은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 강의를 전부 마치면서 평소에 진료실에서 느꼈던 만성 성인병 환자가 꼭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강 인생 후반기를 위한 특별한 정리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집정리, 내 인생 후반에 해야 되는 집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요, 물건이 귀했던 시대에 사셨죠. 저도 어렸을 때 먹는 거 버리면 죄 받는다고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껴 잘 산다 이런 문화가 사실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버리

보면 왠지 재의식까지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물건을 더못 버리셨겠죠. 당연함을 인정하시고 정리를 시작하는 게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노년의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오래 살기 때문에 어떤 생활을 내가 해야 될지 중점을 맞추어서 정리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못 찾아서 못 쓰는 물건을 없도록 잘 꺼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부모님의 집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소통입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 정리할 때 버리기, 버리기, 버려야 돼.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의견은 잘 존중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거는 꼭 남기고 싶다,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된다 하고 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리한다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세요. 엄마가 앞으로 잘 쓰기 위해서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라는 말꼭 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못 버리실 거예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비난하거나 강요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노부부 집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제 병원에 계시면서 의뢰를 했는데요.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사실 일어서다가 의자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셨대요. 바로 응급수술을 했다고 해요. 병원에서 옆으로도 눕지 말고 천장만 보고 계시라 그랬대요. 6개월을 그렇게 계셨답니다. 사실 6개월을 천장만 보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대요. 집에 설거지도 못하고 왔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시 못 걸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짐을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겠다. 안 되겠다. 내가 병원에서 나가자마자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의 집 정리를 왜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건강이 점차 약해지시죠. 어느 날 건강이 너무 약해지셔서 요양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뵙게 돼요. 그러면 어머님이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쓰지 못한 물건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겠죠. 자식의 입장에서 엄마 이거 써라고 사다 주는 그런 물건들을 결국 어머님이 못 찾아서 정리 안 해서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떠나고 나면 결국 그 집은 누가 정리하게 될까요? 자식의 몫이겠죠? 자식의 숙제가 될 겁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떠난 후에 그 집을 정리한다. 그러면 어머님이 정말 나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물건, 어머님한테 진짜 소중했던 물건을 내가 알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어머님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건강하시니까요. 지금 엄마가 이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사용했으면 하는 컵, 사용했으면 하는 수건, 사용했으면 하는 옷, 이거를 꺼내주세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결국 내가 그 물건들을 다 버리지 않도록 정리해서요. 어머님이 좀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집을 잘 정리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혼자 정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따님 같은 경우도 내가 혼자 가서 엄마 집을 정리해야 되겠다 아마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혼자는 절대 못 하십니다. 네,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꺼내보면 그동안 쌓인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세요. 부모님 집은요, 한 1년 걸릴지도 몰라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 한 번에 절대로 하지 못하니까, 언제까지 정리해야 돼?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갈 때마다 조금씩

무시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피하시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사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을이나 선선할 때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의 집 정리 다섯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전이 중요합니다. 자, 부모님들은요, 걸어 다니시다가 넘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는 되도록이면 물건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카페트 전선도 되게 위험하죠. 부모님은 좀 힘드시니까 자꾸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거나 다싱크대 위쪽에 꺼내놓거나 하시려고 해요. 신체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의 위치 선정할 때 바닥에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 요소 물건들은 좀 치우자입니다. 두 번째, 건강존을 만들자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 세번 많은 양의 약, 영양제를 드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거실이든 주방이든 건강존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매일 먹는 약, 하루 세번 먹는 약, 잘 보이도록 잘 꺼낼 수 있도록 찾지 않아도 눈에 잘 보이는 공간을 건강존으로 만들어서요. TV 보시면서 스트레칭도 할수 있고, TV 보면서 지압도 할수 있고, 찜질도 할수 있도록 건강용품을 한 군데 모아두고, 건강에 관련 약이나 식재료도 한 군데 모아두면 훨씬 더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버릴 때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자입니다. 사실 버리기는 부모님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로서 부모님 집을 정리할 때도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버리기를 막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인데, 전문가까지 와가지고 버려야 돼요. 버릴 거막 찾으면 아마도 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 하실 거예요. 결국, 어머니, 재고조사 한번 해볼게요. 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요, 물건을 쫙 줄을 세웁니다. 거실에다요, 밀폐용기를 아주 쫙 줄을 세우면요, 어머님이 웃으세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아이고, 버려야 되겠네. 좀 버립시다. 이렇게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버릴 거 많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아도요, 물건을 종류별로 꺼내 드리기만 해도 아마 어머님도요, 아유, 좀 버리긴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릴 것의 기준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거운 물건입니다. 무거운 가방, 사실 어머니 못 드세요. 명품이라고 해도요, 비싼 가방이라고 해도요, 어머니 무거우면 안 들으시더라고요. 무거운 그릇도 못 들죠. 그리고 큰 물건들 당연히 사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부모님과 이야기하셔서요, 무거운 거, 너무 큰 물건들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추억 정리입니다. 사실 추억 정리는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찍어둔 사진, 앨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앨범들도 사실 결혼하면서 각자 다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부모님 집에 쌓여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란다에 쌓아놔서 다 곰팡이가 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 뭐, 편지, 기념품들 다 모아서 디지털로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한두 개 정도는 남기고요. 사진도 정리가 필요해요. 중복된 사진, 화질이 너무 안 좋은 사진, 사진으로서 별로 예쁘게 잘안 찍힌 사진들은 좀 정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좀 남겨보세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공간을 좀 재구성해 주세요. 부모님이 정리를 하는 이유, 앞으로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앞으로 좀 시간 있을 때뭐할 거야? 엄마, 요즘에 취미가 뭐야? 엄마, 취미가 없다면 취미를 만들어 드리세요. 엄마, 여기서 뜨개질 좀 하세요. 엄마, 앞으로 여기서 운동 좀 하세요. 엄마, 여기서 음악 좀 들으세요. 이렇게 엄마의 취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 창고처럼 쓰는 공간을 없애고요. 공간을 어머님의 공간으로, 아버님의 공간으로
한번 재구성해 주세요.

0: 돼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 본인의 공간이 생겨서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겁니다. 불필요한 공간, 창고 같은 공간, 또 불필요한 가구도 없애세요. 예전에 자녀들이 사용했던 책장도 책상도 그냥 방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공간을 비워내고요. 부모님의 공간을 좀 넓게 만들어 준다면 어머님이 한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 저방다100% 활용하면서 훨씬 더 편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이라는 공간, 사실 가장 오래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내가 하루 종일 즐거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 무엇을 할 거지라는 것을 집중해서 나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차도 마시고 친구들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요. 내가 음악을 좋아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CD들을 꺼내서 음악을 듣는 공간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부모님의 집 정리 또내 노후에 대한 집 정리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고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입니다. 오늘 7강에서는 저와 함께 이 송도 바다를 거닐어 보실 건데요. 거닉다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닉다는 이 걷다 그리고 읽다라는 의미를 함께 표현하는 말로 이 송도라고 하는 공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전달드리고자 제가 만들어 놓은 표현입니다. 송도 바다를 거닉기 전 우선 송도 바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부산의 해수욕장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이 해운대나 광안리를 먼저 생각하게 될 건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욕장은 이 송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1913년에 개장한 이 대한민국 공설 해수욕장 1호인데요. 이러면 또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1913년 이전에는 이 땅에 해수욕장이 없었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913년 이전 이 땅에는 해수욕장이 없었습니다. 송도 해변이 송도 해수욕장으로 탄생하기 전 우리 땅에는 이 해수욕장이 없었다는 말인데요. 해수욕이라는 단어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바닷물로 몸을 씻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장이 붙으니 바닷물로 몸을 씻는 곳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실제 국어사전의 해석을 따르면 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며 놈이라고 해수욕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씻는다는 개념보다는 이 논다란 개념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해수욕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사실 한국인 이 조선인들에게는 이 바다는 놀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해변은 물고기를 잡거나 어망을 손질하는 등 이 어로의 공간이자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던 해신이 살고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랬던 곳을 놀이의 공간으로 바꿔버린 건 바로 일본인들이었습니다. 1876년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 개항이 되고 난 이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놀이의 공간이 필요했던 일본인들은 이 풍광이 아름답고 한적하고 그리고 비교적 자신들의 주거지와도 가까웠던 송도를 유원지로 그리고 해수욕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따라서 해수욕,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 한자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일본의 해수욕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는 즉 놀이의 의미로서 바다를 즐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913년에 송도 유원 주식회사를 열어 이 송도 해수욕장을 공설 해수욕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면 이 곳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풍 장소이자 데이트, 신혼여행의 명소로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당시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던 공간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1913년에 개장을 한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송도와 송도 바다를 거닐었을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의미 있게 볼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태석 신부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당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이 남수단 폰즈 마을에서 헌신과 봉사,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펼치셨던 분이시죠. 제가 감히 부산 서구의 3대 성인 중한 명으로 꼽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남부민동에서 태어난 이태석 신부님은 이집 바로 옆에 있는 송도 성당을 이제 집처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다녔던 송도 성당에서 정신적 스승이었던 알로이시오 신부님과 그리고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그렸던 영화를 보면서 감명을 받아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봉사와 섬김으로 사제의 길을 걷다 늦게병을 발견하시고는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런 이태석 신부님의 섬김과 기쁨, 나눔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송도성당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태석 신부의 생가 주변에는 이태석 신부 기념관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이셨던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은 가장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한국 이름으로는 소재건이라 불렸던 사제분이십니다. 가톨릭에서 고위 성직자에게 내리는 몬신요라고 하는 경칭까지 받으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제셨는데요. 1957년 한국에 와서 전쟁 후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치셨습니다. 1961년에는 월드빌리지 포 칠드런이라고 하는 이 소년의 집을 만드셨고요. 이후에 마리아 수녀회, 그리스도 수도회를 창설하고 수많은 여성들, 특히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에게 다양한 일감을 제공해 생계를 돕는 등이 사람들이 희망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은 송도 성당의 주임 신부로 재직을 했고 어린 이태석에게 직접 유아 세례를 해주는 등 정신적으로도 스승이었던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 60년대와 70년대 부산의 무료 진료소와 보호소, 학교 등을 설립을 하셨고 현재도 알로이시오란 이름을 딴 학교와 복지센터 등이 다양한 시설들이 부산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려 박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간과 관련된 분야의 권위자셨습니다. 1951년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교회 창고를 빌려 보건병원을 세우고 피난민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병원이라고 하지만 빈 땅에 천막 세 개를 친 것에 불과했던 이곳에서 장기려 박사는 유엔에서 원조받은 약으로 환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지금의 고신대 병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난민을 돌보고 의술보다는 인술을 베푼 이 장기려 박사님 역시 피난민이었습니다. 192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는 원래 평양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일사후퇴 때 작은 아들만 데리고 피난을 와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오로지 사랑과 헌신, 이 봉사의 정신으로 많은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여 이 바보 의사라고 불린가 동시에 이산 가족이자 피난민이었던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집도 한채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환자만을 생각했던 장기려 박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병명이 영양실조였던 겁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님은 얼마나 가난했으면 먹을 걸살 돈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렸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처방전을 써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닭두 마리 값을 내어주시오. 이렇게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 환자들이 제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후 환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현재 고신대병원 옥상에 옥탑방을 지어드리기도 했죠. 장기려 박사님은 이산가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다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옥탑방에서 보이는 이 송도 바다가 아마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현재의 송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1967년 부산에

인구가 140만 명이었던 시절, 송도 해수욕장을 찾은 여름 피서객은 3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운대 해수욕장이 관광지로 떠오르기 이전만 하더라도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곳이 바로 송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965년에는 구름다리가 완성이 되어 케이블카 구름다리 다이빙대로 불리는 이 송도의 3대 명물이 자리를 잡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부터 주변 암남동 주민들의 생활호수가 끊임없이 송도 앞바다로 흘러들면서 이 수질은 점점 더 나빠졌고 악취도 심해져 결국 해수욕장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재개장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하루에 1,000명 이 겨우 찾는 이 해수욕장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태풍 셀마 때 많은 시설들이 파괴가 되면서 이 케이블카가 사라지고 구름다리도 철거되며 이 송도의 3대 명물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과거 송도의 3대 명물이 이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속을 지금의 우리가 거닐게 되는 것이죠. 먼저 케이블카는 1.62km의 송도 해상 케이블카로 다소 침체되었던 송도 해수욕장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름다리는 송도 용궁 구름다리로 복원이 되었는데요. 무려 18년 만인 2020년에 재탄생을 한 시설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멋진 곳이죠. 마지막으로 다이빙대는 송도 해상 다이빙대로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기념해 2013년에 다시 생겨나게 됨으로써 이 송도의 3대 명물이 모두 돌아오게 되었으며 이제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과 3대 명물은 이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해안 절벽들과 아름다운 풍광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같은 풍경을 보고 송도를 거닐었고 지금도 거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넓고 지푸른 송도 바다, 시원한 바람, 강렬한 파도 소리를 보고 듣는 동시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송도를 한번 거닐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부산 속 서민 영도로 넘어가 다양한 영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이바구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올라.
2: 네. 할머니.
1: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2: 여기가 성이.
1: 오, 김치구시오.
3: 잘 그려요.
4: 에서
5: 어머니 신분 사람 감사합니다.
6: Life is suffering. Life swings like a pendulum between pain and boredom.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나팔바지 쓰며들며
2: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3: 그리고 또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0: 저는 이건 살인이에요.
1: この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3: 이래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대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사 학자 김봉중입니다. 요즘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외치면서 America First 다시 부활했는데 이게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는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고립주의를 내세웠죠. 그땐 국력이 아직 약해서 유럽 정치나 군사 문제에 휘말리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부터 챙기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신이 선택한 특별한 나라라는 예외적인 지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 강의에선 미국 우선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전통적인 의미 그리고 트럼프식 우선주의 차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사상가였던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식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독립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 우선주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의 절대 군주제를 엄청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도 상당히 급진적이잖아요. 그런데 페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 열강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인의 이런 메시지는 당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독립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결국 상식은 미국이 외부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 이익과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철학을 확립한 중요한 문헌이 된 겁니다. 미국은 독립과 함께 스스로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건국 시점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미국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에서 나온 미국 우선주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여 미국만의 길을 걷는 고립주의 외교 원칙을 세웠죠. 워싱턴은 미국은 미국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려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미국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초창기 외교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는 자리에서 고별사를 남겼는데 이는 미국

그들의 전쟁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무역만 하되 군사적인 분쟁엔 절대 손대지 말라는 단호한 주문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이 고별사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유럽의 복잡한 정치 싸움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인 길을 갈지 알려주는 이정표적인 선언문이었답니다. 토마스 페인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뿌려놓은 고립주의 정책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충실하게 지켜집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얽매이는 동맹은 피하자고 밝혔죠. 워싱턴 대통령은 중립을 강조하며 군인다운 실용적 접근을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좀 더 철학적인 쪽에 가까웠죠. 농업 중심의 평화롭고 자급자족한 나라를 꿈꾸며 유럽의 복잡한 정치판에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던 것이죠. 제퍼슨의 생각은 미국이 특정 나라와 군사적인 의미에 묶이게 되면 자유와 독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동맹이라는 이름의 족쇄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독립적인 미국을 원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미국 외교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즉 워싱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국익을 수호하자고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자유와 자주성을 지키자며 고립주의를 다듬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두 대통령 덕에 미국은 유럽의 끊임없는 싸움판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고립주의의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국 초기 외교의 고립주의를 얘기할 때면 왜 워싱턴 독트린 혹은 제퍼슨 독트린이라고 하지 않고 제5대 대통령인 먼로의 이름을 빌려서 먼로 독트린이라고 할까요? 비록 워싱턴과 제퍼슨 대통령이 고립주의 원칙을 처음 세웠지만 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의회에 공식 정책으로 명확히 천명한 사람이 5대 제임스 먼로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과 제퍼슨의 고립주의는 주로 개인적 연설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런 수준에 머문 반면 먼로는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신생 독립급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공식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과 맞물려 미국이 신대륙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럽 세력 배제 선언을 통해 국제 무대에 고립주의를 구체적으로 각인시킨 최초의 공식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먼로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워싱턴이나 제퍼슨 독트린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먼로는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선언한 사람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통 먼로 독트린인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고립 혹은 중립을 취한다는 것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후에 등장한 미국 우선주의와 똑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은 미국에게 깊은 상처와 회의를 남겼습니다. 이는 이후 전개될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유럽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실제로 전쟁 발발 후 거의 3년 동안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전쟁 발발 후 근 3년이나 전통적인 고립주의 기조를 지키려고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미국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엔 일종의 전쟁 멍 같은 게 크게 퍼졌어요. 어떻게 멍이냐고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먹은 거죠. 원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자꾸 먹을 것 챙기려고 싸운 건가 싶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 이거 완전 유럽에 속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전쟁을 끝내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미국인들은 이 조약이 불공평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은 유럽 모든 나라가 다 책임이 있는데도 독일에게만 책임을 물어 독일의 식민지 모두를 승전국들이 나눠 가졌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부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에 괜히 미국이 참전해서 아까운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말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가 피를 흘렸지? 이런 냉소가 퍼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연맹 회원국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사실 윌슨 대통령이 피, 땀, 눈물까지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기구였죠.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럽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실망했지만 그가 주창한 국제연맹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믿었죠. 근데 미국 상원이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그 중요한 기구에 정작 미국이 빠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베르사유 회담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고립주의 정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에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 고립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죽음의 상인 이론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쟁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랑 은행가들 배만 불려줬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쟁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배경은 1934년 공화당 상원의원 제럴드 나이가 이끄는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짜 현장감이 넘치는 자료들이 가득했는데 예를 들면 전쟁 기간 중 무기 제조업체들이 매출이 몇 배로 뛰면서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대기업 군수업체들이 전쟁 시작 전후로 주가가 폭등한 사례도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가들도 전쟁 자금 대출로 엄청난 이자를 받으며 부자가 됐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공공연히 드러나자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했죠. 이른바 죽음의 상인들이 벌인 족쇄에 묶여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나라 밖 문제에는 손을 떼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말자. 이런 정서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죠. 특히 1929년 월가 대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은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외 개입보다 국내 경제 회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엄혹한 현실은 미국 사회 전반에 다시는 외부 갈등에 휘말리지 말자는 분위기를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정치적 부담과 맞물린 이 경제적 충격은 미국이 1930년대 내내 세계 무대에서 거리를 두고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른 1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이번엔 더 이상 외국 문제에 휘말려 국가적 고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19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고립주의가 절정에 달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을 결집하며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외교 정책에 대해선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고립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르지 않고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산업과 대학생, 신문 발행인, 농민, 노동조합 지도자, 반뉴딜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의회 내에서는 특히 상원이 고립주의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주요 언론사인 시카고의 출입문과 허스트 언론도 이 정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1935년부터 38년 사이 고립주의자들은 정치 무대에선 한껏 목소리를 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립주의자들은 상원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상원은 중립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무기조차 못 사게 의무적 무기 금수를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미국이 완벽한 고립주의에 빠져서 위험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를 돕지 않는다면 히틀러의 독일이 마음대로 유럽을 유린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그러나 의회는 단호하게 대통령의 제안을 뿌리치고 대통령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1938년에는 정말 미국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러들로우 결의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전쟁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의안은 의회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만약 통과되었다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전 국민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상상이나 되세요? 그만큼 당시 미국 사회와 정치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 감정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결국 1939년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고립주의도 한풀 꺾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9년 무기금수 조치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고립주의자들은 미국 우선위원회 AFC를 조직에 반대했습니다. AFC는 1940년 9월 예일대 법대생 R. 더글라스 스튜어트 주니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당대 저명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한 전국적 비개입주의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1929년에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찰스 린버그 외에도 노먼 토마스, 제럴드 포드 외에 다른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죠. 유명 언론인인 로버트 린드와 일부 보수적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미국의 군사 개입보다 자극 방어와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소련 같은 해외 동맹국 지원이 미국을 전쟁 속으로 밀어넣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AFC는 약 80만 명의 회원과 450개 이상의 지역 지부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고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전쟁으로 몰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고립주의가 끝나게 된 계기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개입주의를 비애국적 행위로 규정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즉각 전쟁에 참여했죠. AFC는 4일 후 해산하며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은 국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며 고립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고립주의를 끝낸 것이죠. 정리하자면 1930년대 고립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미국 사회가 외부 갈등에 신중히 대응하고자 했던 시기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미국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애썼으나 결국 세계적 위협 앞에서는 고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미국 외교 정책에서 균형과 선택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고조되며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먼로 독트린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났죠. 특히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은 이 변화의 상징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단순한 고립주의에서 자유세계 수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냉전시대를 이끌게 된 셈이죠. 즉 우리는 세계 리더다라는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생긴 시기였죠.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유럽 공산주의가 종식되었지만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세계는 더욱 가깝고 좁아졌으며 세계화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등을 외치며 이런 세계화를 주도했죠. 물론 이른바 탈냉전 시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소련이라는 미국의 주적이 없어졌으니 국제 문제에 한 발 물러나서 어느 정도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엘리트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 국내 환경을 볼 때 완전한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는 누구도 강하게 외치지 못했죠. 미국의 경제나 군사력 등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었기에 만약 어떤 대통령이 이러한 구호를 외친다면 미국인들이나 미국 밖의 사람들이 호응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부활시키며 외교 정책과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임을 명확히 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어져온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신고립주의 혹은 일방주의로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우선주의 2.0이 시작된 것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달리

한국의 주권과 이익을 중심에 둔 대전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 세계를 글로벌 공동체가 아닌 국가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경기장으로 규정하며 동맹관계를 일시적인 거래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로섬 사고방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과거 공화당의 국제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이 또 탈퇴했다 이런 제목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방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고 주요 국제협정에서 미국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 발 물러나고 일방주의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강력한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 압박은 그의 무역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연상시키는 수준의 관세 인상으로 경제계와 학계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의 단기적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비참전주의를 주도했던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AFC의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미국 건국 초기에 뿌리내린 고립주의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AFC는 강한 민족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전쟁 개입을 거부했고 이러한 역사적 뿌리는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로 부활하며 반세계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극우 보수주의의 강한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등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종종 1930년대 고립주의와 혼동되며 마치 그 시절 사상이 되살아난 것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사실 두 시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1930년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미국 건국 이래 이어져 온 외교 원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혼란하고 타락으로 물든 유럽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국의 이상과 가치를 지키려고 했죠. 그 시절 우선주의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방어 전략이었던 것이죠. 즉, 과거 미국의 우선주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가 낳은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지닌 별개의 현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인들 대다수가 호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민 다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이 구호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쉬운 말로 좋은데 좀 불안하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탈냉전 시기 미국은 세계화를 주도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0: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무역 불균형 이슈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1990년대부터 미국이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같은 무역협정으로 세계와 연결고리를 묶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위기설이 돌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미국 우선을 외치면서 미국이 먼저 챙기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이 자기 집 앞마당 정비하느라 열심히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세계화를 공유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졌죠. 미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에선 미국이 글로벌 리더 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은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라는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제 선택지가 두 개뿐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이어가지만 미국의 이익은 확실하게 챙긴다. 아니면 미국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며 미국이 만든 규칙만 고집한다. 이것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완전히 팽개치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워낙 촘촘히 얽혀 있어서 극단적인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나만 챙기기, 같이 살기, 이 둘을 어떻게 조절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레인보우 버블 재미 방송됩니다.
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 줘. 알아요.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고고!
4: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0: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Over the lazy

소리를 듣고 거는 게 콕! 못질 듯이 와글와글 빨랑빨랑

0: 달콤한 과자회.
1: 우와, 끝났다.
2: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과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1: 내가 빠질 순 없지.
3: 물건을 직접 판다고?
0: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4: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3: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0: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5: 전형적인 과잉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1: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0: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1: 좋았어? 다음에 시작!
0: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1: 뭐지? 가보자.
4: 말미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1: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0: 반가워, 오렌지. 어쩜,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1: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5: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0: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1: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포장은 누가 하지?
5: 너희 뭐해? 어?
1: 아, 배우가 있었지?
5: 어?
1: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5: 그래.
0: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6: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가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0: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1: 글쎄.
2: 포장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1: 오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잠깐만! 뭐가 묻은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0: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1: 야! 이제 어떡해!
3: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불쌍한데 머핀들.
2: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1: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3: 넌 정말 뭐가 문제야? 팔자! 자,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0: 자, 나. 나. 나. 감사합니다.
4: 저도요.
0: 네. 여기요.
3: 팔아요?
0: 맛있게 드세요.
1: 신난다! 엄청 잘 팔려!
5: 도망가면 어떡해요?
1: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엄마!
6: 더블 타임스타!
3: 어? 오렌지! 오렌지는 내가 잡을게!
1: 블라썸

변신했어. 뺄 거야. 이제 뭐 할까?

0: 제법인데?
1: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2: 버블잼이다.
0: 버블잼이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3: 그나저나 타임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0: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볼게. 새로 구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4: 우와, 맛있겠다.
5: 맛있어.
6: 맛있어.
5: 저도 드세요.
7: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몰라?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김치 하우스에서
1: 김치 돌봐주세요. 자니?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여기 뭐가요?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네. 혹시 어디가 아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샴푸는 필요 없다고. 지금 필요한 건 소이사 선생님이야. 이분들이 너를 싹 낫게 해줄

이제 나왔는데 걱정 마.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으니까. 고마. 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한다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은 도움도 안 되고. 가려움을 싹 없애주는 샴푸.

0: 저기 곰마, 지금 봤어? 쟤네들도 가려운가 봐.
1: 저기 얘들아, 강아지처럼 목욕하는 건 어때? 모두 너희를 위한 건데. 봐. 목욕할 시간.

네.

좋아졌잖아. 그치, 꼬마? 샴푸가 다

잘했어.

있구만. 울타리 칠하고 있구나. 나도 칠하는 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빨간 울타리가 역시 최고지. 완전 멋져. 더 빨리 칠할래. 내가 도와줄게. 더 빨리 칠할래. 내가 도와줄게. 됐다. 완벽해. 봐. 정말 도움이 됐지? 그치, 고마? 뭐야. 왜 내가 칠한 거 망치는 거야? 이 빨간색을 봐. 이게 더 예쁘잖아. 난 빨간색이 좋아. 너 진짜 이럴 거야?

힘이 정말 세고

너 정말 포즈가 멋지구나. 잠깐 기다려. 선수는 빛이 나는데 이건 아직 전혀 안 빛나는 것 같은데. 너를 위해 닦아줄게. 이제 반짝반짝해. 진짜 멋진걸?

껍질은? 좋았어! 자, 둘, 셋, 넷, 다섯, 준비됐지? 이제 찾는다!

이거야!

0: 언니랑아가
1: 놀라니 꽁금놀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넘버블럭 경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선수 10명에 자동차도 10대이지만 트로피의 주인은 단 한 명입니다. 그럼 이제 출발선을 서볼까요? 준비됐나요?
9: 아니 잠깐, 일이 안 보이는데?
8: 나 여기 있어.

0: 부릉부릉 다들 내 슈퍼카에 반하게 될걸. 제자리 준비 출발.
1: 날씨 좋고
0: 현재 산도는 10번. 바퀴가 10개라 따라잡기 힘들겠는데요. 아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바퀴 10개에서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바퀴가 9개가 남았네요.
2: 10
0: 빼기 1은
1: 바로 9.
0: 10번 선수 탈락하고 9번 선수 선두에 오릅니다.
1: 날씨가 좋구만.
0: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른 9번 선수는 간신히 꼴찌만 면하고 있네요. 열심히는 달리고 있지만 꼴찌는 바로 1입니다.
3: 옥토블록 레이스 1, 2, 3, 4, 5, 6, 7, 8 레이스.
0: 어? 8번 선수 문제가 생겼네요. 앞에 블록 두 개가 불안해 보이는데.
3: 8
4: 빼기 2는
2: 바로 6. 조심해. 휴, 완전 행운이야. 야! 오! 오! 으치!
0: 빼기 3은?
5: 바로 4! 바퀴 4개야 가자! 예! 예!
0: 6번 선수, 9번 선수를 바짝 쫓아야겠는데요! 앞에 함정이 있습니다!
1: 9!
0: 빼기 3은?
2: 바로 6!
0: 함정이 두 개나 있네요. 빼기 3은 바로 3. 9번 선수 정말 아슬아슬했죠.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너 뭐야. 내가 중계하고 있는데. 뭐래. 내가 중계할 거야. 뭐래. 내가 할 거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너희 당장이 죽자.
3: 또 달려볼까?
0: 결승선이 코앞입니다. 현재 선두는 4번. 그 뒤로는 숨 좀 쉬자.
3: 옥토블록 질주

0: 하지만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길이 아웃기죠.
1: 쿠! 날씨 좋쿠!
0: 트로피의 주인은 한 명이라고 내가 말했었지? 내가 맞췄네!

just popped in. Oh, I think I'll pop off. Oh, I popped back.

0: disaster! Terrible!
1: You find Ice Dot?

에? 에?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말랑무즈팩 네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콕! 무즈팩이 와글와글! 말랑 빨래!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원앤원.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함.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자.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1: 무슨 일인가요?
2: 에? 딩딩이는 어디 가고 둘만 와?
3: 어, 딩딩이 저기 오고 있습니다. 저기.
2: 뭐야, 딩딩이. 핸드폰 보면서 오늘 안 늦은 거야?
1: 야, 딩딩!
4: 너 어디 가? 여기야, 여기!
5: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 야, 너 뭐하냐?
1: 너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다니다 큰일 나!
5: 미안. 박사님! 죄송합니다.
2: 그래. 오늘의 주인공도 딩딩이처럼 핸드폰에 푹 빠져서 앞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막 다니는 그런 어린이야.
6: 저런, 저런.
2: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이 사건은 저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 홍나영 어린이로부터 시작됐다.

0: 식탁이 왜 여깄냐! 홍나요, 식탁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핸드폰 보면서 온 네 잘못이지.
1: 너?
0: 내끼니 왜 거기 있냐?
2: 참네, 내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0: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내끼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땐 밥만 먹는 거야.
3: 엄마, 저 놀이터에서 놀다 올게요. 그러니까 핸드폰 주세요.
0: 나영이, 너 밖에서도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다니면 큰일 난다. 항상 앞을 보고 다녀야 돼. 자, 핸드폰 보고 다니다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알았어? 자.
3: 네, 다녀오겠습니다.
0: 쟤 진짜 불안한데.
4: 그런데 엄마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지. 나영이는 밖에서도 핸드폰을 보며 돌아다녔으니까.

0: 조심 좀 해야지. 너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길 건너면 큰일 나. 너 지금 차에 치일 뻔했잖아. 조심 좀 해야지.
1: 조심했는데 괜히 그래.
2: 아, 기분 좋다. 오늘은 어떤 어린이를 굴려주나? 아니, 핸드폰 보느라 악당이랑 꽝 부딪혀놓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네. 그래, 찾았다. 오늘 이 악당 크크가 굴려줄 어린이는 바로 너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치. 수리수리 크크수리 변해라 변해. 핸드폰 마을로 끌어라.

0: 저기 어디야? 깜짝이야.
1: 웰컴 투 핸드폰 마을. 핸드폰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핸드폰 마을?

0: 아시다시피 핸드폰만에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다니죠.
1: 그래도 아무도
0: 야단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영님을 위한 환상의 마을이죠.
2: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디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0: 에이!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핸드폰 마을의 주민이 되시겠습니까?
2: 네? 네, 뭐.
0: 자, 그럼. 여기 주민

0: 그럼 핸드폰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둘, 셋, 뿅!
1: 어? 어? 어, 뭐야? 어?
2: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영상이나 마저 봐야겠다.

괜찮으세요?

주지? 오! 햄버거다! 하나 사 먹어야지! 사장님! 햄버거 하나 주세요! 여기요! 햄버거 하나 주세요! 사장님! 저기요! 사장님이 핸드폰 보느라 주문을 안 봤는데 실례지만 그 햄버거 어떻게 사셨어요?

0: 마세요.
1: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해. 다 유령 같다.
2: 그럴 수밖에. 여기가 핸드폰 유령 마을이니까.
1: 와, 어쩐지 무섭더라.
2: 참, 얘, 너가 더 무서웠거든. 너 말이야.
3: 걸어다닐 때. 밥 먹을 때. 길 건널 때도 핸드폰 보는 아이잖아. 그런 네 모습도 꼭 유령 같았다고. 그래서 널 이 핸드폰 유령 마을로 초대한 건데 왜 여기가 싫어?
1: 아, 싫어요. 나 집에 갈래요.
2: 이미 늦었던데. 자, 그럼 이만 둘셋뿅.
1: 누가 좀 도와주세요.
2: 아유, 신나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4: 아따 캐크. 너 또 우리한테 혼나려고 어린이를 괴롭히냐?
2: 하, 내가 니들한테 왜 혼나냐? 그리고 나 오늘 혼자 온 거 아니야?

0: 보리 딩딩.
1: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요.
2: 다들 핸드폰만 보고 다니니까 넘어져서 여기저기 다치고 눈도 나빠진 거잖아요.
3: 자, 모두 여기서 탈출해요. 어서.
4: 이놈들아, 어디가? 내가 핸드폰 빌려줄게. 가지마.
3: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2: 공동!
1: 딩딩!
4: 딩딩! 악당은 언제나 외롭다! 둘, 셋, 뿅!
3: 이제부터는 핸드폰 보며 걸어 다니지 않을 거지?
2: 응! 핸드폰 보면서 걷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깨달았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1: 그래! 나영이 최고! 딩동댕사 좋다!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3: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6: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2: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 스톤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5: 와, 시원해.
4: 스텔라 냉떡볶이.
6: 여름엔 수박이 최고.
7: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8: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6: 어, 그러게. 아빠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9: 오빠 호떡아,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2: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6: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8: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6: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8: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6: 응.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거의 악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10: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11: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10: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어? 당장 나가!
12: 여보!
13: 아버지, 괜찮으세요?
11: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응? 있을까요?
12: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11: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12: 어? 엄냠냠, 엄냠냠, 엄냠.
10: 잘 봐,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13: 아버지, 목 말라요.
11: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12: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10: 물? 없다!
12: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10: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11: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10: 너무하긴? 다 갑시다!
12: 갑시다! 정말!
11: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12: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11: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6: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12: 아유 덥다.
11: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12: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11: 부인, 조심하세요.
14: 으아, 제비 살려!
12: 아버님!
13: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11: 구렁이 녀석! 자신인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9: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제비를 구했어.
15: 우리 아버지
13: 만세! 만세!
11: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14: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11: 아유,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오,
14: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15: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9: 아버지, 목 말라요.
16: 물 마시고 싶어요.
11: 아니,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13: 아버지!
9: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 말라!
14: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가져.

0: 아파야 할 집이. 저기요. 저기요.
1: 제비야, 왜 그러느냐?
0: 내 목숨을 구해준 담내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1: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0: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2: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3: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4: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아이, 얼른 심어요.
1: 아유, 근데 물이...
2: 이 물을 씨앗에다 주면 되잖아요.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5: 물론이죠.
1: 좋아, 그럼 심어볼까?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바지여졌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박이다.
3: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박은 처음 봐.
4: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제비.
5: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2: 아, 수박.
6: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2: 네, 아버지.
5: 자.

0: 좋아.
1: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 그러죠?
2: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더블도
1: 리코 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 가세 들어 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지가 따츠 따츠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수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수다
1: 아이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용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상사 괴물을 물리치러 왔수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3: 박수!
6: 박수!
3: 박수!
6: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7: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8: 아유 목말라. 아유.
0: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8: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1: 누가 물 좀 주세요.
9: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8: 홍보네
1: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빨리
8: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0: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8: 아유 홍보 복 받을 거야
1: 아유 아이고 목말라

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땀방울.
1: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이거라도 먹어. 아,
2: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0: 탈수? 아니요.
2: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3: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0: 돈 없는데?
2: 아이,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1: 공짜!
0: 어머, 형은 공짜!
1: 진작 말을 하지!
3: 아이고.
4: 아이고, 기운 없어. 에휴.
5: 믿고 팬도
6: 비타민C 함께 가세.
7: 들어가세 들어가세.
4: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1: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0: 고마워요.
2: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3: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8: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9: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과 몸을 채우고 수박과 기운 내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10: 와,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11: 알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10: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나고
11: 알쑤 박수받아 맛깔한 수박이야.
10: 알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11: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10: 우와 나도 생겼어.
8: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10: 네 아빠.
8: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10: 응? 하! 좋았어.
8: 하야!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3: 그래비트렉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트렉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알랑 물집팩 메이커! 알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킷!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물집팩이 와글와글! 빨랑 빨랑! 쫀득쫀득! 물집팩 하우스에 고! 알랑 물집팩 메이커!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3: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4: 호떡이다!
5: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6: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4: 옳지! 하 뜨거 뜨거 하!
3: 이글이글 쨍쨍!
4: 하 뜨거 뜨거 하!
3: 이글이글 쨍쨍!
7: 아, 너무 더워! 얼른 집에 가야겠다.
8: 아, 벌써?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4: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하, 뜨거, 뜨거, 하.
3: 이글이글 쨍쨍.
4: 하, 뜨거, 뜨거.
0: 아, 시원해.
7: 더워. 더워, 더워. 누나, 에어컨 좀 켜줘.
0: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7: 아니. 더 시원하게.
4: 어?
7: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0: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7: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0: 난 춥다고.
7: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9: 냉방병.
0: 오, 냉방병 따지가 깜빡이잖아.
7: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0: 어?
7: 에이치!
0: 오이!
7: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0: 목도 아픈 것 같고.
7: 어? 콧물도 나오네.
0: 에이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겠다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7: 응? 갑자기 이런다고?
0: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7: 응? 이야!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10: 해롱.
11: 아유.
10: 아, 쓰러진다.
11: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체온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체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0: 열? 또 체온 장군님 막사다!
11: 어? 체온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0: 무슨 일이야, 열?
11: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4: 아, 뜨거, 뜨거, 허!
3: 이글이글 쨍쨍!
4: 아, 뜨거, 뜨거, 허!
3: 이글이글 쨍쨍!
7: 다리옵니다.
12: 아, 뜨거워! 태양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장군에게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가!
13: 혈장 체크해그! 혈장 체크해그!
12: 혈장님, 척혈부님! 마침 전화왔습니다!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13: 알겠소이다! 갑시다, 체온장군님께!
7: 같이 가, 열!
4: 같이 가, 열!
12: 열들이 혈장님과 척혈부님을 따라왔어! 설마!
13: 좋아.
14: 체온장군님!
13: 아, 피부장벽에!
14: 열이 발생해!
7: 열이 옵니다!
11: 체온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14: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6: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7: 열이 옵니다!
11: 이 열들이 체온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거.
6: 체온을 올려라.
10: 올려라, 올려!
11: 어, 채운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헛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6: 왜야, 열사병에 걸려?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7: 열이 옵니다!
15: 열이 옵니다!
11: 채운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 나 아무 짓도 안...

0: 혹시 아 시원하다.
1: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2: 아이고
0: 냉기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3: 그게
4: 쌩쌩쌩쌩쌩쌩쌩
3: 저리 가 저리 가라고.
5: 체온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3: 그만.
5: 정신 차리세요.
3: 차렸다고. 체온 장군의 명이다. 기준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저리 가. 추워.
6: 혈장 착탈구.
7: 혈장
6: 착탈구.
7: 핏줄이 좁아졌다.
6: 아니,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체온 장군님의 명이셔.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8: 열 왜 이러세요?
6: 혈장 착탈구.
7: 혈장
6: 착탈구.
7: 혈장
6: 착탈구.
7: 혈장
4: 쌩쌩쌩쌩쌩쌩쌩.
3: 추워. 달달달달달달. 간대감님, 가마솥에 불을 떼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시오. 근육 무사들도 빠르게 뛰어 체온을 올려주시오.
9: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떼라.
10: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자!
9: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다행이구만.
9: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3: 왜이야?
0: 더워.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3: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11: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0: 아 춥다고.
12: 덥다고.
0: 아, 추워.
12: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13: 어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12: 넌 누구?
13: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12: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13: 빙고.
12: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13: 난 폐렴을 일으키고
12: 가자!
13: 가자!
11: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12: 아! 여기가
13: 호떡이의 코 속인가?
14: 너희들은 누구냐?
12: 아!
14: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12: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4: 점액 발사. 점액 발사.
12: 아 나올 줄 알았지.
8: 샤 샤 샤.
13: 예사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11: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0: 휴원지까지 간 거야.
1: 감기 유발!
2: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1: 그럼!
3: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1: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채찍을 발사하겠지만! 에치!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2: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1: 아!
2: 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0: 정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최훈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4: 그 틈을 타서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5: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0: 열.
4: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5: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4: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5: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0: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호떡이한테도 알려줘야지.
5: 아, 에어컨 좀 켜라.
4: 예.
5: 덥다.

0: 나서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5: 전 페퍼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피그.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줄까? 숨차. 자아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6: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7: 팔팔한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8: 여러분 중에 누구 펜팔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9: 저요! 저요! 저요!
10: 펜팔이 뭔데요?
8: 펜팔이란 편지를 써서 서로 주고받는 친구를 말해요. 프랑스에 사는 여자친구인데 당나귀고 이름은 델핀이에요.
10: 당나귀 델핀이랑 저 펜팔해도 돼요?
8: 물론 되죠, 페파.
10: 만세!
7: 아침 일찍 우체부 아저씨가 팔팔 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10: 편지다!
7: 팔팔한 조지는 편지만 오면 신이 나죠.
11: 봉투에 친구 페파에게라고 쓰여있네.
10: 와, 내 거다! 엄마가 제 대신 읽어주면 안 돼요?
11: 그래, 알았어. 어디 보자. 델핀이 보낸 편지네.
10: 내 펜팔이다. 델핀이 뭐래요?
11: 봉주르 페파? 꼬망 사바?
10: 엄마,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11: 이건 불어야, 페파. 무슨 뜻이냐면 안녕, 반가워.
10: 그 다음엔 뭐라고 했는데요?
12: 이리 줘봐.

0: 레스 프린세시스 에쥬엘 아베크 미스 아미스.
1: 아빠 잘한다.
0: 아빠 프로 잘하는 거 이제 알았니?
1: 무슨 뜻인데요?
2: 파파 아빠가 편지가 잘 보이게 안경을 닦고 있습니다.
0: 닦아도 소용없군. 대체 뭐라고 쓴 거야?
3: 무슨 말이냐면 난 예쁜 공주님을 좋아해. 친구들이랑 공주놀이 하는 것도.
0: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1: 나도 불어 좀 해봤으면.
3: 그럼 델핀이랑 불어로 얘기하면 되지?
1: 어떻게 해요?
3: 이 편지에 델핀 전화번호가 있어.
1: 만세!
3: 봉줄, 에텔 포시블루, 그 페파, 파할르 아델핀니?
2: 파파가 델핀이랑 통화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군요.
1: 안녕.
3: 봉줄.
1: 봉줄. 그 다음엔 뭐라고 해요, 엄마?
3: 꼬망 사바.
1: 꼬망 사바. 안녕.
3: 오후바.
1: 오후바.
3: 델핀이 뭐래, 페파?
1: 불어로 말하던데요? 봉주 조지 꼬망 사바.
2: 파파가 불어로 안녕하고 인사를 했어요.
4: 굿냥.
1: 뭐야 조지, 불어로 물어봤으면 불어로 말해야지.
2: 우체부 아저씨가 파파 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오셨죠.
1: 편지다! 델핀이 보낸 거 있으면 주세요, 아빠.
0: 미안한데 오늘은 나한테 온 편지는 없는데.
3: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누구지?
5: 봉주, 전 델핀인데요. 페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1: 와, 델핀이다! 봉주!
5: 봉주, 페파. 이쪽은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내 남동생 디디에.
6: 봉주!
1: 이쪽은 우리 엄마랑 아빠 그리고 내 남동생 조지야.
0: 반가워요.
4: 꽃녕. 드라곤.
7: 혹시 불어 좀 하세요, 페파 아버지?
0: 제가 불어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7: 아, 다행이네요. 그럼 편하게 불어로 하죠. 깨라부터 했기 부드부드 페?
0: 그럼요.
1: 델핀,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하자. 진흙탕에서 뛰기.
2: 델핀은 파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죠.
5: 자도 소떼덩 래퍼 액드브.
2: 파파도 델핀이 하는 말을 몰랐어요.
1: 불어로 하려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죠, 아빠?
5: 가자, 페파. 자도 소떼덩 래퍼 액드브.
1: 아하! 방금 내가 하자고 한 놀이가 이거야. 우린 이 놀이를 진흙탕에서 뛰는 거라고 하거든.
5: 자동 진흙탕에서 뛰는 거 동동동동.
2: 진흙탕에서 뛰는 건 전 세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같죠.
1: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락방.
2: 팔팔한 조지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4: 아버지.
8: 호호, 오냐, 우리 귀여운 페파랑 조지 왔니?
3: 갈게요. 이따 보자, 얘들아.
1: 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9: 아유, 우리 손주들 왔니?
2: 할머니 목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나는 걸까요?
1: 할머니 어디 계세요?
9: 여기 위에.
1: 할머니다.
4: 할머니.
1: 근데 왜 지붕 위에 계세요?
8: 다락방을 청소하는 중이거든.
1: 다락방이 뭔데요?
8: 오래된 잡동사니 같은 걸 다 넣어둔 창고 같은 거야.
1: 아, 할아버지 같은 거요?
8: 하하! 이 할애비보다 오래된 것도 있을걸 아마?
1: 저희도 도울게요.
8: 오냐.
2: 할아버지가 말한 다락방은 집 맨 꼭대기에 있었죠.
8: 이게 바로 다락방 문이란다.
1: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요?
8: 다 방법이 있으니 기다리렴.
9: 우리 귀여운 손주들 왔구나.
1: 할머니다.
9: 올라와. 오. 여기가 다락방이야.
1: 와, 뭐가 많네요.
9: 그치? 다 오래된 고물이란다.
8: 페파랑 조지가 물건 버리는 거 도와준다고 해서 데려왔어.
9: 그럼 우리 이 상자부터 버릴까요, 영감?
8: 이 상자를 왜 버려?
9: 별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8: 내가 이 배를 얼마나 힘들게 넣은 건데.
9: 그럼 이건요?
8: 그것도 이것처럼 힘들게 넣은 배잖아.
9: 이것들은요?
8: 전부 다 내가 힘들게 넣은 배들이거든. 하나도 안 버릴 거야.
9: 알았어. 그럼 다른 걸 버리지 뭐.
8: 우리 이 상자나 버릴까, 할멈?
9: 안 돼요. 내 모자라고요.
8: 안 되겠군. 이러단 하나도 못 버릴 텐데 어떡하지?
9: 아, 맞다. 너희들이 뭘 버릴지 정해줄래?
1: 알았어요. 뭘 버리지? 이 낡은 상자?
8: 그건 안 돼, 페파. 이건 그냥 낡은 상자가 아니거든, 페파.
9: 이건 턴테이블 상자야.
8: 이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판이고.
1: 지금 틀어도 돼요?
9: 그럼.
8: 몇 년 만에 듣는지 모르겠군. 옛날 생각나고 좋다.
9: 이 음악 신나지 않니? 너희도 같이 추자.
2: 팔팔랑 조지를 데리러 엄마가 왔군요.
6: 저 왔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2: 집안엔 아무도 안 보였어요.
6: 이 소리 뭐지?
1: 엄마!
6: 여기들 있었네.
1: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레코드판 틀고 춤춰요.
6: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이 노래만 틀시더라. 어머! 엄마가 어렸을 때 너희 아빠랑 자주 듣던 음악도 있네.
1: 뭔데요, 엄마?
6: 이 노래 제목은 새야새야 멍멍.
8: 니들은 맨날 새야새야 멍멍이냐? 그렇게 듣고도 지겹지도 않아?
9: 예전에 버린 줄 알았는데 저게 왜 저기 있지?
10: 새가 우네 멍, 개가 우네 쨍. 멍찌,
11: 멍찌, 멍멍멍.
10: 양 우네 우메, 소가 우네 매.
11: 멍멍멍멍멍멍멍멍멍.
1: 또요, 또.
10: 새가 우네 멍, 개가 우네 째. 멍째, 멍째, 멍멍멍. 양이 우네 우메, 소가 우네 매.
11: 우메멍째,
10: 우메멍째, 멍멍멍.
8: 같이 부르니까 재밌군. 근데 뭘 버릴지 얼른 정해야지. 이러다 하나도 못 버릴라.
9: 페파, 이 중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놔둘까?
1: 어떤 걸 놔두냐면요. 전부 다요.

0: 옥스포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그게 무슨 얘기지, 다키?
5: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니!
4: 사바나드가 저 녀석 이름인가?
6: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전말은 내가 쓰러뜨린다. 방해하지 마라!
4: 다키!
6: 손에 빠진 덩치가 내 속도를 따라올 리 없지!
4: 미스트 잭지, 지브라드! 따궁할 속도를 지니자고 눈으로 따라가기도 꼽자.
6: 누가 공개됩니다! 뭐뭐로! 여기다 여기!
4: 다키라면 저 녀석을 막을 수 있을까?
7: 아니, 방심할 수 없어. 마르시아는 350도. 조금만 머리를 움직여도 사각지대는 사라지고 말아. 사바나드도 그렇다면.
4: 움직임이 급하다겠나?
7: 역시.
8: 뭐라도 할 것처럼 나서더니!
4: 비스트 체인지, 지아퍼드! 위험해! 나한테 맡기시게! 전 작전상 후퇴는 어떤가?
8: 하지만!
9: 다음도 추리로 끝내버리자!
7: 안 돼!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순 없어!
4: 어서 가자!
7: 어? 레이언!
10: 어, 이제 눈을 뜬 모양이고.
6: 너 어디고?
8: 너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 그렇게 움직이면
6: 니네 앞에 뭔 짓 했는데.
4: 아무리 빨라도 맷집은 별론가 보고.
11: 그냥 두고 올 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애드의 카센터로 데리고 온 거야.
6: 카센터? 뭐하러 가는데? 누가 구해달라 그러나?
11: 잠깐! 자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네.
6: 시끄럽다! 나는 엄마의 원수를 사바나드가 때를 눕히기 전까지는 분이 안 풀린다. 뭔데?
0: 바퀴 빼놨거든. 달아서 맨들맨들해졌더라고.
6: 바퀴를?
0: 얼마나 달린 거냐 너.
6: 다시 뛰어라 지금 당장. 빠진 거 일어나나. 와 이거 끝내.
0: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작업대에서 하면 금방인데 자꾸 움직이니까. 야마 타이건! 똑바로 들어!
5: 다키,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고 했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6: 누구하고는 상관없다 하니까.
12: 그게 그렇지가 않으시오.
4: 어? 그 녀석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무엇보다 그 능력.
9: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받고 가며 싸우는 와일드 카드 보시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13: 마타키! 우리랑 장난치는 거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이!
6: 내가 뭔다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리 엄마는 라피드족의 자랑스러운 전사였다. 와일드카드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셨지.
14: 엄마! 내 잡아봐라!
6: 이거? 딸, 잘 들으래. 이 싸움도 곧 끝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아이 대지에 씨앗을 뿌리자. 평화라는 이름의 꽃씨를.
14: 그럼 아무 때나 나가서 놀아도 되는가?
6: 물론이지. 내한테 엄마는 동경의 대상이자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놨다. 엄마! 다키! 다키! 여기 있으면 안 돼!
14: 우리 금방 갈게!
6: 혼자 안 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어서 가!
14: 우리 엄마 건들지 마라!

0: 우리 엄마의 원수를 이 손으로 갚으리라. 그래 결심했다.
1: 그런 비극이.
2: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잔인한데.
3: 그래서 그 녀석을 찾아서 모타운에?
4: 그런 건 아니고 모아의 돼지가 뽕 하고 사라졌을 때 금마도 끝난 줄 알았지. 내 안무 이 종구석에서 새 인생 한번 시작해 놀랐고.
2: 아, 가만히 있으라니까!
5: 이 지구에서 메탈 카드 보시고 와일드 카드 보시고 가리지 않고 사냥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6: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네만 와일드 카드 봇을 연구했던 나로선 아주 새로운 경우니.
5: 냄새도 뭔가 이상했어. 뭐랄까.
7: 그런 이상한 녀석이 있는지 여태 왜 몰랐지?
4: 내라고 다 알 수는 없지.
2: 자, 바퀴 교체 끝났다. 여기, 받아라.
4: 이게 뭔데?
2: 바퀴 4개 값이랑 야간 정비 할증 포함한 카센터 이용료.
4: 돈 없다.
2: 그래? 알겠다. 그럼 너한테 달아둘게.
8: 이걸 왜 저한테 줘요?
2: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4: 잘 들어, 레이.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방해하면 누구도 적이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1: 그게 네 어머니의 가르침이야?
4: 뭐?
1: 자랑스러운 라피드족 전선은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협조 요청을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배웠냔 얘기야.
4: 야, 네가 뭘 한다고 감히.
9: 네, 여기는 블루카.
10: 여기는 골든. 너희들이 말했던 카페리아를 발견했어.
11: 30호 매립지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 같아. 먹을 걸 찾고 있는 모양인데.
10: 알겠습니다.
12: 올카리! 스스로 천장으로 들어가셨구만!
13: 몸 좀 풀어보실까?
5: 거긴 마음껏 날뛸 수 있던 건가?
12: 널찍하게 싸우면 족격인 장수지!
9: 힘과 수로 밀어붙인다고 될 녀석이 아니야. 이번엔 신중해야 해.
8: 다키! 우리랑 같이 가자!
9: 너의 힘을 빌려줬으면 해.
1: 사바나드의 공격 패턴은 파악됐어. 공략법은 많을수록 좋아.
9: 부탁한다. 와일드 카드봇이 신뢰받기 위해선 녀석을 날뛰게 둘 순 없어.
1: 날이 밝기 전에는 해결해야 해.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4: 아니다. 아, 좀 돌아와. 따라 갈게.
8: 고마워.
11: 내리치로 들어갔어. 서둘러.
7: 거기 머리 새 사냥꾼 많이 배고프셨나 봐.
1: 그렇게 계속 비춰줘, 펜타몬은.
7: 아껴봐!
12: 이번엔 네가 사냥당해보라고!
8: 좋아, 계속 정신없게 만들어버려! 위치는 잘 보이지, 나이트 그리폰?
14: 아주 잘 보이시는군.
8: 지금이야!
14: 기꺼이! 자, 이제 시간도 늦었는데 이만 코하셔야지. 뭐야?
8: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에 분명 칼군이랑 펜타몬에서 끌렸을 땐 못 움직였는데.
10: 비스트 바이러스를 와일드 카드봇에게 주입할 경우 감각 교란으로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오지. 개체별 바이러스의 미묘한 속성 차이로 인한 것이다.
8: 하지만 블루컵이 찔렸을 땐 멀쩡했는데.
9: 난 한번 감염돼서 바이러스에 면역됐다고 메가인 블루가 그랬어.
10: 존, 날 내보내주게. 내 처자를 진단해 봅시다.
14: 이거이, 창솜씨가 보통이 아니셔. 짐승의 솜씨가 아니신데.
10: 좀 따끔할 걸 쓰고.
14: 창이란 모름지기 찌르는 맛인데 회전목 맛이라니.
4: 이런 건드릴 수가 없잖아.
1: 엄청난 회전 속도야. 접근이 쉽지 않겠어.
9: 미차례가 된 것 같군. 다키!
4: 말 안 해도 간략했거든요. 저번에 눈에 뵌 게 없어서 방심한 건 인정. 하지만 이번엔 그런 일부는 없을 기다 이 원수!
8: 역시 빨라. 눈이 못 따라가겠어.
9: 블러드윈, 분석 결과는?
10: 아직 살펴보는 중이었어.
15: 뭐라?
4: 어지럽지, 누구 싶지, 집에 가고 싶지. 하지만 어림없다. 인피니티 방파!
12: 야, 저거 못 당해내지.

0: 쓰다! 아울리지 혼!
1: 좋아!
2: 어서 가자, 블루컷!
3: 다키, 괜찮아?
4: 어떻게 댕기고?
1: 녀석을 막아냈어.
4: 뭐?
1: 이제 붙잡아야지.
4: 붙잡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2: 다키!
4: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녀석은 살려둘 수 없다! 이건 나! 야! 아니야!
3: 분노를 가라앉혀, 다키!
4: 저 녀석은 엄마를, 우리 엄마를!
3: 진정해! 네 어머니도 이런 건 원하시지 않을 거야!
4: 그래도!
3: 부탁이야, 다키!
5: 준, 사바나드에 대한 내 소견을 말해보자.
0: 뭔가 알아냈어?
5: 그렇다네. 찾아낸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야. 메탈 카드봇이라네.
3: 뭐라고?
5: 나와 블루캅처럼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경우 같은데. 하지만 심히 이질적이야.
2: 이질적?
6: 당신이 만든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 같은 건가?
5: 그런 조작된 것이 아닐세. 더 근본적인 원한 상형. 영혼을 시커멓게 물들인 무언가.
2: 무슨 그런 괴담 같은 소리를... 블루캅!

0: 나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1: 뭐?
0: 거기서!
1: 블루카, 괜찮아?
0: 걱정 마춘. 이 정도쯤은 평소랑 다를 거 없어. 괜찮아.
2: 내 눈은 못 속인다네. 준.
1: 알겠어. 나이트 그리폰, 사반 아들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3: 어려운 일은 아니시지.
1: 우린 블루컵을 치료하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3: 분부대로.
2: 미안하네, 블루카. 난 마취 전문이라 메가 엠블러처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다.
0: 신경 쓰지 마, 블러드윙. 덕분에 편해졌어. 다 끝나고 준의 메탈버스 안에 있으면 괜찮아.
4: 상처는 가능한 대로 봉합시켰어. 변신이나 합체엔 지장 없을 거야.
0: 매번 고마워요, 애들아.
4: 너 요즘 자주 다치는 것 같다. 내가 다 걱정이야. 준도 생각해야지.
5: 이제 알겠나? 사바나 내 흉폭함을. 가만 냅두면 한 놈 더 강기야.
6: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5: 응?
6: 블루캅을 공격했을 때 사바나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
0: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이?
7: 죽음을 몰고 다니는 모아의 대지에 고립내린 모두를 네가 실패했다.
0: 아니야, 난
7: 와인드 카르곳의 피를 영원히 뒤집어쓸 것이다.
0: 아니야, 아니라고!
5: 겁을 먹어? 그만아! 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라! 네가 착각하고겠지!
8: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진실에도 여러 관점에 있는 너.
0: 글로버!
1: 지각이다!
8: 좋은 아침이야, 준.
1: 에? 글로버?
8: 그 표정 한번 사납기는. 네가 타키온의 딸이구나.
5: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8: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진짜 타키온이랑 붕어빵이구나.
5: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와일드 카드봇 전사다. 메탈 카드봇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없다.
8: 난 대륙을 넘나드는 떠돌이 모험가거든. 메탈이니 와일드니 골치 아픈 문제는 관심 없고, 내가 와일드 카드봇의 영역을 모험할 때 네 엄마를 만났지.
0: 설마 혼자서 말인가?
8: 뭐 그때 그랬지.
9: 메탈 카드봇은 배짱이 도둑한 녀석이군.
10: 탁효원한테 인정받을 만하구만. 그 줄무늬도 멋지고 말이야.
5: 냥! 그럴 리가.
8: 탁효원이랑은 밤마다 수다를 떨어댔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

0: 알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타키온이 이런 말을 하더군. 어? 전설의 파괴신을 깨운다고?
1: 어. 모아의 대지에 잠든 전설의 파괴신이 부활하면 적대를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0: 그런 녀석이 깨어나면 너희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1: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르겠지. 메탈 카드봇을 모아의 대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0: 제정신이야?
1: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우리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 아이가?
0: 네 딸은 어쩌고? 그런 정신나간 계획에 휘말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어째서 나한테 이 얘기를... 뭐라고?
2: 정말이야, 클로버?
3: 우리 동족들이 직접 하일런드 제로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야?
4: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리가!
5: 하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모아의 대지를 가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미용. 라피드족의 족장이 네 엄마 말대로라면... 부활의 의식으로 타이런트 제로를 깨운 게 사실이었군.
6: 부활의 의식이라고?
7: 그 금달의 의식을 진짜로 했다고?
8: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게 충격인데?
9: 어쨌든 클로버, 자넨 사바나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네.
0: 알다마다. 너희들 사바나드가 메탈 카드봇인 건 이미 알고 있지?
8: 응.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루는 요상한 메탈 카드봇.
0: 정답! 붕붕이 쉽지? 게다가 녀석은 보통 메탈 카드봇이 아니란 말이지.
10: 정신이 좀 드나, 사바라드. 아니, 옛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 세이버 나이트.
11: 나타나셨군.
2: 그 녀석도 스타가디언이었다고?
12: 세이버 나이트.
6: 블루컵, 아는 사이야?
12: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던 돌격대장으로 알려진 스타가디언이야.
0: 타키오는 녀석과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세 가지 야생의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11: 여긴 나이트 그리폰 헤비 아이언이 나타나셨어.
3: 우르 카카이서 돌아왔군.
11: 게다가 사바나도 뜨겁게 다투고 계셔. 끼어들면 안 되겠지?
2: 안 돼. 지금 갈게. 위치를 알려줘.
0: 우리 주인공께서 오늘은 쉬어야겠구만.
2: 블루캅,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에드 아저씨, 부탁할게요.
13: 너도 밤새 싸우고 왔으면서.
6: 걱정 마세요, 에드 씨. 여기 블레이온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8: 다 부서지자고.
3: 맡겨둬. 이번에만 결판을 낼 거니까.
0: 타키!
2: 쟤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0: 모를걸?
4: 아니 어딘지 알고!
3: 헤비 아이언, 마키나 행성도 데우스 마키나도 없는 지금 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10: 넌 없어도 너에겐 있다.
3: 뭐라고?
10: 이 녀석은 스타가디언의 돌격 대장으로서 한 와일드 카드본 무리를 공격하도록 지시받았겠지.
3: 그래, 분명 난 그들의 영역으로 참입해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10: 녀석들을 궁지로 몰았던 타이런트 신전에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3: 타이런트 신전? 타이런트 신전에서? 정보가 사실이었군.
14: 기피전은 파괴신이지요. 눈을 뜻이 없어서 우아의 대지를 침탈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3: 멈춰라! 스타가디언, 어떻게 여길?
4: 세이버나이트!
3: 타키온, 거북같이 뭘 하는 거야?
14: 막으시오!

0: 그 신전에서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
1: 하나 한 발 늦었지. 에어와이드 가드봇들은 자신들의 코어메탈을 제물로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킨 거지. 그 현장에 있었던 너라면 파괴신을 봉인할 단서를 낼 수 있을 터.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다. 기억해!
2: 아참, 천천히 좀 가지.
3: 시간대마!
2: 사바나드는 네 엄마와 싸울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늘 물러났었대. 마치 싸우고 싶지 않다는 듯이.
3: 엄마한테 들은 적 없다 않겠나?
2: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0: 적일구만.
1: 헤비아이언.
2: 저 녀석은 또 무슨 꿍꿍이지?
3: 설마 사바나를 동료로 만들려고 그러나?

0: 어떻게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1: 내가 갈게 엄마.
0: 안 돼. 도망쳐.
2: 우리 엄마가 박이 싫을 겸 이런이었다고. 누가 마라카즈 상관없다. 난 엄마를 믿으니까.
0: 이렇게
2: 엄마가 끝내지 못한 사바나도와의 승부 내가 끝낸다.
1: 챔피언
3: 저 꼬만 라피르족인가. 챔피언 데우스 마키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가져야겠다.
4: 과연 짐승도사자 세이블 나이트. 하지만 침타의 역사는 곧 종기부를 찍을 것이다. 하늘신여 마지막 제물을 마칩니다. 안돼.
0: 나를 잡아갈 기가.
3: 아니,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스타가드를 그만둘 거야. 싸운다면 이제 지쳤어.
0: 그래.
3: 뭐야?

0: 괜찮아?
1: 파괴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곤란하겠다.

다음 너희 마음대로 해라.

0: 사바나드 봉인.
1: 엄마, 내는 어떻게 해야 돼?
2: 불안가 보군 꼬마야. 힘없는 자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법이지.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다.
1: 아저씨는 알아?
2: 알아가는 중이지.
3: 헤비아이언!
2: 의사 양반은 살아있나?
3: 메가인블로는 괜찮아.
2: 그렇군. 설마 너?
3: 터키!
4: 누구들 만나서 반가웠다.
3: 터키! 헤비아이언!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로 영상 만드는 법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컷, 그 컷들을 이어붙이는 것에 그쳤다면 오늘은 그걸 가지고 좀 더 긴 스토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현강민 PD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현강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와!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좀 어떤 것들일까요?
1: 아, 오늘은 1분짜리 쇼폼을 한번 만들어보죠.
0: 오, 쇼폼. 요즘 또 쇼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잖아요.
0: 네.
1: 오늘은 초등학생의 일기를 한번 재미있는 쇼폼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써볼게요.
0: 네.
1: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고 했다.
0: 네.
1: 마트에서 두부를 샀다.
0: 네.
1: 오다가 넘어졌다.
0: 아, 실화인가요?
1: 비밀입니다.
0: 아, 예.
1: 네. 두부는 부서졌지만 나는 안 다쳤다.
0: 아하.
1: 엄마는 두부 걱정을 먼저 했다. 나도 좀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0: 아, 정말 솔직한 감정이 담겨있는. 그렇지만 두부는 자연회복이 안 되지만 우리는 자연회복이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이 좀 옳은 걱정일 수 있다.
1: 그리고 나는 안 다쳤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 보면 다치진 않았으니까.
0: 다행이네요.
1: 네네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약간 막막한데요.
1: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콘티라는 거예요.
0: 아, 콘티.
1: 네, 콘티가 뭐냐면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막 너무 많잖아요, 해야 할 게.
0: 네네.
1: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0: 설계도, 영상의 설계도.
1: 네, 영상 설계도, 설명서. 그래서 설명서를 먼저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면 되는데요. 제미나이를 일단 우선 키고요.
0: 네.
1: 그리고 요 일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이 일기로 영상 콘티를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인물이 나오면 또 조금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주인공을 고슴도치로 한번 해볼게요.
0: 아, 좋습니다. 귀여울 것 같은데요.
1: 네, 주인공은 고슴도치로 바꾸고 그렇지. 네, 일기 한 줄에 한 컷씩 지금 여섯 줄이니까 총 여섯 컷으로 구성을 해줘. 그리고 대사가 또 길면 우리가 또 힘드니까 대사는 짧게 만들어줘.
0: 아.
1: 장면 번호, 화면 모습, 대사로 이루어진 표로 만들어줘.
0: 오.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네요. 콘티를 만들 때는.
1: 네,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조금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콘티 만들 때는 약간 이렇게 공을 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콘티가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0: 장바구니를 든 고슴도치가 집을 나서는 모습. 오케이. 두부 사올게. 마트에서 커다란 두부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 맛있겠다. 길을 걷다 돌뿌리에 걸려 공중으로 붕 뜬 모습.
1: 아이고.
0: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1: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엄마 고슴도치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는 모습.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
0: 나도 아픈데.
1: 네, 요 이제 여섯 컷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영상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하나 만들고 또 동영상 하나 만들고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0: 네네.
1: 한 번에 이미지 여섯 개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섯 개를 또 한 번에 다 동영상으로 바꾸고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0: 좋습니다.
1: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플로우 3에 들어가서 이미지로 설정을 해주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네. 고슴도치가 한국의 아파트에서 장바구니를

0: 핀을 들고 나온다. 그리고 또 고슴도 치니까 꼭 네 발로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뒤에 두 발로 서 있다고 또 추가로 써줄게요.
1: 그래야 좀 더 리얼하겠네요.
0: 네. 네네. 그리고 저는 약간 실제 고슴도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뒤에 어떤 느낌으로는 굳이 적지 않을게요.
1: 네.
0: 적지 않으면 실사로 나오니까요.
1: 좋습니다. 꿀팁이군요.
0: 네. 프롬프트를 적는 게 콘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콘티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설계도이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됩니다.
1: 아, 저 설계도는 참고만 하고 우리 네네. 스타일대로 좀 맞춰서 하면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자, 네.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1: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0: 두 번째 그림으로?
1: 두 번째 게 좀 더 리얼한 것 같습니다.
0: 네. 요 고슴도치가 그대로 마트에서 두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요 이미지에서 수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고슴도치 슈퍼마켓에서 두부를 들고 기뻐한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아!
0: 아이고.
2: 승두부.
0: 아, 너무 귀엽네요.
1: 네.
0: 아, 딱 기뻐하는 얼굴까지. 좋습니다.
1: 아, 귀여워.
0: 자, 그러면 세 번째 커트가 뭐죠? 한번 콘티를 다시 볼까요?
1: 돌풀에 걸려 공중에 붕 떠야 돼요.
0: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지 투 비디오잖아요.
1: 네네.
0: 이미지의 첫 장면인데 첫 장면부터 넘어져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은 이따 동영상 만들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슴도치 두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 신난 표정. 네, 두부를 잘 샀으니까. 네, 그 다음 컷은 이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이제 요 컷으로 할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이제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1: 네.
0: 여기서 또 기술이 하나 들어갑니다.
1: 어허.
0: 바로 기술의 이름은 클로즈업입니다.
1: 클로즈업.
0: 네, 가까이서 보듯이 아니면 이제 크게 확대해서. 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만든 화면들을 보면 화면 사이즈가 다 비슷해요.
1: 네네.
0: 풍경이 있고 고슴도치가 있고
1: 풀샷.
0: 풍경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풀샷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풀샷만 나오면 조금
1: 재미가 우리가 없죠.
0: 맞아요. 고를 때 이런 기교가 한 번씩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1: 와, 여러분들 이거 너무 꿀팁입니다.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앵글 구도를 좀 우리가 지시해 볼 수 있다는 거.
0: 클로즈업의 기능이 또 강조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1: 네.
0: 우리가 넘어져서 두부가 으깨졌으니까 으깨진 두부를 한번 클로즈업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으깨져 있다. 추가로 클로즈업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안 돼.
0: 아니, 두부가 너무 껍데기까지 엄마가 좀 슬퍼하실 만한데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이제 다음 컷. 엄마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전 컷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부서져 있고 엄마랑 아기 고슴도치가 같이 있는 모습. 엄마 고슴도치, 어린이 고슴도치 땅에 떨어진 으깨진 두부를 보고 서 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근데 죄송한데 애가 너무 작아졌는데 갑자기? 제가 저 두부를 어떻게 들고 왔죠?
0: AI적 허용이라고.
1: 아, AI적 허용.
0: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또 두부만 보니까 어린이 고슴도치 친구가 좀 화가 날 거잖아요.
1: 속상할 거죠.
0: 속상하고 이 친구의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1: 좋습니다.
0: 왼쪽 어린이 고슴도치의 얼굴 클로즈업이라고 쓰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1: 아, 근데 제가 고슴도치가 아니라 그런지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시무룩한 건지 좀 기쁜 건지 화가 난 건지
0: 요 애매한 표정인데 요 네. 표정은 저희가 동영상 만들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요게 시작 그림이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섯 커트를 다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창을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고요.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이니까 프레임을 선택해 주고 한 컵당 그림을 6초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네, 드래그를 해서 우리 저번 시간과 다르게 대사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프롬프트에 두부를 사올게 라고 말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1: 대사까지.
0: 네네.
1: 그럼 내가 대사도 치나요?
0: 네.
3: 두부 사올게.
1: 아, 뮤지컬 영화였군요.
0: 아, 근데 우리가 또 뮤지컬로 하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앞에와 뒤에 음악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음악은 없다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여섯 개의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제 무료 편집 툴로 이 여섯 개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영상을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 네, 좋아요.
2: 두부 사올게. 맛있겠다.
3: 아이고, 두부가 으깨져서 어떻다냐.
4: 나도 아픈데.
1: 우리가 이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한 영상인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네. 아, 다행이네요.
1: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만약 내가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0: 요즘은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꼭 보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860-909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EBS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지역 소멸과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교육 정책의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인재를 키우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함께 하반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짚어봅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큰 방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교육 현안 가운데 교육부가 하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1: 여러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도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

0: 지역의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교육 없이도 지역에서 굉장히 예체능을 비롯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네, 말씀 중에 메가 프로젝트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필요한 인재를 제때 키워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0: 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는 굉장히 이제 다층적인 인재가 필요한데요.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시작하는 그 거점국립 대 브랜드 단과대학을 만들고 또 융합연구원을 해서 그렇게 되면 기업과 대학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고급 인재를 이제 양성을 하게 되고요. 또 인재가 굉장히 산업에 적기에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과 그 지역의 대학들이 이제 협약을 맺고 하는 경우에 현재 있는 학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인원들은 저희가 정원 외로 즉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 협약제도 할 것이고 또 관련 분야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편입학을 해서 2년 이내에 단기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 대학의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계약학과라든지 그것도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고 또 실무 인재들은 저희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많이 양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더 확대해서 좋은 교육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게 학생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지만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준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0: 네, 지역 대학의 지역 균형 장학금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쏠림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수도권에 순유입되는 인구의 77% 정도는 20대 초반에 수도권에 유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수 학생들이 지역을 많이 떠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역 균형 장학금을 도입을 해서 국립대에는 이제 전액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사립대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하는 방안을 다 포함해서 이제 지역 균형 장학금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대학을 선택을 하고 지역이 청년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그러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지역의 인재가 지역 대학에 갈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의 변화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평가에 대해 강하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선원 수령 평가가 늘어나면 앞으로 우리 내신의 평가 방식과 관리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0: 네, AI 시대에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미래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정답 고르기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선원 수령 평가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원 수령 평가하면 학교 내신에서 이게 공정하게 될 것인가, 이게 안정적으로 신뢰성을 갖고 할 것인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종적인 평가는 교사가 하시는 건데 그 과정의 채점 기준이라든지 또이 채점의 정확도 이런 것들은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신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또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학교의 그런 내신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이 부풀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재들도 마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1: 네. 또 하나가 우리 교사가 학교에서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또 어떻게 보호해 나갈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0: 저희 하반기에 정말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교권 보호가 단순히 선생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과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권 보호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도 많이 이제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저희가 굉장히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무고성 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교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법률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처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

0: 좋은 방안을 마련해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네. 이런 교육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실 안정적인 재정이 또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지금 교부금 개편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계 반발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원칙 아래 추진될까요?
0: 교부금 개편이 이제 그동안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교부금 개편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일단은 초중등에 투입되던 그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중등만이 아니라 세수가 늘어나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저희가 고등교육이나 유아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이렇게 그동안은 많이 재정 투입을 못했던 그런 분야에 이제 같이 쓰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간에 교육청에서 좀 현금성 지원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부금, 교육청의 재원을 투명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제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 네. 네. 지역 인재 양성부터 뭐 대입 개편, 그리고 교권 보호, 그리고 지금은 재정, 교육 재정 안정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또 학교와 지역에서 잘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네,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AI를 한번쓸 때마다 어딘가에서는 엄청난 전기가 돌아가지요. 그 전기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미국에서는 이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AI 전력과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을 송성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산업을 키우려면 뭐 전력 확보가 중요한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AI 데이터 센터는 무엇이고 또왜 이렇게 많은 전기가 들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기존 데이터 센터는 소프트웨어 실행에 초점을 맞춘 범용 CPU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AI 데이터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서버를 수만 개 이상 집적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건데요. 스마트폰으로 전화할 때보다 게임을 할때 전기 소모 속도가 훨씬 빠르고 기기에서 열이 더 많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는데요. 급기야 미국이 지난달에 대형 데이터 센터 허가를 멈췄습니다. 미국은 AI를 키우는데 가장 앞장서는 나라이기도 한데, 이렇게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건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미국 뉴욕주 정부가 대형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과 확장 허가 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합니다. 수만 가구에 해당하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 한 기가 소모하는 데 비해서 그것을 보상할 만한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게 된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버지니아주를 비롯해서 일부 주에서는 전기료가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전체 평균 인상률인 5.1%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 올해 11월에 미국에서 치러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서민들의 생활고 해결을 부각시키면서 빅테크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공화당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확보가 급해졌습니다. 네, 원전과 직접 계약을 하거나 발전 설비를 갖추는 것까지 스스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전력을 직접 조달하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소비가 월등히 많은 빅테크들은 원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기도 하고 전기 생산비가 낮은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 설비를 직접 소유하거나 확보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 사용자로서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요금표를 따르자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또 AI 데이터 센터는 미세한 전압 변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질의 전력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기업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이런 대응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해진 전기요금을 불만 없이 수용하는 여타 산업이나 가정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 데다가 특정 업체의 전기 공급이 몰려버리면 밤과 낮, 계절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돼야 하는 전기 공급이 차질을 빚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낭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전기를 쓴다는 건 사실 우리 기후 변화 또 우리 환경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나요?
1: 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지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6천 곳을 조사해 보니 센터 가동 이후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올라갔고 그 영향이 반경 10km나 이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연구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또 반대로 낙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AI 혁명의 물줄기를 아무도 되돌릴 수 없고 이번 참에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이 병행해서 발전될 것을 믿기 때문인데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술이 더욱 발전되고 환경 친화적 신소재로서 반도체와 충전 시설을 만들려는 연구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0: 네, 우리나라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력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수도권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데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2년마다 수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은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정밀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만 6배 늘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기술 검토와 환경 영향 등 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때문에 522건의 수도권 데이터 센터 신축을 위한 신청 건수 중에 10건만 현재 통과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 전력망 연결 승인율이 그 비율로 보면 1.9%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업, 전력 회사,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머리를 모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때입니다.
0: 네. 그래서 정부도 지방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뭐 평가 절차를 면제한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제공하는 이런 혜택이 결국은 다른 이용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밖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력 개통 영향 평가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송배전망 이용료나 시설 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좀 비수도권으로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조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혜택을 베풀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부담을 더 짊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똑같은 문제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결국은 전기나 인터넷망 이런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또 지점인 것 같습니다.
1: 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조업이 중심이었고 그때 탄생한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어느 정도 단순한 틀로 시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기나 인터넷망 같은 사회기관시설들은 일반 기계나 자동차와 달리 공급자가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극소수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비용과 요금을 다수의 이용자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느냐, 이게 21세기의 중요한 경제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을 다루는 법률과 효율성을 다루는 경제학을 묶어서 살피는 건데요. 상당히 흥미롭고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는 청소년들도 흥미롭게 바라보고 좀 도전해보기를 추천드리는 상황입니다.
0: 네, AI 산업을 키우려면 막대한 전력과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 부담을 또 기업과 정부, 국민이 어떻게 나눌지는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과제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8월 6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860-9095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오늘은 서산 동부시장에 와봤습니다. 서해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죠.
4: 이렇게 보면 크잖아. 예쁘잖아.
5: 야, 서산 양파 사러 오세요. 쌉니다.
6: 가지 서산, 노각 서산, 상추 서산.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서산 축복받은 땅이요.
7: 서산에 우럭포가 최고. 인기님께 잡수러 들어오세요. 싸게 드릴게.
3: 두툼하고 쫄깃한 우럭포와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우럭 젓국도 있답니다.
8: 아, 이제 시원한 국물 처음 먹어봐.
9: 우리 서산에 바다를 파먹고 있다.
10: 맞아, 맞아.
11: 오늘 완전 너무 행복해요.
10: 맞아.
3: 60년 세월을 한결같이 소뚜껑에 구워낸 호떡도 있죠.
8: 아, 손 많이 안 뜨거우세요?
7: 네, 안 뜨거워요. 와. 그냥 따뜻해요.
8: 생활의 달인이시네요.
3: 오랜 전통 속 쉼없이 이어지는 유쾌한 삶의 풍경, 서산 동부시장으로 떠나봅니다. 서산 동문동에는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동부시장이 있는데요. 예부터 서산은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이 비옥했다죠. 게다가 바다도 가까워 먹을 것이 풍족했기에 일찍부터 시장이 발달했답니다. 1956년 당시 논이었던 자리에 흙을 돋아 시장이 만들어졌고 주변에 터미널과 병원, 은행 등이 들어서면서 서산의 중심이 됐죠. 아무리 크고 좋은 시장도 교통이 불편하면 허사겠죠? 서산 동부시장은 터미널에서 가까운 데다 인근에 넓은 공영주차장이 있어 주차 걱정도 없는기요. 터미널에서 쉬엄쉬엄 걸어가도 5분이면 도착.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구경 한번 떠나보실까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답게 해산물 총집합. 오징어, 소라, 조개, 새우, 꽃게. 없는 것 없이 다 있네요.
1: 아우, 신신한 광어요. 오빠 먹어.
2: 이거 크면 크잖아. 예쁘잖아.
1: 나보다 예쁘지.
3: 아, 어머니가 더 예쁘신데요?
1: 당연하지, 그거야. 나보다 더 예쁘지. 내가 더 예쁘지. 사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0: 넓고 비옥한 땅에서는 갖가지 채소가 나온답니다. 서산, 육종, 마늘 좋은 거는 다들 아시지요?
4: 젊은 들 사철은
1: 마늘, 마늘. 네? 마늘.
4: 서산 마늘 나갑니다.
2: 예. 마늘 좋은 거 샀어요?
1: 예. 마늘 좋은 거예요. 여기는 다 심어서 오니까.
4: 16,000원.
1: 예, 마늘. 마늘 맛있어요.
4: 쪽파 서산, 오이 서산, 홍고추 서산, 호박 서산 거, 가지 서산, 농각 서산, 상추 서산, 꽈리 서산.
3: 아, 서산 야채가 좋은가 봐요. 야채가 되게 많네요.
4: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3: 아버님 여기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50년.
3: 아이고. 50년이요?
4: 그럼 내일 무리면 내가 80인데 지금. 옛날 이렇게 부쩍 그냥 부쩍 포장마차 팔아서 치고 장사했어. 그치 서럽게 장사했어. 피 다 맞아가면서 장사했죠 옛날이. 그래도 옛날 그 추억이죠. 동부시장에서 쪽박 가고 장사해서 애들 다 대학까지 가르치고 결혼까지 다 시켰어. 지금 내 집이다.
3: 와 진짜요?
4: 그럼 참 이거 없으면 자다도 깜짝깜짝 놀라.
0: 고소한 기름 냄새에 이끌려 찾아온 곳은 전집인데요. 인심도 좋아 구경 중인 제작대를 챙기는 사장님.
5: 즐거워요. 사장님이세요.
3: 아, 감사합니다.
0: 그럼 그럼 그 맛은 어떤 게?
3: 어머.
5: 먹을 것 같은데? 드셔보셔야 맛을 알고 먹어봐야 맛있는 거라고 드시죠.
6: 서산은 알아줘야 돼요.
3: 네?
6: 서산은 알아줘야 돼. 정이 너무너무 넘쳐요.
0: 정이 넘치는 동부시장. 달콤한 냄새를 따라 찾아온 곳은 호떡집입니다. 이 집 호떡은 기름 한 방울 두르지 않은 소뚜껑에 구워낸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맨손으로 호떡을 굽는 사장님. 처음 온 손님은 걱정이 큽니다요.
3: 아, 손님 많이 안 뜨거우세요?
7: 네, 안 뜨거워요. 와. 따뜻해요.
3: 생활의 달인이시네요.
0: 단골들은 걱정 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인데요.
8: 아기 때부터 계속 있던데 여기가.
3: 아니 아기 때부터 몇 년을 단골이신 거예요?
8: 50년 넘은 거죠?
9: 나는 한 60년 넘었지. 달들은 기름자 막 덜덜 끓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름이 손이자만 묻히고 묻지 않을 정도도 많아지. 근데 더 우선은 맛있어.
10: 놀이갈 적에도 여기 와서 버스 안에서도 또 먹고 그랬거든요. 옛날 그 맛, 진짜 그 맛이에요.
0: 옛날 맛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이 소뚜껑 덕분이죠.
7: 그때 한 3개 찾는데 이건 한 40년 됐을게요. 옛날에는 틀이 없었지. 틀이 살 돈도 없고.
3: 가마솥이 더 비싸지 않아요?
7: 옛날에는 이런 거는 그냥 쌌지.
0: 아, 빨갛게 달궈진 손이 그간의 노고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3: 집게 써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7: 집게, 아, 거대해서 무대 집게 갖고는 그 집게 집었고 뺄 시간도 없어.
0: 집게를 쓸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세월. 사장님의 시간은 이곳 동부시장에서 소뚜껑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3: 어머님은 왜 호떡 장사 시작했어요?
7: 애들하고 먹고 살라고. 호떡 고소 벌어갖고 애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게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일단 돈이에요. 저기 부위 안 받고 살지.
0: 하하, 동부시장이 호떡처럼 담백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소한 냄새를 따라와 봤는데요. 바삭.

0: 익숙하게 구워 국산 들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 김은 전국으로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1: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다가 어머니가 물려받아갖고 또 대를 이어서 하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뒤늦게 제가 이제 합류해서 3대째에 걸쳐가지고 70년 동안 정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오랜 세월 김 굽는 기계의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인기 메뉴 또한 바뀌었다는데요.
1: 아, 요거는 서산에서 채취해서 작업하고 있는 감태라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여기 저희 가로림만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요. 물이 빠졌을 때 이제는 감태가 눈을 맞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 이제 얼었다가 물에 또 좀 풀렸다가 요걸 반복하다 보면은 감태에서 향긋한 향도 많이 나고 단맛도 많이 돌아요. 옛날에는 감태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둘러다녔어요. 바다에 막 그냥 갯벌에 그냥 떠다녀서 동네 분들이 그냥 막 그냥 캐갖고 그냥 김치 국물에다가 비벼서 뭐 버무려서도 먹고 쉽사리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감태가 귀해졌죠.
0: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감태는 겨울 밥상에 오르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죠. 세월의 흐름 따라 이제는 귀하신 몸이 됐다는데요.
2: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요. 맛이 어때?
3: 딱 맞아.
2: 딱 맞아.
4: 아, 아내분도 같이 일하세요?
1: 아, 예, 옆에서 많이 서포트 많이 해주고 있어요.
0: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남편의 귀향길을 따른 건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3: 제가 봐도 어머니 혼자 하시기에 이제 장사도 하셔야 되고 물건을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자 혼자 감당하기엔 조금 어려운 일이긴 했거든요.
4: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3: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그래도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딸린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와이프의 도움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0: 김보다 고소하고 감태보다 향긋한 부부의 삶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자, 오랜 역사만큼이나 자랑거리도 많다는 서산 동구시장.
5: 자, 멋진 인생을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0: 그 중엔 상인들의 사연을 소개해주는 라디오 방송국도 있습니다. 오늘의 DJ 김진희 씨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요.
6: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7: 시원하게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8: 오늘 신청곡.
7: 아이고, 우리 사장님, 이쁜 사장님 오셨네요.
8: 오늘 노란 샤스의 사랑이.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장사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힐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6: 그래요.
8: 너무 좋아. 화이팅!
7: 화이팅! 감사합니다.
8: 사랑합니다. 여기저기.
7: 방금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봉그러니, 네, 노래 듣고 힘내시고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0: 김진희 씨는 어쩌다 DJ가 됐을까요?
1: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장사를 하면서 매일같이 가게 문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만 했었는데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뭔가 즐거움이나 재미를 드릴 수 있는 라디오 방송국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0: 시장의 활력소 으라차차 방송국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주말 오후 노란 버스 한 대가 시장으로 들어서는데요.

0: 대장동 지원에서 뭐 하러 왔어요?
1: 시장 보러요.
2: 여기 브로콜리랑 토마토랑 고르르 주스 딸기박이요.
3: 사과 고여요. 애호박이요.
0: 애호박은 어디다 쓰게요?
3: 그거는 엄마가 안 말해줬어요.
4: 유치원에서 단체로 장보기 체험에 나선 건데요. 시장 상인회에서 기획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장 보는 비용까지 이렇게 지급해 준다는군요.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
5: 너무 예뻐요. 손주 보고 싶어요.
2: 브로콜리 얼마예요?
6: 1,500원이에요. 두 개면 얼마요?
2: 두 개면 얼마예요?
6: 3,000원. 네, 그렇게 줄게.
2: 감사합니다.
6: 네, 1,000원이에요. 1,000원 주세요. 어우, 돈 많이 아깝네. 너무 귀엽고 이뻐요. 네. 네.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0: 친구는 오이 샀네요, 이거.
7: 오이 샀어요.
8: 저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0: 얼마인지 모르고 샀어요?
8: 4,000원이야.
2: 비쌌어.
8: 맛있다, 이거다.
9: 낙고 같다.
4: 채소 가게에 이어 이번엔 김 가게를 찾은 아이들.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10: 좋지요.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후면은 다 여기 손님 아니에요.
11: 아, 미래 손님이요?
10: 네, 네.
12: 네, 감사합니다.
13: 아이들이랑 교실에서만 이야기를 나눈 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경험도 해보고 어르신들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11: 재밌었어요?
12: 네.
11: 얼만큼 재밌었어요? 얼만큼?
4: 하하하, 꼬마 손님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알겠죠? 서산 동부시장은 수산물이 많은 곳으로 특히 유명한데요. 팔딱팔딱 살아있는 생선 외에도 말린 생선들이 즐비한 가운데 주인공은 따로 있다네요.
14: 여러분, 요거 있고. 와, 요. 아니, 그거 좋지요? 서산에 우럭포가 최고. 인기님께 잡수러 들어오세요. 싸게 드릴게. 여기로 얼마, 오시면은.
11: 얼마에 드릴 건데요?
14: 아, 싸게 드려야지. 찜통에 튀어서 먹으면 맛있고. 젓국 쪄서 쌀뜨물 받아 붓고, 보얗게 끓여서 먹으면 진짜로 맛있어.
4: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서산 우럭 젓국. 맛을 보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죠.
15: 와, 크다.
16: 엄청 커. 엄청 크죠?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틀리게. 제사 지내면 조기 포는 올라가야 되고. 근데 뭐 어른들 다 대접해서 이렇게 드리고 나면 조기 머리만 남고 두부점만 남았다 그래요. 두부점. 그러면 뼈하고 두부 넣고 쌀뜨물 넣고 푹 끓였는데 구수더라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된 거죠.
4: 남은 우럭 뼈와 두부를 넣고 끓여 먹었던 우럭 젓국은 가난했던 시절 허기진 배는 물론 마음까지 채워줬던 음식이랍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찜통에 푹 짜낸 우럭포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죠. 서해에서 건져올린 커다란 알배기 꽃게를 감칠맛 나는 간장에 재운 간장게장까장.

0: 서산 별미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가장 먼저 향하는 건 바로 우럭젓국. 시원한 국물 맛 때문이죠. 아, 한번 맛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 갓 지은 밥에 올려 먹는 우럭포 또한 인기 만점이랍니다.
1: 개인적으로 생선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건 속살이 부드럽고 진짜 맛있네요.
2: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렇게 시원한 국물 처음 먹어봐.
3: 서산에서만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맛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4: 우리는 지금 서산의 바다를 다 먹고 있다.
3: 맞아 맞아. 오늘 완전 너무 행복해요. 맞아.
0: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5: 우선 죽어문 듯은 고기는 나중에 드세요.
6: 네, 알겠습니다.
5: 맛있게 드세요.
7: 감사합니다.
5: 맛있게 드세요.
7: 네, 감사합니다.
5: 맛있게 드세요.
6: 네.
8: 아드님이 너무 친절해요.
9: 우리 아들요?
8: 네.
9: 아이고, 왜 그렇게 친절하대요?
8: 너무 친절.
0: 부지런히 일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사장님의 눈빛엔 대견함이 가득한데요.
9: 잘하네. 약간 장애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4살 때. 그래갖고 내다쳐서 한 달 만에 깨났어요. 근데 저렇게 사람 노릇해요.
0: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아들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지만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없었죠.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9: 우리 며느리.
10: 어디요?
9: 네.
10: 아, 안녕하세요. 아, 며느님이었어요?
9: 네.
5: 다양한 아내입니다.
10: 아, 진짜요?
11: 처음에는 이게 일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많이 어려움도 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도 늘고 네, 어머니를 일을 도와주니까 너무 좋아요.
0: 3년 전 학철 씨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간 시름 많았던 어머니의 얼굴엔 요즘 미소가 떠날 날이 없답니다.
9: 지금처럼 저렇게 서로가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기만 하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어요.
0: 어머니의 녹진한 사랑이 담긴 서산 별미 한상 차림 참 잘 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동부시장에도 어둠이 내려앉았는데요. 일을 마친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뭐야?
10: 아니 어머니.
12: 아니 기자나 기가.
10: 어머니 이거 박장이 뭐예요 이거?
12: 댄스복이에요.
10: 댄스?
12: 네.
10: 춤추러 오셨어요?
12: 일하다가요? 여기 시간 되면 다 모여서 우리 그냥 이거 막 이거 해요.
13: 라인 댄스 합니다.
12: 라인 댄스 해요.
10: 라인 댄스요?
12: 예, 예, 예.
10: 아니, 라인 댄스를 이 시장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 예, 예, 예. 상인들 위해서 여기에서 저기 해줬어요.
14: 기타 학원
10: 하세요?
12: 네, 기타 학원.
10: 우리 어머님은요?
12: 이 언니는 그전에 한복 꿰매요. 한복.
13: 태안사 옷가게.
12: 옷가게.
10: 양복이요.
13: 꽃가게. 조화도 팔고 거울도 팔고.
10: 옷가게.
12: 네, 좋아.
13: 장사하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
0: 악기부터 영어 수업 그리고 운동까지 상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된다는군요.
15: 네, 여기 네, 두 분 아주 멋쟁이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12: 네. 네.
15: 자, 요 두 분이 카사노바예요.
12: 네.
15: 네. 그러면 카사노바 어떻게 해야 돼요?
12: 호시랑 네,
15: 호시랑 어떻게 해야 돼요?
12: 네,
15: 그렇죠? 공간을 더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12: 예.
15: 네. 자, 네. 잘하셔야 돼요.
12: 네. 네.
16: 예, 딴 사람은 원래 돼요.
0: 드디어 음악과 함께 본격적인 댄스 타임이 시작됐는데요. 자, 어디 실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예, 예. 몸 따로, 마음 따로. 약간은 어설픈 듯 보여도 느낌만은 최고. 참 신나시죠? 이 댄스 수업을 통해 평범한 상인에서 각종 행사에 초대되는 지역 명사들이 되셨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오나 봅니다.
15: 앞으로! 야!
10: 오늘 너무 멋있어요.
15: 네.
10: 지금 하루 종일 장사하고 오셨는데 안 힘들어요?
15: 아니 너무 즐겁고 좋아요. 활력소예요. 하루 종일 이제 손님들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다 있죠.
7: 옛날에는요 진짜 아침이 나오면 껌껌하면 들어가고 환해지면 나오고 아니 그렇지? 그날이 그날이었는데 이제 이거 여기 이거 나연 때는 생긴 대로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하루 월수가 기다려져요.
10: 아, 진짜요?
7: 네, 월수가 기다려져요.
0: 그 열정과 유쾌함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비옥한 땅과 푸른 바다가 있어 먹을 것은 물론 정도, 인심도 넘쳐났다죠. 오랜 역사 위 찬란한 문화가 꽃피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서산입니다.

0: 학교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2: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0: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북벽 장춘이라고 했다. 깎아내린 듯 가파른 돌절벽, 가장 높은 봉우리가 북벽이었고 그 위에 오른 자가 상좌를 틀어 모든 것을 가져왔다. 북벽에 오르면 아래 세상이 멀리 보였고 구름도 발 아래 있으니 두려울 게 없었지. 북벽!

0: 누나, 아까부터 어르신한테 자꾸 영감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은 경우가 아니죠. 서로의 정보를 나누지 않는 건 규칙입니다.
1: 영감님, 사전에 정보 받을 때 이 부분이 없었다고요?
2: 없어서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요. 늙은이 데리고 개고생 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백대 들어서 짐 싸가지고 나가요.
3: 되게 힘 빼고 하시는데 긴장도 있고 위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호흡, 침묵. 가만히 계실 때도 그냥 그 씬의 공기를 확 전환시켜주시는. 저는 지금 현재 불란서 금고에서 신구 선생님과 함께 공연 중인 밀스 역의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대뜸 신구 선생님이 하실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저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4: 그 이유가 뭘까요?
3: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인데? 이유가 없죠. 언제 선생님과 이렇게 무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건 뭐 영광 그 이상이죠.
5: 높이가 6자에 폭이 8자라고 하셨어.
6: 예, 내가 믿죠.
7: 완벽주의자세요. 그리고 그 무대에 선다라는 거를 그냥 허투루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 연극을 연습하면서 가장 많이 선생님한테 들어요. 장 감독.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 제가 그냥 후배들한테만 계속 디렉션 주고 뭐 선생님 그냥 뭐 하시는 거 제가 잘 뭔가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빨리 얘기해줘. 자꾸 얘기해줘.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8: 장사는 무겁겠다.
0: 예?
8: 금고 앞에 장사 말이요. 이게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당겨야 하거든. 쉽지가 않겠는데.
9: 아, 여기 지금 남자가 세 명인데 이걸 보낸다고.
8: 나도 하나 뽑?
0: 나. 이분 좀 줘봐요.
10: 힘주세, 힘주는 거 맞아. 할아버지, 들어가 보세요.
8: 줘봐요, 조금만 더.
7: 지금 91살에 대한민국의 가장 노후 배우, 전 국민이 다 알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 배우가 주인공의 역할로 1시간 40분 동안 등퇴장도 거의 없는 무대를 저렇게 지켜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프라이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혼자 들어가 보자.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무슨 스튜디오가 있네.

0: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 여기 앉아요. 여기. 아이, 이렇게 걷는 게 부실해. 오래 기다렸겠네.
1: 많이 힘드시고.
0: 옛날 어릴 때, 젊을 때네. 벌써부터 쭉 있네, 사진들이. 난 없어, 사진이 하나도 없어, 집에. 잊어버리고 있던 사진 모습들이 많아. 젊을 때.
2: 정부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2월 10일을 기해 환화를 10대 1의 원화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서울 남산기슭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양식 무대를 갖춘 소극장 드라마 센터가 지난 12일 개관되었습니다. 이날 공연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햄렛이었습니다.
3: 그렇게입니다.
4: 햄렛을 보니까 참 근사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구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와 전율로. 아 이걸 배워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 프로그램 뒤에 보니까 학생 모집을 해. 그래서 그거 이제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연극의 연자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야.
0: 그게 말이요. 동남이 유치진 선생님이 드라마 센터를 개관하고 부설로 극작가 연출 배우를 육성하는 학교, 학원이지. 그런 여건 아카데미를 만들어 주셨는데, 2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켰어. 착실했어요, 그 내용이. 근데 내가 좀 적극적인 성격이 어때요? 소극적이고, 간이 요만해가지고 큰일을 벌리지 못하는 중인데, 아,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연기겠다. 그래서 선택했지.
4: 같이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업 받으면서 졸업 공연도 같이 하고 소라는 작품도 하는데 그때 그분은 이제 주인공 국서 역할을 하시고 국서는 그 형밖에 없었어. 아 잘했어. 하여튼 그런 역할은 그 형님이 잘하셨어.
0: 아 잘하게 뭘 이제 2년 공부하고 그 말하면 좀 발표회 형식이니까 지금 기존 극단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 그럼.
4: 이게 우리 동기가 처음에 입학할 때 60명인가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한 20명 되더라고. 유치진 선생님께서 우리 몇 사람을 부르더라고. 예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무송이 너는 네 이름 그대로 써.
0: 그래. 내가 원래가 순할순 때 턱이야. 순기야 이름이. 그게 왠지 연극을 하면서 하는 이름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너무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납신하고 오래 굳자서 이걸로 해봐. 그래서 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도 못하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지. 근데 그렇게 주셔서 외자는 좀 그때도 흔하지 않았거든. 외자에다 오래 읽고 연극을 오래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는 뜻으로 그냥 받고 그때 이후로 쭉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예명이 된 거지.

0: 무대와 은막을 연결하는 연극 영화인의 잔치 제1회 한국 연극 영화 예술상에 대한 최종 결선과 시상식이 1월 18일 저녁 서울 시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1: 최초로 생긴 연극 상입니다. 종현상을 먼저 받으셨고 그 다음에 남자 연기상을 받으셨고 남자 연기상이 두 번인 거죠. 70년대가 되면요 극단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배우들도 좀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뭐 상을 받으셨으니까 연기과에 들어가서 수련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또 조연상을 받고 곧바로 또 연기상을 받고 이랬다는 거는 주목을 요하죠.
2: 이거 뭔지 기억나시는지 받으세요?
3: 이거 생일 파티야. 그래 맞아 이거야. 이거 어디 써놨어? 이거 신구영이야. 해롤 핀터의 생일 파티라는 작품을 내가 맡은 그 스탠리 역할을 뺏겼어. 그 형님한테 그 역할을 뺏기고 굉장히 내가 낙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투정도 부리고 막.
4: 나 기억이 안 나. 그랬었나? 왜 그랬을까? 아니, 아끼셨는지 몰라도 미워하시진 않으셨어. 아, 또 난 선생님 말씀이면 그냥 고지고대로 실행하고 따랐고 그랬고.
3: 하여튼 그 형님은 대형 맡을 때마다 뭔가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주어진 어떤 천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거지. 근데 그거를 노력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배역하고 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지 말하자면.

0: 그때 거의 우리가 아마추어일걸. 연극을 가지고 극단 초청을 받아서 간 거.
1: 그때는 다 같이 갔어요. 이호재 씨, 전무정 씨, 나, 뭐. 거기 뉴욕에 한 달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또 저 유럽으로 갔죠. 그 프랑스, 저기 네덜란드 투어를 했어.
0: 햄릿을 하멸태자로 타이틀을 바뀌었어. 번안을 해갖고 이런 걸 적어서 가서 공연하는데 신구형 왕 역할을 잘했어. 왕 역할하고.

0: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한국 연극이 이 정도냐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 옆에서 특별하게 났다.
1: 근데 걔네들한테는 신기했을 거야.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유럽 애들이 춘향전 가져와서 한다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

전통 연인이나 이런 게 해외로 나간 적은 있지만 연극이 그것도 햄릿을 가지고 한국적으로 변환한 작품을 가지고 투어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0: 활동을 하셔서 아주 그냥 좋은 작품들을 너무 많이 남기셨고, 그때는 이제 워낙에 이제 그때 열악하던 때라 연극계가 너무 이제 생활고가 심하죠.
1: 그러니까 돈 달라는 말을 못하고 너 해봐 그러면 예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고 나면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럴 정도. 그랬다가 어떻게 텔레비 생기니까 텔레비로 나가는 거지.
2: 이제 그동안은 나 혼자 지내면서 집에서 뭐 버스비로 이웃집에 가서 그것도 빌려가지고 버스 타고 나와서 갈 때는 술 한잔 먹고 걸어도 가고 무슨 뭐 친구들이 또 돈은 술은 사줘도 돈은 잘안 줘. 이제 버스비 또 얻어가지고 집에 가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뭐 애도 생길 테고 생활비가 달라지잖아. 그리고 이제 그 호구지책으로 이제 아이도 생길 테고 그러니까 그 거기 가서 돈 벌어서 생활했죠.
3: 네 이놈이 장가든다고 사정사정해서 내 애편에 결혼 만지며 내 시계까지 저당 잡혀서 만들어준 돈이야. 그 돈을 떼어먹은 자식아!
4: 종애, 종애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3: 이런 더러운 자식 같은 놈!
2: 그걸 하면서 끼니는 해결하잖아. 드라마 나오면. 근데 아쉽고 자꾸만 연극이 그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연어가 뭐 멀리 갔다가도 고향 생각 자꾸만 마음은 그쪽에 있는 거야.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가 있었고 이게 무대 위에서는 신구 선생님이 계시는 건 아닐까. 바라봐! 불어라!

0: 머무셔야죠.
1: 그 에너지, 발성. 유명하세요. 신구의 발성. 그게 전설로 많이 들려요. 대극장 끝에 창문이 흔들렸다고.

0: 어떻게 마지막 공연
1: 그러게.
0: 이 오죠?
1: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끝날 때 있네.
0: 아, 선생님 목도리 이렇게 여매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디서? 응? 겨울이었으니까.
2: 세 계절이 간 거예요. 가을에 선생님을 뵙고 겨울에 연습을 하고 겨울이 끝날 즈음에 공연을 시작해서 마지막 공연을 하려니 여름입니다. 처음에는 대본을 받으시고 읽기 전에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진아, 네가 기억하는 내가 아니야 지금. 내 몸이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연극 이 공연 3개월 하는 동안 선생님은 회춘하셨어요. 선생님이 자신 없어 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에 정말 거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는 선생님한테는 그냥 역시 에너지예요, 에너지. 보약 같은 곳인 것 같아요.
3: 선생님.

0: 무대 자체를 즐기진 않으세요. 무대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지금도요. 그래서 공연 전에는 항상 초긴장 상태세요.
1: 안에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게 없어요. 위쪽에 몇 분만?
2: 됐습니다.
3: 예쁘네. 예쁘네.
2: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네.

0: 계속 불러. 어,
1: 수고들했어요.
2: 수고하셨습니다.
3: 진짜 스텝 너무 치명적이네. 최고야.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0: 갑시다.
3: 이건 선생님 멋진데.
4: 선생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3: 진짜 이렇게 길게 처음이야.
5: 나도 이거 쉬지 않고 이렇게 학습하는 건 처음이야.
3: 처음이야.
5: 근데 이거 제공인 해도 아. 가능성이 보여.
3: 그치. 내년에 선생님 해야지 우리. 5월에.
5: 살아있으면.
3: 아니지.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살아계셔야지. 내년 5월이면 선생님 92세. 와 진짜.
5: 내년에 올해.
3: 어.
5: 장기적으로.
3: 그럼 그 장 같이. 똑같이.

0: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죠. 변희세상인의 샤일록은 아주 악질고리대금 업자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나오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해석이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맞췄어요. 그래서 좀 색다르다고 할까요?
1: 친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공작 역할을 좀 맡아주십시오.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서 선생님이 그 무게를 충분히 수행해 주시지 않을까.
2: 뭔데? 말해봐.
3: 글쎄요. 아, 만약 샤일록 나리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1: 선생님, 그 공연을 하시느라고, 많이는 아직까지는 참여 못 하셨어요. 오시지 말라고, 공연 끝내놓고, 컨디션 조절하시고, 대사 외워서 오시라고 하셨는데도, 또 굳이 또 연습장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든 책임을 지시려고, 진짜 끝까지 노력을 하시죠. 늘 그러셨어요.
4: 네? 대사를 못해서
2: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대사 못된 건 당연하지. 공연하라고 대사 못되지. 공연을 미리 외워놓고 공연하는 건 어딨어?
1: 선생님이 그 대본 토시 하나하나를 굉장히 존중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으셔서 얼마 전에도 자네가 이러한 악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악의라는 의 발음도 좀 어렵고 자칫하면 악의라고 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악의에 찬 태도를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네 라는 식으로 제가 바꿔서 드렸어요.
5: 네. 어이, 경배 랜슬러, 너 자꾸 이렇게 내 사람 몰래 들어갈 거야?
6: 저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배워가고 있는 주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1년 차입니다. 연극 내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청년 예술인들을 모아서 지원금도 주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리게 됐고 30명 정도 네, 이제 뽑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신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께서 한 해차의 수익금을 기부를 해주셨고 연극 무대에 첫 발을 디딘다는 것 그리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7: 근데 그 장학금도 역시 그런 일환이신 것 같아요.
8: 친구 장학금이 있어. 애들,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굉장히 오래됐어.
7: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지금 현업에 있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하다고 들었는데 몇십 년 동안 계속 그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9: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친구 장학금이라는 거를 제가 도움을 받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친구 선생님이 그런 기부를 해갖고 받는 그런 장학금인지 몰랐었고요. 근데 그 이름이 배우의 이름인지는 몰랐었어요. 그때 뭐 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학교 생활이 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어려웠던 학교 시절을 선생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쳐서 제가 지금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 아니 그게 내가 그때 그거를 아주 소액인데 나도 그때 장학금을 받았거든. 그때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나와 저런 애가 있으면 좀 아주 소액이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애들한테 해라 그래서 조금은 내가 했지. 그거 가지고 이게 거기가 안 되지. 무슨 장난감. 이게 무슨 뭐 크게 도움이 됐겠어. 그때 버스비 좀 보태줬겠지.

0: 왜요?
1: 저기 제가 아드님이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0: 아 그래서 어쩌라고?
1: 아니 아니.
2: 정신 잠깐 나가 있었을 때요.
0: 정신 나가 있었을 때가 더 행복.
2: 아니요, 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더.
3: 선생님은 일단 연기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 모두가 알아서 선생님은 아무도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선생님 에너지는 못 말려요.
4: 선생님 원체 연습을 많이 하시니 그리고 리딩 날 대본이 이만해요. 이만한 걸 줬는데 이만해요. 백과사전이 와요 대본이.
1: 저 벌써 긴장돼요.
0: 걱정하지 마라. 몇 달을 쉬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어. 다 잘 돼.
5: 그 악리 할아버지라는 작품을 보러 갔을 때 보는 사람을
0: 갈 데 없어.
5: 약간 무장해제시키는 그래. 연기.
0: 걱정아,
5: 이게 뭐 감탄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연기는.
6: 선생님 사생팬을 하고 있는 네, 배우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한 6년 전에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이었어요. 네. 이게 2인극이거든요. 작품 자체가 원체 어떤 토론으로 이끌어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7: 대사 분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뭐 어떤 유신론, 무신론 사이의 어떤 논쟁이다 보니까 되게 학술적이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해서
8: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0: 내가 83만 아니었어.

0: 괜찮다고 했을 텐데
1: 어느 시점이 됐는데 친구 선생님이 갑자기 컨디션 난조 같다 오신 거예요.
2: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하니까 이제 아, 경태가 혀가 잘 안 돌아간다 미안하다 막
0: 구강암이요. 이것 때문에 입천장을 드러냈어. 틀니처럼 보이는 이건
1: 프로이트 역이셨는데 그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혀가 굳어간다는 말씀을 계속하셨거든요.
0: 냄새도 고약하고
1: 첫 공날 근데 딱 시작을 했는데 정말 10분도 안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직 1시간 이상이 남았는데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 어떡하지? 한 30분 정도 지점에 화를 팍 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3: 거기에 대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0: 당연히 그래야겠지. 안 그러면 선생님 믿음이 무너질 테니까. 예수 가르침 중에 한 가지라도 서질적인 게 있기는 하오.
1: 그래서 화를 팍 내시는데 갑자기 무슨 혈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뻥 뚫린 거예요.
0: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즉시해야 하는데 다들 그만큼 소수까지 못하니까 그 땅에 손을 어느 거냐. 종교가 이 세상을 유전으로 만들고 있어.
1: 발음이 막 딱딱딱 찍으면서 막 대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와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걱정을 시켜놓고 혼자 저렇게 하신다고?
4: 너무 캐릭터에 몰입한 나머지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끼셨던 상황이었고 아무 문제는 없으셨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와 정말 대단하시다.
1: 아 대단하셨어요 그때 진짜.
5: 그 혹시 이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6: 몇 개 있지. 근데 연극은 내가 해보고 싶은 작품을 다 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자기가 선택해서. 왜냐하면 이거 자기 혼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럿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거기 뭐 음악도 들어와야 되고 무용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한 꼭지점으로 그 지점이 맞춰져야 연극이 되는 건데 그 좋은 연극 거기가 쉽지가 않죠.
5: 해보고 싶으셨던 역할 있지 않으세요?
6: 많지. 리어도 못 해봤고 햄릿도 못 해봤고 근데 그게 인세 동안 그런 기회가 왔다가도 어떻게 놓쳐지게 되고 그때 놓치면 또 다시 오기가 어렵고 그런 것 같아. 너무 얘기 많이 했다 내가. 난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돌아볼 때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없어. 100년 후 거기서 들어갈 당신의 물건 보도 기다리며 포스터 아니면은 거기 그 중에 사진 하나

0: 되는 게 없네.
1: 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계속해서 다짐해 왔는데 말이야. 브라드밀, 정신 차려. 아직 최선을 다해본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 버텨왔는데 말이야. 아, 또 너구나.
0: 그래서
1: 다시 만나니 반갑다. 아, 나 아주 영 떠나버린 줄 알았어.
2: 고도를 기다리며를 봤어요. 아, 선생님이 등장하셔서 대사 한마디를 딱 내뱉는 순간 제가 울컥했어요. 눈물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3: 아마 우리나라에 연기한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가서 봤을 거고요.
4: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싶을 정도로
5: 잘했어, 아주 정말 잘했어. 고도가 그거야. 그렇게 연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0: 숨 쉬는 것도 힘들어.
1: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균형감각을 위해서 나무라도 대보자.
0: 나무?
1: 나무.

0: 네 차례야.
1: 하느님은 날 보고 계실까?
0: 눈을 감고 해야지.
1: 하느님,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0: 아, 그럼 나는?
1: 접니다, 저예요.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0: 천천히!
2: 저는 아주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원쾌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저도 처음엔 대뜸 들어서면서부터 원쾌 꼭 해야겠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약속처럼 됐어요. 둘이 분향실에 앉아있거든요. 가끔가다 대사가 서로 삐끗하면 앞서서 또 그 포인트를 짚어주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또 내가 또 그러기도 하고 서로 이게 잘 맞았죠.
3: 친구 박근영 선생님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가장 큰 특징은 보면서 관객들이 계속해서 웃습니다.
0: 고고, 아, 너 좀 이랬지 맞자고도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1: 그거 아주 대단하고 멋진 얘기인데.
3: 이렇게까지 관객들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고도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오경태 연출의 처음 그 연출 의도이기도 했고요.
4: 그 두 분이 수십 년을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쌓아온 그런 공력, 내공, 그런 시간의 힘이 이렇게 붙어서 선생님들이 너무 즐겁게 무대 위에 놓으시면서 하시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잘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0: 덕분에 시간 잘 보냈다.
1: 어차피 시간이야 흐르는 거니까.
0: 그래도 시간은 느리게 흘렀을걸?
1: 아, 이제 뭘 하지?
0: 글쎄.
1: 가자.
0: 안 돼.
1: 왜?
0: 고도를 기다려야지.
1: 그렇지.

0: 3월 백혜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10만 명이 넘게 봤다? 제 생각에는 아마 3월 백혜트의 나라에서도 그런 공연은 없었을 것 같아요.
1: 두 분들도 아마 불태우지 않으셨나. 60년, 70년 동안 연기하신 모든 에너지를 고도 때 불태우지 않으셨나.
2: 근데 이제 저희가 지방 공연 거의 끝나갈 투어의 마지막 무렵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선생님이 너무 당연하게 또 공연을 하시겠다고 새벽에 발인을 하고 선생님 댁에서 한 2시간 정도 주무시고 공연을 너무 평소처럼 하셨고 선생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데 떠나보내시는 날 무대에 섰다. 그 의미가 뭘지 저도 참... 네.
3: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대요. 화, 수, 목 마치고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날 지방 공연 가면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그걸 도와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 듣고 장례식에서 다들 와 진짜 이분 뭐지?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시지? 그러면서 막 아버지인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공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이분한테 도대체 무대는 뭐지?
4: 아니 공연은 나 개인의 일상 생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관계하고 공연하고 약속해놓은 거니까 그냥 개인 사정은 개입할 수가 없지. 갑자기 가대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 싶어서.
5: 마지막 공연의 날이 왔어요. 모든 일은 마지막 끝맺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족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가자.
6: 예! 예! 모두를 기다려야지. 고도 고도 고도 파이팅.
7: 이날이 온다니.
4: 내 인생 그게 말년에 박근영 씨가 잘하셨고 합이 잘 맞았어.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그런 맛이 안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게 나도 인생 동안 연극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그런 연극인데 전화가 매진됐다는 건 거의 연극사에 모르겠어요. 난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자랑스럽죠.

0: 그동안 벨라데오 박사의 편지를 이 법정에서 남겨봐라. 모두 위대한 벨라데오 박사의 편지를 들었을 것이오.
1: 아, 괜찮으신 것 같은데? 뭔가 안 굳으셨는데?
2: 안토니오가 고증을
0: 했었잖아. 지금 좀 낫지?
1: 네, 지금 괜찮으신데?
0: 오가 된 그거 그래요.
2: 도와줄 거요, 말 거요? 삼촌을 정당화하려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거요? 제가 하고 있는 이 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0: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2: 근데 사실 당신네
0: 전화해서 참 안 된다. 전화해요.
2: 쌍가는 사람.
0: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2: 그걸 비난했죠.
0: 전화 사정이 참으로 안 된다. 이 부상한 상인, 지금은 이 부상한 상인 안토니오의 위약금. 살 이 파운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3: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토니오입니다.
4: 안토니오 여기 있습니다.
5: 선생님의 연기 철학이라고 하시면 선생님 화내실 것 같은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0: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니? 이걸 내일 바로 공연이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 긴장해서 좀 밀도 있게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실제 공연에서는 연습처럼 하면은 공연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나도 조용. 그걸 내 앞에 세워라. 모두 조용. 내 권한으로 이 법정을 폐정할 수도 있다.
5: 어떻게 주훈이랑 한번 쭉.
0: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6: 예, 공장님.
0: 자네 사정이 참으로 안 됐네. 자주 잡히실까 또?
6: 잡히실까 동정씨.
0: 잡히실. 예.
7: 천더 것을 석 달 동안 그리고 안토니오가 번역을 사.
6: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8: 저런 고통스러운 단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처음 제 사랑을 전했을 때 제게 남은 건 깊이 주고 안토니오에게 빚을 졌고 그 친구 저를 위해 자기 몸을 저당 잡았습니다. 편지는 곧 제 친구의 몸이고 한 글자 한 글자가 피 흘리는 상처입니다.

그냥 사는 거야. 뭐 여기 늘 내가 곁에 두고 살았으니까 내가 즐겨하고 해보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밥 먹듯이 그냥 해왔던 거죠.

0: 자랑스러웠죠.
1: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3: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4: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5: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6: 디스크 파열입니다.
5: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7: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8: 1566-8202. 공통특약

0: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2: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3: 1566-8202.
2: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4: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2: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3: 1566-8202.
0: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가 방송됩니다.
6: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7: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 옛날에 흐든 솜씨가 있던 게 흐든.
9: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10: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11: 전통을 입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1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3: 080-860-9095.
14: 어? 이거 실화야?
15: 에이, AI 같은데.
1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필리핀의 아름다운 도시 리잘에 사는 13살 소년 키코와 사랑스러운 미카이. 오빠 키코는 동네에서 소문난 동생 바보랍니다. 아빠 메이 씨는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사이 훌쩍 커버린 키코.
6: Let's go meet your dad.
7: Yeah. Excited girl.
5: 어느 날 가족에게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7: What the hell is daddy? Excited girl.
5: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무사히 아빠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 아빠와 아들의 꿈을 향한 점프슛이 지금 시작됩니다. 필리핀의 아름다운 도시 리잘. 고지대에 쭉 늘어선 풍력 발전기와 함께 커다란 호수가 유명한 곳이랍니다. 이곳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버나데 씨. 어째 가방 하나 없이 출근을 하나 했더니 바로 이곳이 일터랍니다. 짜잔! 예쁜 옷가게인데요. 아주 작은 가게지만 매일 쓸고 닦기 바쁜 버나데 씨.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일하는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오픈한 소중한 가게이기 때문이죠.
7: 난든 lang ako sa may gilid lang with ano na kubol lang na blue. 난든 yung mga damit ko ay nadudumihan siya. Sabi ko kay Mister na paggawa niya ako ng ganto para maganda yung mga paninda ko para mas ano sa mga tao.
5: 깔끔한 화이트 톤에 감각적인 핀 조명까지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남편의 조언을 듣고 한국 옷가게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는데요. 가게 이름은 킥스 믹스. 아들 키코와 딸 미카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답니다.
8: 느낌 좋은데요?
5: 그 시각 동네 놀이터.
9: 잉앗
2: 응?
9: 잉앗가 게임 원, 투, 쥐, 고 이야

0: 오빠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는 귀염둥이 미카이고요. 방학을 맞아 동생을 데리고 매일 놀이터로 출근 중이라는 오빠 키코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따라가는 뒷모습이 어째 좀 지친 것 같죠?
1: 왜 matagal po kami nag-stay? Ayaw po ni Mikay dahil napapahalo nga po sa laro. Ma-energetic po talaga si Mikay. Tsaka po hyper din po. Lapit ah. 1, 2, 3, go.
0: Go. 오늘도 미카이만 챙기는 동생 바보 키코. 그러거나 말거나 미카이의 놀이터 사랑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손님이 줄어든 엄마 버나데 씨의 옷가게. 사실 이곳이 첫 번째 가게는 아니라는데요.
2: 아, 낙트라이 po kami magbuko sa Manila po. Ngayon, lumakas po talaga siya. Opo. Na sasagot niya yung pangangailangan namin everyday. Pero habang tumatagal po, siyempre nagpa-pandemic po. And then nagka-baby po kami. And medyo mahirap na yung financial namin.
0: 이후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게 된 버나데 씨.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러 10살 아이는 아빠를 대신하는 듬직한 오빠가 되었답니다.

0: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바로 이곳이 아빠의 일터인데요. 메이 씨는 이곳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형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금속을 자동으로 깎아서 정밀 제품을 만드는데요. 때마침 완성된 동그란 부품. 대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1: 마마눌러스 po. Ito po yung isang parang malaking sengseng sa loob ng transmission.
0: 그러니까 이게 애눌러스고요. 변속기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1: 아노 po. 그래서 lagi kong makomsa yung ma-check yung mga sukat niya, hindi siya lalampas ng sukat. Tapos the same time yung ano niya, ma'am, yung itsura niya dapat laging makinis, walang scratch. Yun po yung role ko, taga-bantay ng machine.
0: 아무리 정밀한 기계로 만들어 내더라도 검수만큼은 꼭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데요. 숫자 감각이 뛰어난 메이 씨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1: 어, 마이랍 po dati yung pagbasa ng diagram. Ngayon, kailangan mag-isip mo lahat sa isip mo para hindi ka, ano, pag-awak mo ng gauge, alam mo na kung saan siya itatapat.
0: 그런데 검수가 다 끝난 제품을 들고 갑자기 공장 밖으로 나서는 메이 씨,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이건 초정밀 검수기기인데요. 자신이 검수한 부품 중 하루 세 번의 추가 검수를 거친다는데 메이 씨는 늘 완벽을 추구한답니다.
2: 퍼펙트한데 건드릴 게 없는데. 아무리 나이가 뭐 제일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책임감 있고 예 보면 뭐 성실하고

0: 품질이면 품질, 생산이면 생산. 퍼펙트합니다.
1: 그날 오후. 휴식 시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여드는 동료들. 나이도 고향도 다르지만 가장 큰 공통점이 있기에 똘똘 뭉쳐지낸다는 동료들. 미카이의 천사 같은 미소에 고된 피로를 잇는 삼촌들. 아빠의 딸 자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2: 바이바이. 나이타 siya na ano, mabait na tatay sa mga anak niya kasi yun eh nakikwento niya yung ano, nagsi-share kami about sa family namin. Tapos yun, hardworking, mabait. Saka talagang family man. Yun.
1: 소문난 패밀리맨 메이 씨. 그의 유난한 가족 사랑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3: 그래서 nga broken family kami. Nung time na 'yon, nung nagiwalayan nanay at tatay ko, binenta nila yung bahay namin. So, wala po kaming titiran. Kinupkup lang kami ng lola ko. Although mahal din niya kami, pero iba pa rin yung nararamdaman ko ba. Tapos yung mahirap kasi nararamdaman ko na talagang may kulang. Kumbaga naging inspirasyon ko yun, naging independent ako hanggang ngayon. Kaya nagsumikap ako na sabi ko, maghanap ako ng trabaho. Na hindi man ako nakapagtapos, gagawa ako ng paraan na yung pangangailangan ng pamilya ko, may bigay ko sa kanila.
1: 일본에서 일을 하다 만나 결혼에 골이 난 두 사람. 하지만 행복도 잠시. 홀어머니와 동생까지 보살펴야 했던 메이 씨는 2015년 어린 키코를 둔 채 한국행을 택했죠.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떨어져 지내고 가족이 함께한 시간은 고작 2년 남짓. 미카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가족은 다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0: 필리핀 새 식구의 점심시간. 아빠의 빈자리에도 씩씩하게 잘 먹는 미카이. 그리고 오늘도 듬직한 키코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키코가 그릇을 들고 일어서는데요. 그릇만 날라주는 줄 알았더니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키코 정말 대단하죠?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엄마를 도우려고 조금 일찍 철이 들었나 봅니다.
1: 놈 나 그레이드 6 po siya. Ayun, nag-i-start na po siyang matutong maghugas ng plato. And magwali sa labas. Ayun po. Lalo na po nung nagkaroon siya ng kapatid.
0: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태풍이 지나간 후 물이 새기 시작한 천장에 방수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키코의 몫인데요.
2: 반타임.

0: 아유, 듬직해라.
1: Opo, pang-samantala. Hindi naman po siya tumutulo. Tapos pinapalitan na lang po namin kapag siya, naluma ulit siya.
0: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다 보니 어느새 훌쩍 커버린 키코. 손길도 제법 야무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때다 싶어 본격적인 아들 자랑에 나선 버나데 씨.
1: 에to po yung mga honors, mga award po ni Bernard ni Kiko. Ayan, with honors po, tapos meron siyang Kandak Award.
0: 가만 있자. 메달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와, 자랑할 만하네요. 뿌듯하시겠어요. 밥을 먹고 나자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진 미카이. 아주 시침을 뚝 떼죠?
2: 오케이, 놓고 가.
0: 요즘 재밌는 영상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빠 말이 안 들리나 봅니다.
3: I am strong. I am very strong. Recording starts.
0: 오빠가 알파벳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멀찍이 몸을 피한 채 거부하는 미카이.
3: I am strong. I am
2: hot dog,
3: very.
2: 핫도그.
3: Yes.
0: 얼마나 싫은지 눈썹마저 거부를 하네요.
3: I am very strong.
2: 매주 disappointed po kasi tatry ko po turon, ayaw naman po niya. Sayang naman din. Kasi po, sa tingin, isip ko po kasi wala na din po akong choice kundi bantayan po dahil kung wala na mo, kung di ko na po bantay si Mikay, baka din po lumaki siya ng lonely po, wala pong kasama. E di, medyo nilalaro ko na din po siya.
1: Alis tayo mamaya, no?
0: 이런 오빠 맘도 몰라주고 엄마에게 안겨 한껏 어리광을 부리는 미카입니다. 모처럼만의 휴일. 숙소를 나서는 아빠의 손에는 농구공이 들려 있습니다.
4: 자, 바스켓볼은 mahilig kasi ako mag-basketball pag rest day. Kaya pag rest day, nagba-basketball kami ng mga kaibigan po.
0: 아빠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농구. 휴일마다 농구장을 찾는 것은 필리핀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일상이랍니다.
4: 러브 타임 브로. 무슨 다 이제 나빠요? 너 형, 브로.

0: 잘 돌아.
1: 10대부터 시작해 길거리 농구 경력만 20년이 넘는 메이 씨. 실력이 상당하죠? 경기가 끝나고 혼자 남은 농구장. 메이 씨의 눈에 들어오는 건 배드민턴을 치는 아빠와 아들입니다.
2: Tuwing naglalaro ako sa Pilipinas, sinasama ko siya. Tapos nag-i-enjoy siyang manood sa akin mag-basketball. Yung point na kasama ko siya, ma'am, na yung hobby ko, hobby din niya. Miss na miss ko na yung ganung moment, yung kalaro yung anak ko. Miss na miss ko na nag-basketball kami dalawa.
1: Kiko의 취미도 농구입니다. 함께 지낸 2년간 아빠를 따라다니며 농구에 푹 빠져버린 키코. 저녁을 먹고 나면 늘 친구들과 농구를 한답니다.

0: excited at kinakabahan kung sana makarating kami ng maayos doon. Saka walang maging problema sa immigration hanggang sa Seoul.
1: Hindi ko alam po, pero titiwala po na kaya po na.
2: Excited ka makita si Daddy? Huh? Yes?
0: Ikaw, excited ka?
3: 시외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닐라 공항.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에 들뜬 키코와 미카이. 한국에 처음 가는 엄마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태운 비행기가 드디어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4시간을 날아 드디어 도착한 한국.
4: 위치.
5: 아, 인무샤. 오, 만나미.
4: 떠나, 이거냐.
5: 되나?
4: 이거 떠나, 떠나.
0: 산 타요. 떠나, 타요, 넌 바스.
5: 안녕. 안녕. 아이. 아, 부산 가는 바수 어디서
6: 부산
5: 타요?
6: 부산 가는 거. 나도 여기를 공항을 별로 알아서 잘 모르는데.
5: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6: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5: 땡큐, 땡큐. 안녕. 아, 부산 가는 바수 어디서 타요?
7: Sorry, I don't speak.
5: You speak English?
7: Yeah.
5: Where is the terminal for Busan bus?
7: I'm not sure. I'm also a tourist.
5: Oh, sorry, sorr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안녕. Excuse me. 안녕. 안녕.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8: 부산.
5: Yes.
8: 여기 코를 끊어야 되는데.
5: There.
8: 오빠네.
5: Okay. Thank you.
4: 이게 뭐?
3: 어, 이를 어째요? 그쪽은 반대 방향인데. 하지만 터미널이 나오지 않자 씩씩하게 길을 묻는 버나데시.
5: Excuse me.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9: You speak English?
5: Yes.
9: English. You go down the first basement.
5: Okay.
9: And you can find the machine to buy your ticket.
5: Okay.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4: 감사합니다. Thank you.
5: 아, masaya po kasi sa hindi po kami marunong mag-Korean. So, masaya po kami kasi nalaman na po namin kung saan po yung kuha ng ticket.
7: Down.
3: 다행히 항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무사히 들어온 가족.
5: 네, 바스, 바. 비.
3: 이제 승차권만 잘 구입하면 되는데요.
4: 어부터 소개해 봐.
5: 1, 2, 3.
4: 아무튼 엄마.
5: Please board the bus after purchasing.
4: 엄마.
3: 뭔가 발견한 것 같죠?
5: 네.
3: 오, 무인 발공기 찾는 데까지 성공.
5: In English, win.
4: Purchase.
5: Purchase ticket. Incheon Airport, no. Then destination.
4: Busan.
5: Busan. 완도, 산.
4: 얀.
5: 아이, 또, 이스, 산.
3: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목적지까지 티켓 구입도 순조롭게 성공했습니다.
5: Excuse me.
4: 안녕하세요. 부산 동부 터미널 부스에 맞아요.
6: 오케이.
4: 동부
6: 터미널.
3: 우여곡절 끝에 부산행 버스에 드디어 탑승한 가족. 좋아! 이제 가는 거야!
5: napapagod ka ba? Napagod ka ba na puntahan si Daddy?
4: Papagod po ako, pero sobrang excited po. Excited. Worth it naman po yung pagod pag nakita ko na si Daddy po.
5: Basketball kayo ni Daddy.
4: Oh, basketball ako sa kanina.
5: Papakita mo kay Daddy yung mga ano mo bago

0: 그나저나 부산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고된 여정에 어느새 잠이 든 가족. 5시간 반을 달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가족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1: Hello. 안녕. Very nice, friend. Hello.
2: Welcome to Korea. Marianne, hi. 힘들었어? 어? 너를 힘들었어? 어? 버니야, 응, 내 잘 받았어. 이제 아빠 만나러 한번 가볼까? Yes, together. Go.
1: Help and support.
0: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필리핀에서 출발하기 전 아빠가 있는 회사로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영어를 잘하는 키코와 함께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는군요. 가족의 편지를 받고 흔쾌히 마중을 나와주신 건데요. 이제 아빠가 있는 곳으로 출발! 그런데 곧바로 아빠를 만나는 대신 가족과 회사분들, 제작진까지 모여 회의가 열렸습니다.
3: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가 봐요. 방법이 네. 좀 있을까요?
2: 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회식 때 필리핀 대 한국어로 해서 5대5로 농구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날을 오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Yes.
0: 그렇게 시작된 깜짝 만남 대작전! 먼저 회식과 농구대회를 알리는 가짜 공고문을 만들고요. 아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2: 오늘 4시 반부터 예. 6시까지 오늘 농구대회를 할 거야.
4: 예, 알겠습니다.
2: 필리핀, 네, 코리아. 예. 상금 20만 원 걸려있어요. 여섯판이에요. 여섯판이에요. 이긴 사람 거예요. It's a winner. Winner. 에이씨가 저랑 나이 비슷해서 또 두 자녀의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눈에 많이 담아야 될 나이에 이렇게 타지에서 일하는 거 보면 저도 한 아버지로서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뭔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예.
0: 바로 이곳이 오늘의 작전이 펼쳐질 장소입니다. 가족들은 비밀 공간에 대기한 채 모니터를 통해 바깥 상황을 지켜볼 텐데요. 자, 드디어 선수 입장? 모니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설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도 흥미진진하겠는데요.
2: 경기 룰은 10분씩 2쿼터 그리고 상금이 걸려있으니까 봐주는 거 없는 걸로 우리도 안 봐줄 거야. 자, 파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자,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하나, 둘, 셋, 화이팅!
0: 두근두근 기대와 함께 드디어 시작된 경기! 가족의 숨은 응원을 받은 메이 씨가 코트 위를 날아다닙니다.

0: 아빠의 활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키코.
1: 누가는 산다, 너.
2: kinakabahan na sana maging masaya, maging ma-surprise talaga sa gagawin natin pag nakita mga bata.
3: I'm so excited po kasi makakita ko na po si Papa po. Makakalaro ko na po ulit siya.
4: 63, 63. 1분, last 1분.
0: 1쿼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또 한 골을 넣는 메이시. 어느덧 1쿼터가 끝났는데요. 그리고 가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5: 이길 것 같으세요?
6: 아, 땡 ko naman mananalo kami. Na nahiya kami bantayan si Sadyang eh, baka hindi kami bigyan ng sahod. De, joke lang po.
0: So,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아빠에게로 출발하는 가족. 아빠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질수록 심장은 두근댑니다. 드디어 아빠의 어깨 위에 손을 얹는 키코. 어리둥절한 아빠는 이 순간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년 반 만에 마주한 가족. 메이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줍니다.
5: 안녕하세요.
0: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진한 포옹에 13살 키코는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6: 이건 마음 나고 말라서
7: 어버서
6: 이제 마음 박바시는 데이터 좀 마음 알리서 바스켓볼

0: 있는데요. 오늘 아주 한국의 맛을 제대로 느껴볼 계획이랍니다. 첫 번째 즐길 음식은 키코가 먹고 싶어 했던 닭강정입니다. 근데 요거 좀 매울 텐데?
1: 매워요.
0: 안 매운가 보네요. 아빠 입에도 쏙 넣어주고 엄마도 잊지 않는 우리 효자 키코.
2: 안녕하세요.
1: 얼마요?
0: 분식의 강자, 어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호우 불어서 한입 베어물면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에 쫙 퍼지면서 정말 끝내주거든요. 국물 한 모금 들이켜주고요. 매콤한 떡볶이까지 접수 완료. 그나저나 매운 음식도 정말 잘 먹네요.
1: 김밥,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주세요. 다음에 잘라주세요. 여기 먹어요.
0: 아빠의 완벽한 가이드로 더욱 행복한 여행. 한국 드라마에서 본 김밥도 처음으로 먹어봅니다.
1: 맛있어요?
2: 그 말하면 siyang gulay sa loob, hindi mo siya aayawan kahit madami siyang gulay kasi crunchy yung gulay. Ayan, dati nanonood lang po ako ng K-drama, nakikita ko lang sa TV, pero ngayon kinakain ko na siya ng personal. Ayun.
1: Labusin natin to. Laki pa yung part na masarap, yung dulo. So yung dulo mamaya.
0: 다음으로 향한 곳은 특별히 미카이를 위해 아빠가 준비한 곳, 어린이 해양생태 체험관입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즐길거리에 잔뜩 신이 난 미카이. 아빠가 있으니 몸도 마음도 든든합니다.
3: 물랑개가 어디가 아픈가 한번 볼까요?
1: 닥터?
3: 응? 발랑개 뱃속에
1: 잘못된
3: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들었대요.
4: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보세요.
0: 체험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는데요.
4: 오케이.
0: 키코와 미카이가 마음껏 즐기는 사이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2: 아이엔 masaya po kasi experience po ng mga bata. Kasi nga walang ganito sa Pilipinas, tsaka malayo sa lugar namin. So eto nakapunta kami sa Korea pa talaga. Ayun, kaya nakakatawa po. Masaya po kami bilang magulang po.
1: Thank you, sister. Stand up.
2: 2, 3.
0: 가족에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 한 채 어느덧 다가온 이별의 순간.
1: 반사만탈 lang to na malalayo muli kayo sa akin. Pagdating ng araw ng panahon, yung mga pangarap natin, magkakasama-sama rin tayo.
2: Mahal na mahal ka namin. Tsaka huwag ka mag-iisip lagi ng kung ano-ano. Lagi lang tayo mag-pray. Basta si Lord laging nasa center natin. Ayun.
0: Kok 잡은 두 손과 이곳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을 잊지 말길.

날 그날의 더 깊고 따뜻한 포옹을 약속하며 아빠는 말해봅니다. 안녕,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안녕, 사랑하는 나의 키코와 미카이.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9: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2: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3: 옛날에 흐든 솜씨가 있은 게 흐대.
14: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15: 저희가 못 잊지 하고 있으니까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16: 안녕, 볼라.
17: 네. 아유, 언니.
16: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17: 여기가 성이에요.
16: 오, 빙치구시오. 잘 그래요.
17: 에서 어머니가 돈을 갖고 와야지. 눈에 잠기신 분 사랑 감사합니다.

보안은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그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기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3: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4: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5: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3: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6: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 라고
3: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6: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3: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면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6: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7: 진짜요? 몰랐어요, 이것도.
6: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3: 뇌가요?
6: 네.
3: 편집을 한다고요?
6: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4: 많이 움직여요?
3: 오,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아, 진짜?
6: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3: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5: 안 보여요. 사라졌어.
3: 깜빡깜빡거려요.
8: You're that guy running for Senate, aren't you?
9: I am that guy, yeah. What was that?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 같은.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우와, 이게 진짜 금이래요.
3: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0: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우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우와.
1: 아, 온 동네 소들이 지금 다 나오고.
0: 우즈베키스탄의 마지막 여정은 뜨거운 불맛으로 시작합니다.
2: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0: 전통의 화덕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순박하고 다정한 산속의 하룻밤부터 여백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막의 하룻밤까지 특별한 하루 속으로 떠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땅입니다. 그 메마른 대지 사이사이에 오아시스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우즈베키스탄 남동부의 풍요로운 농촌지대 카슈카다리아에서 시작합니다. 카슈카다리아는 너른 평야와 높은 산지를 두루 품고 있는 지방입니다.
2: 사실 저도 이쪽은 처음 와봤거든요. 아, 근데 풍경이 되게 색다르고 정겹네요.
0: 저는 지금 실크로드 시대 상인들이 넘어다녔던 중요한 고갯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 우와, 꾸르트가 엄청 많네요.
0: 고갯마루에 늘어선 좌판들. 지나치지 못하고 내려서 뭔가를 사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하얗고 작은 조각들은 쿠르트입니다. 옛날부터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전통 유제품입니다.
3: келген пәтім, хардам келген пәтім, шетті олама құрт ейіп, кет орама шымеп.
4: Бұл жылай жақсы нәрсе. Адамды бір нәмәсімен аппетитіні ашады да.
0: Кұрекке жұтани, жодо жом сағая кеттіндейо.
2: Құрттыға деге маңайо жоңлюға. Оттон ге жейл масинайо?
5: Нәйін чоро.
2: 요게 부드러운 거라고 합니다.
0: 일상의 간식, 또 여행길의 비상식량이기도 한 쿠르트는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서 만든답니다.
5: 쿠르트 시그르스단 스티브시르 키퍼클라드 키퍼스즈드르 자크베간니게 쿠르트클라드
2: 아하, 아 꼴크 반숙 에? 반숙이면 얼마예요? 1200원, 1000원의 행복?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0: 고갯길에서 든든한 간식도 챙겨들고 다시 카슈카다리아의 산길을 달려갑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또 발길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오,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여기서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6: 네스 받으면.
2: 아, 말씀 받으면. 아,
6: 탄딜.
2: 아, 탄딜에서 구운 양고기를 지금 가지러 왔대요.
0: 알고 보니 유명한 맛집이었는데요.
6: 내 아들 싫었나? 탄딜 도시.
2: 표정만 봐도 뭐. 아, 탄딜이?
6: 탄딜. 아, 탄딜이. 아,
2: 뭐든 바스마트. 아, 저 아래 탄딜이 이만한 게 있는데 가서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0: 사람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가는데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2: 우와, 저인가 봐요. 오.
0: 연기를 뿜고 있는 대형 탄딜들.
2: 안녕하세요. 즈라스비치.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불이 지금 엄청 올라와 있어요. 불을 지피려고 장작을 엄청 많이 넣어놓으셨어요.
0: 이 식당 이름이 큰 돌 화덕입니다. 대형 탄디르가 식당의 상징이자 음식 맛의 비결인데요. 신선한 양고기를 이 집만의 노하우로 조리한다고 합니다.
7: 비라든 햇비라든 뭔가 태양이 안 사바프 함 그자트라다 함 다음 비라 헤드 아잘 헤드리스부 어디스부메
0: 수백 도까지 달궈진 탄디르 이제 큼직한 양갈비를 갈고리에 걸어 탄디르의 열기 속에 매달아 줍니다. 마지막으로 향나무

0: 가지를 넣어 은은한 향을 더하고 탄디르 입구를 꼼꼼하게 밀봉합니다. 강한 불길을 직접 쬐는 대신 흙벽이 머금은 열과 뜨거운 공기로 천천히 익혀내는 방식. 탄디르 카보브 또는 탄디르 고시트라고 하는 전통적인 화덕구이입니다.
1: 양갈비네요, 양갈비.
0: 우와, 색이 예술이죠?
1: 가까이서 보니까 기름이 쫙 빠진 게 보이네요.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0: 탄디르의 불을 적절히 다스리는 일은 숙련된 요리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1: 먹어보고 싶어요.
0: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손꼽히는 탄디르 맛집의 실력은 어떨까요?
1: 이야, 이렇게 익었습니다. 여기 바삭바삭하게 익었고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보면 이 소고기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양고기 중에 최고예요, 최고. 아이씨, 최고!
0: 이 식당에서 팔리는 양고기가 하루 최대 200마리 분량이라는데요. 한 입 먹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1: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너무 부드러워요. 와, 진짜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0: 고기 한 입에 경치 한 번, 이 풍경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궁금해집니다. 우즈베키스탄 여행 내내 먹은 빵과 고기 대부분이 탄디르에서 나왔잖아요. 대체 이 나라 밥상을 책임지는 탄디르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1: 아살람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미나자부스 병영.
2: 나 마이크 이어스지.
1: 여기가 탄두리를 직접 만드시나 봐요.
2: 야세마. 우리 운비실 몰라, 이게 우리 운비실.
0: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탄디르는 지금도 수백 년 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 탄디르의 시작은 흙을 빚는 일인데요. 아무 흙이나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수백 도의 열을 견뎌내야 하니 튼튼함이 생명이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구경만 할 순 없죠.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AI? 아유, 우린 잘 몰라. 그냥 조금 눌러보는 거지.
6: 아유, 자꾸 만들어. 줄 때도 없어.
5: 저장할 것은 차고 넘쳐요.
7: 2년 후에 보상도 해줘요.
6: 유플러스지?
7: AI 일상 새로 펼쳐요.
8: 심플리 유플러스.
0: 탄디르에 쓸 점토는 반죽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점토에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탄디르를 만들면 불을 지필 때 균열이 생기거나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디비.
0: 그래서 이렇게 치대고 밟아 공기를 빼주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장인의 눈에는 영 어설픈가 봅니다.
2: 이길. 아하. 디핑. 벌려. 나와요. 아하. 등납겨. 내글리. 왜 내글리? 내글리.

0: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운동 좀 하고 올 걸 그랬어요. 충분히 밟은 점토는 이제 앞뒤로 굴려가면서 길쭉한 원통 모양으로 늘려줍니다. 탄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몸체가 될 부분입니다.
1: 그래. 올, 나발. 호이. 호이. 나발. 안 할.
2: 어치, 말.
3: 그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0: 탄디르는 용도에 따라 형태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항아리 모양의 수직형 탄디르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탄디르죠.
4: 탄디르 문화는 우즈베키스탄의 공동체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각자 개인이 소유했지만 아주 예전에는 마을 한가운데 큰 탄디르를 놓고 각자 집에서 갖고 온 반죽이 된 빵이나 고기를 갖고 와서 거기서 직접 굽고 또 가져가고 했다고 해요.
0: 탄디르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계마다 적당한 때가 있죠.
4: 무슨 보기는 쉬워도 해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다.
0: 대형 탄디르는 하나 만드는데 열흘이나 걸린답니다.
4: 그러면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너무 싼 거 아닌가?
0: 이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든 게 사실이지만 그것도 저의 기준일 뿐이겠죠. 온종일 사람들과 흙을 만지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세상에는 값으로만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오늘 제가 흘린 땀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카슈카 다리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할 곳 겔란으로 갑니다. 깊어지는 협곡을 따라 가파르게 고도를 높이는 산길. 그 길의 끝에서 산봉 아래 폭 안겨있는 마을 겔란을 만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겔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높이 있는 마을 중 한 곳입니다.
4: здравствуйте.
5: Здравствуйте.
4: Я прошу вас. Я из Кореи.
5: Меня зовут. Очень
4: приятно.
5: Пожалуйста.
0: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압둘 아하드 씨에게 마을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4: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단비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올 때마다 너무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5: И вот интересная часть, которую можете увидеть наверху, как воду из источника питьевую воду привозят соседи здесь. Бұны тоғдан алып келеді су. Шланга билан, то есть бишлик шланга билан тоғдан алып келіп.
0: 산골 마을을 지탱해주는 풍부한 물은 4,000m가 넘는 저 산에서 쉬지 않고 흘러내린답니다. 이 마을의 역사는 7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산으로 들어온 타지크계 사람들이 처음 터를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것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도 그런 이유죠. 다른 지역에선 보기 어려운 형태의 가옥은 1년의 절반이 겨울이라는 산악지대 환경에 맞춘 구조라고 합니다.
4: 액자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나귀 같은데요? 너무 귀여워요. 아유, 귀여워. 들어오라고.
0: 압둘 아하드 씨가 마치 자기 집처럼 들어갑니다.
5: 다가오.
4: 여긴 토종 따

0: 닭이네, 토종닭.
1: 닭아! 아, 봐봐!
0: 안녕하세요.
2: 이 집 주인은 70대 토박이 어르신입니다. 좀 전에 당나귀가 내다보던 데가 어디인가 궁금했는데요.
0: 와, 여기 이 조그만 공간에 뭐 닭도 있고요.
2: 겔란에서는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동물들과 한 지붕 아래 살아갑니다.
1: Это для животных, которые вот обычно живут. Коровы, ослики, куры.
2: 1층엔 동물, 2층엔 사람이 사는데요. 축사 바로 위가 어르신 댁의 거실이라고 합니다.
3: 사부조이 크스카.
1: 긴 이스타글렉 브라드.
3: 이스타글렉 브라드 긴.
2: 어르신의 발밑에서 사는 당나귀는 온기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어르신의 발이 되었습니다.
1: С этой стороны вы можете вот так, вот ногу и вот вот вот.
0: Я не могу.
1: Может.
0: Страшно. Так.
2: 제가 뚜벅이 여행자라 걷는 것만 잘하지 타는 건 익숙지 않은데요. 어찌저찌 올라탔습니다.
0: 당나귀 처음 타봐요. 방석도 편안하게. 아, 감사합니다.
1: 라프티. 엔트 찹사놈이들.
3: 다 끄다봐.
0: 아유, 죄송스럽게 또. 너무 빨라요. 딱 보이세요.
2: 당나귀는 오랜 세월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0: 아,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됐네요. 안녕하세요.
1: 살로마토디, 소르키카.
0: 아, 죄송했어요. 나머지, 나머지. 고맙다. 어휴, 고마워. 감사합니다.
2: 타지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겔란 마을은 오랜 세월 외국인 여행자의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1: 나갈 때.
2: 그러다 여행길이 열린 2018년부터 저 같은 이방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은 외지인을 경계하는 대신 반갑게 맞아주고 곁을 내어줍니다.
0: 창고가 보기보다 엄청 커요.
2: 당나귀 말고 또 자랑할 게 있는지 어르신이 옥상 창고로 저를 데리고 왔는데요.
0: 아, 슈트, 저 슬리바다?
3: 슬리바.
0: 슬리바. 아.
3: 아브리코스.
0: 아브리코, 아브리코. 아.
3: 약한 포트.
0: 이걸로 이제 아, 깜포트라 그래서 아, 말하자면 이제 음료수를 만드는 거야. 오, 네네네네, 후바치, 후바치. 후바치, 후바치. 후바치.
2: 괜찮대도 자꾸만 퍼주시는데 그 인심에 며칠은 배부를 것 같습니다.
0: 어, 네네네네, 후바치, 후바치. 오, 약탕물이 다쳤어요. 감사합니다. 더 주시기 전에. 많이 내려가야 될까?
2: 겔란 마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며 똘똘 뭉쳐 살아왔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지난 세월의 온기가 배어 있습니다.
0: 이것도 단들인가 봐요.
2: 공동 화덕에서 빵을 구우며 안부를 묻고 거리에 소똥을 모아다 말리며 다가올 겨울 추위를 함께 걱정했습니다.
1: 찰마 называется. Чалма это на зиму, чтобы согреть дома. Здесь очень много снега. Вот мы сжигаем печки, у нас специальные печки.

0: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 붕어빵 3대가 모여 사는 압둘 아드신의 집. 오늘 제가 저녁도 먹고 하룻밤 묵어갈 곳입니다.
1: Это и есть урюк, который вы дали, да, вот сушеный урюк, да, попробуйте. Можно вот сюда налить и выпить, да.
0: 아까 잔뜩 선물 받은 말린 살구 있죠? 겔란에서는 손님이 오면 이런 살구 간식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2: 어우, 너무 맛있어요.
0: 마당 한편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2: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1: Это моя жена.
2: 아, 여기 아내분이시네요.
1: Процесс угры.
0: 겔란은 오랜 세월 산속에 고립돼 살아온 마을입니다. 음식 문화도 이곳의 환경에 맞춰 발달했습니다.
1: Можно кушать его, да. Чисто из муки его жарят в большом огне и это все изготавливаю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ушат.
0: 벼농사를 짓기 어려운 산골에서는 쌀보다 밀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추운 겨울이다 보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 발달했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음식이라도 다른 도시에서 먹는 것과 겔란에서 먹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맛은 물론이고 기분도 그렇죠. 여행을 오래 다녀도 이런 집밥은 늘 감동입니다.
2: 아, 제일 먼저 감자가 씹히는데 감자가 너무 너무 달짝지근합니다. 박부젠,
1: 나만 먼저 보이스캔 기릭트. 어떻게 어담 쇼마?
0: 우즈베키스탄의 밥상은 사람이 많을수록 정겹습니다.
1: 고스남.
2: 아, 고스남. 그냥 스물스물 넘어갑니다.
0: 접시 하나를 가운데 두고 다 같이 둘러앉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2: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3: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после заканчивания школы, средней школы.
2: Средняя школа.
3: Средняя школа. Потом какой-то встречи будет. Обычная или необычная, или внезапная встреча. Глаза на глаз. Потом получается любовь. А это молодежь, это время такая, да,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глаз на глаз, встреча такая. Да-да.
0: 순박한 산골의 소년소녀가 반평생이 지나 지금의 대가족을 이루기까지 겔란은 변함없는 품으로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겔란 마을에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2: 지금 젖을 짜고 계셔서 제가 가까이 가면 놀랄 것 같아서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0: 이 집의 재산 1호, 젖소는 송아지를 곁에 둬야만 젖을 준다네요. 이렇게 매일 얻은 신선한 우유로 요거트, 치즈 같은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한번 끓여 살균만 해서 바로 마시기도 합니다.
2: 갓다 낸 우유를 얘가 이해가라지? 넘놀만네.
1: 넘놀만네, 이거라지.
2: 전 뜨거울 줄 알았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아침이라서 따뜻한 것도 좋지만 진짜 고소합니다.
1: 하루코네다. каждый утро нас да.
3: 아. Там семи щевец немножко ещё варенье или мёд.

0: Пожалуйста.
1: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시작됐나 했는데 우유를 다 짠 젖소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갑니다. 열린 대문으로 제 발로 걸어 나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2: 오, 저 집에서도 소가 나옵니다. 아, 온 동네 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나오고 있어요. 친구 부르는 것 같아요, 저기 보고. 어, 안 가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올 때까지.
1: 매일 오전 5시 반 소들이 풀 뜯으러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랍니다.
3: 700-600.
2: 할머니가 지금 저기까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가 엄마들이 자녀들 학교 보낼 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1: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인데 여기선 일상이라고 합니다. 도시에서만 살다 온 여행자에게는 겔란 마을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2: Сейчас куда вы?
3: Мы пойдем там красивое место.
2: А, красивое место.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Это река называется Ок-Дарьё.
1: Ок-Дарьё.
0: Да. Белая река называется.
1: А, Белая река. Ок-Дарьё. Ок-Дарьё라는 강이라고 하네요. Mm-hmm. 설산과 계곡의 물과 이 나무들 정말 멋지네요.
2: 우즈베키스탄에서 이토록 푸른 산골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숨겨진 보석을 찾은 기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얼굴을 마주한 저는 다시 익숙한 황야로 향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서쪽 누라타로 길을 잡으면 창밖 풍경이 빠르게 달라집니다. 풀 한 폭이 살기 힘들어 보이는 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길. 그 황량한 땅 가운데 엎드려 있는 것처럼 낮은 건물들이 모여 앉은 도시 누라타가 있습니다. 시내 남쪽에 있는 요새 터에 오르면 도시의 앉음새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0: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여기가 요새였나 싶을 정도로 흔적만 남아있어요.
1: 그래도 지어질 당시에는 튼튼한 성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0: 아, 이렇게 보니까 이곳이 성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벽이 되게 낮아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금 거의 흙으로만 보이거든요. 와, 요새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1: 누라타 산맥의 남쪽 끝자락과 키질쿰 사막 사이의

0: 자리한 곳. 실크로드 시대의 누라타는 중요한 오아시스 도시 중 한 곳이었는데요. 이 메마른 땅의 도시가 어떻게 오아시스로 불리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을 찾아 차슈마로 갑니다.
1: 여기 차슈마 성지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무슨 전통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조용하던 광장에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0: 하나 둘 구경꾼도 늘어나고 저까지 덩달아 신이 납니다.
1: juda qadim ota-bobolarimizdan yozib olingan eng qadimiy qo'shiqlar. Zuv ziyoda, zumda kelar piyoda bu. Zuv tez yurish, tez yurish ma'nosida. Yugurib keladi.
0: İgose 이름 차슈마는 페르시아어로 샘이란 뜻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바로 그 추락 지점에서 이 샘물이 솟아올랐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신성한 샘으로 불렸는데요.
2: 우와, 고기도 엄청 많은데. 오, 이게 약간 송어, 아 송어 같은데. 와, 신기한데?
0: 마린카라는 이름의 이 물고기들 또한 성스러운 샘의 수호자로 여겨져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수터에서 약수 떠먹듯이 누라타 사람들은 이 샘물을 마십니다.
2: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통에
3: 담아주는군요.
2: 오, 와, 정말 깨끗해요. 오, 아, 맛있어요? 저도 좀 먹어봐야 돼요? 어, 맛있어요.
4: 아주 갔단 술게 왔다.
3: 지금 더 당길 앞두다.
4: 블록도 이에 타기다.
3: 이에 타기다 블록도 시켰다.
2: 아, 정말 신기하네요. 오.
0: 1년 내내 얼거나 마르지 않고 20도 안팎의 일정한 수온과 수량을 유지한다는 신비의 샘물. 16세기에는 샘이 솟아나는 자리 바로 위에 모스크가 지어지면서 더욱 완벽한 성지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모스크 아래 샘의 원천에서는 지금도 맑은 물이 쉬지 않고 솟아납니다. 황량한 누라타를 초록빛 오아시스로 기억되게 해준 샘물. 사막의 관문에 자리한 오아시스 도시 누라타를 뒤로하고 저는 이제 진짜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목적지는 히질쿰 사막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호수 아이다르쿨입니다.

0: 황량한 키즈쿰 사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황량하네요.
1: 키즈쿰은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가 흔히 사막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처럼 끝없이 모래만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누라타에서 1시간 정도면 닿는 이 호수 앞에 서면 여기가 사막이 맞나? 하는 착각마저 듭니다.
2: 우와,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게, 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1: 아이다르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로 사막의 바다로 불립니다.

0: 있는데. 오, 오, 이거 여기 연분기가 있어요. 많이 소금이에요, 소금.
1: 이곳은 원래 연분이 쌓여있던 저지대였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가 바로 아이다르쿨입니다. 물맛은 그리 짜지 않지만 정말 바다 수영하는 기분이 듭니다.
0: 너무 밝아다? 여기 엄청 깊어요. 깊어요? 네, 깊어요.
2: 들이 수고하신 거죠?
0: 아, 그다. 그제 그제.
3: 시리디니 그래도 거의
0: 상당한 모셨다.
3: 여기 가운데는
0: 네.
3: 30배 좋다 고지만 해줘.
0: 아, 한 35m 정도 된대요.
4: 38.
0: 아니야.
4: 여기 250km.
1: 우와.
0: 우와. 이 호수가 길이가 야 250km. 폭이
4: 거기 그냥 근데 40km.
0: 40km요?
4: 여기 아니 저기 다 있어.
0: 아, 제일 큰 데가. 우와, 엄청 큰 호수네요.
1: 더 놀라운 건 이 호수가 인공호라는 사실. 소련 시기 홍수 조절을 하던 중에 우연히 탄생한 이 호수는 이제 키질콤 사막의 새로운 오아시스가 됐습니다. 호수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저는 다시 키질콤 사막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정표도 없는 모래길 위에 점점이 놓여있는 낯선 구조물. 사막의 밤을 위해 준비한 오늘 저의 잠자리입니다.
5: 아슬람 알라이콤.
6: 무슨 유르트 하면서.
5: 아하.
6: 슬락 가려야 됨슬락?
5: 네. 한국에서 왔어요.
1: 유르트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오랜 세월 사용해온 이동식 가옥입니다.
6: 마하맛. 마하마트.
5: 와, 우와, 우와, 너무 아름다워요.
6: 하나부 유르타, 익실릭 유르타.
5: 어, 실내 장식도.
6: 슬라게 역할했던 거 유르타, 슬라게 마콜 빌했던 거 유르타.
5: 전기가 아주 최소한의 것만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아, 뭐 밤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 전통 유르트의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에서 온 여행자도 큰 불편함이 없도록 꾸며져 있는데요. 저는 유르트의 짐만 풀고 다시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5: 아살라알레쿰. 아, 여자부터 병영 갖고 자고.
7: 로릭.
5: 아, 로릭. 아, 오늘 제가 탈 낙타인가요?
8: 가수.
5: 오, 어우, 뭘?
8: 이때 오르케 집어를 뒤에
5: 아무도 없어라. 오. 만져보니까 저는 이 사진에서 보거나 하면 되게 이 쌍봉이 봉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 쌍봉 낙타는 중앙아시아 사막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5: 오.
1: 추운 겨울과 건조한 환경에 강해 유목민과 실크로드 상인들의 듬직한 동행이 되셨습니다.
5: 낙타를 타고 이 키질콤 사막을 걷고 있는데요. 키질콤 사막은 튀르키어로 붉은 모래라고 해요. 이 사막에 해가 질 무렵에 보면 이 사막이 붉게 물든다 그래갖고 붉은 모래라고 합니다.
1: 출렁이는 낙타의 걸음에 몸을 맡기면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기분이 듭니다.

0: Also,
1: the guitar,
0: similar.
1: The Spanish guitar, is the same. It has more strings and it's bigger.
2: 음악이 있고 말동무가 있고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스페인에서 왔는데요. 각자의 속도대로 여행을 즐기고 있답니다.
0: How long days this traveling in Uzbekistan?
1: We are traveling for 2 weeks.
0: Two weeks. And you?
3: 3 weeks.
0: 3 weeks. Oh,
4: winner.
0: Yeah.
3: From London to here for 3 weeks.
2: 여행자들은 금방 친구가 됩니다. 이 사막에 함께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오래 간직할 추억을 나눠 가진 사이가 됩니다.
0: Beautiful.
4: Nobody around. Nobody.
0: Nobody. Nobody.
4: Surrounded by the nature.

0: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제가 몽골 갔을 때도 세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와,
1: 쏟아지는 별빛 이불을 덮고 잠든 사막의 밤, 제 버킷리스트 하나가 이뤄졌습니다.

0: 오,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좀 늦장을 부렸나 봅니다. 이렇게 혼자 이 사막 위에서 저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1: 어디서나 같은 태양이 떠오르지만 바라보는 마음은 늘 다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난 모든 사람과 순간들이 이 사막의 햇살처럼 오래도록 빛날 것 같습니다.
2: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안 되지? 나는?
3: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2: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3: 잠깐만, 여기다 못 갈 것 같아요.
2: 감동적이다, 여기는 좀. 미치겠네. 와, 장관이다, 진짜.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1: 이곳은 구루 아미르라는 곳인데요. 칭운드 제국의 창시자 칭운드가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4: 우와.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올라.
2: 네. 할머니.
1: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2: 여기가 성이에요.
1: 오, 김치구시오. 잘 그래요.
2: 에서 돈을 갖고 와야지. 눈에 생기신 분 사람 감사합니다.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0: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1: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맛을 대물림하며 긴 세월을 이어온 평양냉면집이 있습니다.
2: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여기 왔거든요.
3: 정말 120년 넘었습니다.
4: 아무도 안 넣고 딱 마셔보고.
1: 번거롭더라도 주방에서 밥을 비벼내는 비빔밥은 또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5: 1930년도에 할머니가 시작을 하셨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비벼서 나가고 있어요.
6: 이 맛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이 맛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난 또 궁금해요.
1: 100년이 되도록 변함없이 지켜온 맛,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0: 전국에서 가장 무덥기로 소문난 도시죠. 대구의 뜨거운 열기에 지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불볕 더위 시원하게 식혀줄 평양냉면 한 그릇 맛보러 왔답니다.
1: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제 슴슴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0: 4대째 그 맛을 지켜오고 있다는 박문진 씨. 잠시도 손을 쉴 수가 없습니다.
2: 메밀반 조합.
3: 뭐 먹는 거예요?
2: 메밀하고 전분하고. 메밀이 80, 전분이 20. 20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0: 사람들이 찾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터.
2: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무한말 평양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전쟁으로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아버지의 외삼촌께서 이어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0: 외가의 비법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1969년 대구에 터를 잡았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변화를 견디며 이어온 120년. 그 세월이 곧 믿음이 되었죠.
2: 아니요, 옛날에 손 봐주겠지. 그때는 이렇게 큰 둥그런 이렇게 볼, 큰 볼이 이만한 거기다가 이제 메밀가루 넣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 우리 주방에 일하던 형님들이 막 하루 종일 그냥 그래가지고 천 개씩 팔았으니까 옛날에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세상이 바뀌면 그에 맞춰 자연스레 변화해가는 것들도 있기 마련. 냉면 맛의 깊이를 더해주는 국물 맛도 그러했답니다.
2: 초창기 진짜 옛날에 구한말 때 평양에서는 그 소고기 육수를 안 쓰고 동치미 국물로 했습니다. 동치미 만들려면 독을 갖다 땅에 묻어야 되거든요. 땅이 많이 필요해. 그 땅값도 비싸지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동치미 할 장소가 잘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선책으로 생각해내는 게 영양가도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양지육수.
0: 틈날 때마다 아버지가 들려준 평양의 냉면집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다는 박문진 씨. 물려받은 냉면 맛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더 정성을 쏟게 됐다죠. 구수한 메밀면에 양지육수의 은은한 감칠맛이 더해진 평양냉면. 그 맛이 이어진 지도 70년이 넘었지요.
4: 뭐 아무것도 안 넣고 딱 마셔보고.
5: 콩으로도 넣고 마셔보시는 거예요?
4: 네.
5: 아, 왜 그러신 거예요?
4: 아무것도 안 넣고 원년의 맛 그대로 맛보고 그 다음에 겨자를 좀 넣어가 이렇게 또 가미가 되면 맛이 또
6: 맛이 달라지거든요.
0: 슴슴한데 돌아서면 또 은근히 생각나는 중독성 강한 맛이죠.
7: 국물이 되게 담백하고 그다음에 이게 메밀 향이 이렇게 느껴져서 재료의 본연의 맛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매일 찾고 있습니다.
8: 해마다 몇 번씩 이제 생각이 나요. 여름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오죠.
9: 그게 몇 년 되신 거예요?
8: 한 30년 됐죠.
0: 때를 놓치면 먹을 수 없다죠.
2: 저희는 1년 중에 4월 달부터 9월 말까지 6개월만 장사하거든요. 비 조금 오고 바람 좀 불고 이러면 손님이 좀 적어요 또. 예. 오늘 해나고 기온 높고 이러면 손님들 막 줄 서시고 그렇게 한 지 45년 넘었습니다.
0: 철 맞춰 먹어야 할 냉면 맛이 또 있답니다.
2: 아, 요거는 함흥식 고구마 전분으로 만듭니다. 요거는.
0: 쫄깃한 면발에 새콤 달콤 매콤 양념이 어우러진 함흥냉면. 부산으로 피난 오면서 보다

0: 대중적인 입맛을 고려해 추가하게 됐답니다. 돼지고기와 숙주, 두부를 넣어 담백하게 빚는 평양만두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모양도 남다르답니다.
1: 양쪽 끝 붙이고요. 양쪽을 이렇게 양손으로 쥐고 이렇게 감싸면서 잡아 당깁니다. 당기면서 이렇게 싸면은 안쪽에 공기가 다 빠져야, 공기가 빠져야지 그 삶을 때 터지는 게 적어져요.
0: 가게를 물려받고 17년간 변함없이 지키고자 노력해온 맛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식사 나왔습니다. 물냉면을 보십시오. 오늘 수육 괜찮게 나왔습니까?
2: 아까 적더라.
1: 예예. 예, 얼마나 사장님 오신 지 한 30년 됐습니까?
2: 사장님 여기 오기 전에.
1: 그렇습니까? 네.
2: 아, 그, 나는 그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오고.
1: 예, 예, 예.
2: 그 어른이 젊으셨을 때.
1: 예.
3: 글쎄 뭐 한 50년 됐나요? 40-50년 됐나? 뭐 세월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내가 어릴 때 맛이 그대로거든요.
0: 50년 전 맛 그대로라니 이만한 찬사가 또 있을까요?
3: 여름에 이거 한 두세 차례, 서너 차례 먹어야 여름이 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1: 선대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망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손님들이 보시면 손님들도 뭐 대를 이어가지고 오시거든요. 4대째 오시는 분들인데 손님들은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아버지하고 왔던 추억도 있고 어머니하고 같이 왔던 추억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망치면 안 되겠다. 그런 좀 책임감이 큽니다.
0: 그 맛의 무게를 오늘도 묵묵히 지켜냅니다. 이번에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으로 갑니다. 채석장 인근에 오래된 밥집이 있답니다. 익산의 향토 별미로 자리 잡은 음식이 이곳에서 탄생했다는데요.
3: 안지가 한 50년 될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댕겼습니다.
0: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비빔밥 하나, 비밀이 있답니다.
4: 여기는 안 그러고 비비지 않아.
5: 저 부대에서 비비고 그 직원님들이 비비는 거 보면은 저 정도 하면은 이 맛이 나오겠지.
0: 이름부터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주방에서 밥이 다 비벼져서 나온다고 해서 비빔밥이라지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을 거쳐 3대째 만들어 오고 있는 음식이랍니다.
6: 예전에 그 석산에서 일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은 식사를 빨리 하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비벼서 나가면은 그분들이 더 맛있고 더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비벼서 나가고 있어요.
0: 익산 황등면은 예부터 질 좋은 화강암으로 이름난 곳이었답니다. 한때 석재 산업이 크게 번창해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다죠. 채석장 앞 황등시장의 터를 잡고 96년을 이어온 세월. 20년째 황등 비빔밥 맛을 지켜온 이종식 씨는 소뼈와 돼지뼈를 넣어 육수를 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6: 들어가는 양념인데 저희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넣었던 그런 양념들이에요. 소고기하고 생강, 재료 양념들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저희 비빔밥이 토렴 비빔밥이거든요. 그래 토렴하는 국을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에요.
7: 비빔밥을 토렴을 해서 하세요?
6: 예, 토렴에서 나가는 저희 황등 비빔밥 제일 끝등 중에 하나 첫 번째가 토렴을 해서 그다음 두 번째가 밥을 비비는 거 하나씩 한 그릇씩.
0: 사골 국물이 진하게 우려지면 꼬들꼬들하게 갓 지은 밥을 준비합니다.
8: 아, 식혀야 돼요. 너무 뜨거운 밥을 쓰면은 뜨거운 그 밥알에

0: 국물이 바로 흡수해버려서 퍼져버려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1: 30분 정도 밥을 식힌 후 본격적인 비빔밥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뜨끈뜨끈한 사골 국물로 콩나물과 함께 여러 번 토렴해 주는데요. 밥알 표면에 국물이 코팅되면서 밥맛이 더 고소해진답니다.
2: 시장에서 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따뜻한 밥이 귀하니까 그때 토렴을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비빔밥을 훨씬 더 맛있게 풍성하게 만들었죠.
1: 밥이 식기 전에 양념이 들어갑니다. 비빔 전용 비법 고추장도 한 스푼.
0: 과일 간 것도 들어가고요. 육수도 들어가고. 야채 육수 위주로.
3: 이것도 어머니 때부터 하신 거죠? 계속 해왔던 거죠?
0: 그죠.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안 그럼 맛이 바뀌니까.
1: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한 그릇 한 그릇 따로 양념해 비비는 것이 철칙이랍니다.
3: 하루에 마늘을 얼마나 많이 비비세요?
0: 안 세어봤어요, 사실. 그래도 뭐 많이 파면은 300개? 300개 정도.
3: 와, 근데 맨날 비비면 힘들지 않으세요?
0: 어깨 아파요.
1: 여기에 나물과 함께 올라가는 고명이 있죠.
4: 안녕하세요.
1: 바로 당일 공수한 한우 육회입니다. 과거 황등시장에는 우시장이 크게 섰답니다. 생고기를 먹는 것이 흔치 않던 시절, 석공들을 위해 밥을 비벼내주던 할머니가 당시 비교적 값싼 부위였던 우둔살을 육회로 비빔밥에 푸짐하게 올리기 시작한 것이 익산의 대표 별미가 됐답니다.
2: 석산일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기계화가 돼 있지 않고 그 당시에는 다 손으로 돌도 들고 돌도 날르고 했던 시대라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안쓰러우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까.
1: 석공들의 기력을 도두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대째 그 방식 그대로 지켜지고 있지요. 고기와 육수에서 나오는 깊은 맛이 담백하니 별미랍니다.
5: 할머니 때 한다는 거 알았는데 어머니 때 맛이나 지금 아들이 하는 맛이나 똑같아요.
6: 우리가 여기 언제부터 왔지, 아빠?
7: 14년?
6: 아, 14년
7: 정도. 네, 14년
6: 정도. 가끔 아빠랑 같이 이제 저희 있는 집이 정읍인데 이거 먹으러 가끔 와요. 아빠가 힘이 여름을 타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8: 기분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7: 밥 먹은 것 같아요. 밥 먹은 것 같아요.
1: 반찬 하나까지 정성을 쏟는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원에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답니다.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다 보니 자부심이 생기더랍니다.
0: 어머니가 음식을 다 하셨어요. 주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맛을 똑같이 그래서 유지하고 손님들도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1: 단순히 오래돼서가 아닙니다.
2: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저희 맛의 비결은 인내하고 정직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새벽부터 가마솥에 아궁에 불 떼면서 그 밥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밥했던 그 시간,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또 연탄불을, 예전에 연탄불을 했거든요. 연탄불을 갈아가면서 했던 그런 인내의 시간,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새벽에 나오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그 인내의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비법이 된 것 같고, 거기에 딱 더 이제 정직함이 이제 들어가면은 비결인 거야.
1: 효율보다는 원칙을 지키며 오늘도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0: 여기서 60년 했습니다.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짜잔! 나는 아이반이야. 8살이야.
1: 그 also loves water and getting wet.
2: 어릴 때부터 항상 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맨날 그 장화 신고 나가가지고 물웅덩이에서 물장구 치고.
3: 빼빼 있어, 그치? 아이반 곰돌이 어딨어?
4: 안 왔어.
5: 아, 기타! 고고!
0: 이게 알아?
6: 아, 나사스 el salto.
0: ¿Qué?
6: ¿Naces el salto?
0: He hecho el salto.
7: ¿No tienes una fiesta del colegio?
0: Sí, también tengo una fiesta del colegio.
8: 저희가 만날 때는 같이 석사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서 만나서 그동안 계속 같이 만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어요.
7: But our three weddings. Yeah, because I'm from Spain and Hemi is from Korea, but we were both living in the US. Oh.

0: 아이반 이제 아이반한테 간다.
1: 탑승 비행기 탑승하러 간다. 아이반. 아,
0: 지금 밥해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0: 빨리 와. 아이바 빨리 먹어. 아이바. 나 안 먹는다. 빨리 먹어. 안 뜨거워, 먹어. 이렇게 먹어, 이렇게만 먹어.
1: 우리야, 사랑.
0: 굿모닝. 아이고, 참. 누구하고 잤다고 얘기 좀 해, 아이바.
2: 빨리 와, 자기. 빨리. 빨리 와세요. 할머니하고 자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 자자.
3: 할머니랑 가요.
0: 뭐 할아버지는 저쪽만 가셨잖아.
3: 할머니랑 잤어.
1: 아, 할머니랑 잤어.
3: 애미야, 그거 된 거 들리다. 아.
0: 얼른 먹고 가게, 학교 늦어.
4: 다니야, 얼른 선크림 바르고 신발 신어야지.
5: 야, 빨리 가.
4: 아이반. 아이반, 얼른 선크림.

0: No. No. 가자.
1: Te lo pasas muy bien, Iván.
2: 잘 갔다 와.
3: 안녕.
2: 잘 갔다 와.
0: 알겠습니다.
3: 다녀올게요.
2: 잘 갔다
3: 안녕. 좋은 하루 보내.
0: 엄마 빠이빠이 해야지.
3: 빠이빠이. 안녕. 오,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해, 알았지? 응. 안녕. 가, 갈게. 얼른 가. 안녕.
0: 아, 아가 잘 간다, 그치?
4: 회사 출근은 자주는 하진 않는데 여기 근처에 이제 마드리드랑 연결되는 그런 작은 기차가 있고 지하철로 한 세네 정거장 가면은 이제 회사에 도착해.
5: 수업은? 응.
6: 오, 커피 한잔 먹자.
1: Let's see, translate. Vamos a ver. Hoy vamos a dar un paseo por Pozuelo. Un paseo por Pozuelo. Y también vamos a ir a un mercado antiguo.
0: 아, 시장도 간대.

0: 우리 차로 가는 건가?
1: 걸어서 그래요.
0: 걸어서. 시장 가면 시장도 봐가지고 오려면 무겁지 않을까? 날씨가 뜨거운데 걸어가면 힘들겠다. 아, 카드가 들어야지, 참.
1: I think Hemi's mom doesn't like walking. I was initially a little bit nervous because I was not sure what to show them nearby. Ahora vamos a ir a la casa de campo y vamos a dar un paseo y vamos a tomar un snack.
0: Yes. Okay. Yes. Let's go.
1: Let's go.
0: 고. 렛츠고.
2: 아이고 날씨 좋다.
1: 아, 네.
2: 아이반하고 옛날 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험해 봐야지.
3: Antes no lo sé, tengo que probarlo antes.
2: 아이반을 자꾸 알바라고 하네.
3: 아, sigo viendo al Kidsan.
1: 몰라요.
0: 아, 이 반 이렇게.
2: 알바. 아, 이 반.
3: Haz la mitad.
2: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안토니오 estaba bien.
2: 급할 때 이게 좋더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4: 저봐 내가.
1: 렛츠 고.
2: 어디로 가요?
0: 렛츠 고. 달리.
1: 예. 예. 오케이.

0: 안토니오랑 우리 셋이 오니까 또 재밌네. 내가 영어를 배우면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될 것 같아.
1: 어려워요.
0: 어려워요.
1: 네, 영어.
0: 그러니까. 네.
2: 앞으로 AI가 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0: AI가 다 해줄 거라고.
1: 네, 네. It's frustrating sometimes that I feel that we could just say so many things to each other about our life and we can't. But you know, at least we got something using our phone translator. So at least, you know, we ge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gave some ideas to each other. So
0: 표현은 이제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잘 안 돼도 마음속으로 우리한테 되게 많이 생각하고 배려 해준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1: Maybe we can get some tapas here.
2: So.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에요?
3: 네. 안토니오가 이메일에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네?
0: 고마워.
1: 정말해요.
0: 다음에 아이반이랑 햄이랑 같이 와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 다음에 또 다 같이 와요.
0: 그래, 좋아, 좋아.
4: 귀염둥이 집에 왔어요?
5: 빨리 빨리 가리.
6: �amos a preparar la nutria.
1: Sí, vamos a preparar esto por aquí.
4: Ivan, 옷 갈아입게. 얼른 와.

0: 아이고 기운이 안
1: 돼.
0: 아이고 쓰러지겠어.
2: 알반 할머니 수영복 어때요? 이번에 이제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수영복을 샀는데 너무 이상한 거 사가지고 못 입고 수영복이 좋은가 뜯어봐야지.
3: 이 옷이 무거운 것 같다. 검정 같다. 뜨겁게 검정. 뭔 일이야. 잘못 샀다. 잘못 샀어. 어이, 그래도.
2: 이렇게 입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3: 혜미가
2: 아이, 골랐어, 그냥.
3: 자기가 골랐어?
2: 혜미하고 둘이. 둘이 골랐어.
3: 다른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더니 이번에는 나는 산 줄도 몰랐어요. 근데 수영복 왔다고 봤더니 이게 새까만 걸로 된 옷이요. 보니까 머리 쓰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뭐 상가집 수영장 가냐고 무슨 그런 옷을 사고 그러냐고.
4: 아니 사실 제가 노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체 몸을 가리는 스타일의 수영복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 아랍 무슬림 쪽의 수영복, 왜냐면 여기 나머지 수영복들은 다 파리랑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고, 일단 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게 저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다.
5: 그냥 편한 거.
2: 아니, 그거보다 이게 낫다.
4: 엄마 아빠도 갖다 줘? 수경?
3: 아이, 필요 없어. 수경은 문 달렸는데 그걸 왜 갖고 와.
1: 안돼도 아구아.
6: 문도 안 커. 문을 이쁘다.
1: 연합과 나중에 사는
6: 거. 우와.
7: 이쁘다, 야.
6: 왜 이렇게
1: 이뻐? 왜 이렇게 이뻐? 왜 그래?

0: 아니야. 저녁 다 됐어. 저녁밥 먹자.
1: 금방 했네. 빨리 했어.
2: 아, 네.
1: 아니야, 봐. 어서 오세요.
2: 아이고,
1: 금방 뚝딱 했어. 응? 손이 엄청 빠르다 그랬어, 내가.
3: 야채가 안 들어가서.
0: 야채를 자기가 넣는 거예요.
3: 자기가 넣는 거예요?
0: 양파랑
1: 양파
0: 그리고 케첩이랑 마요네즈
1: 여기 넣고 덮어가지고 여기에다 넣어.
3: 아니.
1: 맛이 어때?
3: 응? 별로네. 여기 가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이 정도는 엄마도 한다.
0: 엄마의 마음에. 엄마 도전. 마이맘 챌린지.
3: 맛은 있네.
4: 계속 말로 배겠냐?
1: 소녀 맛있어.
4: 맛있어요?
3: 맛있어요.
2: 어, 굿. Happy, happy. And I've never made that many burgers, but I think the result was okay. I liked it. Pretty, I think it was pretty good.
3: 햄버거.
1: 잘 먹었습니다.
2: 잘 먹었습니다.
1: 아이고.
3: 샌드위치가 낫지.
1: 하지 마.
0: 잘 먹고 왜 그래?
1: 왜 그래?
0: 맛있었어.
3: 잘 먹었습니다.
0: 주무세요.
1: 이것도 다 가져갈 거냐?
3: 빠뜨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1: 무거운 걸 넣어야지.
0: 아, 이걸 먼저 밑에 깔고 얼음을?
3: 식혜 이렇게 가면 돼요.
0: 어, 도토리묵 두 통 다 가져.
3: 두 통, 두 통 가져.
0: 오, 진짜? 남자죠?
3: 응, 남자죠. 탱탱하네.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아이고, 이거 무겁겠다.
2: 도마? 이제 와라, 홈버피.
3: 짐이 많네. 짐이 많아.
2: 맞아요.

0: 안토니오 무거워서 가겠어? 이걸 눌리면 이거 마에
1: 아이고 안전벨트 하셔. 안전벨트 출발.
2: 이거 한글 학교 가는 길이잖아.
1: 안돼.
3: 아이바는 한글 학교에다 내려놓고 가자 우리.
2: 그럼요. 어. 아이바는 공부를 더 해야 돼. 한국말 잘 못하니까.
3: 잘못해서.
2: 아빠는 운전해야 되니까 같이 가고.

0: 동네 구경 좀 하자.
1: 구경하러 일리 가는 거야?
0: 조용한 동네네. 아, 하늘 봐. 구름 한 점. 해파라네.
1: 나이 보니 금방 할머니보다 더 크겠다. 그지? 다음에 볼 때는 다음 다음에 내년에는 할머니보다 훨씬 크겠네.
2: 그니까 나보다 크겠어.
0: 시골 동네 지옥 깨끗하네. 저기 성이요?
2: 여기에요. 여기가 성이에요. Let's go one more walk.
0: 이게 궁전이요?
2: 네네네.
3: 멋지다.
4: 멋지다.
0: 큰 소리로 이리 오느라 그래요. 와. 이리 오느라 그래요.
1: 확실히 시원하긴 하다.
0: 여기로 가도 돼?
1: 올라가요?
2: 네. 올라가 주세요.
5: Es del siglo XVII, ¿verdad? El palacio del siglo XVII, me parece.
2: 아,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래요. 아.
6: 17세기?
2: 네, 17세기. 오. 오. 여기서 이제 밥 먹는 곳인가 봐요. 여기는 되게 특별하게 해서 따로 프라이빗하게.
0: 완전히 옛날 고전 방이네. 이런데 자면은 좀 특이하겠다요.
2: 이제 꼭대기.
0: 응, 꼭대기까지 가야 돼.
1: 응. 알반 천천히 올라가자.
0: 가자. 우와.
2: 와, 너무 예쁘다, 천장이.
0: 너무 좋다요.
2: 전경이 좋은 방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5: 아, esta es una de las.
2: 아니야, 엄청 예쁜 방이 한 번 더.
7: Vamos a ver las torres del palacio.
5: De las habitaciones de la torre.
0: 오, 여기 경치 너무 좋다.
2: 오,
0: 굿.
2: 아, 여기가.
0: 이거 베리굿이다.
1: 우와.
0: 베리굿이요. 오. 오, 너무 좋다. 아. 우와. 오, 경치 봐.
2: 경치가 좋다.
0: 뷰가 끝내준다, 야.
1: 야, 멋있다.
0: 아, 여기서 보니까 동네가 진짜 아름답네.
2: 여기서 보니까.
1: 야,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2: 아, 사진 찍고 싶어.
3: Me gustaría vivir en el palacio. Me gustaría vivir en el palacio.
7: Y a mí también.
2: 자, 치즈 일단은 찍어볼게.
1: 치즈.
0: 한번 가자.
5: Bueno, pero eso después, mira, después de la iglesia, vamos a coger renacuajo.
0: 이거 성당이네.
2: 네, 저게 성당이에요.
0: 아유, 오래된 성당 같아.
2: 네, 오래됐어요.
1: 성당 신분증 계시나?
7: There's a priest for eight different.
2: 아, to take turn? 아, 그러니까 여기가 신부님이 8개의 마을이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신부님이
1: 왔다 갔다
2: 8주에 걸쳐가지고 한 주는 이 마을, 그 다음 주는 저 마을.

0: 이렇게 해서
1: 신부님이 딸려.
0: 신부님이
1: 한국에 신부님들 많은데.
2: Mucha ocupación, hay mucho movimiento aquí.
3: Sí, estamos aquí.
4: Pero muy intenso.
5: Sí. ¿Pasamos?
1: Suben, aquí saben, tarde, no lo ataca.
6: 그렇지. 여기 동네 사람들 알으니까 여기 와서 살다 가고.
0: 아 그리고 그 형제분들도 자주 오셔. 요새 요즘에는 형제들도
6: 식사하고
0: 있고.
6: 식사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0: 그러니까 자주 오셔.
7: 그렇지.
0: 교회가 깨끗하다, 그렇지? 와. Es muy grande.
8: 성당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9: 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면 최고예요.
10: 이제 1553년
0: 1556년 정도부터 짓기 시작했대요. 1800년도에 끝났대. 한 200년 정도, 23만년 정도.
5: I think that's something. Yeah. I mean, I think that their first impression when we were walking around the streets and going to visit the palace and the church, they keep saying that it was very, very cute and like a very cute and nice town. They liked the general vibe of the town. Vamos a casa.
11: Gacho.
12: 가자.
1: 아이번 가자.
12: 가자.
13: 엄마, 나는 이제 에그 박사야.
0: 너가 에그 박사야? 아, 올챙이 잡을 거라서 에그 박사라고 하는구나. 에그 박사가 이거 이런 거 잡으러 다니거든. 에그 박사, 에그 박사님.
13: 할아버지. 할아버지.
5: 네, 라우스가
0: 있나 봐.
13: 누가? 코코라.
5: 그지, 그 전화 예고. 어디 있어?
13: 저기.
6: 요거 아니에요?
5: 예.
6: 여기 있었어. 아, 옳지. 큰 거 잡았잖아. 큰 거 잡았어. 큰 거 잡았어. 아, 뱅간 거야.
13: 두 마리.
6: 두 마리 큰 거. 큰 거 잡았지?
0: 아, 무이 그란데. 시시.
6: 할아버지가 잡아줬어.
5: 아, 왜 이래? Hola.
13: Dos.
5: Ese pronto va a ser una rana. Dos.
14: O sea, para verlas lo mejor va a ser ponerse en ese camino ahí.
13: Nanan Ivan Baksaya.
0: Ivan Baksaya.
6: Ivan, 빨리 와. 에. 안녕. Hola. 웬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웬 사람이야? 어디서 왔냐고 그러네.
13: 응, 나 오베니까 구워.
0: 응, 그런 것 같아.
6: 어디서 왔냐? 우와. 양떼가 온다. 양떼가 와. 아. 우와.
0: 우와.
6: 우와. 에이, 이 새끼들.
0: 아, 귀엽다, 귀여워, 새끼들.
13: 애기야, 애기.
6: 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새끼는 귀여워. 새끼는 귀여워. 개들이 양을 몰고 다니네.
0: 걸어.
1: 이쪽으로 가라고.
0: 이제 개들. 빨리 걸으라고. 개가.
6: 우와. 우와.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가. 막 들어간다.
14: 어이쁜
6: 놈. 어이쁜 놈. 어이쁜 놈.
14: ¿Qué te ha parecido lo de las ovejas?
7: Bien.
14: Está guay, ¿eh?
7: Muy

0: 딸을 엄청 잘 쳐다보네. 얼마나 잘 그리려나.
1: 따따따따따따따따따.
0: 오, 오, 잘 그렸어. 오, 아, 할머니가 그림 사겠어. 어, 잘 그렸어.
2: 할아버지 모델 왔어, 그려봐.
1: 그래.
2: 잘 그려.
1: 네.
2: 천천히 잘 그려.
1: 됐어.
2: 야, 할아버지 어떻게 천상병 같이 그러나? 어? 야, 할머니 잘 그리지 그.
3: 할아버지 너무 통통하게 그리지 않냐?
2: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쳤어?
3: 아빠,
0: 일로 오세요, 할아버지.
1: El puesto de limonada 50.000
0: 돈 있나 보자.
4: 뭐, no creo que nos haga falta dinero de verdad.
5: Sí, sí, yo
4: a él, espero que no.
5: Yo a él siempre le pago.
1: Ah, un momento. Esa opción.
5: Es opción.
1: Opción, opción. Siéntate.
0: Ay, Antonio, tú. Okay, okay. Tú lo gasta ya, ¿sí?
1: You need the money, dinero. Esto, and then este, este abuelo coreano, este, don 많이 잘 팔고 싶은 말을 잘해야 돼. Explain your art. Speak out your art.
6: La arte de movilidad es cuando te quieres tirar por la central nuclear.
2: 또 한글로도
1: 한국말로도 해줘야 돼, 한국말로도.
6: Wobbly life game. 누가 살까 싶은 사람.
1: 스페인말로도?
6: ¿Quién quiere comprarlo?
1: 5 euros. 5 euros? No, no, no, no. No, no, no.
2: 5 euro.
1: 어, 진짜? 너무 비싸. 5 euro? 5 euro?
6: 누가 워블리 라이프 에픽학스
2: 한글로 돼 있죠.
1: 이거 뭐야?
6: 엔게금 벨로
4: 띵코
1: 로마스
6: 댄 띵코 헤티아스
7: este
6: se representa la skin.
7: Eso.
3: Mi
7: amor. Ah, gracias.
6: ¿Qué es? Es la mejor arte.
1: Tenga. Muy caro, muy caro. One plus one. 한국 돈 받아요. 너 거슬러.
0: 아, 20유로. 할머니 꼭 빼지.
1: 할머니 꼭 빼.
6: 감사합니다.
0: 아이반이, 아, 우리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았다,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죠.
2: 나중에 커서 뭐 좋은 그 기억에 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지 뭐.
4: 맞습니다.
6: Yes, 20.
1: 60 이거 다
2: 올렸어. 어이, 많이 벌었네. 많이 벌었어요.
6: 하나도 줄 수 있어.
0: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1: 이제 그 삼촌네 먹으러. 좀 근처야.
6: 여기 가야 돼.
2: 어디요?
6: 여기.
0: 어, 벌써 와 계시네?
5: Buenas vistas del pueblo.

0: 오.
1: 이런 거 해먹는 대로 만들어 놨고. 이 저장고로.
0: 와.
1: 좋아요.
2: No hay cueva, pero esto es más.
0: 와.
1: 없었대.

0: 감자전. When will be good time to heat up 감자전?
1: Dos. Una como la que tiene ahí detrás y otra más.
2: 한 몇 분 하면 되려나? 한 5분은 해야 될 것 같는데.
3: 할머니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2: 그러면 집에서 잘라오라 그래야지.
3: 안 돼, 그렇게 된 거를.
2: 여기서 잘라.
3: 나오나?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2: 가만있어.
3: 안 나온다니까.
2: 아이 설마. 뭘 안 나온다 그래. 일회용 양갑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잘라서.
0: 살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
2: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겠어.
0: 그냥 좀 맛만 본다는 그런 생각만.
2: 계란 지단 붙여놓은 거.
3: 김치는 매워서 안 되지 않아?
2: 조금만 나. 많이 넣지 마고. 그리고 계란 지단 해놓은 거 있잖아. 김가루. 이걸 넣으면 되잖아.
0: 좋습니다. 예쁘네. 잘 나왔네. 네.
2: 이걸 너무 오래 세게 했어. 네, 하긴 잘 됐어. 되긴 잘 됐어.
4: ¿Dónde está la empanada?
5: Aquí.
4: Ah.
3: Alba, ¿no?
2: ¿Cómo? ¿Gamjajeon?
3: Gamjajeon, Alba, ¿y va?
2: Sí.
3: ¿Ahora qué más
2: vamos
3: a hacer? ¡Oh, qué bonito! ¡Oh! ¡Y me convencieron! Maestra.
2: ¿Cómo que
3: me va a
2: ayudar? ¿Qué es eso? ¿Qué es
3: eso? ¿Qué es eso?
4: ¿Qué es
3: eso?
2: ¿Qué es eso? ¿Qué es eso? ¿Qué es eso? ¿Qué es eso?
3: ¿Qué es eso?
2: ¿Qué es eso?
0: 드셨어. 불어 1도 불어.
4: Está bueno. Está bueno.
3: 이제 감자전 그만 먹을 거야?
6: 아니, 먹을 거야?
3: 먹을 거야?
6: 메로나.
2: 감자전 맛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던데.
0: 감사합니다.
3: 아유, 감사하지 말고.
2: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미흡하게 그렇게 드렸는데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난 그런 거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드시더라고.
0: 아,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시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자기 편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지.
3: 올 때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4: Mucho trabajo para ellos venir también y estar con nosotros esta semana.
3: 아니요.
2: 너무 맛있어요.
0: 저도 muy rico.
1: Encantados y contentos.
0: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다음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고 할 때 되게 뭉클하고 좋았고요.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되게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3: 우리가 이제 올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돼요. 이제 우리 있는 한 자주 보고 서로 만날 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0: 또 도스 드레스 드레스
1: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2: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탱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3: 이번에 억수로 덥디. 지금 폭염주의보 뜨고 난리 났어.
4: 애들이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금지된 거야.
2: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5: 연이 잘 날려야 될 텐데.
6: 잘 날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7: 아이, 아이, 아이, 아이.
2: 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6: 아이만, 한국까지 날아가.
2: 안녕히 계세요.
6: 하늘
2: 끝까지. 예!
6: 할아버지도 날아간다.
3: 할아버지도 날린다.
6: 아이만 잡으러 간다. 아이만 잡으러 간다. 야, 야, 야, 야.
3: 잘한다, 안토니오.
8: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9: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9: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9: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9: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9: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9: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0: 다이어트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백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좋아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그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없다.
1: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2: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3: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4: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5: 잠깐만.
3: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5: 아, 답답해.
4: 안 돼!
3: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4: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3: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4: 여기 재밌겠는데?
3: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5: 토끼야, 추워?
3: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Allumage de CAP, décollage.
1: History is going to bifurcate along two directions.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and then there will be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What I really want to achieve here is to make Mars seem possible.
2: We choose to go to
3: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2: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을 지나 오늘날 스타쉽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언제나 우리가 속한 행성 지구 그 너머의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4: How do we live off of the earth? This group of people got together and started having conferences about different biomes of the earth and how would we do this and eventually there were drawings.
2: 30여 년 전 그 답을 찾고자 대담한 도전에 나선 이들이 있죠.
5: Yesterday, eight people were chosen to be pioneers for the rest of us. They are eight scientists who have agreed to become modern Adams and Eves.
6: In a real sense, it's a journey into another time, the future.
7: I take my last breaths of this atmosphere knowing that I will take breaths from a different atmosphere from all of you for 2 years.
8: Texas billionaire Edward Bass, a financial backer, said goodbye.
9: Bon voyage. Fly your spaceship well.
2: 과학, 철학, 생태, 그리고 어쩌면 신의 자리까지 시험한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학 프로젝트. 달, 화성, 아니면 또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일까요? 사실 이들이 들어간 곳은 지구에 지어진 인공행성,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1987년 대범한 도전 정신과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직접 창조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강철과 유리로 된 지구를 짓기 시작했죠. 세계의 지구 창조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 미국의 두 남성. 예술가이자 시스템 이론가였던 존 앨런과 억만장자 에드워드 베스였습니다.
10: How we're going to live off 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So Biosphere 2 was built exactly for that reason, to see how humans live in the loop in a condensed, you know, biosphere. So
2: 수백 명에 이르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인공 밀폐 생태계를 건설했는데요. 크기가 무려 축구장 두 개 반, 높이는 9층 건물에 달했죠. 6,500여 장의 유리창과 8만 6천여 개의 철골 구조대가 촘촘히 맞물리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철옹성이 탄생했습니다. 바닥에는 약 500톤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깔아 지구의 토양과 완전한 분리를 시도했죠. 인공행성 안에는 열대 우림, 해양, 사바나, 가시덤불, 맹그로브 습지, 사막 등 지구 생태계가 순환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생물 군계를 재현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닭, 염소, 돼지와 같은 가축을 비롯해 어류, 곤충 등 3,800여 종의 동식물을 인공행성의 구성원으로 초대했죠. 공기, 흙, 물, 불.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담아 인간이 만든 두 번째 지구. 그들은 이곳을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렀습니다. 신화 속 태초의 낙원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면 인간이 창조한 두 번째 지구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0: So 2 years inside a closed system with seven other people, working face to face with the things that are producing your oxygen.
1: 지구 밖 미래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인간의 손으로 다시 써내려간 창세기. 지구를 통째로 축소한 밀폐 생태계에서 살아보겠다고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남자 넷, 여자 넷, 8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0: Hi, my name is Linda Lay. I was one of the first biospherians during the two-year closure. Honestly, when I give talks now and I say,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live in a biosphere like this? Everybody raises their hand. At that time, nobody wanted to be in here. And that was, you know, in the late 1980s. And people just thought it was such a ridiculous idea and kind of scary and like that. So there are 9 of us who applied, I think, or maybe 10 for 8 positions in the biosphere.
1: 인류 최초의 폐쇄 생태계 주민. 사람들은 그들을 바이오스피리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공기나 식량, 물 한 방울조차 공급받지 않는 고립된 세계에서 8명이 2년간 자급자족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실험이었죠.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밀폐 공간. 그 안에서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자원이 순환하고 어느 것도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인간의 호흡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미생물의 탄소순환 과정을 통해 다시 생태계로 돌아갑니다. 물의 순환이 특히 중요한데요. 물은 폐쇄 생태계 전체의 기후와 영양, 생명활동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태양에너지가 지표를 데워 대기를 움직이고 물이 증발해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며 빗물이 땅을 적셔 영양분을 순환시키죠.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 생태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해 그 복제본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구를 창조한 것입니다.
2: The biospherians had looked at this whole system as controlling itself, right? They sealed it, and the plants and the atmosphere and the ocean and everything, just like our Earth, was going to control itself.
0: A system that's closed to any material input from the outside, where you can actually study how things travel through or cycle. Through an entire system.
1: 지구 위에 지어졌지만 지구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스스로 숨쉬는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스피어 2는 매우 성공적으로 밀폐되었고 공기 누출률이 연간 10% 미만으로 유지됐는데요.
3: When we look 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yes, the leak's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maybe as low as 7 or 8%, but sometimes it's higher. So the leak rate of Biosphere 2, in some respects, actually rivals tha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it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y sealed structures of this size and complexities.
1: 이곳에는 폐쇄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놓은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요. 두 개의 폐가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태양열에 의해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그 압력을 버틸 수 없죠. 그래서 밀폐시설 내 압력을 완충해주는 폐를 고안한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죠?
2: It's extraordinary, isn't it? It's the largest experimental facility in the world. I would say the biosphere is a theater of all possibilities.
1: 쏟아지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8명의 바이오스피리언이 밀폐 생태계 안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0: It was my job to check on the health and make sure that each of the biomes was getting the amount of rain that they needed and the temperatures that they needed. I would take notes on what was reproducing, what was doing well in the biosphere, what is dying in the biosphere, and so a lot of the observations, the natural history observations, were what I did. The animal area. And you can see this is barred rock chickens, so these are all the hens and so forth. This was from 1992, so this was actual data from inside when we were living inside, how much we fed, on what day, what time, and who did the feeding. Was it fun? Sometimes. Sometimes it was a lot of fun. Sometimes it was horrible. Breakfast, we almost always had hot cereal, and that was usually sorghum. We might have some papaya with that, and we had a lot of bananas, both green bananas and ripe yellow bananas. Occasionally we had coffee. We grew coffee in the biospheres, but that was infrequent. So that would pretty much be our breakfast with tea, different kinds of tea.
1: 식물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생존을 위한 모든 자원을 직접 충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듯했죠. 인간은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성공한 걸까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구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습니다. 그 작은 지구가 가진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0: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산소 농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4,000m 히말라야에서 숨을 쉬는 것과 비슷했죠.
1: We were treating it as a problem in the life systems, and it wasn't.
0: 바이오스피리언들은 각종 원인을 추측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물 상태를 점검하고 공기순환 시스템을 조정해도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산소 농도는

0: So what ended up happening is soil respiration, microbial respiration, outpaced the ability of these newly planted plants inside Biosphere 2 to conduct photosynthesis.
1: 인간이 만든 완벽한 돔 안에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미생물의 들숨과 날숨은 인류보다 오래된 생명의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0: But not only did this soil respiration and lack of photosynthesis taking place, there was another component happening inside. There's massive amounts of concrete that was laid inside the stainless steel liner. These CO2 molecules inside, which is a carbon and an oxygen molecule, they were actually reacting with this newly formed concrete. So CO2 plus calcium hydroxide concrete actually becomes calcium carbonate. And so it was actually being bound in the concrete.
1: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불안정하면 식물은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죠. 인간이 만든 지구가 인간의 숨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기 균형이 무너지자 작물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이 줄고 저장고는 빠르게 비어갔죠. 식사를 하루에 세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2: We're a little bit short on food, so we're a little bit hungry a lot of the time. Oftentimes didn't really have all the calories we needed to do all the work that needed to get done. This is the percent of the recommended daily allowance for a person. And some stuff, vitamin D, we hardly got any out of the food that we were eating.
1: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원들 간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 If I look back, I can see that I was crabby. I was a lot. I was not a happy person, you know. And I attribute that to being hungry a lot of the time, and also not having enough oxygen to breathe.
1: 서로가 서로를 숨막히게 하는 사이가 되어갔죠. 바이오스피어 2는 자급자족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실험이 막을 내리고 세상은 이들에게 실패라는 매몰찬 딱지를 붙였죠.
0: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ailed experiment. Not the fact that the experiment didn't go as they had planned, and a tremendous amount has learned. 'So, I started in October of 1995. I just thought, wow, this is so incredible. I had no idea that nearly 30 years later, I would still be here.
1: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바이오스피어 2는 한동안 목적을 잃은 채 멈춰서 있었는데요. 한 대학이 시설을 인수하며 새로운 막을 열었던 1995년, 존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0: I believe that Biosphere 2 still has unique contributions that haven't been realized for us as a human rac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our systems that we're all so dependent on.
1: 1993년 세기의 프로젝트가 막을 내린 후 바이오스피어 2는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황무지에 덜렁 버려진 줄 알았던 이 시설은 사실 사막 속에 피어난 오아시스였죠.
2: The first thing I would ask a person who said it was a failure.

0: failure, I would say, well, what do you consider a failure? What failed about it? So to me, a failure would be if we had done this entire Biosphere 2 for 2 years and didn't learn anything from it. We learned a lot from it. So to me, it was not a failure.
1: 1991년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대기, 바다, 땅, 생명.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순환의 고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의 일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작은 지구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구 시스템 과학을 연구하는 시설로서 진화를 거듭한 바이오스피어 2. 지금 이곳은 기후위기 시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며 과학적 해법을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생태 실험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 So we collaborat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We have folks who are physiologists, we have folks that are geochemists, we have folks that are hydrologists, we have folks that are atmospheric chemists who are modelers, we have individuals who are soil scientists. So there is just about every discipline you can think of that's important in the environmental sciences.
1: 1995년 이후 바이오스피어 2를 기반으로 100여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3: There's a common vision of everybody that works at the biosphere, and the common vision is that through the biosphere we can better understand how the environment works, how it's going to work in the future, and how we can protect it. I do believe that it is our responsibility to leave the Earth better than we took it.
2: What we're predicting is coming our way in the future. So Biosphere 2 is very much a time machine.

0: 여러분이 딛고 선 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오랜 시간을 들여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If we were in this space 30 years ago, I'd probably be covered in agricultural soil. This is where the biospherians grew their crops. This was what they called the intensive agricultural biome, or IAB.
0: 2년간 8명의 식량을 책임졌던 집중 농업 구역이 새로운 목적의 땅으로 탈바꿈했는데요.

0: what we are doing here is something completely new, which is to understand all kinds of different processes come together to make bare hill slopes, barren soil into a living landscape. So LEO is, in some ways, the largest laboratory on Earth for studying the Earth system.
1: 폭 11m, 길이 30m에 이르는 경사면 3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토양과 수문학을 연구하는 실험장이죠. 이 거대한 인공 경사면에는 100만 파운드 이상의 분쇄 현무암이 채워져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토양을 재현한 겁니다.
0: landscapes terraform themselves.
1: 경관 진화의 첫 단계는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끼와 같은 비관다발 식물이 자라나죠. 식물들이 지표를 덮어 토양을 보호합니다. 관다발 식물이 자라는 것이 3단계인데요. 식물이 뿌리를 내려 더 복잡한 식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닦죠.

0: It'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exactly how we're going to live off 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1: 밀폐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선배 연구자인 린다가 배웅을 해주는 것이 이곳의 전통인데요. 닫힌 세계,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후배 연구자를 배웅합니다.
2: Bye. Well, see you, Earth. Hello, Mars.
3: See you in 2 weeks.
4: Bye.
2: Yes. Bye. Bye.
4: Toodaloo. You're in for 2 weeks.
1: Okay, I want to take a... 우리는 살면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식물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까요? 이들이 진행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는 화성과 같이 대기가 부족한 행성에서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밀폐 실험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 헤이, 마티아스. How's it going?
6: Pretty good, Kai. How about yourself?
5: Doing well, but I'm not the one who's been locked inside of this place for a week. How's it feel?
6: It's different. But it's not bad, man. Like, it's not. It's been 8 days now, and I'm finally getting a routine and stuff down.
1: 다른 공기에서 숨쉬고 있는 벽 너머의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중요한 업무에 돌입하는데요.
7: Let's just start with the first two, see how far we get. I don't think you're going to be able to process more than the first two today anyway. So I think it'll work.
6: Oh, okay. Yeah, I didn't realize how really time-consuming this is, for sure.
7: All right, Attila.
1: 지난 일주일간 밀폐 공간에서 마티아스가 뿜어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식물을 외부로 반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잎, 줄기, 뿌리에 고체 유기물 형태로 저장되어 식물의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의 건조 무게를 측정하면 누적 탄소량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역사가 깃든 공간에서 이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 We are the next generation of biospherians, and unless we learn our lessons from here on Earth and take those lessons to space, I'm afraid we're going to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everywhere. I'm not, and especially on the Moon or Mars. There's no resources. The resources are very, very finite. So it's even worse than what it is on Earth.
1: 그런데 바이오스피어 1은 어디에 있을까요?
8: This is a question that we're often asked. Where is Biosphere 1? Biosphere 1 is the Earth.
1: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바이오스피어 2.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가르침을 건넵니다. 바로 바이오스피어 1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움이며 흉내내려 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집이라는 사실이죠.
9: I'm a living in the biosphere. I'm living in both biospheres. I'm an integrated biospherian.
10: I think we need to reclaim the word biospherian because we're all biospherians. We live in the biosphere.
8: Yeah, I would say that I'm a biospherian.
11: So, thank you for asking me that question. From now on, I will consider myself a biospherian. Very good.
1: 밀폐 생태계의 문 넘어 진짜 실험은 바이오스피어 1. 이 지구의 발을 딛고선 우리 바이오스피리언들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안은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또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스며들며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3: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0: 그거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の皆様が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1: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2: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3: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1: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민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4: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1: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4: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5: 진짜요? 색깔이 몰랐어요, 이것도.
4: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1: 뇌가요?
4: 네.
1: 편집을 해내면, 한다고요?
4: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6: 많이 움직여요?
1: 오, 움직였어요.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진짜?
4: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1: 딱
7: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5: 안 보여요. 사라졌어.
7: 깜빡깜빡거려요.
8: You're that guy running for Senate, aren't you?
9: I am that guy. Yeah. What was that? I don't know.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이고요. 성평등 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잘 살아온 사람처럼 되게 반듯한 이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멈춰섰고 방향을 또 잃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다시 걷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저의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멈춰있던 시간도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자라온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전부 저를 만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엄청 어릴 때,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될 때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는 편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밥도 혼자 챙겨 먹고 또 집에서는 그냥 컴퓨터로 게임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이 될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중요한 걸까, 왜 살아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시간들만 이어졌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자퇴를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었고요. 저는 수업마다 그냥 잠만 자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뭐 컴퓨터 켜고 게임만 하기 일쑤였고요. 돌이켜 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등교 시간이라거나 급식 시간 아니면 자습 시간, 뭐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하루가 그냥 온통 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였죠. 쉬는 시간에 소음이나 뭐 급식실의 줄이나 선생님의 잔소리나 전부 저를 좀 억압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께 자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우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좀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네가 왜 자퇴를 해? 학교에서 뭐 잠만 자긴 하지만 다들 뭐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고 돌이켜보면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자퇴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면은 뭐 취업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앞길을 제 발로 막는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되게 확신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제가 선택한 길인데도 학교를 나온 뒤에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힘들었어요. 길에서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보일 때나 아니면 하굣길에 학생들이 되게 우르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때 몸이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괜히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흥미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게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던 거죠. 그때 뭐제 방을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작은 닫힌 문이었는데, 근데 그문 안쪽에는 넓은 제 세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헤드폰 끼고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은 몇 시간이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와 음악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가사가 꼭 재계 같은 노래를 만나면은 이상하게 좀 위로가 됐어요. 어딘가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구나. 또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는 시기였는데 음악이 대신 저한테 말을 걸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영화도 정말 많이 봤어요. 1년에 뭐 수백 편을 봤는데 그런데 남들은 보통 뭐 천만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블록버스터 영화라던가 그런 게 많지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닌 하루도 누군가에겐 찍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구나. 뭐방 안에 누워있는 저의 하루도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철학책도 파고 들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수백 년 전, 뭐 수십 년전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질문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배워 나갔을 뿐인 거죠. 그래도 그 질문 자체를 해도 된다는 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좀 배웠어요. 남들이 보면은 그냥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정말 한량처럼. 오히려

이게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때 빠져들었던 음악이랑 영화랑 철학책들은 지금까지도 제 정체성의 뿌리로 남아 있어요. 겉으로는 좀 멈춰 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제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랑과 동시에 좀 한편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도 했어요. 우울증이 그 당시에 좀 심했거든요. 스스로 되게 위기감도 많이 느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찾아갔어요. 누가 너 한번 가봐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뭔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게 그 시절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를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사회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가지고 손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고 쓴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진짜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좀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서툴렀던 인사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되게 편해졌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받아가시면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볼때 저는 오랜만에 정말 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누구를 웃게 할수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일을 계기로 좀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완전 빠지게 됐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진집을 하나둘씩 사모으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사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랑 빛을 익히기도 했죠. 결국 저는 사진학과에 진학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 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꿈이 그때 당시에는 명확히 아,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남들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진은 분명 흥미로웠고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그래도 고민 끝에 사진학과도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사실 방황을 좀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이 흐릿해서 무슨 꿈인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나이는 이제 20살을 넘겨서 성인이 됐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좀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또 생활비를 벌면서 자립을 해나가고 있긴 한데 정작 이렇게 긴 미래는 그려지기 힘들었던 시간들인 거죠. 주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 난뭘 해야 되지? 스스로 이제 답을 아직 못 찾았던 거죠. 그게 조금씩 저를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몇년 전에 자퇴하던 그때처럼 저는 또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었죠. 잠깐 나아졌던 우울증도 예전처럼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또 문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 같은 청소년이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왜 지금 집에만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0: 마음이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센터를 돌아갔는데 여전히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담담한 환대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뭐 학원 멘토링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크고 작은 행사에 정말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했어요. 제가 하는 이 작은 노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 믿으면서 좀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멘티들이 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인 덕분에 여러 기관에서 상도 받게 되고 어느 날에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영광도 얻었어요. 한때 센터 문을 두드리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센터에 다녔을 때 크리스마스 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같이 함께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아직도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센터에서의 경험은 막연하게 크기만 했던 제 꿈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공공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뭐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낮은 인도의 턱, 밤길이 무섭지 않게 설계된 뭐 골목의 조명 같은 것들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디자인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좀 덜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이에요. 그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센터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센터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온기 같은 것,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그 순간에 되게 막연했던 제 꿈이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어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학교 밖에 있을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이라는 결코 이르지 않은 나이에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평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이 끝나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말이면은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손에는 늘 연필가루가 묻어있고 그랬죠. 입시학원이다 보니까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기 진도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훨씬 빨랐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제 꿈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해지니까 어색함도 부족함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매달렸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아, 이 길은 결코 되돌아온 길이 아니었어요. 자퇴도 뭐 방황도 번아웃도 전부 제 길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더듬으며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밖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였고요. 다시 그 문을 두드렸던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두 번이나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지금도 매일 흔들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학교를 떠났던 선택도 그 뒤로 몇 번이나 멈췄던 시간들도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예요.
1: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2: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3: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사랑은 세상을 구원할까? 사랑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 테마에 소개할 만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아십니까?
1: 네.
0: 발음하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작가예요. 왜냐? 침 튀길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침 따닥따닥 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놀릴 때 로봇캅투 도스토옙스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침 튀긴다고 도망가는 그런 작가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이 몇 개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건 죄와 벌이라고 네. 하는 작품입니다. 죄와 벌은 머리 확 들어오잖아요, 제목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벌, 뭔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을 많이는 모르실 거거든요. 라스 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현우 학생처럼 대학생이었어요. 네. 대학생이었는데 가난해서 대학을 더 이상 못 다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굶어요.

0: 돈도 없어서 하숙비도 못 내고 식비도 없어서 먹을 걸사 먹을 수도 없어요.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루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대로 죽을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영웅이 될 만한 상인가 이걸 본인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 이걸 시험을 해요. 그 시험으로서 악인으로 알려져 있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당포 노파라고 하면 이미지가 수전노 이미지거든요. 네. 저 수전노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내가 저 악한을 죽이리라. 이처럼 눌러 죽이리라. 그걸 성공할 수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당포 노인을 죽이러 가요. 근데 실수로 노인의 순수하고 착한 여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나는 악인만 죽이려고 했는데 선인까지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네. 욱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서 아주 심한 죄책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소냐라고 하는 매춘부예요. 이 소냐라는 사람이 근데 왜 그 거리의 여자가 되었느냐면 아버지가 직장이 없어졌고 개머는 폐병에 걸렸고 밑에 줄줄이 이복 동생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돈벌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길거리에 나서게 됐던 그런 사실은 굉장히 착한 여자죠. 근데 이 착한 여자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서 고백을 해요. 고해성사하듯이 마치 신부님을 찾아가듯이 내가 죽였다. 너 그 사건 알지? 사실 범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냐가 굉장히 연약하고 빈곤층의 최약층이거든요. 근데 소냐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내요.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서 교차로에 서서 우선 당신이 더럽힌 저 땅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춘 다음 온 세상을 사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보내주실 거야.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설득을 합니다. 그 연약했던 소냐가, 더럽혀진 여자라는 말을 들었던 소냐가 마음의 회개 속죄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거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뚜벅뚜벅 광장으로 가요. 가서 서서 여러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 노파를 죽였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소녀가 딱 끝나요. 저는 그 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일담이 얘기가 조금 붙어 있어요. 자,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돼서 유형을 갑니다. 저기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가요. 벌을 받으러 가고 소녀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고 거기 있는 죄인들에게 항상 뭐 따뜻하게 웃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성녀 같은 일을 합니다.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0: 이 장면은 소냐도 스스로 구원을 받았고 라스콜리니코프도 자기도 죄를 다 고백하고 평화를 찾아서 둘이 그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성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신곡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기독교가 있었겠죠. 기독교의 성녀 이미지가 단테 신곡으로 와서 다시 죄와 벌과 같은 근대 문학에서 소냐의 이미지로 살아났다. 이게 지금 어느 영화 감독의 혹은 어느 소설가의 책상 위에서 또다시 다른 얼굴로 살아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라이벌은 누굴까요?
2: 톨스토이죠.
0: 이게 유명한 그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많이 묶어 생각을 해요. 도스토옙스키 얘기했으니까 이제 톨스토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톨스토이 작품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톨스토이가 상당히 일찍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인기 있었냐면 1910년대 이전부터 톨스토이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톨스토이 선생은 이런 식으로 잡지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

0: 조선의 문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문인들이 사랑했던 작가는 인도 타고르를 성인으로 봤고, 톨스토 역시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이자 성인이다라고 해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톨 선생, 막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일 한국에서 일찍 알려지고 사랑받았던 건 부활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작품. 부활이라는 작품도 사실 죄아벌하고 조금 궤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한 남자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여인을 통해서 약간 승화시켜서 극복하는 그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톨스토이의 만년 작품이고, 톨스토이가 이게 나의 쓴 최초의 소설이야라고 공언했던 작품이 안나 카레리나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대부분 읽어봤는데, 안나 카레리나가 제일 재밌어요. 그 중에서는,
1: 네.
0: 그 중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불륜이 나와요. 시정이
1: 네,
0: 나옵니다.
1: 재밌죠,
0: 예, 네, 불륜. 그래서 아침 드라마의 전용으로 생각되는 불륜 이야기가 사실 좀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밌어하는 건 사실 누군가의 흠집, 뒷담화 이런 걸좀 재밌어하는 경향이
1: 네.
0: 있잖아요. 이게 안나 카레리나를 좀 뒷담으로 조금 그녀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사랑의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죽은 그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나 까레리나거든요. 까레리나는 이렇게 읽으면 된대요.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잘 이해가 되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곤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원래 원 제목이 두 커플, 두 결혼이에요. 이 원제가 되게 제목이 늘 중요하다니까요. 제목이 상징적인 거예요. 두 결혼, 두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두 결혼, 두 커플,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안나 까레리나의 어떤 횡축하고 종축이 연결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커플이 등장해요. 우선 유명한 안나.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입니다. 안나. 그 다음에 브론스키 역시 왕자님 뺨치는 남주예요. 자, 이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저희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안나 까레리나는 주인공이 안나가 아니다. 기차다. 처음에 기차가 등장하고 끝에 기차가 등장해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사랑에 빠지는 장면, 그 확인하는 것도 기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종일관, 아주 강력한 주인공 단한 명만 뽑으라면, 하나만 뽑으라면 기차다. 기차에 의한, 기차의, 기차를 위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우선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안나는 유부녀입니다.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나는 검은 머리에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진 세계관 최강의 미녀고요. 이 안나가 자기 오빠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근데 그 기차역에 마침 브론스키라고 하는 미남자도 도착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총각이에요. 그런데 둘이 보는 순간 약간 스파크가 튀겼어요. 자, 근데 유부녀고 미혼남이잖아요. 이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두 사람이 무도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한 커플이 등장해요. 남자 이름은 레빈. 시골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시골 영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레빈이 톨스토이 본인이에요.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요. 왜냐? 톨스토이는 백작 가문의 사남이에요. 사남이니까 이제 순서대로 영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본인도 농사법에 관심이 많았고, 농노들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지내려고 그 보기 드문 귀족의 모습이죠.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 레빈이 딱 그렇게 나와요. 레빈이 시골 남자예요. 이제 와갖고 도시에 와갖고 신부를 찾아다니는데, 나는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내려가갖고 밀알 추수가 지금 몇 가만가 세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와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춤도 춰야 되고요. 이렇게 딱 무도회에서 멋있는 남자인 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의 자기 반영체인 것 같은데, 와서 키티라는 여자한테 청혼을 하려고

0: 근데 이 키티가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엇갈린 이제 이 네. 사각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나는 유부녀, 사랑을 자기 남편만 해야 되는 여자. 근데 브론스키하고 둘이의 사랑에 빠집니다. 네. 키티는 브론스키를 쳐다봐요. 레비는 키티를 쳐다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안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교기에서 매장이 돼요. 아들을 빼앗기죠. 그리고 브론스키랑 둘이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계속 예술과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레비는 키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연애로서의 사랑 읽게 된 작품이긴 하지만 레비는 마음에 안 들어요. 레비는 왜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는 걸로 키티한테 좀 삐집니다. 키티, 그녀는 내가 아니라 브론스키를 사랑하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사랑하고 얼굴만 보고 사랑하다니 실망이야. 흥칫뿡 하고서는 영토로 내려가요. 그리고 키티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키티의 어머니가 본인의 이상형이었대요.
1: 조금.
0: 예, 그렇죠. 자, 보세요. 더 심한 얘기도 있어. 네. 키티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굉장히 잘 돌보고 이렇게 대가족을 꾸려나갈 줄 아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머니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티의 어머니를 보고 저런 여자가 나 장래 내 부인이 되면 좋겠어. 어린 레빈이 생각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에 자매가 쭈루룩 있는데 네. 저 자매 누군가하고는 반드시 결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2: 어머니를 닮았을 테니까.
0: 그래서 첫 번째 딸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첫 번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이제 둘째 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하냐면 안나 오빠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둘리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셋째 딸이 키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내리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2: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온니원이 아니면 열정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빈의 사랑을 온니원 열정적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열정적인 사랑은 오히려 안나와 브론스키 둘이서 하는 거죠. 세상이 다 우리를 배신해도 우린 사랑할 거야. 이런 모토로 둘이 네.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교계 명성 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센터 역할을 했던 여자예요. 네. 사교계 센터급이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남편도 알게 됐어. 남편한테 경제 지원도 끊겼고 남편이 아들을 안 보여줘. 데리고 가서 너 이제 아들 만날 생각 하지 마. 네 아들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한테는 남은 게 브론스키 하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불안해진 안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전을 해요. 자, 브론스키를 흔드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큰일이다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브론스키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전보를 쳐요. 브론스키한테 일하고 있는데 보내요. 빨리 안 달려와? 빨리 안 달려와? 살찔 안 아픈데, 덜 아픈데 달려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헐레벌떡 또 돌아와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남자가 지쳐가는 거예요. 남자가 지쳐가는 걸 아니까 여자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거치다가 나중에 안나는 이를 생각합니다. 저 남자가 나의 전부인데 날 사랑 안 하나 봐. 난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홧김에 아편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슬픈 마음에 나 떠나버릴 거야. 기차역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네. 내가 죽으면 브론스키는 슬퍼하겠지. 나를 잃고 너가 얼마나 슬픈지 한번 봐봐. 기차가 빵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뛰어내릴까 말까 방설. 또 빵 하고 들어와요. 그때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안나가 뛰어내려서 딱 착지하자마자 아니, 괜히 뛰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안나는 죽고요. 브론스키도 딱 합니다. 브론스키는 또 막 자기도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사실은 멘탈이 나간 상태로 전쟁터를 갑니다. 자신에서. 죽으러 가는 거죠. 이런 파탄난 연애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연애로서의 사랑 이야기와 연애가 아닌 어떤 가정적인, 가정을 완성하고 싶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 두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드라마.
3: 네,
0: 이병헌 씨하고 김태희 씨.
3: 네, 알아요, 알아요.
0: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러브 할까요? 이런 얘기 나와요.
2: 네, 알아요.
0: 아시죠?
2: 그 장면 알아요.
0: 아죠. 그래서 러브 합시다. 이병헌 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러브가 무엇이냐. 우리의 나라에는 원래 연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연애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춘향이하고 이들은 연애했거든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 이팔청춘 걔는 한창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나이에 연애를 했어요. 16세에.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연애를

0: 그래서 아, 연애라는 말이 없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연애가 완전히 좀 달궈지면 우리가 정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열을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패션에 정열, 뜨거움,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열이라는 것은 너무 앗뜨거 사랑인 거야. 앗뜨거 사랑. 아주 달구어진 사랑.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은 사실은 평생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나와 브론스키가 선택한 게 정열적인 사랑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화르륵 타올랐다가 기착한 앞에서 그냥 화르륵 꺼진 비극적인 사랑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나가 자기 사랑이 정열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론스키에게. 당신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내게는 당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당신 사랑이 내 것이라면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요. 내게 굴욕이란 건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껍데기예요. 나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랑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랑이 달아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1: 그렇죠.
0: 근데 이거 반대되는 레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빈이 형이 있었어요. 들장이. 근데 혁명을 하다가 병을 얻어요. 죽기 전에 레빈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갔더니 막 냄새도 나쁘고 형은 막다 죽어가고 있고 막 너무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키티가 딱 팔을 걷더니 씩씩하게 와서 자, 침대 시트 다 걷어내고 환자 싹 씻기고 그다음에 옷도 싹 갈아입혀서 머리도 싹 빗겨갖고 목욕까지 탁 시켜놓고 마지막에 레빈이 형하고 인사를 그런 깔끔한 곳에서 하게 해요. 그때 레빈이 키티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형하고 막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와갖고 촥 해주는 거예요. 그때 키티한테 새로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역시 레빈한테는 잘 감정이입이 안 돼요. 아니, 와이프가 청소를 잘안 해도 사랑을 할수 있는 거고, 형을 잘 닦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갑자기 와갖고, 무슨 종군 간호사처럼 죽음의 상황을 정리하니까, 혹시 키티 당신 너무 멋져,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어디서 봤냐면, 그 카운셀러이자 목사인 게리 채프먼의 베스트셀러 작이 있어요. 책 제목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마다 이건 사랑이야 라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말, 잘한다, 잘한다 하면 사랑을 느낀대요. 저 사람 나 사랑해주는구나? 그럼 사랑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함께하는 시간, 둘이서 같이 책을 읽는다든가 산책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선물을 받으면, 이건 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봉사를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다음에 스킨십을 하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근데 이 레빈은 봉사를 받으면 사랑이구나라고 느끼는 스타일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이런 남자하고 살게 되면 나 굉장히 피가 가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만약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좀 잘해. 내가 이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나는 브론스키 잘생겼으니까 어떠세요? 레빈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브론스키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나중에 어떤 남편감이 되렵니까?
1: 남편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브론스키처럼 생기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0: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세요?
1: 아,
0: 봉사.
1: 사랑을 느끼는 것.
0: 봉사라든지 스킨십 아니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말씀해주신 다섯 개 중에서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연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되게 흔한 말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랑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뭐 영화도 보러 갈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생각해요.
0: 이 대답은 상견례 프리패스 대답입니다. 합격이에요. 네,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문학작품도 좋지만 비문학을 뽑으라면 사실 이 책을 뽑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이책 지금 안 팔아요. 표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되게 옛날에 샀어요. 여기 지금 너덜너덜한

0: 거시죠?
1: 테이프로 붙이셨네요.
0: 테이프로 다 붙여서 네.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은 왜 그런 시 있잖아요. 그 새들은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사랑도 배우고 훈련해서 잘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책을 한권 꼽으라면 학술로서 접근하는 책을 꼽으라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러빙입니다. 이 책의 메인 모토는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기술이야. 스킬인데 조금 더 훈련되면 아트 수준까지 갈수 있어. 그리고 사랑은 훈련을 해야 돼. 라는 모토예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라는 게전 너무 신선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성리학, 하나의 기독교를 믿는 그런 중세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때는 사랑을 교리로 배우든 종교로 배우든 사람들이 배워요. 미사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유럽 사람들의 중세 사람들은 가졌을 거예요. 근데 사랑의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세계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한 욕망이 중요한 근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당을 가고 모든 사람이 성리학 규범을 알았기 때문에 뭐 공자의 말씀이 인의예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기독교의 말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해요.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서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고 있어. 여기서 잘못된 사랑은 집착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깨똑으로 어디야? 어디야? 30분 간격으로 어디야? 지금 어디야? 뭐 해? 막 이런 거.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갔는데 계속 깨똑. 왜 연락 안 해? 왜 답변 안 해? 막 그러고. 술 먹었지? 친구들이랑 술 먹었지?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이런 미저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1: 네.
0: 듣기만 해도 무섭죠?
1: 숨막혀요, 지금.
0: 듣기만 해도
1: 네.
0: 무섭죠? 네. 아무튼, 이런 사랑이 나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학자답게 우선 처음에 물어봐요. 사랑은 기술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서 형제애, 모성애, 에로스애, 자기애, 신에 대한 사랑, 이렇게 종류별로 모든 사랑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필요한 거야. 너 혼자 너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그 BTS의 Love Myself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노래 가사랑 비슷해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BTS 노래 들으면서 많은 소녀들이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되게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비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무려 1956년 도작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 어떤 단계를 거냐면 딱 태어나면 이게 내 손이다, 이게 내 손이다, 이게 손이니까 빨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1: 그렇죠.
0: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주양육자 엄마라고 쳐요. 엄마를 보고 거울 단계를 겪습니다. 그녀가 나고 내가 그녀야. 엄마가 현우학생 놓고 화장실 갔으면 현우학생 울었을 거예요. 왜? 내 세계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엄마가 돌아와요? 내 세계가 돌아왔어.
1: 그렇죠.
0: 그리고 유난히 엄마나 주양육자를 보고 방긋방긋 웃었을 거예요. 왜? 그는 나니까. 내가 사랑할 존재니까.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사회화가 된다는 건 우리 둘만 영원히 마주보면서 꽁냥거리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엄마고 현우학생이 내 자식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우리 애기 우쭈쭈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하고 둘이 있으면 완전히 충족이 되는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사실 현우학생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애기 때는.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서 오셨어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내 나인 그녀가 반응을 하네? 이래서 나와 엄마 간의 1대1 관계가 끊기고, 아빠, 이게 언어예요. 사회입니다. 사회가 들어와서 삼각형이 형성돼요. 이걸 사회화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황이 안 되면 제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사회화가 돼야죠. 그런데 인간이 성인이 돼 살다가 다시 완벽히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데칼코마니 모양을 그리는 때가 와요. 그게 연애의 순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둘이 카페에 앉아 있어도 3시간이 3분처럼 흘러요. 어머,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해가 져서

0: 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녀와 나가 완벽하게 대칭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행복한 어린 시절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드잖아요. 네. 에리 프롬은 프로이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리비도를 주는 거야. 리비도는 학술적으로 보면 성적인 에너지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특히 처음 사랑을 해보면 막 뭔가 막 주고 싶잖아요. 뭐 해주고 싶고 네. 뭐라도 막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 막 줘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헤어져 딱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녀에게 증여를 한 거야. 무상 증여를 다 해버린 거야. 근데 그녀가 헤어지지. 그래서 나의 잔고를 에너지 잔고를 살펴봤더니 제로야. 영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개돈을 열심히 부었는데 개주가 먹튀한 사건이랑 비슷해요. 눈 떴는데 어머 영식이 엄마 날랐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울잖아.
1: 당황스럽죠.
0: 그쵸. 네. 그때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한테 나를 사랑할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울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너무 힘들고 노래방 가서 난 괜찮아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너부터 사랑해.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에너지 리비도를 너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애를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애기를 위해서 내가 보호할 대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주게 돼요. 밥 먹는 거 시간 아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거 잠자는 시간도 다 없어. 상관없어. 애기만 잘 보면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주고 나면 내가 우울증이 와요.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불컥불컥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다 주면 걔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져.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사랑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부터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자. 자기 애를 강조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에리 프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 작품도 보고 뭐 구원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 그다음에 사랑의 이론도 봤지만 그래도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 잘 모르니까 겸손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인이어갖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네 마음속 화분에 식물을 심어서 잘 키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식물을 심어두고 그 사람이 식물인 듯 곱게 곱게 물도 주고 해도 주고 하면서 길러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현우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사랑이라는 걸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 이성 간의 사랑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배워야 될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고전과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 또 고전에 나왔던 사랑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현재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더더욱 기대를 하시는
0: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네. 해요.
2: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3: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1.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2.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를 네. 여행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이킹에 하이힐이 웬 말이냐 라는 제목인데요. 네. 하이킹에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요.
1: 아이고.
0: 아니, 해외여행을 왔는데 네. 뭔가 하이킹인 걸 알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예뻐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1: 아유, 누구나 그런
0: 생각이
1: 있죠.
0: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진을 딱 찍을 때 맵시가 나게 하이힐을 신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차라리 운동화를 챙겨 같이 챙겨왔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오늘 또 할 말 많습니다.
0: Right.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당연히 아프지
1: 아, 너무
0: 않을까요?
1: 아프죠. 아니, 왜냐면 이게 걸어 다닐 때는 또
0: 네.
1: 오래 걷게 되면 운동화를 신어도
0: 아,
1: 아파요.
0: 그럼요.
1: 아시잖아요.
0: 이해를 하는 게 남자도 남자 구두를 오래 신는다. 아니,
1: 네.
0: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를 신어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다. 하이힐을 신었다? 아, 상상이 안 됩니다.
1: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정신력으로
0: 네.
1: 네, 해야 됩니다.
0: Right. 두 번째 미션은요. 교훈 얻었네. 두번 다신 안 신어.
1: 항상 교훈은요, 된통 당해야 또,
0: 교훈은 쉽게
1: 느끼더라고요.
0: 얻어지지 않아요.
1: 아유, 그러니까요.
0: 네, 요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하이킹에 하이힐을 잘못 신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2: Speak English to me.
1: 발 아픈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
2: What?
1: 아, no, no, no. Okay. 저기, take a break, please. I, foot so sick.
2: Your foot is sick.
1: Yeah.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Comfortable shoes?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첫,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No.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1: It's okay. I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정말 교훈 얻었네. 그래, 교훈 얻었어. 두번 다신 안 신어 이거 그래.
2: Are you angry?
1: 응. 두 번. Okay. I had a message for this situation. So I okay stop to wear this shoes. Bye.
2: You made a mistake,
1: Yeah.
2: right?
1: Bye. Shoes. Bye.
2: Silly you.
0: 아, 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1: 네네.
0: 오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좋은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1: 오.
0: 정말, 정말, 이거는 어디서나 쓸수 있겠다 하는 걸로 시켜드릴 텐데, 오늘은 표현이나 단어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켜드리도록
1: 오늘 또 고강도 트레이닝 받을 거니까
0: 하겠습니다. 오케이.
1: 또 써먹을 때또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0: 운동화 신으셔야 돼요.
1: 연습해야 되겠네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Yes.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이킹을 간 거예요. 외국에 나갔어요. 자연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아픈 겁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거죠?
1: 왜 그러셨을까?
0: 그래서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1: 왜냐면 여기.

0: 뒤에 일단 하이킹 왔고 또 해외고 하면은
1: 네.
0: 사진 찍으려면 또
1: 아, 또 느낌
0: 우리도
1: 있어야 돼요?
0: 패션을 포기 못
1: 아, 그렇습니까?
0: 하거든요.
1: 아, 운동화를 신으면
0: 근데
1: 되는데.
0: 운동화 신으면 패션에 그런 어떤 플러스가 안 돼요.
1: 아, 그렇군요.
0: 내 키가 플러스 돼야
1: 아, 플러스
0: 되는데.
1: 자신감
0: 예,
1: 삽니까?
0: 그렇죠. Let's stop for a sec. 조금 쉬자. 여기서
1: 오케이.
0: 서서.
1: Alright.
0: My are killing me. 내
1: 뭐뭐가?
0: 발이 나를 죽이고 있어.
1: 오호,
0: 와.
1: 오호.
0: 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발이니까 my are 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So feet. My feet
1: 오.
0: are killing me.
1: 오케이. 발은 발인데, 한쪽만 아픈 건좀 이상할 수 있죠?
0: 네.
1: 오케이. 거기다가 심지어 문장 구조에서 are에서 힌트를 좀 얻었네요.
0: 네.
1: Very nice. So, hey,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정답입니다.
0: Yes.
1: 자, feet. 이건 발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0: 복수입니다.
1: 복수입니다. feet는 복수.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둬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발 단수입니다. Which
0: 단수는
1: is,
0: a foot.
1: foot.
0: 예스.
1: 그렇죠. 그래서 뭐, left foot, right foot.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얘기를 할땐 foot이고요. 그리고 두개 합쳤을 때 both feet, right? 양쪽 발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my feet이 뭐 killing me다 했는데 이거는 따로 뭐 입영작을 쓰진 않겠지만요. 영어에서는 왜 이런 말, 우리말로는 아, 뭐 때문에 죽겠어,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힘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뭔가가 나를 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죽이고 있다.
0: 네.
1: 이게 아예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 단순 과거로 쓰거나 이런 거 없고요. 시제가 거의 항상 진행형으로 쓰게 돼요. 오케이? The weather is killing me. Right? This exam is killing m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0: 네.
1: 오케이? So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죠.
0: 그쵸, 그쵸.
1: So my feet are killing me. 아프니까. 그쵸? 자, 근데 앞에 let's stop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stop이에요?
0: For
1: For
0: a
1: a
0: sec.
1: sec, right? 자, 이게 바로 잠깐, 잠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직역하면 지금 SEC, sec이 뭘 줄인 걸까요?
0: Second.
1: Second, 1초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1초란 뜻도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 그렇잖아요. 1 끝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for 나오면 얼마? 동안.
0: 동안.
1: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잠깐,
0: 또 쉬자.
1: 잠시
0: 잠깐
1: 이게 될
0: 동안.
1: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second라고 안 하고 그냥 정말 sec.
0: Sec.
1: 그래서 wait a sec 이라고도 합니다.
0: 네.
1: 자, 한번 만들어 보면요. 너 기다릴 수 있어? 잠깐?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어떻게 할까요?
0: Can you wait for a sec?
1: 그러죠. Hey, can you wait for a sec? 자, how about this? 여기서 잠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0: Wait here
1: Here.
0: for a sec.
1: For a sec. 아주 짧죠.
0: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잠시라고 할때 for a minute도 있기는 해요.
0: 네.
1: 그런데 걔는 줄인다고 해서 for a min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Can you wait for a sec?
0: Can you wait for a sec?
1: Wait here for a sec.
0: Wait here for a sec.
1: 오케이. 자, 본문 갑니다.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너무 발이 지금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이고,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친한 나머지,
0: 네.
1: 내가 편한 신발 신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뭐 이러면서.
0: 그 말을
1: 굳이?
0: 꼭 해야 되냐고요. 내가 모르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1: 네.
0: 네. I told you to wear. 나 너한테 말했어. 여기 끊을까요?
1: 좋아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0: 네. To wear 신으라고
1: 뭐를요?
0: 편한 신발. 편한은
1: 편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0: comfortable까지 있을까요? comfortable shoes.
1: 오, 스펠링 아름다운데요?
0: 그쵸?
1: Comfortable. Okay, comfortable T-A-B-L-E. Is that right?
0: 네.
1: Okay, so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여러분, 비교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0: Yes.
1: 너무 좋습니다. Okay, so comfortable 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이라는 뜻이죠. 형용사고.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0: 네.
1: 오히려 이 단어는요. 이런 발음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comfortable, comfortable.
0: Comfortable.
1: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에

0: 들어 작동을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버튼 하나면 된 거예요.
1: 네.
0: Oh, convenient, right? ATMs are convenient, right?
1: And
0: 왜냐면
1: convenience store.
0: 그렇죠.
1: 오.
0: 뭐 멀리 안 가도 되니까 바로 앞에서
1: 맞아요.
0: 뭔가 살수 있으니까
1: 편의점.
0: 그런 거 이제 편리한 것을 convenient라고 하고
1: 네.
0: 아, 소파 같은 거 이런 거 편한 거 이런 것은
1: comfortable.
0: 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있으면 편해 할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거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Let me show you. I told you to do something.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지? 근데 말했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아,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시켰잖아. 근데 왜 너 안 했니? 이런 뉘앙스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comfortable shoes 신으라고.
1: 신으라고.
0: But you didn't.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왜 이거 중요한 패턴이라고 하냐면 사실 제가 오늘을 조금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I told you를 이렇게 고정을 했죠.
1: 네.
0: 그런데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you도 바꿔서 I told him to do something. Right? Didn't you tell me to do something?
1: 맞아요.
0: 이렇게 엄청나게 응용을 할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했잖아로 고정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바꾸는 트레이닝 할게요.
1: 네.
0: 잠자리에 들다는 뭐죠? Go 뭐죠?
1: Go to bed.
0: Go to bed. 이거 정말 어른들이 많이 쓸 수 있죠. 내가 너한테 잠자리 들라고 했지?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
1: 네네네.
0: 그러면은
1: I told you to go to bed.
0: That's it. I told you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슬기 씨가 요즘에 이거 잘 안 속아서 그러는데
1: 네.
0: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Oh, I told you to be quiet.
0: Nice. 자, 이거 왜 헷갈릴 수 있냐면 quiet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1: 네.
0: I told you to quie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quiet이 동사로 쓸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원형 be를 써서 왜냐면 형용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1: 네.
0: I told you to be quiet.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댁에서 여러분들 한 30문장씩 써야 돼요.
1: 와.
0: Right. I told you to. I told you to. 심지어 원어민들은 빠르게 하는 나머지 여기를 리을 비슷하게 flap을 내기도 합니다.
1: 오.
0: So I told you to go to bed.
1: 우와.
0: 이렇게 하면은 what?
1: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려요.
0: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요. 제가 I told you to go to bed 이렇게 빠르게 했지만
1: 예.
0: 이 패턴이 너무 나한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럼 들려요.
1: 이해가
0: 된다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아니라. 오케이?
1: 그런 날까지 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0: Oh yeah. 자, 읽어 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go to bed.
1: I told you to go to bed.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Okay, very nice. 그러면 이거 잠깐 보세요.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하이 힐스를 신지 말랬잖아.
1: 아, 뉘앙스만 다르게.
0: 네, 그러면 나는 일단 너한테 말했잖아는 맞잖아요.
1: I told you예요.
0: I told you인데 to wear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지 말라고.
1: Not to wear.
0: Yes.
1: 오!
0: Not to wear 하이 힐들을 그러면은
1: not to wear high heels.
0: So I told you not to wear high heels.
1: Yes.
0: 네, 얘기했잖아. 하이힐 신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약간 한 단계 더 가고 싶어. 그러면 told you 하고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 not to 동사원형. 난만 넣어주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1: Okay.
0: 이것만 열심히 훈련해도 와, 이 사람 영어 좀 한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Okay.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네.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Alright, 자 다음은요. 아니 누가 하이킹 여행에 하이를 신어?
1: 그래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0: 심지어
1: 진짜.
0: 높은 거면 어떻게 해요?
1: 아우,
0: 맙소사.
1: 큰일 나요.
0: 네.
1: 약간 라임을 지키려고 하이킹 하이힐 뭐 이렇게 갔나요? Who wears on a hiking trip?
0: 자 잘라볼게요.
1: Who wears 여기까지 할까요? Okay.

0: 자, 누가 신어?
1: 하이힐을.
0: 어디에서?
1: 하이킹.
0: 어, 하이킹 트립에서.
1: 하이. 하이힐스. 적이니까. 예, 아까 살짝 나왔잖아요.
0: 아, 그 다행이네요. 예. 저번에 한번 크게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슬기 씨가. 자,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heels를. 어디에서? On a hiking trip. 보겠습니다.
1: Yes.
0: High heels. 정확하게 스펠링도 됐고요. 어, 물론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1: 예.
0: Right? 그렇지만 양쪽으로 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치 shoes처럼 S를 붙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거 아시죠?
1: 네.
0: 이 부분을 만약에 H-I-L-L로 썼다. 그럼 발음도 heel 아니라 hell 이거지만 언덕이란 뜻입니다.
1: 에, 높은 언덕?
0: 높은 언덕을 네. 신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high heels. 여기서 heel은 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누가 뭐뭐 하니?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사실 이거는요. 진짜로 누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안, 있고요.
1: 네.
0: 또 그, 또는 뭔지 아시죠?
1: 그쵸. 이번엔 아니었어요.
0: 무슨 말이에요? 결국 누가 그러니 그거는?
1: 어, 아무도,
0: 아무도
1: 안 하는데.
0: 그래. 맞아요. 그래서 후로 출발을 해서 동사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은 누가 뭐뭐 하니?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꼬듯이
1: 그쵸.
0: 아무도 안 그런다. 그거는 맥락에 따라 말하는 delivery, 이 전달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가 주어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누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뭐 하니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와야 됩니다. 바로 동사. So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heels를. 이 패턴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삐삐를, right? 호출기를 쓰니?
1: 오.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누가로 할 때는요. 동사 무조건 얘를 후를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줘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여기도 지금 S부터 있죠?
1: 네.
0: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가 삐삐를 쓰니? 뭐 호출기를 쓰니? 호출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호출기?
0: 음흠.
1: 워키토키. 아, 아닌가요?
0: 맙소사.
1: 예.
0: 자, beeper.
1: Beeper.
0: Beeper. 오케이. 예. 아마 어... 어린 친구들은 요즘 절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1: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0: 네, beeper 이게 전화를 걸면 이게 삐삐삐 울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1: 네, right? 네,
0: so
1: 네.
0: beepers를 누가 beepers를 써 요즘에 그러면은
1: Who uses a beeper?
0: 아, 복수로 쓸게요. 제너럴하게
1: 아, who uses beepers?
0: beepers 그리고 요즘에는 하면 these day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t's okay. So who uses beepers these days?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No one uses beepers these days.
1: 그쵸, 아무도 안 쓰죠.
0: Right? So how about this? 스키니 진을 누가 요즘 입니?
1: 맞아.
0: 왜냐면, 아니, 입는다는 거 뭐라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1: 유행했던 시즌이 있는데
0: 지금, 지금 잠깐 없죠?
1: 요즘은 오히려 좀 벙벙하게 아, 다들
0: 벙벙하게.
1: 입으시죠.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누가 스키니 진스를 입니 요즘에?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Yes.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1: Mm-hmm.
0: 누가이기 때문에 질문 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옵니다. 누가 쓰니? 누가 신니? 누가 입니? 이것들을 these days, 요즘에 말 되죠, 그렇죠?
1: 네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uses beepers these days?
1: Who uses beepers these days?
0: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Alright. 자, 참고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교재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wears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1: no one wears.
0: Nobody wears.
1: 아무도 안 입어.
0: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Who wears high heels 하고 뒤에 hiking trip.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1: on이
0: 있죠. Right? trip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행이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on a trip이라는 표현, 여기서 하이킹이 들어갔지만 on a trip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에 혹은 여행 중에
1: yeah.
0: 라는 뜻.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킹 trip 중에 누가 이거 신냐?
1: 네.
0: 원래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on이요. 뭐 하고 있는 도중에, 뭐뭐 하는 중에라는 뜻으로 쓸 때가 엄청 많아요.
1: 아,
0: right?
1: 예.
0: Yeah. Okay, so 예를 들어, I'm on my vacation. 나 지금 나 휴가 중이야. 이렇게 쓸 때.
1: 그러네요.
0: 많아요. 나중에 또, 아, 뭔가 패턴 느껴지는데? 하는 날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좋아요. 마지막. 아, 효은 얻었네. 두번 다신 안 신어.
1: 네. My lesson. Never again.
0: Never again.
1: 결코 다신
0: 안
1: 안 해.
0: 한다.
1: 그러면 여기를 얻어야 되니까
0: 내 레슨을 뭐 했어요?
1: 나는 레슨 얻어야 되잖아요. 난 갓을 할게요. 갓. I've got my lesson.
0: I've got my lesson. 누가 이게
1: 완전
0: 줬나 봐요? 네.
1: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교훈을 지금 하이힐이 줬죠. 예,
0: 하이리, 어, 고마워. 그래서.
1: 하이힐한테 받았어요.
0: 오케이, 자, 교훈 얻었네. 얻었네는요,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덩어리 표현이 있어요.
1: 아,
0: It's
1: 그래요.
0: okay. 바로
1: Learn.
0: learned.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자,
1: 아.
0: 이거는 일단은 learn 자체는 당연히 배우다라는 동사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게 사실 got이나 뭐 receive 이런 걸 쓰지 않는 게요. 그리고 아니면 뭐 earn 이런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Learn one's lesson. 이게 덩어리 표현이어가지고 레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훈을 얻는 거 있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learn one's lesson 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예를 들어서, 난 나의 레슨을 배웠다 오늘. 한마디로, 난 나의 교훈을 얻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요? I
1: I
0: learned
1: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today.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그럼 그녀의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녀는
1: She learned her lesson.
0: her lesson. 그냥 본인이 한 거니까, 그렇죠?
1: 네네네.
0: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이거는요, my lesson, her lesson 이렇게 소유격을 썼죠?
1: 네.
0: 이걸 그냥 만약에 어라고 하면은, right? 그러면은 그냥 수업을 들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거는 learn one's lesson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1: 네.
0: 정말 뭔가 단순하게 수업 들었다 아니라 어떤 삶의 교훈을 얻게 된 거.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행 갈때 하이힐 아니다.
1: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쓰는데.
0: 엄청 쓰죠, 그죠?
1: 네.
0: 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learned my lesson today.
1: I learned my lesson today.
0: She learned her lesson.
1: She learned her lesso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것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은데요. 나는 나의 레슨을 배웠다라고 한 다음에 the hard way를 쓰면 힘들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뭔가 엄청 큰걸 잃거나 뭔가
1: 예.
0: 잘못되고 나서 이제 깨달았을 때 특히나 the hard way를 많이 붙입니다. 알아두시면
1: 네.
0: 나쁘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Alright. 교훈 얻었네. 두번 다신 안 신어.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Never again. 네,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짧게 for a sec. Alright, 갑니다. 잠깐 쉬자. 잠깐 멈추자.
1: Let's stop for a sec.
0: Alright.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1: Wait here for a sec.
0: Alright. 하나 더요. 잠깐 기다릴 수 있어?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1: Can you wait for a sec?
0: 그렇죠. 읽어볼게요.
2: Let's stop for a sec. Wait here for a sec. Can you wait for a sec? Learn one's lesson.
0: 걔는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1: She learned her lesson.
0: 그렇죠. Her lesson입니다. 난 오늘 교훈을 얻었다.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자, 교훈 얻었네. 이건 have PP를 사용해서 현재 얻은 상태를 강조를 해볼게요. I've 이렇게. 나는 나의 교훈을 얻었다.
1: I've learned my lesson.
0: Alright. 읽어볼게요.
2: She learned her lesson. I learned my lesson today. I've learned my lesson.
0: Okay,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2: Yeah, never again.
1: Never.
2: Never coming with
1: bye,
2: you again.
1: Bye.
2: What are you doing? What?
1: Bye.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저 고양이 보여?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see the cat?
0: There you go. Do you see? 하고 명사를 넣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For a second or for a sec. 자, 잠깐 혹은 잠시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 잘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저기서 잠깐 기다려. 저기서 잠깐 기다려.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도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섬진강 물줄기 곁에 있는 임실. 잔잔한 물길과 강바람이 반기는 강변마을에 굽이굽이 세월을 지켜온 집 한 채가 있습니다.
1: 아버님이 처음에 신접살림을 시작하실 때 저희 나무를 비워다가 바로 지셔버렸대요. 생나무로 지니까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요. 처음부터.
0: 이 집에서 나고 자란 막내딸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방식 그대로 그리운 손맛을 이어갑니다.
1: 옛날 집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애들도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회상하고 음식도 추억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0: 세월은 흘러도 옛집은 가족의 품이 되어줍니다. 동도 트기 전인 새벽. 고요한 마을의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부지런한 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일보까지 갖춰 입고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보는데요.
2: 이제 막 해 뜨려고 하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네, 아침에 여기 돌담살들이 있어가지고.
2: 돌담이요?
3: 네.
0: 이곳은 장모님이 생전에 손수 일구던 텃밭. 온통 돌밭이라 농사보다는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해 돌을 골라내기 시작한 일이 어느새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이 됐답니다.
3: 언덕에 꽃나무 심을 때도 없고 그래서 꽃나무 심으려고 매일 새벽에 운동 삼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은 거 있죠. 끝에까지.
0: 경사진 텃밭에 튼튼한 돌담을 쌓고 아담한 정원을 가꾸었는데요. 홀로 묵묵히 돌담을 쌓은 것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1: 여보! 간식 드세요.
3: 아, 네.
1: 아이쿠미.
3: 아니, 내가 내일 가도 되는데 챙겨오니라고.
1: 그게 아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3: 귀찮아도.
1: 우와, 많이 쌌네.
3: 아, 새벽 일어났더니 배가 살짝 고프더라고.
1: 그러니까.
3: 센스쟁이네.
1: 센스쟁이죠?
3: 네.
2: 옆에 분은 누구세요?
3: 제 이쁜 마누라입니다. 이제 며칠 많으면 끝나겠지?
1: 이게 뭐.
3: 아니, 장화가 아,
1: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좀 벗고 좀 쉬었다가. 쉬었다 해요.
2: 두 분은 여기가 고향이세요?
1: 제가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시집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여기 누워계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뒤안에 텃밭을 손으로 다 일궜는데 너무 공력 아깝다. 엄마 안 묵힐게요. 절대 안 묵혀요. 그 뒤로 더 저희가 이렇게 더 키우고 다 돌 자갈 막 헤드랜드 끼고 막 저녁에 늦게까지 막 이거 다
3: 그 공단을 이 사회가 이어받은 거예요 지금.
0: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온 막내딸 부부. 비오는 날이면 고이 접어둔 그리움이 번져옵니다.

0: 나무랑 꽃맛이 무슨?
1: 저한테 이게 나무가 식량이에요. 에너지고.
2: 근데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뭔나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막.
1: 혼난 적 한번 있어요. 에이. 어르신한테 삼촌 쓸데기 없이 이런 거 심는다고.
2: 근데 지금 어른들도 좋아하세요. 우리 없을 때 오셔가지고 꽃구경도 하시고.

0: 잘 해놨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은 꽃이 되어 계절마다 피어납니다.
2: 살짝 이쁘네.
0: 꽃 폈네요. 이게 늦게 피더라고요, 서감이요.
2: 이게 서감이라고 다른 철쭉 지고 나면은 늦게 피요.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색깔이다, 이거.
0: 네, 맞아요. 우와.
2: 내가 선물하는 시작했네.
0: 여기까지 마음이 왔는지. 설레가지고. 에? 아,
2: 여기다 꽂아줄게.
0: 큰일 났네. 너무 이 근처에서 제일 예쁘면 어떡해.
2: 아, 이쁜데? 네.
0: 남편만 이쁘다 하면 되죠, 뭐.
2: 정신이야.
1: 부부는 정성으로 옛 집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정원 바로 밑에 집이 있네요?
0: 네, 여기는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때 컸던 집이에요. 아버님이 처음에 신접살림을 시작하실 때 그때 기분이 좋으셨는지 너무 급하셨는지 저희 나무를 비워다가 바로 지셔버렸대요, 스스로. 그런데 생나무로 지니까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1: 가족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집. 삶의 뿌리이자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고향집. 현미 씨 부부 덕분에 옛집은 빛바랜 추억이 아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0: 이 방 보시면 지금은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집에서 7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그것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마루에서는 여름에는 그러니까 모기장을 쳐주셨어요. 더우니까 모기장에서 자다가 마루로 툭 떨어져. 막 그런 추억도 있고.
1: 집안 구석구석에는 풀어낼 추억의 이야기 보따리가 가득 남아 있습니다.
3: 액자는 어머님이세요?
0: 아, 네. 저희 엄마 인자하게 보이시죠? 네. 저희 엄마는 엄청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그 언제가 눈물나면 안 되는데 봄날에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꽃들이 막 산천에 피고 그럴 때가 제일 좀 예,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쩍 세울 때 그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막내여서 그런가?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1: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막내딸. 꽃을 좋아하는 마음도 보라색을 좋아하는 취향도 큰 소리 내지 않는 성품까지 꼭 닮았답니다. 엄마의 사진은 꽃밭이 있어. 그리운 어머니의 온기가 여전히 머무는 집. 그 따스함을 찾아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0: 정서! 안녕하세요!
2: 아, 형수님 오셨네?
4: 반가워요! 아이고,
0: 뭐하고 있었어요?
4: 여전히 약간 기울어진 거. 이렇게 봐야 되나?
0: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나?
3: 지금 오신 분은 누구세요?
0: 아, 저희 동서지만 친구지만 또 언니예요.
4: 여기는 저희 남편의 시동생. 네. 근데 저하고 동갑이라 친구. 네. 친구 같은 시동생이죠.
2: 살짝 오빠 되지, 내가.
4: 아니에요. 내가 형수예요.
1: 현미 씨 부부의 오작교가 되어주었던 고마운 인연이랍니다.
4: 배고파요.
0: 아, 진짜요?
2: 우리 형수님 좋아하는 다슬기탕.
4: 아, 좋아요.
2: 형수님 좋아하시잖아. 아. 그래서 오면은 우리가 다슬기 잡으러 가는데 어때요? 형수님은?
4: 아, 좋죠. 강가 잡으러 가야죠.
0: 아, 그래,
4: 네, 같이 가요.
0: 몸빼 입었다, 몸빼 엄마. 몸빼 입었어.
4: 기대됩니다. 다슬기 잡으러
2: 가요. 다슬기 잡자, 몸빼가 최고야.
0: 맞아요.
1: 모든 게 귀하던 시절, 성진강은 식구들 배 골치 않게 해주던 삶의 터전이었답니다.
5: 선수는 아니라서 많이는 못 잡는데 재밌어요.
3: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5: 이게요, 이 돌틈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게 하나씩 쏙쏙 집어내는 게 아주 쾌감.

0: 느껴져요.
1: 옛날에는 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가르쳤어요. 좀만 했을 때 엄마 따라서 저녁에 개수리 잡으러 오면 개수리 내가 그때는 힘이 없어갖고 잡은 것도 팍 엎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또 혼나고 막 그랬어요.
2: 없는 살림이었지만 5남매를 공부시킨 엄마 덕분에 부족한 줄 모르고 자랐답니다.
3: 아, 힘들어 부탁해서 올라가고.
4: 아니, 이제 깨돌이래, 깨돌이.
0: 와! 아유, 배락을 주네.
2: 어릴 적 풍경 안으로 들어서면 어느새 고향 산천을 뛰어놀던 천진난만한 아이로 돌아가게 되죠.

0: 싸그럭 싸그럭 맛있게 생겼다. 아주 신선해.
1: 어릴 적 입맛은 평생 간다죠.
2: 엄마가 하루루 끓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짝 끓이면 돼요, 이제.
1: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어머니의 손맛.
0: 이게 호박이 들어가면 달짝지근하고 햇마늘이 들어가서 향긋하고 마늘도 달아, 네, 지금 마늘은.
1: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손맛은 더욱 그리워집니다.
0: 이거 깨죽 끓여서 이거 저기 해먹으면 맛있거든요. 소소하고.
1: 집안 곳곳에는 엄마의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2: 여기 학동에다가 갈아가지고.
3: 오늘 이건 뭐예요?
2: 아, 이거 학동이라고 하고요. 엄마가 여기다 갈아가지고 깨죽을 많이 끓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가는 소리 제가 막 들으면서 잠이 깼던 것 같아요.
0: 우리 왔을 때도 어머니가 이거 갈아서 깨죽을 해주셨어.
2: 네,
0: 그래서
2: 맞아요.
0: 그때 엄청 고소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직접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1: 믹서기 대신 돌확을 쓰시던 어머니처럼 들깨와 불린 쌀을 곱게 갈아봅니다. 이에 추억이 배어있는 돌확은 더 깊은 맛을 냅니다.
0: 살벌어졌어? 고소하게 써.
1: 30년 넘게 마을 이장을 맡았던 아버지.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2: 아버지 술 드시고 그 다음날 속 아파 할 때 우리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딱 내놓으면 얼마나 감격을 하셨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잔소리. 저리 썩 가지 못해요? 하셨을 건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분담한 적이 없어요.
1: 손님을 맞이하던 그 마당으로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4: 장기 왔어?
5: 아이고!
4: 어서 와.
5: 반가워, 장기야.
2: 안중계.
6: 얼마나 예쁘게 찾았대요.
4: 아빠도 와.
6: 감사합니다.
4: 아, 얼굴이 왜 이렇게 꽃미남이네?
2: 중계, 아들.
4: 얼굴이 아주 예뻐요.
3: 오늘 어떻게 또 오셨어요?
6: 아, 오늘 고기 구워 먹어요.
3: 아드님들은 어릴 때 여기서 좀 지내셨나요?
6: 17년
4: 거의 키워주셔가지고.
3: 그럼 외할머니랑 추억이 많겠네요.
4: 예.
6: 그 이만한 엄청 큰 가마솥에다가 곰탕을 한번 끓이시면 그거를 한 2주 정도 먹었어요.
4: 아, 맞아요.
6: 그게 제일 일단 기억에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4: 동지팥 쪽인데 겨울에 끓이시면은 그 살얼음 살짝 얼어 있는 거 있거든.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3: 두 분 다 음식의 추억이 좀 많네요.
6: 네.
4: 아무래도
1: 자식들 오는 날이면 예나 지금이나 잔칫날이죠.
4: 이슬 뚜껑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에는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한 내가 알기로도 50년은 넘지 않나 싶어요. 살짝 금이 갔는데 제가 또 부모님 생각고 고향에 살면서 또 깨져도

0: 됐기 때문에 이런 맛이 있어야죠.
1: 부모님의 그윽한 세월이 묵어 있는 유품입니다. 예전 씨암탉 잡아주시던 그 마음 그대로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세월은 흘러도 엄마의 손맛은 가족을 한 식탁으로 불러 모읍니다.
2: 감사합니다.
0: 잘 먹겠습니다.
2: 쌈싸면
0: 향참으로 많이 먹어.
3: 네, 감사합니다.
0: 존경하는 형수님. 네, 네.
2: 아이,
0: 많이 들어요.
2: 네, 맛있게요.
0: 다른 건 없지만.
4: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0: 아, 우리 아들.
2: 깜깜해.
4: 엄마도 쏴줘야지. 엄마 성운.
2: 미남 아들이 쏴줘서.
3: 어머니 한 입 하셔요.
2: 감사합니다.
5: 맛있어.
2: 맛있는 밥상으로 대접을 하니까 자슬기 탕에다 깨죽에다가
6: 옛날 집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애들도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회상하고 음식도 더 그 옛 맛 때문에 추억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 사람이 머물고 그리움이 번져가는 고향집은 가족의 웃음꽃 속에서 이어집니다.
7: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8: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는 게 어때요?
9: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10: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11: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DB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됩니다.
1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2: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2: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2: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전날부터?
12: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2: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2: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2: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2: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12: 물론 됩니다.
1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2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3: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4: 책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뭐 사.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See the girl with the diamonds and the shoes. 입을 열면 불이 나올 것 같아요.
3: 그동안의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4: 우와 소리가 잘한다.
5: 사고 잡았대.
6: 오, 너무 대단한데요.
7: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인 사천 요리. 맵고 알싸한 사천 요리의 핵심 두반장.
8: 역시 깊은 맛을 내네요.
7: 삼국지 고향에서 만난 또 하나의 맛 장비우육. 아,
8: 고기가 상당히 쫄깃쫄깃하고요.
7: 그리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치앙족까지. 여기는 삶과 요리가 함께하는 사천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중국. 이번 중국 음식 기행의 목적지인 사천으로 가는 길. 저는 사천성의 성도인 청두로 향했습니다. 청두는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로 꼽히는 사천 요리의 본산지입니다. 프랑스, 터키와 함께 세계 3대 요리의 나라로 불리는 중국. 중국 요리는 청요리 혹은 중화요리란 이름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요리로 유명한 사천성은 중국 서남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의 성도인 청두는 예로부터 토지가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해 하늘이 내린 곳간이라 불려왔습니다. 사천 요리는 중국 어느 요리보다 대중적인 요리.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도 시장입니다. 한눈에 봐도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합니다.
1: 那这个是从哪里拿过来？卖肉的。杀猪的，拿过来之后，那。早上就要拿这一坨一坨的挂到这里。啊，그날수량을
2: 미리 예측을 해가고 갖다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아마 고기는 항상 신선한 거를 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강이 많아 생선 역시 이곳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2: 이게 아마 민물 그 연어 올라올 때 그거 생긴 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미안. 그래도 이게 생선이 싱싱한 것 같아요. 또 부족성이라.
0: 사천 사람들에게 있어 국민 오락거리와 같은 게 마작입니다.
2: 와, 돈이 나오네. 저분이 따셨어요.
3: 와, 이나
2: 스바.
3: 스바. 이스바.

0: 사촌 요리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국물 요리 고고인데요. 성도 시내에서도 꽤 유명한 음식점인 이곳에선 사람들이 모두 붉은 국물 요리 고고를 먹습니다. 이른바 중국식 샤브샤브인 고고는 뜨거운 국물에 갖가지 재료를 데쳐먹는 요리입니다. 데친 재료들은 또 양념에 찍어 먹는데요. 참기름에 마늘, 여기에 고소와 고춧가루까지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매운 국물에 데치는 재료를 또 한 번 매운 양념장에 찍어 먹는 셈인데요.
1: 이런 젖은 소스 말고 그냥 여기다 곧장 찍어서 먹는 건데요. 고춧가루라든지 산초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버무려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그냥 마른 상태로 찍어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0: 사천시 호고가 유명한 건 이 빨간 국물 때문입니다.
1: 딱 씹었을 때 그 향이 그 밖으로 싹 나오고요. 이게 점점 입안 전체가 얼얼해지는 그 맛. 사촌 요리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징이죠.
0: 이 식당에선 먹는 재미와 더불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데요. 순식간에 얼굴 가면을 바꾸는 병검은 베이징의 경극과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예술이자 마술입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등장한 또 다른 쇼,

0: 요리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쇼로 만들었습니다. 청도는 사천 요리의 중심지. 찾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 이런 서비스들도 같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보통 샤브샤브식 요리에서는 면을 제일 마지막에 먹게 되는데요. 이때 면의 쫄깃한 정도가 중요합니다.
1: 이게 면이 숟가락으로 하다 보니까요. 또 금방 빼고 금방 삶은 거라서 쫄깃쫄깃되고 되게 맛있습니다.

0: 사천 요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반장인데요. 두반장은 고추와 잠들을 발효시켜 만든 사천 요리의 대표적인 양념입니다. 이곳은 청도의 대표적인 두반장 생산지입니다. 고추를 소금으로 염장하는데요. 우리 고추장과 달리 고추 입자가 크고 여기에 바로 소금을 섞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아, 두말하면 잠소리지만 소금으로 또 어마어마한 소금으로 저장을 한 거라서 아유 엄청 짭니다. 짠데 매운맛은 소금맛에 의해서 좀 그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0: 특이한 게 있다면 두반장에 쓰이는 콩인데요.
1: 이것이 바로 두반장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잠둑 콩입니다.
0: 보통 장을 만들 때 대두를 쓰는 것과 달리 두반장은 제일 먼저 누에 콩이라 불리는 잠두를 갈아서 넣었는데요. 걸쭉하고 풍미가 강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잠두를 고추와 함께 발효시켜야 두반장이 됩니다. 이곳에선 인공 발효가 아니라 장독을 마당에 내놓고 햇빛을 받아 자연 발효시킵니다.
1: 자, 여기는 염장된 고추하고 잠두가 만났습니다. 이제 이거를 섞으면 이제 두반장이 됩니다. 나 지금 잠두건 그 라조 짜起来 就 두반장 成了吗?
2: 没有, 这个还通过每天拌碎.
1: 아, 每天要放.
2: 这样子对.
1: 아, 就是这个样子.
2: 做.
1: 아.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저분들처럼 밑에 있는 거를 완전히 위로 뒤집어 놓고 위에 있는 걸 다시 밑으로 집어 넣고 매일매일 那要搞多长时间? 每天翻晒这个东西.这个豆瓣最少一年. 아, 요거는 거의 1년 동안 그러한 작업을 한답니다.
2: 最长的时间5年.
0: 하루에 한 번씩 수년간 손이 가야 완성되는 두반장. 고추, 잠두와 소금, 오랜 시간의 햇빛, 여기에 사람의 정성까지 더해져 만들어지는 사천의 두반장은 정말 귀한 향신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피신 마을에서 만들어진 두반장은 중국에서도 으뜸으로 취급됩니다.
1: 이게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안에가 확.
0: 들어가는 재료의 가짓수는 많진 않지만 두반장의 맛과 풍미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합니다.
1: 아, 여기 칸츠가 동시야. 아.
0: 이건 묵힌 지 무려 5년 된 두반장. 오래 묵힐수록 매운맛은 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이 난다고 합니다.
2: 이거의 장지 향이 特别浓.
1: 아, 이거는 아주 강한 맛이 나는데요.

0: 아까 그 맛에 비하면 상당히 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색깔이 비록 이르지만 역시 깊은 맛을 내네요.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1: 전투 회고도 아무도
0: 바로 이걸로 사천의 대표적인 음식 마파두부라든지 회과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되면 또 상당히 맛있답니다.
2: 요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맛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모양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재료의 원맛을 찾아내고 그 위에 정성을 더하는 일. 맛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또 한 번 배웁니다. 청두는 사천 요리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요리 외에도 볼거리가 많아 세계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도시입니다. 청두 시내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 이곳엔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볼거리가 있습니다.
0: 아, 수산성에서 제일 유명한 게 판다인데 판다 기지 앞에 왔어요. 판다를 만나려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2: 청두의 판다 연구기지는 중국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판다를 보호, 연구하기 위해 세운 일종의 연구소입니다.
0: 황금판다, 저를 먼저 반기는 게 황금판다네요. 중국 사람들은 노란색 황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또 칠을 해놨네요. 와, 대나무가 숲을 이루네요. 이 안에 있으니까 엄청 시원하고 공기도 되게 맑은 것 같은 느낌. 어우, 판다가 보이네요.
2: 중국의 국보급 동물인 판다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희귀종인 대왕 판다의 약 85%가 이 사천성 서북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0: 판다를 중국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알겠어요. 상당히 귀엽게 생겼네요.
2: 중국 전역에는 모두 18개의 판다 보호구가 있는데 그중 16개가 사천성에 있습니다. 사천성이 판다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연구기지에는 연일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데요.
1: 宝宝这么辛苦看熊猫，已经肯定要为了宝宝是吧？嗯，那他多练习一下嘛。啊，那你怎么喜欢那个熊猫啊？因为呢，是我们的国宝，可是呢，熊猫长得非常可爱。啊，应该说它不是代表中国人，它是世界共有的，就是说800万年前就已经有这个物种了，现在只有在中国能够它繁衍下来。
0: 자, 여기 또 다른 판다가 있다 해서 우리 저희 그쪽으로 와서 이제 또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는 겁니다. 하하, 나무 위에 있네, 저 위에 나무. 저기 보이는 저 판다는 샤오숑마오라 합니다. 한국말로는 작은 판다. 얼굴은 판다같이 생겼는데요. 몸하고 꼬리 부분은 너구리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온몸에 털이 빨갛게 돼 있어가지고 영어로는 레드 판다라 부릅니다.
2: 대왕 판다보다는 몸이 작고 몸에 붉은기가 도는 것이 특징인 레서 판다. 중국과 히말라야 지역에 서식하는 이 판다 역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포획 때문이라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단지를 만드는 건 역시 그런 포획으로부터 판다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3: 듣기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실물 보는 거는 더군다나 또 앞에서 이렇게 선까지 보여줘가지고 오늘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아주 상당히 귀한 그런 장면을 제가 본 것 같아요.

0: 사천의 성도 청두는 이 마파두부가 탄생한 고향. 식사 시간을 한참 넘겨서 갔는데도 손님들이 줄을 선 이 집은 청두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중 하나입니다.
1: 아, 여기가 마파두부의 원조격인 진 마파두부인데요. 역시 손님이 되게 많네요.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0: 손님 중엔 마파두부의 처음을 기억하는 옛 단골도 많습니다. 마파두부란 두반장에 고추와 산초를 넣고 볶아낸 두부 요리입니다.
1: 아, 드디어 마파두부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마파두부를 수없이 먹고 요리해왔지만 원조집 요리를 맛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1: 아, 두부는 되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 순식간에 사천 요리답게 입안을 완전히 얼얼하게 만들어 봅니다. 지금 매일 먹고 싶은 게 물입니다. 어우.
0: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마파두부를 밥에 비벼 먹는데요. 매우면서도 칼칼한 맛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1: 근데 사천 요리의 매력은 이게 젓가락이 또 자주 가고 또 먹고 싶어지는 게 이게 사천의 특징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는 확 쏘니까 이걸 어떻게 먹지 그랬는데 씹다 보니까 또 젓가락하고 또 숟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이곳에 중국에서도 마파두부로 유명한 조리사이자 제 친구인 남민규 씨가 있습니다.
1: 에이, 나 났어. 아이야, 好久不见啊。
2: 还好吧，哎，挺好的，挺好的，欢迎欢迎欢迎，这是你家，哎，在这边看看，哎呀，这是在石磨推的豆浆，石磨推的豆浆，哇，到时候做豆腐，现在这种在别的地方都不好见了，这个是最传统的做豆腐的工艺，
1: 是啊是啊，哎，韩国也是，
2: 这是我岳母，
1: 啊岳母，
2: 啊
1: 妈妈好。
0: 물에 불린 콩을 옛 방식으로 갈아냅니다. 이걸 가마솥에 넣고 한번 끓여냅니다. 투명한 무명에 대고 끓여낸 콩물을 한번 걸러냅니다.
1: 이건 이제 간수인데요. 한 마리 쭉 굳지 않고 천천히 스며들듯이 젓어주시는 거예요.
0: 마지막 과정은 누름돌로 눌러 물을 짜내는 것.

0: 시중에 파는 두부와는 맛도 많이 다릅니다.
1: 향도 좋고요.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한 거 있고 고소하고 담백하고요. 두부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었나요?
0: 기름에 두반장을 넣고 양념을 만듭니다. 고기를 잘게 다져 볶고 두부와 함께 끓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채소를 곁들이는 게 전부. 그래서 맛을 내기 더 어려운 요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촌 요리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
2: 我只是先要把那个花椒粉。花椒粉。
0: 좋은 재료로 사람의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솜씨 좋은 조리사가 만들어낸 요리. 마파두부 한 그릇에 행복해집니다.
1: 네, 향이 아주 향. 응,
2: 要烫，要麻，要辣，全香。
1: 정성이 들어가는 감동적인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짱입니다. 짱.
2: 谢谢，谢谢，谢谢，谢谢。
0: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정도의 한 시장통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지금은 세계인이 맛보고 있다는 것. 그건 아마 요리니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청두 시내 한켠에선 1800여 년 전 중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아, 여기는 진리인데요. 금리. 여기는 삼국시대의 거리를 재현해온 곳입니다.
0: 당시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진리거리는 삼국지의 고향을 찾아온 관광객들로 늘 북적입니다. 당시 복장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서부터 거리 예술가들까지 볼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금방 뭔가를 똑딱 만들어내는 이분. 자세히 보니 띠를 대표하는 12지 동물들입니다.
1: 설탕 공예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아주 잘 만들어내요. 소라든지 돼지, 쥐, 토끼, 뱀 같은 거. 취당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0: 설탕을 다루는 장인. 이분은 사천성이 인정한 공예가이기도 합니다. 우선 필요한 만큼 설탕 반죽을 떼서 거기에 공기를 불어 넣어가며 모양을 잡아 나갑니다. 신기하게도 눈 깜짝할 사이에 설탕 쥐 한 마리가 만들어집니다. 사천성도 인정한 설탕 공예 장인. 보기엔 멋진데 그 맛은 어떨까요?
1: 아, 설탕이다 보니까 약간 소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약간 짭짤한 맛이 또 나네요. 단맛에다가. 완전히 설탕은 아닌 것 같아요.
0: 재밌게도 이 우육에는 삼국지의 영웅 장비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 이스 장비마.
3: 장비마. 我这么会吹张飞呢？啊，我吹张飞的话，你就吹刘备了。这是什么东西？牛肉。牛肉。啊，这就是张飞牛肉吗？对。
1: 打败了张飞，打败了以后，刘备犒赏那个将士，赏给他的美酒。完了以后，他张飞又自己制作的牛肉。嗯，就是牛也吃了，肉也吃了，四郡四别也吃醉了。啊，这个制作的方法就慢慢传下了，构成张飞牛肉。육포는 육포네요. 그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은 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간 안에 또 향신료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요. 술 안 좋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我想去见那个张飞牛肉的地方，要去什么地方？你们去老总吧。
0: 成都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낭종. 진짜 장비우익의 원조를 맛보고 싶다는 말에 주인이 소개해준 곳은 낭종입니다. 낭종 역시 장비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낭종은 중국 4대 고성의 하나로 손꼽히는 낭종 고성으로 유명한데요. 300년이 넘은 민가들이 아직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여기 낭종에 있는 고성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장비가 태수로 7년 동안 여기서 근무했던 곳이고요. 장비가 또 여기서 최고를 맞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0: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살던 민가는 이제 관광객을 위한 상점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장비는 팔척키에 표범의 눈과 폭수염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대에 등장한 이 장비도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1: 有点像张飞吗？
0: 아마 카메라가 있어 긴장했나 봅니다.
1: 장군님 좀 약간 엉성하세요. 근데 얼굴 분장은 아주 좋습니다. 谢谢, 바이바이, 바이바이, 꾸니신고.
0: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우익을 찾아볼 텐데요. 여기가 원조집이라 불리는 가게입니다. 그 맛이 다른 곳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가게 한켠에서는 장비 우육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1: 你好你好我是来自韩国的想知道一下张飞牛肉全部过程可以告诉可以看一下的他这个牛肉的分割的方法
0: 이 집에서는 오직 한 부위의 고기만 씁니다.
1: 아, 이거 장비육을 만드는 게 소고기 사태네요, 사태. 아롱 사태.
4: 是因为我们阆中的特产是牛肉，然后浪中的特产是牛肉啊啊。阆中的特产是牛肉，张飞牛肉带动了我们阆中的旅游，然后带动了我们阆中人民的这种经济，这个我们当地的老百姓呢，就把这个牛肉称为叫张飞牛肉。
0: 이 향신료 맛이 고기에 배어들면서 장비 우육 특유의 맛을 내게 됩니다. 향신료로 간이 밴 소고기는 본격적인 숙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큰 돌을 이용해 눌러 놓은 것까지 완전 재래식입니다.
4: 여보. 做这个原叶子牛肉的原材料。哦，我里面可以打开看一下吗？这个不能打开的，这是秘方的。
1: 아, 이거 한번 열어봐갖고 안에 좀 보려고 했더니 비법이라 절대 안 갖추면 되는데요?
0: 이렇게 구워낸 소고기를 얇게 썰면 이것이 바로 낭종의 명물 장비 우육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포와 달리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쫄깃한 것이 특징입니다.
1: 와, 고기가 상당히 쫄깃쫄깃하고요. 그 간도 오랫동안 저면해서 그런지 골고루 잘 박혀 있어가지고 맛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感谢感谢。
4: 啊，没有没有，您慢走。好，
1: 祝你生意兴隆。
4: 好好，一样的一样的。好好好，
1: 谢谢，拜拜。
4: 好，慢走啊。

0: 장비의 도시였던 랑종. 이제 랑종은 또 하나의 그 전통의 맛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향한 곳은 소수민족 치앙족이 사는 로브자의 촌입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네르게 땅, 사천성. 사천성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험난한 고산지대와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사천성에서도 북쪽인 장족, 강족 자치구. 그렇게 얼마나 산길을 달렸을까요? 마침내 저 멀리 마을이 보입니다.
1: 와, 이렇게 높은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니.
0: 민강의 남쪽 기슭, 해발 2000m. 이곳에 자리한 치앙족의 마을 로브자의 촌은 근처 민강 대협곡에서도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치앙족 마을인 로브자의 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데요. 마을에 들어서자 붉은 황토 집들이 이어집니다. 로브자의 촌은 세계 유일의 황토 집 군락입니다.
1: 아, 여기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이 강족들은 바로 이 황리, 황리가 바로 황토인데요. 황토로 이렇게 벽을 쌓고 혹은 집도 이렇게 짓고 살고 있네요.
0: 마을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요.
1: 아, 니하오. 아, 我可以下去看看吗?
2: 네, 고이, 샬라와.
1: 에, 따수, 니하오. 我是在韩国过来的。嗯，才过来哇。我想看一看你们家里可以吧？可以可以。啊，你好，大婶。你好。你好。哇，现在秀秀啊。哎，秀。啊。그런데
0: 제 눈에 들어온 궁금한 것 한 가지. 술을 놓는 두 여자분의 머리 장식이 각각 다릅니다.
3: 这个戴的这个东西是你们这个你们族的传统的传统的以前这个头饰是必须女孩子出嫁的时候戴必须要把那个脸遮住。
0: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여자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게 전통이랍니다. 흥미로운 걸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1: 这是什么东西啊?
2: 이것이 양양도코.
4: 양头.
1: 양头.
2: 我们开农家乐的这个必须这个要刮一块。
1: 다리가 挺害怕的.
0: 치앙족 사회에선 아직 민간 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2: 바이신.
1: 바이신.
2: 신.
1: 바이신.
2: 아, 저것이 전자보유.
1: 네, 이스 부사도만.
2: 어, 부사만.
1: 이 하얀 돌, 이 백석이 이 강족분들의 보살님이시래요. 그래서 온 식구들을 보호해주고 강족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수호신, 수호석이죠. 그래서 백석이라기도 하고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0: 손님인 저를 위해 저녁 준비가 시작됐는데 그 재료가 참 특이합니다.
1: 아,
2: 라로코.
1: 그 주토, 주토는 라로와.
2: 네. 고토이.
1: 이게 아버지가 저희들 음식을 만들어 주려 하는데요. 돼지 대가리.
0: 소금에 그대로 절여.

0: 린 돼지 머리입니다.
1: 哇，这么多！
2: 啊，全是自己喂的，
1: 哇，这
2: 是
1: 就
2: 粮食喂的。
1: 那是腿嘛？
2: 这是啊，猪腿。
1: 这是前腿啊，
2: 哎，前腿。
1: 前腿。
0: 고기는 이렇게 주로 염장을 한 채로 말려 보관합니다.
1: 这是瘦肉啊。啊，그러면기왕이면 살코기. 와, 엄마, 저 什么 동시야?
0: 쌈차에는 고춧가루 없이 발효시킨 이른바 중국식 김치입니다.
1: 야, 약간 백김치 비슷하기도 하고요.
0: 중국에서도 이렇게 채소를 발효시켜 먹는 건 흔치 않는 일입니다.
1: 시큼하기도 하고 약간 속을 먹으니까 좀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긴 해요.
0: 갔다 온 신선한 채소 볶음이 이들 치앙족이 즐겨 먹는 요리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진수성찬입니다.
1: 봐봐, 이제 마마에서 진해 한식구나. 아야.
3: 저는 사실 고산지대다 보니까 아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가 했더니. 자급자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이런 채소라든지 고기도 이렇게 염장을 시켜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부엌에다 걸어놓고, 와, 내가 상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4: 친조 친조 친야조 사주의 그여 그의 호부완 사의 호부완 사주의 사의

0: 다음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가 구경시켜줄 것이 있다며 마을 광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마을의 사랑방과 같은 곳인데요.
1: 하, 이쪽에는 춤을 추고 계시고요. 예, 아저씨들도 있는데 아저씨들 한번 물어볼게요.
2: 大哥你好，哎，我是来自韩国的。啊，你们今天聚在一起，这是干嘛啊？啊，我们这是现在春天到了，现在我们红子花、这个栗子花、啊，青栗子花都是开了，现在我们就。
0: 아저씨의 설명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는 즐거운 계절. 그 즐거움으로 함께 모여 춤을 추는 사람들. 저는 그런 흥에 춤을 추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보기엔 금방 따라할 것 같았는데 벌써 오른쪽 왼쪽부터가 헷갈립니다. 이번엔 남자들의 춤입니다.

0: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도 여전히 남아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춤은 슬프지 않고 오히려 힘이 넘치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 이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또 한 번 이 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하와, 하와, 시시,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 간시하라, 간시하라. 하, 하, 하, 하,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천의 요리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제가 만난 것은 음식보다 사람이었습니다. 사천의 식재료에 자부심을 느끼고 어디에 살건 그 땅의 좋은 것들로 음식을 만드는 일들. 사천의 음식은 사천 사람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0: 예쁜 모양이 안 나와.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5: 어?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이의 비밀.
1: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0: 이쯤이면 괜찮겠지?
1: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포비가 어디 갔지?
0: 베리, 일어났구나.
1: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0: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어, 시장?
0: 아니야, 가자.
1: 그래. 어? 거기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1: 버디,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0: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1: 어? 그렇긴 한데.
0: 그럼 가자.
1: 화난 건 아니겠지?
2: 뭐하고 놀까? 저거 타자.
3: 좋아.
0: 좋아.
2: 재밌겠다.
4: 크랑, 크랑, 크랑.
5: 맞아, 누가 돌려?
0: 내가 할게.
3: 고마워.
0: 자, 간다.
1: 재밌다.
2: 호비, 느려졌잖아.
4: 크랑, 크랑.
2: 더 세게 돌려줘.
0: 응, 알겠어.
1: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5: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2: 정말?
5: 호비 혼자 놀리기 해서 화났나?
2: 그런가 봐.
3: 호비!
2: 여기 있었구나. 호비, 화 많이 났어? 호비만 혼자 못 탔잖아.
1: 맞아, 힘들었지.
5: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2: 그래.
0: 난 괜찮아.
4: 아니야, 이번엔 호비 차례야. 그럼, 그럼.
2: 그래, 빨리 가자.
4: 호비, 준비됐지?
0: 응.
5: 자, 출발합니다.
0: 재밌다.
4: 이번엔 더 세게.
0: 너무 빨라. 그만.
6: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2: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5: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0: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호비가 또 화났나 봐.
2: 어떡해.
4: 따라가 보자.
3: 호비! 호비!
0: 아, 안 돼!
7: 얘들아!
0: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7: 또 넘어졌네.
2: 통통이네!
4: 이게 무슨 냄새야!
7: 얘들아, 안녕!
2: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1: 어, 지독해.
7: 뭐? 방귀?
0: 저기...
7: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2: 그래, 다음부턴 조심해줘.
5: 맞아.
7: 알았어.
1: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4: 크랑크랑.
2: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3: 좋아!
2: 호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0: 그래.
2: 빨리 가자.
4: 그래, 맛있겠다.
0: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2: 맛있게 드세요.
5: 우와, 맛있다.
7: 역시 루피 요리야.
4: 크랑크랑.
0: 그럼 나도.
2: 엄마, 포비, 왜 그래?
0: 나 먼저 가볼게.
2: 왜 그러지?
4: 그럼 왜 그래?
2: 그럼.
4: 햄이 없잖아.

0: 하면 어떡하지?
1: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뽀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3: 좋아, 그러자.
4: 난 케이크를 만들게.
5: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6: 나도 좋을게.
7: 다음 날이 됐어요.
3: 뽀비, 뭐해?
8: 책 읽고 있어.
3: 낚시하러 갈까?
8: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3: 그래. 아, 차차!
8: 왜 그래?
3: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8: 응? 무슨 일?
3: 그런 게 있어.
8: 그럼 나도 도울게.
3: 아니야. 포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8: 그럼 알았어.
3: 잘 다녀와.
8: 해리가 좀 이상하네.
3: 그럼 시작해볼까?
7: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8: 해리, 나왔어. 응? 이게 다 뭐야?
1: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5: 근사하지?
8: 날 위해서?
3: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1: 맞아.
3: 화 많이 났었지.
8: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3: 뭐? 방귀?
8: 맛있다. 저기.
3: 뭐야? 또 방귀야?
8: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5: 뭐라고?
8: 다들 도망쳐!
9: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끼워도 돼.
8: 알겠어.
5: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3: 신기하다.

0: 고비,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1: 루키의 특별한 사진.
0: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3: 다른 사진도 보자.
4: 낚시하러 갔을 때네.
5: 로디 멋지다.
6: 잘났네.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3: 맞아.
5: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6: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3: 또 가고 싶다.
6: 안녕.
4: 잘 가.
6: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4: 카메라?
6: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4: 그래, 잠시만. 자, 여기.
6: 고마워.
3: 무슨 사진 찍으려고?
6: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4: 멋진 사진?
6: 응, 기대해.
0: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

0: 있죠.
1: 루피!
2: 우와! 어서 와!
3: 우와!
2: 이게 다 뭐야? 파티를 준비했어.
3: 파티?
2: 사진 찍고 싶어서.
3: 정말 재밌겠다.
2: 자, 여기 앉으면 돼.
4: 맛있겠다.
2: 잠깐!
1: 어?
2: 아직 먹으면 안 돼.
5: 왜? 배고픈데.
2: 사진부터 찍으려고.
1: 알았어.
2: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6: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커피가 먹지 말랬잖아.
1: 뭐야, 야,
0: 크락. 그렇게 맛있어?
2: 우와, 진짜 맛있다.
3: 우리도 좀 먹을까?
4: 그래.
2: 자, 이제 찍는다. 어?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3: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0: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2: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0: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5: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2: 응, 그럼. 고마워.
3: 루피도 같이 먹자.
2: 그래, 알았어.
0: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5: 배불러.
0: 잘 먹었다.
6: 사진은 안 찍어.
2: 사진.
0: 빨리 찍자.
2: 응, 알았어.
0: 예쁘다.
2: 그치? 같이 사진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0: 응. 빨리 와, 루피.
5: 응? 와, 우리야.
2: 어떡해.
3: 야, 잠깐만. 야,
2: 루피. 이제 그만해.
0: 그래, 불 다 꺼졌어.
3: 알았어.

0: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1: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2: 루피!
0: 어?
2: 안녕!
0: 안녕? 다들 옷이?
3: 사진 찍으려고?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4: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왔어.
0: 정말?
3: 응, 빨리 가자.
0: 좋아, 잠깐만.
3: 루피, 어때?
0: 정말 예뻐. 이제 사진 찍을까?
2: 좋아.
0: 그럼.

0: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1: 이제 다 그쳤나 봐.
2: 양크랑.
3: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멋지게 입었어.

0: 그러자.
1: 미안해.

0: 그치, 크롱?
1: 크랑, 크랑.
0: 어, 루피, 우리 응? 사진 찍어야지.
2: 아, 사진.
3: 그래, 빨리 찍자. 응.
2: 그래. 찍는다.
4: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2: 멋진 노을이네.
0: 정말 예쁘다.
2: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1: 그래, 크랑크랑.
3: 빨리 와.
0: 이게 무슨 일이지?
5: 얘들아 조심해! 큰일 날 뻔했어.
2: 다들 괜찮아?
0: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3: 맞아, 썰매 같았어.
2: 또 타고 싶다.
3: 나도.
2: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4: 다음 날이 됐어요.
6: 보비, 해리.
5: 어서 와.
6: 안녕.
2: 안녕.
5: 루피, 자.
2: 이게 뭐야?
5: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2: 고마워.
3: 오,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2: 꼭 봐야 해.
0: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5: 그래, 루피.
3: 우와, 다들 입 좀 봐.
1: 크랑크랑.
0: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3: 맞아.
7: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0: 그것도 보자.
2: 이게 뭐야?
0: 케이크 납작한 거마.
1: 크랑크랑.
0: 그래도 포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다른 사진도 보여줘.
2: 우와.
0: 다들 옷이 엉망이네.
5: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0: 맞아. 다음.
7: 얼굴만 찍혔어.
3: 어휴,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5: 전부 멋진 사진 같아.
2: 정말?
0: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3: 맞아, 고마워 루피.
6: 고마워.
2: 아니야, 나도 고마워. 우리 또 사진 찍을까?
6: 좋아.
2: 그럼 찍는다.
4: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0: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 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 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말랑무지팩 메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변신 작전. 이렇게 하면 돼.
3: 할 수 있어.
2: 성공이야. 잘했어.
3: 와. 보근이 물벼락 맞았네.
4: 윤호야, 물놀이 그만하고 자야지.

0: 안녕히 주무세요.
1: 그래, 잘 자라.
2: 아라리오.
0: 배치 잘 자.
2: 너도.
0: 보근이도.
3: 밀리리야?
4: 유노잖아?
3: 어땡? 똑같아?
4: 완전 똑같아요.
3: 목소리만 빼고. 또 보여줄게, 밀리리야. 공격! 똑바로 못하냐? 제대로 안 할래?
4: 와, 똑같다.
5: 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응? 뭐지? 뭐야? 너 누구야? 보면 모르냐? 난 몽박사야. 뭐? 조용히 해. 왜? 왜 이렇게 시끄러워? 녀석들.
3: 장난인데 화를 내냐? 일일이야?
5: 또 한 번만 그랬다간. 아, 이거 작전에 써먹으면 좋겠는데.
3: 안 돼. 애들은 금방 알아차릴 거야.
5: 괜찮아. 내가 특별한 걸 만들어 놓았걸라.
3: 특별한 거? 뭐가 특별하다는 거냐? 그거 지난번에 본 거잖아.
4: 난 또 뭐라고.
5: 지난번 그거 아니고 완전 신제품이야. 위험하니까 오리랑 냥이들은 숨어있어.
4: 난 저쪽에서 좀 쉬어야겠다.
3: 나도.
4: 어, 같이 가.
3: 이그 겁쟁이들.
5: 공격!
3: 차! 차! 차!
5: 그래, 봤자다. 야! 광선을 맞으면 이렇게 굳어버리거든. 못 움직이겠지? 네가 변신해서 하나씩 유인해. 그럼 내가 처리할게. 좋지? 그럼 출동!

0: 마법 기운이야?
1: 무슨 일이야?
2: 아니야, 난 나가볼게.
0: 다녀올게. 자.
3: 윤호, 잘 잤니?
4: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5: 아빠가 엄마랑 외출해야 해서 빵 만들어놨어.
4: 네.
3: 다녀올게.
4: 다녀오세요.
6: 오예! 조윤호!
7: 포근아, 다녀올게.
4: 안녕.
6: 안녕. 가자.
4: 응.
6: 마법 기운이? 미아야, 안 가고 뭐해?
8: 아니야, 가자.
6: 뭐 이상한 거 있어?
8: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6: 밀리야. 아차, 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밀리야.
9: 포근아, 이리 와볼래? 밀리야.
8: 국어 숙제 같이 할래? 좋아.
4: 난 포근이 산책 시켜야 해.
8: 그래?
10: 나타날 때가 됐는데. 오리야, 너 잘 보고 있지? 졸면 안 돼.
11: 잘 보고 있다고. 아휴, 잔소리.
8: 산책 같이 가줄게.
4: 아니, 괜찮아.
8: 아이, 고맙긴 뭐.
11: 온다.
10: 작전 개시.
4: 어? 호구니 소린데?
8: 저기!

0: 고구마!
1: 잠깐! 마법 반응이 함정인 것 같아.
0: 함정? 무슨 소리야?
2: 포근이 안 구해주냐? 너 어떡하냐?
0: 고구나!
1: 가면 안 돼!
3: 발사! 좋았어!
4: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야! 하라리오! 아자자!
5: 나타났어!
3: 가자!
5: 이 근처야!
2: 정확하네! 응? 바로 알아차리면 숨어있는 보람이 없잖아!
6: 쓸데없는 소리 말고!
2: 잠깐! 응? 뭐가 그렇게 급하냐? 먼저 보여줄 게 있는데. 저기. 잘못하면 쟤들이 다칠 수 있는데 괜찮겠냐?
6: 구해야 해. 얼레리오.
5: 꼴레리오. 괜찮아?
7: 그쪽에 뭐가 있는데?
3: 응? 발사! 성공이다!
8: 오, 예!
2: 이제 해치만 남았다!
4: 이 근처 같았는데... 응? 어? 저쪽으로 이동했군!
2: 해치가 오는 것 같다! 숨어!
3: 이번엔 꼭 잡겠다.
4: 윤호. 그렇다면 찾았다.
3: 나타나기만 해봐.
4: 하라리오!
3: 해치 오는데 숨어있지 않고 여기로 오면 어떡해?
9: 어디서 마?
3: 어딘 어디야? 저쪽이지? 근데 그걸 왜? 너 혹시...
4: 하라리오!
2: 무슨 소리냐?
4: 하라리오!
7: 소리가 났는데
10: 몽박사가 방귀 꼈나?
11: 뭐냐? 어디 있어?
2: 응? 숨어 있지 않고 여기 오면 어떡하냐?
11: 거기 있었구나.
2: 응? 마법 반응이 너 해치구나.
4: 알아차렸군. 알아류.
2: 해치.
1: 우린 일단 후퇴.
8: 후퇴.
2: 좋아. 상대의 주망 일일이야.
4: 하라리오!
2: 닐리리야!
4: 하라리오!
2: 으라차차차차차차차!
4: 하라리오!
2: 닐리리야!
4: 하라리오!
2: 해치!
10: 살았다.
4: 어?
10: 괜찮아요?
3: 시끄럽고 일단 출발. 발사!
2: 릴리리야! 이크!
4: 어?
3: 잡았다!
10: 두목!
1: 두목이 맞았잖아!
10: 어떡해!

0: 미요.
1: 나도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0: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진정해. 우린 길을 가다가. 내 냄새.
1: 왜 그러는 거야? 우린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2: 곤충들을 도와주러 왔다고.
3: 고고다이노?
2: 어?
3: 나는 폭탄 먼지벌레야. 깜짝 놀라면 나도 모르게 방귀를 뀌어. 정말 미안해.
0: 괜찮아. 놀래킨 건 우리가 먼저니.
1: 그런데 넌 방귀 냄새를 맡아도 괜찮아?
3: 어? 아, 난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0: 그런데 왜 놀란다고 방귀를 뀌지?
4: 스캔해보자. 고고 스캔!
1: 폭탄 먼지벌레는 뱃속에 화학물질을 만드는 두 개의 셈이 있대.

0: 위험을 느끼면 두 물질을 합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고온 화학기체를 발사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 1초에 500번이나 쏠 수 있다는데?
1: 1초에 500번이라고? 그 정도면 방귀 대장인데?
2: 그런 말 하지 마. 난 방귀 뀌는 게 싫단 말이야.
1: 어?
2: 내 방귀 때문에 같이 놀려는 친구가 없거든. 아까도 방귀를 낄까 봐 조심조심 다니고 있었던 거야.
1: 그랬었구나.
3: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너희들 곤충을 돕는다며? 그럼 내가 방귀를 끼지 않게 도와주라.
1: 어?
4: 먼저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보자. 시작할게. 5, 4, 3, 2, 0!
3: 어떡해?
0: 막을 수 없다면 밖으로 안 나오게 하면 되지. 나의 발명품으로 대용량 풍선.
1: 우와.
0: 이걸 달면 마음껏 방귀를 뀌어도 돼.
3: 정말로? 신난다.
1: 테스트를 해봐야지. 우와. 우와, 가스도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
0: 말했잖아, 얼마든지 뀌어도 된다고.
1: 우와.

0: 나무에 떨어져서 살았다. 날개는 좀 다쳤지만.
1: 저기 괜찮아? 거긴 위험하니까 얼른 도망쳐.
0: 메뚜기잖아? 위험하다니? 뭐가? 어?
2: 맛있는 벌레다, 잡아라. 뭐하는 거야? 어서 도착아.
3: 살려줘.
4: 얘들아, 폭탄 먼지벌레가 위험해. 변신하자.
5: 헤이즈, 일로 나와, 변신.
4: 어서 타.
1: 지금은 방귀 좀 참아줄래?
0: 아, 미안해.
6: 폭탄 먼지 벌레를 데려갈게. 퀸 파워 줄게. 개구리 네가 아니라고.
0: 이제 못 참겠어.
4: 지금은 안 돼.
7: 이럴 때 방귀를 뀌어버리면 어떡해.
0: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8: 잠깐만, 개구리들이 가까이 못 오고 있어.
4: 아, 방귀 가스 때문이야. 그렇다면 방귀를 이용해서 도망가자.
8: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괴로운데.
7: 아, 나에게 딱 맞는 발명품이 있어.
4: 우리는 고고다이노
5: 방귀 돌격대.
2: 뭐야 저거, 얼른 혼쭐을 내줘라.
7: 오른쪽 발사.
8: 이번엔 왼쪽 발사.
2: 감히 내 부하들을.
4: 좋아, 지금부턴 방귀를 참아봐.
0: 에? 알았어. 아홉 군데 더 이상 못 참겠어.
4: 안 돼, 조금만 더 버텨줘.
2: 도망만 칠 거냐.
4: 지금이야, 발사.
0: 해냈다, 이겼어. 내가 대왕 개구리를 이겼다니 믿을 수가 없어.
9: 어, 정말 대단했어.
0: 괜찮아. 미안해. 난 놀라면 방귀를 뛰어서.
9: 미안하긴, 정말 멋진 방귀야.
0: 어? 내 방귀가 아무렇지도 않아?
9: 당연하지. 이 방귀 덕분에 개구리들을 물리쳤잖아. 여긴 원래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들이 나타나 모두 도망갔어. 나만 혼자 남아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0: 그렇구나. 나도 혼자라서 그 마음 잘 알아.
9: 정말? 우리 친구하자. 응? 너와 함께 있으면 재밌고 든든할 것 같아. 오늘부터 친구 1일.
0: 진짜로? 좋아.
10: 역시 자연에 존재하는 것엔 다 이유가 있어.
8: 응, 맞아. 폭탄 먼지벌레야 방귀가 싫지 않지?
0: 당연하지. 나는 방귀를 끼는 내가 엄청 좋아.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농장 놀이를 해봐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만

0: 농장 놀이를 해봐요. 이야 이야오.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야!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1: 그럼 당연하지.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어 임무 완수!
2: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어 준비 완료!
3: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4: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5: 레오미.
6: 네, 주인님.
7: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5: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7: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원앤원 놀라이로.

0: 언니랑 하자.
1: 언니, 깜짝놀이.
2: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5: 비가 옵니다. 팔팔랑 조지는 집안에 있어야 했죠.
6: 아빠, 비가 그쳤어요. 나가서 놀아도 돼요?
7: 하하, 그럼 되지. 어서 나가 놀아라.
5: 팔팔은 진흙튀기기를 좋아하죠.
6: 난 진흙튀기기가 좋아.
8: 페파?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놀 때는 장화를 꼭 신어야지.
6: 알았어요, 엄마.

0: 조지도 진흙튀기기를 좋아하죠.
1: 조지,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
0: 팔팔은 남동생 조지랑 잘 놀아주죠.
1: 조지, 다른 웅덩이가 있나 찾아보자.
0: 팔파와 조지는 신나게 놀았어요. 팔파는 작은 웅덩이를 찾았죠. 조지는 큰 웅덩이를 찾았고요.
1: 저기 좀 봐. 아주 큰 웅덩이가 있다.
0: 조지가 먼저 뛰어들려고 하네요.
1: 조지, 잠깐만! 누나가 먼저 안전한 거 볼게. 안전해, 조지. 이제 들어와. 미안해, 조지. 그냥 진흙이야.
0: 팔파와 조지는 재미있게 놀기 시작합니다.
1: 가자, 조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보여드리자.
2: 아이고, 이런.
1: 아빠, 아빠. 우리가 뭐 했는지 맞춰보세요.
2: 글쎄다. 텔레비전을 보고 놀았나?
1: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2: 그럼 목욕을 했니?
1: 그것도 아니에요.
2: 아, 알겠다. 진흙 웅덩이에서 놀다 왔구나.
1: 네, 맞아요, 아빠. 신나게 진흙튀기기 하고 놀았어요.
2: 그래서 진흙투성이가 됐구나. 걱정 마렴, 닦으면 되니까. 엄마가 보시기 전에 우리 빨리 씻자.
1: 아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또 나가서 놀고 싶어요.
2: 그래, 마당에 나가 놀자구나.
0: 팔파와 조지는 장화를 신었어요. 엄마와 아빠도 장화를 신으셨죠. 팔파는 진흙튀기기를 아주 좋아해요. 팔파 가족 모두 진흙튀기기를 좋아하는군요.
3: 이를 어떡하나. 아빠가 너무 더러워지셨네.
1: 그냥 진흙이에요. 공룡 인형이 없어졌어요.
0: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공룡입니다.
4: 공룡.
0: 조지는 공룡 선생을 좋아하죠. 공룡으로 팔팔을 놀리는 것도 좋아하죠.
4: 와.
1: 오, 무서워라.
0: 조지는 저녁을 먹을 때도 공룡 선생을 옆에 둡니다.
3: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조지가 낸 소린가, 공룡 선생이 낸 소린가?
4: 공룡.
0: 목욕할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 하죠.
3: 잘 자라, 페파.
1: 안녕히 주무세요.
3: 잘 자라, 조지. 공룡 선생도 잘 자고.
0: 잘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 잡니다.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공룡 선생을 높이 던졌다가 떨어질 때 잡는 거죠. 페파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군요.
1: 내가 이겼어요, 아빠.
2: 오, 우리 페파 잘하는 걸. 조지.
3: 조지, 왜 그러니?
4: 공룡.
2: 조지, 공룡 선생이 없어졌단 말이니?
0: 공룡 선생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3: 걱정 마, 조지. 엄마, 아빠가 금방 찾아줄게.
2: 그런 건 탐정이 하는 일인데.
1: 아빠, 탐정, 그게 뭐예요?
2: 탐정은 없어진 물건 같은 걸 잘 찾아낸단다.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
1: 제가 탐정할래요. 저 물건 아주 잘 찾아요.
2: 그럼 우리 페파가 탐정을 하렴.
1: 누나는 이제 탐정이야. 누나가 공룡 선생을 찾아줄게.
3: 탐정이라면 먼저 조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지.
1: 조지, 공룡 선생 어디다 뒀어?
0: 공룡 선생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2: 공룡 선생이 어디 있을지 탐정이 생각을 해내야지.
1: 공룡 선생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조지는 매일 공룡 선생이랑 같이 목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욕조 안에 있을 거예요.
0: 공룡 선생은 욕조에 없습니다.
1: 없네. 알았다.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조지는 잘 때 항상 공룡 선생하고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침대에 있을 거예요.
0: 공룡 선생은 침대에도 없죠.
3: 마당에 나가서 찾아봐야겠구나.
1: 맞다, 마당. 저도 마당에 가려고 했어요. 공룡 선생아, 어디 있니?
0: 공룡 선생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 아무리 찾아도 공룡 선생이 없어요.
2: 조지, 공룡을 던졌다 잡는 놀이 좋아하지? 아까 공룡 잡기 놀이하다 너무 높이 던진 게 아닐까, 조지?
1: 저기 나무 위에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2: 잘 찾았다, 페파. 탐정 역할을 아주 잘하는구나.
4: 공룡. 으아.
0: 조지는 공룡 선생을 다시 찾아 기뻤습니다.
1: 유후!
2: 조지, 나무 옆에선 공룡 선생 던지기 놀이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0: 팔팔한 지금 친구 수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1: 안녕 수지.
2: 네.
1: 안녕 페파.
0: 수지가 팔팔에 놀러 왔어요.
1: 네.
0: 팔팔은 수지를 좋아하고 수지도 팔팔을 좋아하죠. 둘은 제일 친한 친구예요.
3: 팔파, 수지랑 같이 방에 가서 놀렴.
1: 네, 엄마.
0: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어요. 돌은 팔파 방에서 노는 걸 좋아하죠. 조지도 그렇고요.
1: 조지, 안 돼. 이 놀이는 누나들만 하는 거야. 넌 네 장난감 갖고 놀아.
0: 팔팔은 수지랑 둘이서만 놀고 싶은가 봐요.
1: 난 귀여운 요정 공주야.

0: 거예요. 조지가 환자거든요.
1: 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가 병문안을 해야겠네.
0: 올해는 안 돼요. 환자가 힘들어하거든요.
2: 과자!
3: 이 과자는 조지 약이야.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1: 저기요, 의사 선생님. 배가 아픈데 저도 진찰 좀 해주세요. 간지러워요.
0: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요. 배고프셔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럼 나도 과자를 먹어야 배 아픈 게 낫겠군.
3: 나도.
0: 저도요.

0: 할파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1: 할머니! 할아버지!
2: 할머니! 아버지!
3: 우리 손자 손녀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깜짝 놀랄 게 있단다.
2: 뭔데요?
3: 새로운 애완동물이 있어. 뭔지 알아맞혀 볼래?
2: 공룡?
4: 아니란다. 공룡은 아니란다, 조지. 들어와서 보렴.
0: 아!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완동물은 앵무새입니다.
3: 페파, 조지, 이건 앵무새라는 새야. 이름은 폴리란다. 우리 예쁜 폴리.
2: 아! 우리 예쁜 폴리. 와!
3: 난 영리한 새예요.
2: 아! 난 영리한 새예요.
5: 엄마, 폴리는 왜 할머니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6: 앵무새는 원래 그런 거야. 자, 보렴. 안녕, 폴리.
2: 안녕, 폴리.
6: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2: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3: 주방으로 들어오너라. 차 마시자. 페파, 조지, 어서 오렴. 초콜릿 케이크 먹자.
5: 가요, 할머니.
0: 팔팔랑 조지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죠. 오늘은 앵무새랑 놀려고 서둘러서 먹고 있네요.
2: 다 먹었어요.
3: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릴까?
5: 할머니,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서 앵무새랑 놀아도 돼요?
3: 초콜릿 케이크를 남김없이 다 먹은 거니? 이제 나가버렴.
2: 야호!
5: 조지, 폴리한테 말 좀 해봐.
0: 조지는 수줍은가 봅니다.

0: 즐겁습니다.
1: 난 페파야. 난 페파야. 조지, 너도 말 좀 해봐.
0: 페파와 조지가 앵무새 흉내를 냅니다.
1: 난 앵무새 폴리.
0: 페파는 또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죠.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2: 페파, 조지, 앵무새랑 노는 게 재밌니?

0: 엘리는 정말 귀여운 앵무새지?
1: 네, 할머니.
0: 난 영리한 앵무새예요.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0: 세상에 맙소사.

0: 숨바꼭질 놀이.
1: 팔팔랑 조지가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조지가 숨을 차리죠. 조지는 파파가 열을 세기 전에 어딘가 숨어야 하죠.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 조지는 바깥으로 숨을 곳을 아홉, 찾았어요.
0: 열! 다 숨었어? 이제 찾는다.
1: 팔팔가 조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팔파는 금방 찾았죠.
0: 조지, 너무 찾기 쉬운데 숨었잖아.
1: 이제 팔파가 숨을 차립니다.
0: 하나, 셋.
2: 조지, 엄마가 같이 세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지, 이제 눈을 뜨고 눈 아래 찾아봐.
1: 조지가 팔팔을 찾기 시작합니다.
0: 아우.
1: 팔팔은 탁자 밑에 없죠.
3: 조지, 위층 가서 찾아보렴.

침대 밑에도 없네요. 이상한 소리는 어디서 난 걸까요? 여기도 파파는 안 보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0: 저를 찾았어요. 이제 아빠가 숨을 차례예요.
1: 이번엔 조지가 다시 숨을 차례 아니니?
0: 조지는 너무 찾기 쉬운데 숨어요.
1: 이번엔 그렇지 않을 거야. 어서 눈 감고 열 가지 세렴.
0: 하나, 둘, 셋.
2: 어, 저런. 이번에도 페퍼가 넷, 금방 찾겠네요.
0: 다섯, 여섯,
1: 조지, 이리 오너라.
0: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숨었어? 이제 찾는다. 어? 이번엔 탁자 밑에 숨지 않았네? 조지는 언제나 탁자 밑에 숨는데?
1: 위층에 가서 한번 찾아보지 그러니?
0: 전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장난감 바구니에 숨었을 거예요.
2: 어... 장난감 바구니 안엔 조지가 없었어요. 어디 있을까요? 팔팔은 조지를 찾지 못했죠.
0: 아빠, 아무리 찾아도 조지가 없어요.
1: 저런, 그럼 조지가 어디 숨었을까? 이상하구나. 신문 속에서 조지 소리가 나는 것.

0: 같은데.
1: 조지 찾았다.
2: 조지 정말 차에 있는 데 숨었었구나.
3: 이후로 조지는 늘 아빠 신문 뒤에 숨었답니다.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 비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죽을 무서운 걸 잊었어.
8: 한 시간 뇌를 바꿀
9: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할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1: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 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3: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
3: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6: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7: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5: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3: 잘 되고 있어, 얘들아.

0: 휘핑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1: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2: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2: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0: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2: 빨리 뒤쫓아가자.
1: 그래.
3: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다지들은 안전해!
1: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2: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진 녀석들!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기가 밀려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랐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6: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7: 제가 화성에서 이루는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6: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8: 저게 뭐야?
6: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기가딜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1: 기가빌더? K 시장이야.
2: 안녕하세요.
1: 벌 때문에

0: 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1: 그러니까 시장님 주위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0: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1: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0: 조금 서둘러 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2: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관을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3: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2: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3: 하지만 어떡해.
2: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4: 나한테 맡겨.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2: 뭐야, 이건 어때?
4: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막대. 사탕을 보면 관두자.
5: 또 다른 방법 없을까?
6: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2: 효과가 있잖아. 어서 따라와!
1: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2: 기가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우와.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7: 근사하겠죠?
8: 예,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란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는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리인가?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븐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된대.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제압한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4: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4: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으아, 내 꿀통!
3: 어?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1: 나한테 맡겨! 치!
3: 저기 봐.
1: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5: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3: 뭐야? 어디 가는데?

0: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2: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길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그럼 언니랑 하자.
1: 언니 뽀글놀이.
2: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2: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3: 로보카 풀이랑 꼭꼭 약속!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자,

0: 키즈펜션 가는 날.
1: 나도 탈래.
2: 조심조심.
0: 내가 먼저야.
3: 차례차례 배가 있는
0: 홍즈베비 키즈펜션.
4: 나비트 먹자.
0: 홍즈베비 키즈캠핑.
1: 와, 재밌었다.
0: 홍즈베비 행복한 우리 집 원인원.
5: 얘들아, 선물 돌리기 놀이할 준비 됐어?
6: 네!
7: 빙고 선물 돌리기 좋아! 릴라도!
5: 안 돼요! 패트, 음악 듣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8: 야, 당연하죠, 실라. 다들 준비됐니? 아저씨 이제 눈 감을 게.
5: 패트, 안 돼요. 아이들 한 번씩 다 돌아가게 해야 돼요.
8: 네? 왜 그러죠?
9: 그래야 모두 선물을 받으니까요.
8: 어떻게 모두 받을 수 있죠? 선물은 하나만 있잖아요.
9: 아니요, 선물이 겹겹이 들어있어요.
8: 뭐라고요?
9: 그래서 모두 받는 거예요.
8: 이봐, 베디트, 방금 한 말 들었어?
10: 뭐 문제 있는 거야?
11: 음악 틀어주세요, 아빠.
8: 근데 내가 어렸을 땐 선물이 하나만...
6: 음악 틀어주세요!
8: 알았어, 시작해. 하지만 이건 진짜 선물 돌리기 놀이가 아니야.
7: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선물 돌리기.
8: 좋았어, 여기서 멈춰.
7: 그거 팔찌잖아.
8: 아, 원래 이런 게 아닌데.
1: 여기서 멈췄어. 막대 샀다.
6: 와!
8: 알았어, 이번엔 릴라야. 멈춰. 잘했어, 배트.
7: 릴라도 팔찌 받았잖아.
8: 근데 미씨, 선물 아직 못 받았어?
7: 네.
8: 알았어, 여기서 멈춰. 멈추라고 했어. 터치 스크린 왜 이래. 멈춰.
1: 또 나야.
8: 안 돼. 그건 원래 미씨한테 멈추는 거야. 자, 다시 돌려줘.
1: 근데 뽐뽐 앞에 멈췄어요, 아저씨.
8: 이런. 난 이런 거 잘 못하겠어. 풍선 다 불었어, 여보.
9: 고마워.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 거의 끝났어.
8: 아, 그랬어? 잠깐만. 혹시 겹겹마다 선물을 넣는 거야?
9: 당연하지.
8: 말도 안 돼. 난 제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선물 다 넣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가운데 큰 거 하나만 넣어줘. 한 명이 선물 받게.
9: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떡하고?
8: 어쩔 수 없는 거지.
9: 여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
8: 난 그렇게 하는 거 절대 반대. 아이들을 약하게 키우는 거라고.
9: 좋아. 그럼 알아서 잘해봐.
8: 걱정하지 마. 지켜보라고. 아이들이 좋아할 테니까. 선물 돌리기 시작해볼까?
6: 네!
8: 이번엔 좀